0: 아직 놓치지 않았어. 우리가 누구?
1: 대박이야!
0: 네가 누구?
1: 바람의 주민이 되자!
0: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1: 네! 네!
0: 절대 놓치지 마!
2: 잠깐만! 느낌이 안 좋아! 소아! 소아! 소아!

0: 결국 놓친 거지. 뭐야? 왜 웃어?
1: 아니, 왜, 아, 왜 거울 좀 보십시오.
0: 내 얼굴이, 내 얼굴이 왜 이래? 이 녀석들, 너희들 당해봐라!
2: 결국 오징어는 놓쳤지만 해적들은 즐겁게 놀았대.
3: 와, 재밌다.
1: 어, 근데 누나, 응? 오징어는 먹물을 왜 쏘는 거야? 갑자기 먹물을 왜 쏘는 거냐고. 왜?
2: 그럼 우리 같이 크게 불러볼까?
3: 아, 그거?
2: 그래, 우리 친구들도 함께 불러볼까? 호기심 딱지 떠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오징어 딱지! 오징어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3: 누구세요?
4: 난 멋진 아빠!
2: 난 귀여운 딸!
4: 우린 오징어야! 안녕!
2: 안녕하세요. 다리가 엄청 많아요. 모두 몇 개예요?
1: 오징어 먹물을 왜 쏘는 거예요?
4: 호기심이 정말 많구나. 그럼 우리 이제 차근차근 호기심을 풀어볼까? 오징어짐.
2: 네.
4: 바다에 사는 우리 오징어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맨 위에 몸통이 있고 그 밑에 머리가 있지.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다리 또는 팔이라고 불린단다.
2: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 다리는 모두 열 개야!
1: 아, 오징어 다리는 열 개구나!
4: 그리고 오징어 다리 열 개 중 조금 더 긴 두 개의 초관이 있는데 이렇게 쭉 뻗어서 먹이를 잡을 때 사용하지.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머리가 둥글둥글한 문어는 우리 오징어보다 다리 수가 두 개 적지.
1: 열 개 빼기 두 개니까 문어는 다리가 여덟 개.
4: 그렇지. 또 오징어, 문어, 그리고 오징어와 비슷하게 생긴 꼴뚜기는 모두 먹물을 쏠 수 있단다.
1: 우와, 그런데 먹물을 왜 쏘는 거예요?
2: 먹물? 아이 참, 먹물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4: 에휴.
2: 우리가 왜 먹물을 쏘냐면 말이지? 바닷속 파티를 앞둔 어느 날이었어. 아빠, 나 이번 바닷속 파티에.
4: 오, 빠르. 아빠랑 갈 거지?
2: 자기, 이리 와봐.
5: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4: 아버님? 아, 누구 맘대로.
2: 오, 아빠.
5: 제가 옆에서 잘 지키겠습니다.
4: 뭐가 어째? 아, 이 녀석이.
2: 아무튼 아빠, 이번 파티에 이 친구랑 갈게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네?
5: 네.
2: 네?
5: 네.
2: 네?
5: 네?
2: 네? 결국 허락을 받은 우리는 함께 바닷속 파티에 갔어.
6: 몇 개?
2: 몇
6: 개? 난

0: 쳐도 눈을 감을 수 없어.
1: 왜?
0: 네가 사라질까 봐.
2: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 오징어가 눈을 계속 뜨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어.
3: 이유가 뭔데요?
2: 우리 오징어는 눈꺼풀이 없어서 항상 눈을 뜨고 있는 거야.
1: 그렇구나. 근데 엄마랑 같이 시장에 갔는데 오징어 눈에 무슨 막 같은 게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2: 아, 그건 우리 오징어가 아니라 꼴뚜기란다. 꼴뚜기는 눈을 보호하는 투명한 막이 있지. 하지만 우리 오징어는 눈꺼풀도 없고 투명한 막도 없단다.
3: 그럼 오징어는 아무것도 없이 항상 눈을 뜨고 있어요? 이렇게?
2: 그런 셈이지.
1: 아이 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파티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4: 어? 뭐야? 난 혼자인데 둘이 춤을 추다니 심술 난다. 파괴하고 싶어. 으아!
1: 안
5: 돼! 멈춰!
4: 색이 변하네.
1: 오징어는 몸에 색소세포가 있어서 다양하게 색을 바꿀 수 있어. 주변의 색과 비슷하게 바꿔서 몸을 숨기기도 하고 경고를 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지.
4: 하,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으아!
5: 안 되겠어. 최후의 방법이다. 받아라. 오징어 먹물 뿜뿜.
4: 아우. 아우, 이게 뭐야. 아우, 안 보여, 안 보여. 아우, 아우.
5: 지금이야. 어서 도망치자.
1: 그래. 오징어는 이렇게 위험하다고 느끼면 먹물을 발사해. 먹물로 적이 앞을 볼 수 없도록 만든 후 도망치지. 오징어 먹물을 쏘니까 바닷속이 깜깜해졌어요.
2: 오징어 먹물의 주성분은 검은색 또는 갈색의 멜라닌 색소란다. 그래서 검게 보이지.
1: 또 독성이 없고 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음식에도 많이 사용해.
2: 그럼 우린 이만 바다로 돌아가마.
1: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불러줘. 안녕.
2: 안녕.
3: 누나, 우리 다음에도 엄마, 아빠한테 오징어 먹물빵 사달라고 하자.
1: 좋아.
3: 아, 참. 누나, 그럼 나 이제 오징어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노래 잘하면 줄게.
3: 와, 누나, 최고, 최고.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3: Let's go!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로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쪼쪼쪼쪼 도도새의 너도 쪼잉.
1: 안녕 도도.
0: 안녕 그린. 근데 그린이 오늘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
1: 응, 나 좀 전에 공원에서 아기 고양이 만났거든.
0: 아, 도도 귀여웠겠다.
1: 응, 정말 귀여웠어. 나 아기 고양이한테 밥도 주고 물도 줬다.
0: 와, 그랬구나. 아기 동물들은 정말 귀엽지. 아기 고양이 뿅, 아기 강아지 뿅, 그리고 아기 떠다떠다떠다새.
2: 아니야, 아기라고 다 귀여운 거 절대 아니야.
0: 우드도
1: 이게 무슨 소리야?
0: 아니, 그럼 세상에 귀엽지 않은 아기 동물도 있단 말이도도.
2: 그래, 아주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아기 동물도 있어. 못 믿겠으면 이리 와서 확인해보든가.
0: 알았어. 얼른 가보자 그리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아기 동물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도도.
1: 응, 나도. 그럼 그린조끼 구조대
0: 출동!

0: 무시무시한 아기 동물이에.
1: 어, 왔구나 왔구나.
2: 혹시 너야? 무서운 아기 동물.
3: 에이, 아니. 다람쥐는 귀엽지, 착하지, 깜찍하지. 아,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아기 동물이 누구냐면
1: 며칠 전 내가 길을 가다가 뱀을 봤어. 뱀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까치살모사. 엄마 까치살모사 옆에 새끼 까치살모사가 있었지.
4: 어미가 방금 새끼를 낳았나 봐. 근데 왜 어미는 죽고 새끼는 살았을까?
1: 새끼 살모사가 자기 엄마를 죽였나 봐.
2: 에이, 설마. 새끼 뱀이 엄마 뱀을 죽이는 게 말이 돼?
3: 말 되지. 너네 살모사 이름이 왜 살모사인 줄 알아?
2: 몰라. 왜?
3: 도도는 알지? 넌 여자기니까 알 거야.

0: 저기 그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요정이라고 뭐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요정도 300살 넘게 살다 보면 알던 것도 가물가물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수첩을 여기 떠져. 살, 모, 사, 죽이, 살, 어미, 모, 뱀, 사. 어미를 죽이는 뱀이라는 뜻으로. 어?
1: 잘 모섰듯이 엄마를 죽이는 뱀이란 뜻이야?
2: 응. 나도 까치살모사를 실제로 보기 전까진 믿을 수 없었어. 근데 정말 새끼가 엄마를 죽이는 것 같더라니까?
0: 정말 무시무시한 아기 동물이더다.
2: 그치? 그런 녀석이 이 숲을 돌아다니고 있어. 제발 그 녀석 좀 잡아줘. 그린토끼 구조대.
0: 걱정 마, 친구. 용감한 그린토끼 구조대가 고마 땡 녀석을 잡아줄 테니까. 가자, 그린아.
3: 응.
0: 가자, 가자.
1: 가기 싫은데.
0: 그린아, 바닥을 잘 봐. 응? 실수로 뱀을 밟으면 뱀이 놀라서 우리를 물 수도 있으니까.
1: 알았어, 바닥을 잘.
4: 아유, 깜짝이야. 아유, 놀래라. 이 깊은 산속에 두 분은 무슨 일로?
0: 저희는 까치살모사를 찾고 있더죠.
4: 찌찌뽕, 나도 까치살모사를 찾고 있었지.
1: 진짜요? 아저씨는 까치살모사를 왜 찾는 건데요?
4: 내가 까치살모사한테 관심이 좀 많거든.
0: 오, 그럼 까치살모사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4: 에휴, 잘 알지. 자, 까치살모사가 혀를 왜 이렇게 날름거리는지 그 이유는?
0: 정답! 야골리야고, 지금 아저씨가 혀를 날름 하니까 엄청 약이 오르네요.
4: 아니야. 까치살모사가 혀를 이렇게 날름거리는 이유는 바로 혀로 냄새를 맡는 거야.
5: 그러니까 만약 까치살모사가 너희를 향해서 혀를 날름거리면 조심해. 너희들 냄새를 맡고 있는 거니까.
1: 알았어요. 그럼 까치살모사가 꼬리를 누는 건요?
5: 그건 뭔가를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지. 근처에 적이나 공격 대상이 나타나면 꼬리를 흔들거든.
0: 우와, 정말 까치살모사에 대해 잘 아시네요.
4: 아유, 잘 알아야지. 그래야 녀석을 잡아서 돈을 벌 수 있지.
1: 돈을 벌어요?
4: 응, 뱀을 잡아서 뱀탕, 뱀술 이런 걸 만들면 돈을 벌 수 있거든. 왜? 그게 몸에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그걸 사먹거든.
1: 근데 그게 진짜 몸에 좋은 거 맞아요?
4: 나야 모르지. 나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너희들 까치살모사 잡으면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돈은 두둑하게 쳐줄게. 알겠지? 그럼 믿고 간다. 화이팅.
1: 근데 까치살모사 좀 불쌍하다. 정말 까치살모사 나쁜 동물 맞나? 도둑! 도둑 어딨어?
0: 나 여기 있어.
1: 어? 네가 도둑이라고?
0: 응. 까치살모사를 유인하기 위해 들기로 변했어. 오랜만에 변신했는데 이게 되네.
1: 그러다 까치살모사한테 잡아먹히면 어쩌려고.
0: 아이, 걱정 마, 그린아. 나 요정이야. 요정은 그렇게 쉽게 잡아먹히지 않아.
6: 응? 야, 까치살모사! 그거 안 놔! 살모사야! 그거 노라니까. 그거 들지 아니야.
7: 엥? 얘가 들

0: 있지가 아니면.
1: 그거 도도야. 요정. 도도가 질질 변신한 거라고.
2: 정말. 참. 이를 어떡하지. 내가 얘를 꽉 깨물었는데 복이 온몸으로 쫙 퍼졌을 거 아니야.
1: 어떡해 도도. 정신 차려봐. 도도. 도도.
3: 괜찮다도. 괜찮다도. 난 요정이라 독사에 굴려도 끄떡 없다도.
1: 다행이다 도도.
0: 아, 그러게. 나도 요정은 해치고 싶지 않거든.
3: 그래? 근데 엄마는 왜 해쳤어? 널 낳아주신 엄마잖아.
0: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를 해치다니.
3: 어? 아니야. 다람쥐가 그러던데 네가 니네 엄마 죽였다고.
0: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엄마. 엄마.
4: 왜 또? 누가 우리 애기 괴롭히고 있어? 왜?
0: 엄마 엄마 엄마. 얘네.
1: 진짜 엄마가 살아있네.
3: 그러게. 우린 새끼가 엄마를 해친 줄 알고 이름도 살무사라길래.
4: 아직도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네. 내가 새끼를 낳고 쓰러져 있던 건 너무 덥고 힘들어서야.
5: 까치 살무사는 주로 한여름에 새끼를 낳거든. 그러다 보니 새끼를 낳다가 너무 덥고 지쳐서 죽기도 하지.
4: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새끼 살무사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살무사를 죽인다고.
1: 그렇구나. 근데 왜 한여름에 새끼를 낳는 건데?
3: 그러게. 봄이나 가을에 새끼를 낳으면 덜 힘들 거 아니야.
4: 그건 새끼를 위해서야. 내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 뱀은 곧 엄마 품을 떠나 혼자서 살아가게 되거든. 근데 새끼 뱀이 혼자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바로 여름이야.
5: 일단 여름엔 숲에 먹을 게 많아. 게다가 여름엔 풀과 나무가 우거져서 어린 까치 살무사가 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기도 좋거든.
3: 아, 그러니까 엄마 뱀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여름에 새끼를 낳는 건 다 새끼를 위한 거였도도.
1: 근데 사람들이 젊은 알고 살무사라고 이름을 지었네. 정말 속상하겠다.
4: 좀 속상하지만 괜찮아. 너희들이 오해를 풀었잖아.
6: 맞아.
7: 얘들아, 뱀 찾았니?
1: 아까 그 뱀 아저씨다.
3: 숨어.
7: 얘들아, 까치 살무사 아직도 못 찾았어?
6: 못 찾았어요.
7: 그래? 요 녀석들이 어디 있지? 요 악당 뱀들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1: 까치 살무사 악당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3: 맞도도. 생긴 게 무섭다고 다 나쁜 동물은 아니도도.
7: 뭐 그래. 나쁜 동물은 아니라고 치자. 그렇다고 뭐 좋은 동물은 아니잖아. 까치 살무사가 있다고 뭐 좋은 점 있어?
3: 있어요.
7: 있다고? 뭐가 있는데?
3: 까치 살무사가 없으면 숲에 뭐가 많아질까요? 힌트. 까치 살무사가 잡아먹는 거.
1: 아, 돼지!
3: 진정자!
8: 까치 살무사가 지구에서 사라지면.
7: 어? 까치 살무사가 사라졌다! 반식!
8: 까치 살무사의 먹이인 돼지가 많아질 거고, 이 돼지들이 농작물을 망쳐놓을 거예요.
3: 게다가 돼지들 때문에 전염병도 많아지겠죠.
1: 아, 맞네. 까치 살무사도 지구에 꼭 필요한 동물이야. 아셨죠, 아저씨?
7: 알았어. 앞으로 뱀 안 잡으면 되잖아. 나 삐졌어. 뿡!
3: 땅꾼 아저씨 갔다.
1: 나와.
7: 가자.
4: 아, 고마워 그림조끼 구조대. 우릴 구해줘서.
1: 아니야. 너희들을 오해해서 미안해.
3: 우리 지구에서 사이좋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8: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9: 로봇카 풀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9: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0: 우주선 모양은 세모 네모.
1: 보기 좋겠다.
2: 우주선을 만드는 곰토 박사님을 만나러 가다니.
1: 그것도 박사님의 연구소로 가다니.
3: 박사님도 참, 그 많은 요원들 중에서 나를 콕 찍어서 이 곰길에 콕콕 찍어서 꼭 와달라고 하셨다니. 가야지 어떡해.
1: 거기 가면 곰토 박사님의 작품이 다 있겠지.
2: 난 박사님의 작품은 다 좋더라. 동글동글 곰 모양 우주선, 반듯반듯 상자 모양 우주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통조림 캔 모양이야.
3: 그렇다면 기대하라고. 이번엔 훨씬 더 멋진 우주선을 만드실 거니까.
2: 정말?
3: 물론이지. 지금 박사님이 우주를 하나로,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다 한마음 우주선을 만들고 계시다고.
4: 뭔 우주선?
3: 아, 우주를 하나로,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다 한마음 우주선.
1: 멋쩡.
2: 어떡하네. 어떻게 만드실 거래?
3: 그걸 갔다 와서 알려줄게. 안녕.
1: 걷게.
5: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다 한마음 우주선. 이 뜻깊은 우주선은 우리 우주인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모아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6: 저요?
5: 아, 세모나별?
6: 그야 당연히 세모나게 만들어야죠. 우리 세모나별 주민들은 당연히 세모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5: 아, 세모나게?
7: 네? 아유, 깜짝이야. 무슨 소리? 우리 네모나별 주민들은 당연히 네모날 거라고 믿고 있네요.
5: 아, 네모나게?
6: 뭔 소리세요? 세모나게 해야죠.
7: 네, 원참. 네모나게 해야죠.
6: 세모나게.
7: 네모나게.
6: 세모나게 해야죠.
7: 네모나게.
5: 세모. 저기요.
6: 세모. 세모.
7: 세모나별과 네모나별 주민들이 계속 싸우는 통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들이 왔어. 나 여기 없는 거야? 없다고 해줘. 박사님!
6: 박사님! 어디 계세요? 세모! 세모나게 결정하셨어요?
7: 네, 참! 네모! 네모나게가 맞네요.
6: 세모 맞거든요. 세모, 세모!
1: 아이, 참! 내가 나 세겠구만. 저기요!
6: 저기.

0: 게 아니라
1: 세모
0: 네모
1: 네모
2: 세모
3: 나 어떡해 도둑이게 도와줘 와
4: 우리 꼼기 어쩌지?
5: 자자 세모나 별 네모나 별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모양을 찾아보자.
4: 와 세모난 거랑 네모난 거랑 둘을 잘 어울리게 합하면 어떨까?
5: 어떡해 둘은 너무 다른 걸. 봐봐. 세모난 건 뾰족한 곳이 세 군데, 평평한 선이 세 개.
4: 네모난 건 뾰족한 곳이 네 군데, 평평한 선이 네 개.
5: 근데 가만 자세히 보니까 역시 세모나게 하는 게 멋있겠는걸?
4: 왜? 무슨 소리야? 내가 보기엔 네모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5: 아니지, 세모나게.
4: 네모나게.
3: 그만해.
5: 공기

0: 피라미드 모양? 박사님! 죄송합니다! 박사님! 박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1: 바로 이거야!
2: 이 모양을 보세요! 옆면은 모두
3: 세모나게 생겼네요.
2: 그렇죠. 그런데 요 아래 윗면은
4: 네모나게 생겼어요.
2: 맞아요. 세모나게 생긴 것과 네모나게 생긴 것 함께 모여서 멋진 피라미드 모양이 된 거예요.
0: 바로 이거네요.
5: 깜짝이야.
0: 이런 모양이라면 저도 아주 잘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할까요?
6: 네! 좋아요!
0: 좋아요!
2: 예! 자, 그럼 대결 완료!
0: 완료!
7: 네, 합니다!
8: 동그레벨에서 왔어요. 우주선 모양에 대해 한 말씀 드리려고요.
0: 이제 동그레벨까지?
5: 저 우주선 모양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렇게요.
8: 여기 창문을 동그랗게 넣으면
7: 좋아요.
8: 어때요?
6: 좋아요.
0: 이것이 진정한 우주를 하나로,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한 마음 우주선입니다, 여러분!
2: 보안가 친구들, 모양을 잘 알면 누구나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0: 우주를 한 마음으로 만든다고. 누구 맘대로 내가 다 막을 건데. 슈퍼 슈퍼 문제.
1: 아, 이게 무슨 짓이야?
0: 이거 잘 봐둬야 될걸. 내가 다 뒤집을 거거든. 같은 모양끼리 찾아내야 사라질 거거든.
1: 아, 뭐라고?
0: 준비됐나? 그럼 뒤집는다.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1: 이원대, 우리 힘을 모아보자. 먼저 2번. 뾰족한 곳 세 군데면 세모난 모양. 어디 있었지?
2: 5번.
1: 그리고
2: 9번.
0: 아닌데, 아닌데.
1: 괜찮아. 다시.
2: 8번.
1: 잘했다, 요드.
0: 이건 못 맞출걸. 슈퍼.
1: 뾰족한 곳이 네 군데. 이건 바로
2: 네모난 모양.
1: 그렇다면
2: 9번. 1번.
1: 이제 남은 건 모두 뾰족한 곳이 없는
3: 동그라미 모양.
0: 내가 저걸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1: 아우, 시끄러워. 네모난 모양.
0: 어?
1: 그 위에 세모난 모양.
0: 와,
1: 여기 퐁퐁 퐁퐁 퐁. 잘 가라!
0: 곰기 비워!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0: 곰초이, 어? 자전거 타러 갈래?
1: 자전거?
0: 응, 오늘 밥이랑 같이 자전거 타기로 했거든.
1: 근데 나 자전거 없는데.
0: 내 거 같이 타면 되지. 나 한 번, 너 한 번.
2: 잠깐!
0: 응?
2: 자전거를 타려면

0: 자, 이렇게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해야 해. 조심해서 타도록.
1: 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0: 좋아. 잠깐, 근데 곰초이 자전거 탈 줄 아나?

0: 고마워. 사실 자전거 처음 타봐.
1: 진짜?
0: 응. 뒤에서 밀어줄래?
1: 알았어. 페달 밟아.

0: 자전거 왜 이렇게 잘 타? 자전거 왜 이렇게 잘 타?
1: 곰쪼이 자전거 천재인가 봐.
2: 이제 그만 가자.
3: 더 타고 싶은데.
4: 나중에 필요할 때 말해. 또 빌려줄게.
3: 진짜?
4: 응, 가자.
3: 내가 끌고 갈게.
5: 자,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조수, 뭐하나?
4: 끼.
3: 저 자전거 타는데요? 못 믿으시겠지만 저 자전거 천재거든요.
5: 아, 이거 믿어줄 테니까 티슈 좀 사오겠나? 다 떨어져서.
3: 아하, 티슈 빨리 사와야 되죠?
5: 아니, 뭐 빨리 사올 것까지는.
3: 아니요, 빨리 사올게요. 씽.
5: 어? 어? 어? 네, 안전초코 핫초코입니다. 아, 배달이요?
3: 티슈를 빨리 사오려면 자전거가 필요해.
4: 좋아요! 나는야, 자전거 천재야.

0: 재밌다, 재밌어. 어? 철수님이네. 놀래켜줘야지.
1: 가만. 저쪽 길이 더 빠르겠군.

0: 앞에 누군가 있으면 속도를 늦추고 조심해야지. 내가 푹신한 곰인형이라 다행이지 사람이면 어쩔 뻔했어.
1: 그러게요. 죄송해요.
2: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1: 어? 초록 불이다.
0: 멈춰!
1: 왜요?
0: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돼. 그러다 사람이랑 부딪힐 수 있다고. 횡단보도를 건널 땐 저렇게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
1: 그렇구나. 근데 철수님 왜 안 일어나고 앉아 계세요?
0: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못 일어나는 거다.
1: 아! 철수님 엉덩이가 너무 더러워요.

0: 난 목욕을 해야겠으니 조수, 하초코가게 잘 지키도록.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철수님 대신 핫초코를 만들어 볼까?

0: 네, 안전초코 초코입니다.
1: 여보세요? 아, 아까 핫초코 주문했는데 왜 아직도 배달 안 오시는 거죠?
0: 그게 사장님이 배달을 하시다 사고를 당하셔서.
1: 아니, 주문한 지 한참
0: 죄송합니다.
1: 지났잖아요.
0: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이짜. 자, 핫초코를 빨리 배달하려면 띵.

0: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1: 곰초이, 자전거 타고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해? 저기, 쌩쌩 달리는 자동차에 치일 뻔했잖아.
0: 그런 생각 못 했어요. 죄송해요, 철수님. 예. 으잉?
1: 너? 내 엉덩이 또 더럽지?
0: 네, 엄청.
1: 곰초이! 아, 하루에 목욕을 몇 번이나. 어? 이 녀석 또 어디 갔어?
0: 여기 있다. 출수님을 위해서 아이스 초코를 준비했습니다. 목욕 후 마시면 끝내주기 상쾌한 민트민트 아이스 초코.
1: 치, 상쾌하지 않기만 해봐라. 뭐지? 왜 이리 상쾌한 거지?
0: 출수님, 저 이제 진짜 진짜 안전하게 자전거 탈 겁니다. 절대 속도 내지 않을 거고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갈 겁니다. 믿어주세요, 철수님. 철수님!
1: 곰초이는 밉지만 곰초이가 만든 민트민트 아이스 초코는 마음에 드는군.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이 곰통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로 팔로 미. 오늘은 안전씨와 초코씨가 자전거 데이트를 하는 날.
2: 어? 안전씨, 안전씨.
3: 초코씨 안녕. 근데 초코씨,
2: 네?
3: 이 자전거 탈 때 이렇게 긴 치마나 긴 모플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이 이 자전거 바퀴나 자전거 체인에 감겨서 위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2: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 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발. 오, 안전씨, 핸드폰을 보면 자전거를 타면 위험해요.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앞을 잘 보면서 가야겠죠.
2: 안전씨, 다 잡아봐라.
1: 오, 내리막길에서 달리면 위험해요. 저런 저런, 내리막길이나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도록 하세요. 즐거운 자전거 모두 모두 안전하게 타기로 곰통령과 약속해요. 곰곰.

0: 여러분, 토끼 한 쌍이 있어요. 이 토끼들이 매달 새끼를 낳는다면 1년 후에 토끼가 몇 쌍이 될까요?
1: 그거야 쉽죠. 둘이 낳으면 넷, 넷이 낳으면 여덟.
2: 잠깐, 그럼 그 새끼들도 또 새끼를 낳으면?
1: 그럼 저는 잘 모르겠어요.
0: 솔직히 저도 바로 계산이 안 되거든요.
2: 그 고민 아주 오래전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도 했어. 그리고 풀었어.
0: 오늘의 주인공, 중세 유럽에서 아랍 수학을 가져온 남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입니다.
1: 완전 유명한 사람이죠, 피보나치. 근데 뭐로 유명한 거였더라?
2: 토끼.
1: 토끼?
0: 따라와요. 약 800년 전 이탈리아 피사로 출발합니다. 1202년 이탈리아 피사. 지중해 무역의 심장부였던 이곳에서 한 남자가 좁은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피보나치. 피사의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북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며 아랍 수학을 배웠죠. 그 시절 유럽은 아직 로마 숫자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1, 2, 3이 아니라 로마 숫자 1, 2, 3으로요. 곱셈 하나가 온종일 걸리던 시대였습니다. 피보나치는 자신이 배워온 수학이 유럽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3: 아랍 수학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줘봐. 실제로 쓸 수 있는 거.
4: 시간을 주십시오.
0: 그리고 그가 고른 소재가 토끼였어요. 한 쌍의 토끼가 있다. 두 달이 지나면 새끼를 낳는다. 1년 후에는 몇 쌍이 될까? 처음엔 쉬워 보였습니다. 한 달, 한 쌍, 두 달, 한 쌍, 세 달, 두 쌍. 그런데 넷째 달부터 계산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토끼는 새끼를 낳고, 어떤 토끼는 아직 못 낳고, 숫자가 점점 엉켰죠.
1: 근데 왜 하필 토끼예요? 그냥 사과 같은 걸로 하면 안 됐어요?
2: 토끼는 번식을 하기 때문이야.
0: 피보나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같은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숫자를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같은 숫자들이 계속 나왔어요. 숫자들이 반복됐죠. 그러던 어느 날 구이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3: 아직도 토끼를 세고 있어? 이게 무슨 쓸모가 있다는 건지. 장사할 때 쓸 수 있는 수학을 원했던 거야.
0: 구이도가 돌아간 뒤 그는 다시 숫자 앞에 앉았습니다.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다가 그가 멈췄습니다.
4: 앞에 두 수를 더하면 항상.
0: 그는 이 문제를 책에 실었습니다. 수백 개의 계산 문제 중 하나로요. 특별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한 문제로. 꽃잎의 수가 이 숫자들과 같았어요. 해바라기 씨앗에 나선이, 달팽이 껍데기의 곡선이. 지금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 이 패턴은 당시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습니다. 훗날 수학자들이 이것에 이름을 붙였지만 그 순간 그는 그저 토끼를 세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토끼를 세던 한 남자가 자연의 언어를 발견했습니다.
5: 지식탐정단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요, 피보나치가 그걸 대단한 발견인 줄도 모르고 그냥 책에 끼워 넣었다는 게 제일 신기했어요.
6: 수학은 가끔 이렇게 우연히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2: 피보나치 수열은 이렇게 정의해.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은 1. 그 다음부터는 바로 앞에 두 수를 더한 값. 1, 1, 2, 3, 5, 8, 13. 이걸 수학 언어로는 점화식이라고 불러. 다음 항이 이전 항들로 정해지는 규칙이야.
5: 오늘 만난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의 이야기 어땠나요? 토끼 한 쌍이 세상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7: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장수왕 50년. 장수왕은 20여 년 만에 부귀의 사절을 파견합니다. 부귀는 고구려에 책봉을 내리며 서로 관계를 회복했죠. 이듬해인 장수왕 51년, 고구려는 송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장수왕은 왜 이런 이중 외교를 펼쳤던 걸까요? 당시 동아시아 상황을 보면 한반도에서는 나제 동맹, 즉 신라와 백제의 연합이 고구려를 남쪽에서 위협하고 있었고, 중국 대륙에서는 부귀가 유연과 송나라에 둘러싸여 사면초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조공과 책봉이라는 외교 수단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낸 건데요. 여기서 잠깐! 조공 책봉 관계가 정확히 뭐기에 이런 복잡한 외교 게임이 가능했던 걸까요?
1: 안녕하세요.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풀어보는 시간, 더 역사의 스토리텔러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고대 동아시아의 역사를 움직인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조공 책봉 체제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조공은 선물을 바치는 것 같고 책봉은 임명장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각 나라가 살아남고 더 강해지기 위해 펼쳤던 치열한 외교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이 복잡하고도 흥미진진한 외교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선 이 중요한 용어부터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당시 동아시아에 아주 크고 힘센 국제 모임이 하나 있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모임의 회장은 가장 선진적인 문물과 강력한 힘을 가진 중국 황제입니다. 조공과 책봉은 바로 이 모임에 가입하고 활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 즉 공식 언어였습니다. 조공은 이 모임에 가입하려는 주변 나라들이 모임 회장인 중국 황제를 찾아가 예를 갖추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조라는 글자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건 단순히 선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신이 직접 황제가 있는 수도까지 가서 조정, 즉 황제 앞에서 직접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존경을 표하는 것, 그 자체가 외교의 시작이었죠. 그 다음 공은 바로 그 나라의 정성을 담은 선물을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선물로는 주로 그 지역에서만 나는 귀한 특산물을 바쳤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질 좋은 인삼이나 모시, 금과 은, 용맹한 사냥매나 좋은 말들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황제는 이 정성스러운 입장권을 받고 어떻게 답했을까요? 바로 책봉으로 회답했습니다. 책은 책에 기록한다 라는 뜻이고 봉은 왕으로 봉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너를 무슨 무슨 나라의 왕으로 공식 인정하여 황실의 기록에 올린다 라고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때 황제가 내려주는 가장 중요한 증표가 바로 인수입니다. 이는 금이나 옥으로 만든 멋진 도장이고

그는 그 도장에 매달린 화려한 끈이었습니다. 이 도장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중국 황제가 공인한 왕이라는 국제적인 지위를 얻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이로 인해 왕은 나라 안에서는 다른 경쟁 세력들을 누르고 왕의 권위를 굳건히 할 수 있었고 밖으로는 다른 나라에게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는 힘을 갖게 되는 그야말로 최고의 공인 인증서였죠. 그리고 책봉에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 따라왔습니다. 바로 회사라고 부르는 답례품이었습니다. 중국 황제는 조공으로 받은 선물보다 가치로 따지면 몇 배, 몇십 배나 더 비싼 물건들로 돌려주었습니다. 비단, 약재, 달력, 서적 등 당시에는 구하기 힘든 최첨단 물품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공은 어찌 보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독점 무역과도 같았습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이익, 그리고 선진 문물까지 얻을 수 있으니 주변 나라들이 앞다투어 조공을 하려 했던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조공과 책봉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쌍의 외교 공식이었습니다. 조공이라는 형식적인 존중을 표하고 그 대가로 책봉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신뢰를 얻어내는 매우 복잡하고 실용적인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주변에 더 비싼 선물을 돌려주는 어찌 보면 손해보는 장사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복잡한 시스템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사실 조공 책봉 관계는 처음부터 국제 외교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대 중국 주나라의 봉건 제도와 만나게 됩니다. 봉건 제도는 주나라 왕이 넓은 중국 땅을 혼자 다스리기 힘드니 자신의 형제나 친척 등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국내 정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때 왕이 땅과 함께 제후라는 자귀를 내려주는 행위가 바로 봉, 즉 책봉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을 받은 제후는 그 대가로 주기적으로 수도에 와서 왕에게 인사를 올리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며 전쟁이 나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왕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었죠. 즉 왕과 제후 사이에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철저히 국내용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이 국내용 규칙이 국제 외교 규칙으로 바뀌게 된 것은 주나라 다음 시대인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그 뒤를 이은 바로 한나라 때부터입니다. 초창기 한나라는 나라 안은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림과 동시에 제후를 임명하는 봉건 제도를 같이 사용하는 궁국 제도를 통해 나라를 다스렸지만 국경 밖의 여러 나라들, 특히 북쪽의 강력한 흉노와 같은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한나라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주나라의 오래된 봉건 제도 시스템을 국제관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중국 황제는 온 세상의 왕이 되고 주변 나라의 군주들은 제후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죠. 주변국 군주가 황제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 조공, 황제가 그를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책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나라는 굳이 모든 나라와 전쟁을 해서 정복하지 않고도 황제는 천하의 중심이며 주변국들은 그 질서에 참여한다라는 이상적인 세계관을 현실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명분과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공품보다 몇 배나 비싼 비단을 회사품으로 내려주는 경제적 손실도 기꺼이 감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한 나라가 무너지고 중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는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자 조공책봉은 이상적인 질서 유지를 넘어 생존을 위한 현실 외교의 도구가 됩니다.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게 조공책봉 체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 세 나라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다른 두 경쟁국을 이기기 위한 카드로 사용했습니다.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는 조공책봉 체제를 가장 능숙하게 활용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고구려는 양쪽에 모두 조공을 하며 책봉을 받는 양다리 외교의 진수를 보여주었죠. 이는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으로서의 위상을 지키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고구려는 북쪽의 중국 왕조인 북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쪽 국경을 안정시킨 뒤 그 힘을 모두 한반도 남쪽으로 쏟아부어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는 남진 정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북위 황제가 고구려 왕에게 내린 고구려 왕이나 요동군 개국공 같은 칭호는 형식적으로는 신하의 직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구려가 그 지역의 지배자임을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고구려는 책봉이라는 형식을 통해 지역 패권 인정이라는 실리를 완벽하게 챙겼던 것입니다. 그럼 백제로 가보겠습니다. 북쪽으로는 강력한 고구려, 동쪽으로는 떠오르는 신라에게 끼어있던 백제의 외교는 언제나 절박했습니다. 육지로는 고구려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백제에게 바다 건너 중국 남쪽 왕조들과의 관계는 유일한 숨통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백제는 남조에 끊임없이 조공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를 통해 고구려에 맞설 외교적 후원자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백제 개로왕이 고구려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북위 황제에게 보낸 국서는 백제의 절박한 상황과 조공책봉 외교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추악한 무리들이 점점 번성해져서 마침내 능멸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천자의 자비와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멀리까지 예외 없이 미친다면 속히 한 명의 장수를 보내 신의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개로왕이 북위 황제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고구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군대를 빌려달라는 애절한 호소였죠. 이는 책봉 관계가 단순히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군사동맹을 맺기 위한 절박한 수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신라는 어땠을까요?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신라는 6세기 중반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서해바다를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었죠. 신라의 조공책봉 외교는 삼국통일이라는 하나의 뚜렷한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절정은 바로 김춘추, 훗날 태종 무열왕의 담대한 외교였습니다. 그는 직접 당나라로 건너가 당나라 황제인 태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한 군사동맹을 얻어내기 위해 당나라 연호를 사용하고 당나라의 옷을 입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일부 내려놓더라도 삼국통일이라는 더 큰 목표를 이루겠다는 엄청난 결단이었죠. 이 외교 담판의 결과로 맺어진 나당 동맹은 조공책봉 관계가 강력한 군사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라는 이 동맹을 바탕으로 마침내 670

1910년 삼국을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섬나라 일본은 한반도의 나라들과 또 다른 방식으로 조공책봉 체제를 활용했습니다. 대륙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덕분에 좀 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결국에는 독자적인 길을 걷는 모습을 보입니다. 5세기 무렵 외오왕이라고 불리는 왕들은 열심히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 책봉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대외적인 과시보다는 국내 정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야마토 정권은 아직 나라 전체를 휘어잡는 강력한 힘이 없었고 각 지역의 강력한 호적 세력들과 힘을 겨루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왕이 저 멀리 위대한 중국 황제가 나를 일본 왕으로 그리고 한반도 남부의 군사 지휘관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다른 경쟁 호족들을 누르고 자신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7세기 초 쇼토쿠 태자가 수나라에게 보낸 해 뜨는 곳의 천자 국선은 일본 외교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내니 잘 지내는가? 이는 단순히 우리도 잘났다 라는 선언을 넘어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벗어나 일본 역시 하나의 독립된 천하의 중심이라는 독자적인 이념을 세우려는 시도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당나라의 견담사를 보내며 교류를 이어갔지만 그 목적은 정치적 책봉보다는 당의 선진 문물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에 가까웠습니다. 견담사는 목숨을 건 위험한 항해를 통해 당나라의 법률, 도시계획, 불교, 예술 등 문명 시스템 전체를 일본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당나라를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들만의 국가 시스템을 완성하고 독자적인 황제 이데올로기를 확립한 일본은 더 이상 외부에서 권위를 빌려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일본은 894년 공식적으로 견담사 파견을 중단합니다. 당시 당나라가 쇠퇴하여 혼란스러웠고 위험을 무릅쓰고 갈 실리가 줄어들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죠. 이는 실용적인 활용에서 시작하여 이념적 대결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외교적 독립으로 이어진 일본의 독자 노선이 완성되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공책봉 체제라는 창을 통해 고대 동아시아의 역동적인 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중국 중심의 수직적인 관계처럼 보였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각 나라가 저마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손을 잡고 때로는 서로를 견제하는 역동적인 외교의 장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오래전 외교 이야기는 결국 형식보다는 실질이 명분보다는 실리가 더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나라의 힘이 약할 때 외교에서 자존심과 실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살펴본 쇼토쿠 태자의 선택과 김춘추의 선택을 비교하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만연한 사회, 우리가 그거를 지능정보 사회라고 하는데요. 그런 지능정보 사회에서 AI 윤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체크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고용정보원이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여러 정보 시스템들을 개발하는데, 요즘 정보 시스템에 AI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간 AI가 어떤 고용과 관련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거버넌스라고 하는 어떤 조직 체계, 이런 거를 만들고 그거를 개발할 때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정보보호 전문가라고 하는 직업이 있고, 이 정보보호 전문가들에 추가해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도 따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제 정보보호 전문가는 외부로부터의 전자적인 공격, 소위 해킹이라는 거를 어떻게 잘 막을 거냐, 우리 회사의 자산을 어떻게 잘 보호할 거냐의 관점이었고, 요즘 개인정보 이슈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또 관리를 하는 그런 직업군이 있고요. 근데 거기 또 AI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AI가 마구잡이로 이제 개인정보를 학습을 하거나 AI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개인정보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개인정보를 하는 사람이 또 AI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AI가 사용하는 그런 개인정보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저는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건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3월 달에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에서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우리 이세돌 선생님이 대국을 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들은 큰 충격에 빠졌었어요. 원래 바둑이라고 하는 분야는 컴퓨터가 인간을 넘볼 수 없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와, 인공지능이 대단하구나, 이제는 인간의 영역까지 넘어보고 있구나.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측면으로 점진적으로 변화가 시작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말에 이루다라고 하는 서비스가 출시를 했는데,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인공지능과 챗봇을 하면서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영역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인간이 윤리적이어야 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윤리적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라는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루다 이후부터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022년 11월 30일 날, ChatGPT라고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팅 사이언스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루는 분야였고, 일반인들은 사실은 인공지능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ChatGPT라는 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AI가 대중화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쓰게 된 계기가 바로 2022년 11월 30일 날 ChatGPT가 출현함에 따라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이 AI를 얼마나 사용하나라는 걸 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3년에 23% 정도 사용을 하다가 2025년에는 84%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90%가 넘는, 아마 거의 100%까지 가지 않을까요? 네, 그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변의 학생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 학생을 거의 못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도구의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도 역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도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도구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도구로부터 어떤 편의성이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 도구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AI의 윤리, 윤리적 인공지능에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도구니까 우리가 이런 도구를 잘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도구에 너무 종속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도구에 너무 의존적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이 돼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공부를 열심히 잘해도 사람이 돼야 된다. 인성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도 우리가 윤리적인 인공지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과의 협력에서 우리가 인공지능과 같이 좋은 능력을 좋은 곳에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인공지능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윤리적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윤리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말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잘 파악해내서 그 사람이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우리는 윤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윤리적인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윤리적으로 데이터를 내뱉고 윤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줘야 우리는 윤리적인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요즘 뭐 피지컬 AI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실존하는 어떤 로봇이나 이런데 AI를 탑재하는 그런 새로운 분야도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탑재를 하다 보면 AI가 경찰 로봇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에도 활용될 수가 있고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치안을 유지하거나 감시하거나 아니면 경비하거나 이런 곳에 폭력 행위를 AI에게 집어넣었을 때 전쟁에서 AI를 활용하게 됐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AI에게 어느 정도까지 폭력 행위를 우리가 부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AI에게 폭력을 제공했을 때, 허용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무감각하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게임하듯이 나는 전쟁에서 남을 해야 하는 것을 어떤 폭력 행위를 어떤 AI 로봇이 해야 하는 것이 내가 직접 한게 아니니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AI를 통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나는 그 양심의 가책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직접 뭔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내가 한게 아니라 AI한테 목적만 달성을 하도록 명령을 하두면 AI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내가 안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무감각성이 폭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무기에는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의사결정 자체를 AI에게 부여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치정렬, Value Alignment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가치와 AI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랑 똑같이 인공지능도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능력들이 AI가 상당 수준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사람의 감정을 읽는 AI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을 도와주는 보조교사가 AI로 이제 나타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AI 보조교사가

교사를 완전히 교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지식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감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그 학생의 마음을 잘 보살피면서 그 학생이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 학생이 부족한 부분, 지식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많이 하죠. 그 가장 기본에는 바로 제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교사나 스승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학생을 보살필 수 있죠. AI는 지식 측면에서 그런 면들이 가능하지만 그 AI가 학생들을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은 그 학생 하나하나의 배경과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몸이 아프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선생님은 그에 맞춰서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지만 AI는 단순히 그거를 지식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어떤 감정의 교류가 우리가 계속 남아있는 학교 현장에서는 보조교사로서의 AI는 존재할 수 있으나 AI가 완전한 교사를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야가 있는데요. 나를 기억하는 AI. 나를 잘 기억해야 AI가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수가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 시대는 거의 내 일상을 로깅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내 위치가 어디에 있고, 여러분 스마트폰 이런 거 사용하면 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뭘 하는지, 뭘 궁금하는지 모든 게다 저장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런 게다 라이프 로깅이 되고 있는 시대를 AI가 다 학습한다면,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정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내 개인정보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죠. 어찌 보면은 무시무시한 내용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 정보들을 막 아무나한테 퍼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건 내가 원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는 의무도 생기게 되죠. 그럼 AI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사결정하고 정보를 잘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 대한 정보도 잘 관리하고 남들한테 안 주게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건 누군가 역할로 개발을 하고 역할로 잘 관리하고 하는 행위들도 역시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직업을 갖는 사람은 AI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당연히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한 이 개인정보 차원을 지나서 AI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AI 정보 보안, AI 개인정보 보호라는 부분들도 필요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누가 주느냐? 뭐 아무 데이터나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편견이 발생하게 되고 이 편견이 발생한 거는 나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검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겠죠? 또 이런 편견을 갖는 그런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집단이나 어떤 개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 면접이다. 그럼 누구를 뽑고 말고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특정 학생한테 이익이 되고, 특정 학생한테 불리한 일이 되는 그런 AI가 면접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누군가 만지는, 데이터가 문제가 없나라는 거를 파악하는 AI 데이터 과학자들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뭐 이것 때문에 설명 가능한 AI, 라고 하는 분야가 또 생겨가지고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분야를 또 관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분야에 설명 가능한이라는 게 어떤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라는 거를 또 고민하는 그런 인문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AI가 내린 의사결정이 정말 맞냐 이런 신뢰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요즘엔 AI에 대해서요. 뭐 이제 Trustworthy AI 뭐, responsible AI. 그래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스템의 불완전성이 가져다주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거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의 개발자인 우리가 제프리 힌턴 교수님들도 무슨 말을 하셨냐면 사람보다 똑똑한 AI의 거짓말은 인간이 알아차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짓말 중에 알아차리기 제일 어려운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100가지 말 중에서 99가지는 사실인데 한 가지가 거짓말일 때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살짝 살짝 끼워넣어서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어떻게 맞춰요? 인간 도저히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믿을 만한 AI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실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공정성이나 편향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그다음에 자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AI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AI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정식 이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안이라고 하고 줄여서는 인공지능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영향 AI라는 것을 둬서 인간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AI들은 요러요러한 의무 사항들을 반드시 해라라고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들은 법적인 의무 사항들이 현재 존재한다. 그래서 법에 규율하는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제도적 틀 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AI에 대한 윤리적인 AI, 윤리적인 인공지능, 또 AI가 미래의 역량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되고 여러분의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그런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텐사회 1회 저는 이진욱입니다. 오늘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화사를 통해 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바로 문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화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하면은 한 번에 문화는 무엇무엇이에요? 라고 답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문화가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 어렴풋이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는요, 크게 좁은 의미의 문화와 넓은 의미의 문화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발레를 굉장히 즐겨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종종 쉬는 날에 발레 공연을 보러 가거나 또는 뮤지컬을 보러 갑니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 사이에서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들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친구 문화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야, 진짜 너 문화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발레라던가 또는 뮤지컬 이런 것들을 즐기는 친구한테는 문화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집에서 누워서 엎드려서 TV를 보는 것은 문화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뭔가 세련되고 교양 있는 것, 발레, 오페라, 클래식 이런 것들은 뭔가 되게 문화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련되고 교양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문화는 좁은 의미의 문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고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충격적이지만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그 당시에는 저희 또래들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 시대 청소년들이 하고 다니는 옷차림 이런 것들도 일종의 문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교실에 다른 친구들을 둘러보세요. 거의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을걸요? 또 머리 모양도 비슷할 겁니다. 지금처럼 저희 때는 스포츠 머리 두 발 규정이 1cm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친구들이 없죠. 이렇게 비슷한 나이들의 친구들에게서 나타나는 문화 또한 또래 문화라고 부릅니다. 또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여기 사원이 하나 보이는데 힌두교 사원입니다. 많은 조각상들이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조각상들은 수많은 신들을 상징합니다. 이 힌두교는 아주 많은 신을 숭상하는 다신교거든요. 그래서 다신교를 믿는 힌두교도들은 여러가지 이런 조각상들이 있는 사원에서 여러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곤 합니다. 이렇게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사회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넓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문화라고 하진 않거든요. 어떤 것들은 문화지만 문화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는 후천적으로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반면 우리 본능에 의한 것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었죠? 배가 고프다거나 또는 졸릴 때 하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문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버릇이나 습관 또한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을 입어요. 이거는 후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우리 생활 양식이죠. 이것은 문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더울 때 땀이 나는 거, 배고플 때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 또 습관적으로 손톱이나 손을 물어뜯는 것, 이런 버릇 같은 것들은 문화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대 문명의 유적 같은 것들을 보면 꼭 벽에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그림 그리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생활들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들, 이거는 어느 문화에서나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 이 지금 아프리칸 부족의 모습인데요. 너무 즐거워 보이죠? 사람들은 기쁠 때 함께 모여 춤을 추곤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에요. 이것은 보편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문화가 똑같진 않죠. 지역에 따라 서로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건조기후 지역은 이동식 천막가옥이 발달하고요.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이 높은 열대기후 지역은 고산가옥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독특한 모습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특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면을 먹는 것들은 어디에서나 비슷하게 나타나는 문화예요. 보편성입니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먹는 면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죠. 이것은 특수성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문화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 또한 여러 가지 양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를 우수하다고 여기고 다른 문화를 열등하다고 무시하는 태도를 우리는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유럽을 비롯한 서구권 사람들은 실내에서 신발을 신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런 더러운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 오 정말 열등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인도를 비롯한 남부아시아 일부 지역에 가면은 밥을 먹을 때 포크나 숟가락, 젓가락 같은 식사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오, 어떻게 불교에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이 근무했었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하루는 급식실에 가지 않는 거예요. 점심을 먹으러 가지 않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역겨운 냄새가 난대요. 정말 저 역겨운 냄새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날 메뉴 봤더니 청국장이더라고요. 아니 너희는 어떻게 저렇게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걸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다른 문화를 열등하게 바라보는 것, 이런 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갖고 있는데요. 자기 문화에 자부심을 높이고 우리는 자 이런 우수한 문화 갖고 있다. 구성원들 간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지만 다른 문화를 열등하다고 무시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회 문화를 우월하게 보고서 자기 문화를 열등하다고 무시하는 태도를 문화 사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메뉴판에 MSGR이라고 적혀져 있죠? 저도 이게 뭔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MSGR 뭔지 아세요? 미숫가루입니다. 미숫가루. 미숫가루를 MSGR로 적어놓으면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두 번째,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 영화는 재미없어. 헐리우드 영화가 최고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도 문화 사대주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 저스트 클릭 이런 티셔츠는 잘 입고 다닙니다. 하지만 눌러봐 이런 거는 좀 입기 좀 그렇죠. 또 뮤직 이런 거잘 입고 다니지만 음악이라고 딱 적혀 있으면 입고 다니기 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문화 사대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 사대주의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주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세 번째,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자연환경과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태도. 그것을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문화, 손으로 식사하는 문화, 어우 불결해, 정말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뭔가 그런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티베트의 조장 문화가 있는데요. 조장 문화는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새들의 먹이로 바치는 문화가 바로 조장 문화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조상들 엄마 아빠 시체를 새들에게 먹이로 줄 수가 있지?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 티베트는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고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땅을 파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시체를 묻어도 잘 썩지 않는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토양 오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장 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 다양한 문화 공존의 기초가 될수 있는 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나 문화 상대주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다거나 또는 사람을 상처를 준다거나 이렇게 인간의 보편성을,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화들까지 아,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하는 것은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라고 해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집단 내 구성원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문화를 우수하다고 여기고 다른 문화를 열등하다고 무시하는 태도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죠. 다음,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주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문화 이해 태도는 바로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해봤고요. 공부했던 내용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한국사를 매일 쉽게, 한국사를 매일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이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관련 내용입니다. 광복, 대한민국 정부 수립 관련된 내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득 안고 지금부터

0: 네, 보겠습니다.
1: 라디오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2: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3: 일본이 항복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2: 아, 라디오에서 나오던 소리가 그 이야기였군요.
4: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군요. 우리 모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러 나가봅시다.
3: 그렇게 합시다.
4: 사람들이 일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모습을 보니 광복을 실감하겠어요.
1: 내일 학교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가 되어요.
0: 교재를 보기에 앞서 우리가 방금 봤던 만화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를 보면 어떤가요? 라디오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장면을 보도록 할게요. 일본이 항복한다는 소식. 다시 한번 더. 뭐? 일본이 항복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항복을 했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군요. 우리 모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러 나가봅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 이 광복과 관련 있는 만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우리 오늘 교재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교재! 우리 교재를 보면 광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재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1945년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유니쌤이 한국사를 이제 가르칠 때 한국사 입문자 단계에서는 아직 연도 하나하나를 그렇게 세세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광복 1945년 8월 15일 이 광복 1945년 정도는 여러분들 그래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정말 뜻깊은 날이니까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하며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했다라는 거. 요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들려주자면, 당시 이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를 조금 더 배우면 알겠지만,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추축국이라고 해서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세 나라가 한 팀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합국이 있죠. 근데 어떻게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항복을 선언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만 봤을 때는 일본 연합국 항복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꺼내왔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광복을 맞이하였다라는 거. 뭐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하면서 광복을 맞이한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결국 뭐다? 맞습니다. 우리 민족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펼쳐왔기 때문에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까닭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민족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다라는 거. 요 내용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의 때 어떻습니까?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활약상들 많이 봤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펼쳐왔기 때문에 우리는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 내용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아래쪽을 보면 조선총독부 건물의 일장기가 내려가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장기 여기 있죠? 일장기가 내려가는 모습. 아,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였구나. 그리고 마침내 뭐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광복 이후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국내의 질서를 유지하며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분들께서 어떻게 국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제 일제가 항복을 선언하고 일제가 지키고 있던 자리, 이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해보자. 이런 내용인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면은 요 내용을 뭐라고 우리가 배우냐면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가 나올 겁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여운형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아, 우리 질서를 유지하며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해보자.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뭐 한국사 입문자 단계에서는 어떻게 아,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국내 질서 유지하며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을 하는구나. 뭐, 요 정도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여러분들, 왜 소련군, 미군이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할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자세히 설명은 안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잠깐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소련군, 미군 보이죠? 당시 이제 여러분들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나서 어떻게? 아, 그 일본군의 무장 해제. 일본군이 뭐 총이나 이런 것들,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해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다라는 거. 일본군 무장 해제의 이유로 한반도에 이렇게 소련군과 미군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노력들 뜻대로 되지 않았다. 뭐 그런 설명입니다. 아래쪽을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귀국 환영식이 나와 있죠?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국내로 들어오는 모습, 그런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뒤에 가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뭐 소련군 같은 경우는 소련이라는 특징을 보면은 소련은 어떠냐면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라는 그런 이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군 같은 경우는 뭐 자본주의 혹은 뭐 여러분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민주주의 이런 키워드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단어보다는 어떻게 소련과 미국 서로 생각이 달랐다. 일단 요 정도로만 이해해 주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다? 아, 새로운 국가 준비, 새로운 국가 건설을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외무장관이 뭐예요? 어우, 딱딱해.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 아마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여러분들. 외무장관은 좀 쉽게 말하면은 외교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소련에 각각 이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 업무를 하는 그런 장관들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한국사를 더 깊게 배우면은 요 회의를 무엇이라고 하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다. 이런 식으로 배울 거예요. 아무튼 이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느냐? 일단 첫 번째, 한반도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울 것을 정하였다. 한반도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울 것을 일단 정합니다. 그리고 뭐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이 안에서, 요 회의에서. 그리고 신탁통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신탁통치.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뭔가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신탁통치를 조금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 회의 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때, 신탁통치 관련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탁통치가 무엇이냐? 현재 상황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제가 이제, 항복 선언을 하고, 한반도가 어떻습니까? 혼란스럽겠죠, 아무래도. 뭔가 서로 생각도 많이 다르고요.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신탁통치랑 뭐 국제연합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뒤에 등장할 거예요. 여러 나라가 모여서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국제연합의 허가를 받아서 어떤 국가 혹은 국가연합이 독립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 대신 이제 통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탁통치. 아직 독립할 힘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몇몇 나라들이 어떻게 대신 통치를 하겠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 뭐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방법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라는 거.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이 다른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만 등은 남쪽에서만이라도 빨리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 남쪽, 북쪽, 남과 북이 서로 생각이 다른 상황이 이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떻다? 이승만과 같은 사람들은 남쪽에서만이라도 빨리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요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또 생각이 다른 또 분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쪽에서만이라도 빨리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맞이했는데 남과 북이 같이 하나가 돼서 정부를 꾸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는 거죠. 계속 이제 뭔가 광복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 희망찬 하루하루가 이어질 것 같지만 이런 힘든 점들도 있었다.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힘든 점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들이 교재에 등장합니다. 이어서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를 국제연합에 맡겼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국제연합이 뭐냐면은 여러 나라가 모여 있는 단체다. 일단 그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뭐 흔히 UN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에 이제 맡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국제연합은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통해 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아, 그래. 총선거.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하고요.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한다라는 거.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소련은 이들이 북한에 오는 것을 거부하였다라는 거. 우리는 거부할게. 우리는 싫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뭐 우리 교재만 봐서는 갑자기 왜 거부를 할까? 이렇게 의문이 또 생길 수도 있는데요. 소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북한에 오는 것을 거부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북한 쪽에서 이를 거부한 이유는 지금 보면은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세우기로 하잖아요. 근데 이 총선거가 인구에 비례해서 약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총선거가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라서 인구가 당시에 남한보다 북한이 더 적었거든요. 인구가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신들의 소리, 자신들의 의견을 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이들이 북한에 오는 것을 거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하나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김구는 북한에 가서 남북 협상을 벌이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아까 제가 말을 했었죠? 어떤 사람들은 남쪽만이라도, 정부를 한번 빨리 구성해보자, 만들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남북 협상을 벌이면서 남과 북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하나의 정부를 수립해보자, 이런 생각을 또 가진 겁니다. 아무튼 아까 이승만과 같은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김구와 같은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 우리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광복 연도, 그래도 광복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아주 뜻깊은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요 연도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이다. 그러면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했다. 아까 이야기해줬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끊임없는 그런 독립을 위한 여러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광복 이후의 모습도 우리가 같이 봤었죠?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국내 질서 유지하며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 뭐 예를 들면 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거다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38도선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 소련군의 생각과 이 미군의 생각, 소련과 미국의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았다라는 것들, 그런 내용도 정리해 주었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야기를 했었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임시정부 수립, 뭐 신탁통치, 미소공동위원회 관련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들, 요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김구 관련 이야기 해 주었죠? 이승만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다? 남쪽에서만이라도 빨리 정부를 세워야 한다 주장했고요. 김구와 같은 사람들은 남과 북이 하나 된 정부를

정부를 수립하기에 남북 협상 추진했다 이런 내용들, 이런 차이점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광복을 맞이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렇죠? 여러분들 1945년 8월 15일 기억해야 됩니다. 정답 동그라미. 괄호 2번.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소련군이, 북쪽은 미군이 관리를 맡았다.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관리를 맡았죠. 그래서 정답은 가위 표시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은 미군, 북쪽은 소련군이 관리를 맡게 된 이유는, 그렇죠, 일단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이유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아까 해주었습니다. 요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2번입니다. 서로 관련 있는 것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에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 두 번째, 남과 북이 하나된 정부를 수립하기에 남북 협상 추진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생각 차이 정리했었잖아요. 남쪽에서만이라도 정부 수립해야 된다고 주장. 누굽니까? 그렇죠. 이승만, 니은으로 연결해 주면 되고요. 남과 북이 하나된 정부 수립, 남북 협상 추진 어디로? 김구, 기역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 뭐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뭐 5학년쯤 되면 이제 또 한국사를 또 배우거든요. 그때 되면은 요런 또 문제들도 자주 등장을 해요. 그리고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도 요 관련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 생각의 차이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3번입니다. 자료를 보고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사진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새로운 정부를 만든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인 회의 장면이에요. 이 회의는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어디에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열리게 되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 외교 관련 업무를 하는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어디에서 모였나요? 그렇죠. 모스크바에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회의를 한 거다. 그리고 이 장면은 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새로운 정부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였다. 뭐 미소공동위원회 이런 것들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수립되었을까라고 되어 있고요. 1948년 5월 10일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만 다시 한 번 더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를 뭐 50총선거라 한다. 5월 10일에 있었던 선거다. 50총선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만 이게 핵심입니다.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50총선거다. 5월 10일에 있었던 선거다. 50총선거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고요. 이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였다라는 거.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였습니다. 50총선거. 요 내용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 50총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은 어떤 특정 역할을 했었어야 됩니다.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은 헌법을 만드는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로 구성된 국회를 재헌국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 헌법이라는 말이 아직 익숙치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헌법은 쉽게 말해서 법 중의 법, 가장 최고법이 헌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여태 살아오면서 들었던 무슨 무슨 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법들의 기준이 되는 가장 최고의 법이다. 법 중의 법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헌법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 법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법 안에는 뭐 나라의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아무튼 이때 뽑혔던 국회의원들은 어떤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헌법을 만드는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로 구성된 국회를 우리는 재헌국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재헌국회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았고요. 이어서 재헌국회는 우리나라의 이름을 뭐?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아, 재헌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이제 대한민국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헌법인 재헌헌법을 만들었다라는 거. 재헌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0: 가지고 있었던 거죠. 국회의원들이 제헌헌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마침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한번더 흐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50 총선거 때, 5월 10일에 있었던 선거, 50 총선거 때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이제 뽑히면은 그 사람들이 뭐? 제헌헌법 만들었다. 제헌헌법, 헌법, 법 중의 법이다. 가장 최고의 법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뭐 이름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리고 나서 7월 17일 알고 있죠, 여러분들. 7월 17일. 7월 17일 날 어떻게 이 제헌헌법, 헌법을 공포합니다. 널리 알리게 되는 거예요. 7월 17일 날. 그리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흐름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뭐 7월 17일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재에 생략되어 있긴 한데 어떻게? 7월 17일 날 헌법, 이 제헌헌법을 공포, 널리 알리고 그리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런 식으로 흐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12월에 열린 국제연합총회에서는 한반도에서 국제연합의 감시 아래 치러진 선거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승인하였다. 뭐 문장 자체가 엄청 길고 복잡하지만 12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이런 국제연합총회라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한반도에서 국제연합 감시 아래 치러진 선거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다. 대한민국은 유일한 합법정부다. 뭐 이런 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헌법이라는 말이 딱딱하게 느껴질 겁니다만 이 헌법은 나라의 뼈대가 되는 나라의 운영 방법이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법 중의 법이라는 거. 그걸 언제? 50 총선거를 통해서 뽑혔던 국회의원들이 만들었구나. 그런 내용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을 보면 뭐 제헌헌법의 일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도 나와 있습니다. 뭐 제헌헌법의 일부 첫 번째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뭐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점을 이 전문에 실어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잇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제헌헌법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편 한반도의 38도선 북쪽 지역에서는 1948년 9월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 정권의 수립을 선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1948년 9월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 정권의 수립이 선포되었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제헌국회는 어떤 일을 또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도움을 주었던 한국인들에게 벌을 주기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기반으로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의거해서 반민특위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제에 도움을 주었던 한국인들을 이제 벌을 하기 위해서 반민특위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뭐 나중에 한국사를 더 심화해서 배우면 알겠지만 이 반민특위의 활동 국민들의 지지가 엄청났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은 음식도 갖다 주기도 하고요. 엄청난 지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완벽하게 이런 일제에 협력했던 한국인들 있죠. 그런 친일파라고들을 합니다. 흔히 그런 세력들을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제대로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한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 앞으로 한국사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아마 배워갈 거고요. 아무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내용 여러분들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개혁도 만들었다. 뭔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키워드 총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50 총선거 뭐? 아까 중요하다고 했었죠?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제헌국회,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제헌헌법을 만들었다. 이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내용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 농지개혁법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의거하여 반민특위라는 걸 설치했지만 어떻게 여러 가지 이유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었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9월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 정권의 수립이 선포되었다. 이런 흐름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재헌국회의 활동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김구를 주석으로 뽑았다. 네? 여러분들 재헌국회의 활동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래서 정답은 가위 표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렇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고요. 여기에 의거해서 반민특위라는 걸 설치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정답 동그라미. 괄호 3번 농지개혁법을 만들었다. 그렇죠.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가위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정답 정리해 보았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가 재헌국회에서 재헌헌법을 만들어 선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자세히 설명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떻게? 아, 재헌국회에서 재헌헌법을 만들어 선포했다. 7월 17일 날 공포했다. 널리 알렸다.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뭐 이게 7월 17일 뭐 날짜를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 푸는 데 영향 없습니다. 재헌헌법 만들어 선포한다. 그러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뭐 일단 50총선거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구나. 나 국회의원을 뽑는 50총선거를 실시함. 그렇죠. 국회의원을 뽑는 50총선거가 실시되고 이제 뽑혀야지 그 사람들이 재헌헌법 만들고 선포를 하겠죠. 그러니까 아, 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가구나. 이건 확실합니다. 다 한반도에서 국제연합의 감시 아래 치러진 선거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8일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아, 그러면은 나, 가, 다로 정리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더 뭐 나, 가, 다로 정답 정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답 써줄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고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헌헌법 나와 있고요. 기억, 기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헌국회는 우리나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하였나요? 그렇죠. 대한민국이라고 정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억에는 뭐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를 재헌헌법이라고도 한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 재헌헌법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개념 살펴보았습니다. 흐름 정리 잘 해주시고요. 모르는 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질문 게시판, Q&A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세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 연산 9단계를 함께하는 김형기입니다. 네, 오늘은요, 드디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때요? 이제는 어떤 계산식만 보더라도 과로는 어디 있는지, 곱셈, 나눗셈은 어디 있는지, 더하기 빼기는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마술은요, 바로 호랑이의 마술입니다. 호랑이 마술은요, 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보더라도 호랑이 기운이 쑥쑥 쏟아서, 네, 얼마든지, 네, 해치울 수 있는 그런 마술이에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내용 배울지 함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예요.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익힐 거고요.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그리고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익히기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문제 풀기 전에요, 지난번에 해봤던 계산 순서 먼저 익혀볼게요. 네, 다들 기억나겠지만 한 번만 복습해볼게요. 여기 보면요, 나눗셈과 덧셈, 뺄셈이 섞여있는 식의 계산입니다. 뭐 먼저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나눗셈을 가장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은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가 나눗셈이 아니라 곱셈이어도 마찬가지죠.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덧셈, 뺄셈, 나눗셈, 그리고 과로까지 있습니다. 과로까지 있을 때 뭐 먼저 계산하나요? 가장 먼저 과로를 먼저 계산을 하고, 과로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여기가 만약에 나눗셈이 아니라 곱셈이어도 결과는 똑같죠. 네, 곱셈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일차.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 근데 뭐가 없는? 과로가 없는. 네, 그렇다면요, 곱셈이랑 나눗셈, 네, 나눗셈이죠. 나눗셈이 어디 있는지만 살피면은 바로 문제 풀 수 있겠죠? 1번입니다. 25 나누기 5 더하기 17이네요. 25 나누기 5는 5, 5 더하기 17은 몇이에요? 5 더하기 7은 2, 1, 10만큼 받아 올리고요. 네, 1 더하기 1은 22. 네, 정답 바로 22 적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3번, 31 더하기 56 나누기 8, 어디 하면 되나요? 나누기 보면 되지요. 네, 8, 7에 56이니까 여기가 7. 그 다음에 31 더하기, 앞에 덧셈 해주면 되겠네요. 31 더하기 7은 1 더하기 7은 8, 3 더하기, 네, 없죠. 그렇다면 38입니다. 정답은 여기는 38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3번 문제, 63 나누기 7 빼기 5입니다. 뭐부터예요? 나눗셈 먼저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1번이 되겠습니다. 63 나누기 7, 바로 7, 9에 63, 9가 되고요. 9에서 5를 뺍니다. 9 빼기 5는 4, 바로 할 수가 있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4입니다. 네,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76 빼기 24 나누기 4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먼저 할까요? 나눗셈 먼저. 24 나누기 4는 6. 76에서 6을 뺍니다. 1의 자리만 보면 되겠네요. 바로 70.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정답은 70. 네, 이렇게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번. 90 나누기 6 더하기 28이죠. 여기 이렇게 나눗셈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덧셈을 하면 되는데, 90 나누기 6 숫자가 좀 큽니다. 우리 이거 세로 셈으로 할게요. 90 나누기 6입니다. 9 나누기 6은 1. 네, 그 다음 6 쓰면요, 아래 3, 그 다음에 0 되니까 30이 되네요. 30 나누기 6은 좀만 더 길게 5, 그 다음에 30 딱 나눠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 정답은 15가 되고요. 이어서 계산해야죠. 15 더하기 28 이어서 합니다. 5 더하기 8은 13, 3 쓰고요. 10 올립니다. 10만큼 올립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2는 3, 3이니까 43이 됩니다. 정답은 여기다가 43 적어줍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7번 문제예요. 네, 이번엔 어때요? 숫자가 여러 개로 늘어났습니다. 32 나누기 4 빼기 6 더하기 25,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요, 숫자가. 그래도 숫자는, 네, 숫자 개수 상관없이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눗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 다른 곱하기나 나누기가 없으니까 차례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2 나누기 4는 8, 8 빼기 6은
2, 2 더하기 25는 바로 27.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27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8번 40 나누기 8 더하기 32 빼기 16. 아까 말했죠? 숫자가 많더라도 네, 우리는 차례만 지키면 된다고요. 40 나누기 8은 바로 45입니다. 다음에 5 더하기 32는 1의 자리만 보면 되죠? 2 더하기 5는 7, 37입니다. 37. 마지막으로 계산. 37 빼기 16입니다. 7 빼기 6은 1, 3 빼기 1은 2, 21. 네, 이거는 계산을 쉽게 할수 있었죠. 21. 다음 문제입니다. 13번. 29 빼기 12 나누기 3 더하기 17. 이번엔 뭐 먼저요? 나눗셈 먼저 하면 되죠. 가운데 있는 나눗셈.

다음 41에서 25를 빼줍니다. 1 빼기 5할수 있나요? 없죠. 받아내립니다. 4는 3으로, 1은 10으로. 1에서 11에서 5를 빼니까 6. 3에서 2를 빼니까 1, 16입니다. 정답은 16. 다음 16번입니다. 이번에는 54 더하기 91 나누기 7 빼기 37인데요. 어우, 숫자가 갑자기 커졌어요. 네, 그러면은 91 나누기 7. 이거 세로 셈으로 해볼게요. 여기다가 91 나누기 7. 9 나누기 7은 1, 7 쓰고요. 아래 21 남습니다. 21 나누기 7은 3. 네, 7, 3이 21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정답은 여기 13입니다. 이어서 계산은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54 더하기 13은 바로 됩니다. 이거는 67. 그럼 67에서 37을 빼면요. 1의 자리끼리 빼면 7 빼기 7은 0, 6 빼기 3은 3. 아, 정답 30이구나.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정답 30.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20번. 27 더하기 43 빼기 40 나누기 5. 이번에 나눗셈이 맨 뒤에 있네요. 네, 나눗셈 먼저 하는 거죠. 40 나누기 5는 8. 그 다음에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27 더하기 43, 7 더하기 3은 10. 위에다가 1만큼 올려주고요. 2 더하기 4는 6. 그 다음에 70이 됩니다. 마지막 70 빼기 8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1의 자리가 0일 때 받아내림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은 먼저 여기 6, 10만큼 받아내립니다. 10에서 8을 빼니까 2, 그다음에 6은 그대로 가니까 62가 됩니다. 정답은 62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8 빼기 14 더하기 54 나누기 6. 숫자가 점점 커지죠? 여기서 54 나누기 6, 69, 54. 나눗셈 먼저 푸는 거죠.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풀면 됩니다. 38 빼기 14는 바로 계산 가능합니다. 24. 그 다음에 24 더하기 9는요? 4 더하기 9는 13. 2 더하기 없죠. 그러면은 33. 바로 정답 적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2번입니다. 3일차도 끝나가네요. 40 더하기 25 빼기 64 나누기 8. 뭐 먼저요? 나누기 먼저. 64 나누기 8은 8, 8에 64, 8. 그 다음에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40 더하기 25, 0 더하기 5는 5. 4 더하기는 6, 65죠. 65에서 8을 빼면요. 이거 어때요? 바로 할수 있나요? 네, 받아내림해야겠죠. 6은 5로. 그 다음에 10만큼 빌려줍니다. 15에서 8을 빼니까 7. 5는 그대로 57. 정답은 57 적어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53 빼기 27 더하기 48 나누기 4. 호우, 길어도 뭐 먼저? 나눗셈만 보이면 되죠. 나눗셈 제일 먼저 합니다. 48 나누기 4. 이거 세로셈 안 해도 할수 있을 것 같죠, 그쵸? 네, 40 나누기 4는 1, 10. 8 나누기 4는 2, 12. 바로 쓸수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로 합니다. 53 빼기 27은 이거 3 빼기 7 되나요? 안 되죠. 받아내림. 그 다음에 13에서 7을 뺍니다. 6, 4 빼기 2는 2, 26입니다. 마지막으로 26 더하기 12 덧셈이죠. 더하기를 해주면 되니까 26 더하기 12는 38. 정답은 38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가 3일차 풀어보았는데요. 이어서 4일차 풀어볼 거예요. 이번에 4일차는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괄호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다르게 이번에는 괄호가 있는지, 괄호가 어디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눗셈,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위치 확인할게요. 네, 1번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45 나누기 괄호, 6 더하기 9. 어디부터 해야 돼요? 괄호 먼저 해야죠. 그쵸? 그 다음에 나눗셈 계산하면 됩니다. 괄호에 6 더하기 9는 15. 그 다음에 45 나누기 15입니다. 이건 세로셈 써볼게요. 45 나누기 15. 몇 정도 될것 같나요? 우리 끝자리 보면 된다고 했죠? 끝자리. 5랑 5. 아무래도 5, 3, 15. 이런 느낌이죠. 한번 3 넣어보겠습니다. 5, 3. 1을 10 올라가고요. 1, 3에 3. 45. 아, 딱 맞았습니다. 좋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3이 들어가고요. 정답은

아이쿠, 작게 써야겠습니다. 정답은 3입니다. 네, 이어서 2번입니다. 2번 문제. 5, 괄호 51 빼기 15, 괄호 닫고 나누기 6. 뭐 먼저? 괄호 먼저. 순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51 빼기 16, 1 빼기 5안 되니까 받아내림. 11에서 5를 뺍니다. 6입니다. 4에서 1을 뺍니다. 3입니다. 36입니다. 36에서 6을 나눕니다. 36 나누기 6은 66에 36. 6이죠? 정답 6. 적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괄호에 79 더하기 5 나누기 12. 우리는 항상 괄호 먼저 하는 거죠. 9 더하기 5는 14. 4하고 1만큼 받아 올립니다. 7, 없죠? 바로 84. 그 다음입니다. 84 나누기 12. 이거는 새로 세마겠습니다. 84 나누기 12입니다. 우리 끝자리 보면 되죠? 2에다가 몇을 해야 4가 되지? 22는 4, 27에 14. 2를 하기에는 너무 작은 숫자가 큰것 같으니까 7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7을 넣겠습니다. 27에 14. 10만큼 받아 올리고, 17에 7. 84. 이번에 7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7 넣고요. 정답은 바로 7.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침착하게 풀면 돼요. 다음 5번입니다. 121 나누기 괄호. 4 더하기 7이네요. 그러면은 괄호 먼저. 4 더하기 7은 11. 그 다음에 121 나누기 11. 이거는 새로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121 나누기 11. 먼저 앞에 10의 자리, 100의 자리만 보면요. 12 나누기 11은 1. 11. 그대로 11 내려갑니다. 11 나누기 11은 1. 0이 되네요. 그렇다면 121 나누기 11은 11이다. 이렇게 딱쓸수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11. 이렇게 등호 쓰고 정답까지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어서 6번. 36 나누기 괄호 열고 4 더하기 2 괄호 닫고 빼기 2. 숫자가 좀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뭐 먼저 해야 됐어요? 괄호하고 그다음에 나눗셈 하고 그다음에 뺄셈 하고 이렇게 순서하면 되는 거죠. 네, 볼게요. 4 더하기 2는 6. 그다음 36 나누기 6은 6. 그럼 6 빼기 2는 4.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정답은 4. 뭐 숫자가 많아져도 항상 네, 정해진 규칙만 따르면 계산 무리 없이 할수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42 나누기 7 더하기 22 괄호 22 빼기 9. 이러면 순서 어떻게 됐었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괄호하고 그다음에 나눗셈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덧셈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해볼게요. 22 빼기 9. 22 빼기 9는 2 빼기 9안 되죠. 받아내립니다. 12 빼기 9는 3. 1은 그대로 13. 그다음에 다음 계산 나눗셈이죠. 42 나누기 7은 6, 7에 42. 7, 6에 42. 6입니다. 다음에 뭐 마지막에는 덧셈. 6 더하기 13은 19. 요렇게. 네. 뒤에 따로, 앞에 따로, 그다음에 합치는 이런 복잡한 계산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8번입니다. 56 나누기 괄호 12 빼기 8 더하기 15네요. 뭐 먼저요? 네, 여기 괄호를 먼저 하고 그다음 나눗셈, 덧셈 진행할게요. 12 빼기 8은 4. 56 나누기 4는 이거는 새로 세말게요. 56 나누기 4는 10의 자리 보겠습니다. 5 나누기 4는 1. 아래다가 4 쓰고요. 16 남습니다. 16 나누기 4는 4 하면은 이제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정답은 10. 4였습니다. 근데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 남았어요? 더하기 남았죠. 마지막에 더하기 15까지. 14 더하기 15는 4 더하기 5는 9. 1 더하기 1은 2. 29입니다. 정답은 29. 네, 다음 문제입니다. 9번. 69 나누기 3 빼기 괄호 열고 5 더하기 12 괄호 닫고. 와, 이거 뭐 먼저요? 네, 괄호 먼저 한다는 거. 괄호. 5 더하기 12는 10. 7. 그 다음에 앞에는 뭐예요? 네, 나누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 나누기 3은,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9 나누기 3은 3. 6 나누기 3은 2. 23이죠. 마지막 계산 뭐 해줘야 돼요? 빼기까지 하는 겁니다. 23 빼기 10.

17까지. 17에서 몇 가면 23이죠? 6만큼 가면 되니까 바로 6이라고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답은 6.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1 더하기 17, 괄호 안에 있고요. 나누기 4 빼기 2입니다.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풀고 나눗셈하고 빼고 할게요. 11 더하기 17은 28. 28 나누기 4는 4, 7에 28, 7이죠. 마지막으로 7 빼기 2까지 계산을 하면은 이것은 7 빼기는 5. 계산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 정답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14번. 28 더하기 27 나누기 괄호 16 빼기 7이네요. 아,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걸 구해서 그 수로 나누고 더하기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16 빼기 7은 9가 됩니다. 네, 7에서 9개만큼 보여주면 16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27 나누기 9는 3, 9, 27, 9, 3, 27, 3입니다. 그 다음에 28에다가 마지막으로 덧셈까지. 28 더하기 3은 31. 정답은 31. 이렇게. 네, 다음 문제입니다. 15번. 40 괄호 열고 47 빼기 12 괄호 닫고 나누기 5 더하기 16 뭐부터? 괄호 먼저, 그 다음에 나눗셈, 덧셈 차례로 합니다. 47 빼기 12입니다. 이거는 받아내림 없으니까 바로 35. 35 나누기 5는 5, 7에 35, 7이 됩니다. 다음에 7 더하기 16. 이거는 7 더하기 6은 13. 1만큼, 10만큼 받아 올리고요. 1 더하기 1은 2. 정답은 23이 됩니다. 정답은 23. 적습니다. 네, 이제 16번입니다. 이번에는 56 빼기 45 나누기 괄호 12 더하기 3이네요. 뭐 먼저? 괄호 먼저. 12 더하기 3은 15. 45 나누기 15. 이거 암산 될까요, 혹시? 네, 이거는 5, 3, 15니까. 끝자리를 보면은 5를 다시 만들려면 5, 3, 15니까 3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확인차 새로 셈 해볼게요. 45 나누기 15. 3을 하면은 5, 3, 15. 1 올리고요. 10 올리고. 1, 3에 3. 그러면은 45.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몇이 돼요? 3. 예상대로 3이 맞았죠. 마지막 계산입니다. 56에서 3만큼 빼줍니다. 바로 알죠? 53. 정답은 53. 요렇게. 다음 문제입니다. 16 빼기 괄호. 14 더하기 21. 나누기 7이에요.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풀고, 나눠주고, 빼주고 하면 됩니다. 14 더하기 21은 35. 그 다음에 35 나누기 7은 75, 35, 5입니다. 마지막으로 빼주기까지 16 빼기 5는 11. 이렇게 정답 써줄게요. 네, 계산이 점점 복잡해지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24 더하기 괄호, 54 빼기 9, 괄호 닫고 나누기 5입니다. 54 빼기 9는 받아내림해야죠. 5는 4로. 14에서 9를 빼면 5, 4는 그대로 45입니다. 그 다음에 45에서 나누기 5를 하면은 9, 5, 9, 45. 나누기는 45 나누기 5는 9가 됩니다. 이어서, 네, 24 더하기 9네요. 4 더하기 9는 13. 3하고 10 올려줍니다. 네, 2는 없으니까 바로 33 가면 되죠. 정답은 33입니다. 네, 이어서 22번입니다. 36 빼기 괄호, 58 더하기 20 나누기 6이네요. 보겠습니다. 58 나누기 20, 괄호 먼저 해야겠죠? 78입니다. 78 나누기 6은, 이거 새로 셈하겠습니다. 빠르게. 78 나누기 6은 10의 자리, 7 나누기 6은 1. 다음에 18 남습니다. 18 나누기 6은, 네, 3이죠. 36, 18. 그래서 정답은 13 되네요. 13. 마지막, 이제 뺄셈까지 해주면 계산 마무리됩니다. 36 빼기 13은 6 빼기 3은 3. 3 빼기 1은 2. 정답은 23. 요렇게. 네, 이제 23번. 47 더하기 괄호 91 빼기 7 나누기 12입니다. 우리 괄호 안에 먼저 해볼게요. 1 빼기 7 받아내립니다. 그러면은 10 빼기 7은, 11 빼기 7은 4. 8은 그대로 가죠. 84입니다. 그 다음 뭐 먼저요? 네, 나눗셈이 있으니까 나눗셈 먼저 하는 거죠. 84 나누기 12. 이거는 새로 셈하겠습니다.

84 나누기 12. 뭐일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보니까 224, 2714, 2는 아닐 것 같고 7이 나올 것 같죠? 7을 하면은 삐뚤었네. 그래서 17에 7, 84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바로 7이 된다는 거. 마지막입니다. 47 더하기 7은 7 더하기 7은 14. 10만큼 올리고요. 4 더하기 없습니다. 그러면은 54. 정답은 54가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4일차까지 모두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5일차는요.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 그리고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그리고 여기다가 과로까지 우리가 2차시에서 배운 내용 모조리 다 총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다시 풀어볼게요. 네,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 3 곱하기 25 빼기 17 더하기 34. 곱하기네요. 곱하기 먼저. 3 곱하기 25는 3, 5, 15, 5. 10만큼 올리고요. 3, 2, 6, 75입니다. 75에서 17을 빼주면 이거는 58이 나오고요. 다음 58 더하기 34입니다. 8 더하기 4는 12. 10만큼 올립니다. 5 더하기 3은 88. 80에다가 10을 더하니까 92가 되겠죠. 정답은 92. 2번입니다. 네, 3 곱하기 과로 25 빼기 17 더하기 34입니다. 뭐 먼저요? 과로 먼저 한다. 25 빼기 17. 8이죠. 그다음 뭐예요? 네, 앞에 곱셈 있으니까 곱셈 먼저. 3, 8에 2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하기까지. 24 더하기 34는 58입니다. 요렇게는 58. 계산 마무리합니다. 다음 7번입니다. 63 빼기 3 곱하기 8 더하기 9. 이번엔 곱셈이 있네요. 가운데 있는 곱셈 먼저 합니다. 3, 8에 24. 그 다음에 뭐예요? 차례대로 하면 되겠죠. 바로 앞에서 빼줍니다. 63 빼기 24는 바로 39. 마지막으로 덧셈까지. 39 더하기 9는 9 더하기 9는 18이니까요. 48. 그렇다면 정답은 48. 네, 다음 문제입니다. 8번. 63 빼기 3 곱하기 괄호 8 더하기 9네요. 그럼 볼게요. 8 더하기 9는 뭐예요? 일단 17. 괄호 제일 먼저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곱하기를 해줍니다. 3 곱하기 17은 3, 7에 21. 3, 1에 3. 3에다가 2 더해서 51이 되는 거죠. 63에서 51을 뺍니다. 3 빼기 1은 2. 6 빼기 5는 1. 정답은 10. 2. 이렇게 정리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9번. 79 더하기 15 빼기 6 곱하기 7. 뭐 먼저요? 곱셈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합니다. 6, 7에 42. 그 다음에 앞에서 계산. 79 더하기 15는 9 더하기 5는 4. 14. 7 더하기 1은 8. 받아 올려서 94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뺄셈까지. 94 빼기 42는 9 빼기 4는 5, 4 빼기 2는 2, 52입니다. 정답은 52. 네, 다음 문제입니다. 13번. 32 나누기 2 더하기 6 빼기 3. 이거 하면은,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눗셈 먼저 하고요. 더하기 빼기 차례대로 진행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건 새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32 나누기 2. 3 나누기 2는 1, 20 쓰고요. 아래 12가 남습니다. 12 나누기 2는 6. 그러면은 나머지는 0. 16으로 나누어 떨어지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 더하기 6은 바로 22고요. 마지막 계산. 22 빼기 3은 네, 19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19입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엔 14번. 32 나누기 괄호 2 더하기 6 빼기 3입니다. 이제는 네, 더하기에 빼기에 나누기에 괄호까지 네,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도 계산 순서 괄호 먼저 합니다. 2 더하기 6은 8. 괄호 한 다음에 뭐죠? 나눗셈 하는 거죠. 32 나누기 8은 4. 마지막으로 뺄셈까지. 4 빼기 3은 1. 오케이. 이렇게 숫자가 예쁘게 나왔네요. 좋아요. 1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16번. 48 나누기 3 빼기 괄호 2 더하기 13입니다. 그러면은 네, 48 나누기 10.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괄호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괄호부터

해야죠. 2 더하기 13은 15가 됩니다. 2 더하기 13은 15. 그 다음에 이 나눗셈을 해줘야 되는 거죠. 48 나누기 3 해볼게요. 48 나누기 3. 4 나누기 3은 1. 나머지는 18입니다. 18 나누기 3은 36, 18.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네요. 정답은 16입니다. 48 나누기 3은 16.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거를 뺄셈까지 해줘야 됩니다. 16 빼기 15는 1. 정답은 1 적어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 와가네요. 19번 문제. 72 더하기 16 나누기 4 빼기 2. 그러면은 16 나누기 4를 제일 먼저 합니다. 괄호는 없으니까요. 16 나누기 4는 4.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풀면 되죠. 72 더하기 4는 네, 바로 76. 너무 내려왔다. 76 빼기 2는 74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답은 여기다가 74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괄호 72 더하기 16 나누기 4 빼기 2예요. 이것도 괄호 먼저 하고 나눗셈, 뺄셈 진행하겠습니다. 72 더하기 16은 88. 그리고 여기서 나누기 4는 바로 할수 있죠. 22. 여기서 2를 빼준다면 20입니다. 정답은 20. 네. 우리가 이렇게 오늘 5일차까지 모두 다 풀어보았는데요. 어때요? 네. 이제는 선생님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요. 저막 자동으로 괄호 풀고, 나눗셈 풀고, 곱하기 풀고, 덧셈 뺄셈 풀고. 이게 이제는 짜르르르륵 저절로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스피드 퀴즈 풀게요. 다음 문제의 정답을 구하세요. 4 곱하기 3 빼기 6 나누기 2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서 기다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다들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에이, 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제 4강까지 봤습니다. 4강. 4강을 오신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몸에 막 하트 보이죠? 친구들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아주 하트가 뿅뿅이에요. 오늘도 그러니까 힘내서 힘차게, 그리고 즐겁게 선생님이랑 4강 한번 수업 해봐야겠죠? 자, 오늘 배울 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분수 곱하기 자연수인데, 이번에는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의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준비가 됐겠죠?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제 계산 전에, 우리가 본격적인 계산을 하기 전에 약분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걸 배워보는 거예요. 약분 먼저 해보는 거죠. 자, 보니까 그래서 8 곱하기 6분의 5에서

8과 6을 먼저 약분을 해준 겁니다. 약분을. 2로 약분했어요. 그래서 6은 3이 됐고 8은 4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니까 어때요? 3분의 4 곱하기 5 해서 3분의 20이 되고요. 자, 대분수도 바꿔주니까 6과 3분의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죠? 이 방법으로 한번 선생님이랑 이제 쭉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8 곱하기 6분의 1입니다. 8 곱하기 6분의 1. 이거를 먼저 뭘 한다? 약분을 한다는 거예요. 약분을. 자, 8이랑 6을 약분해주니까 어때요? 2로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2로 약분해줄게요. 그러면 3, 4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쵸? 분모는 그대로 3을 적어주고요. 자, 4 곱하기 1을 적어줍니다. 하면 얼마가 나와요? 3분의 4가 나옵니다. 이거 대분수로 바꾸는 거 정말 쉽죠? 1과 3분의 1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4와 9. 아, 24 곱하기 9분의 1인데 24와 9. 이것도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약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와 9는 어떤 숫자로 약분이 되나요? 맞습니다. 3으로 약분이 됩니다. 3으로 약분 해볼게요. 자, 하니까 3이 되고요. 여기는 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3분의 8 곱하기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죠? 3분의 8이 됩니다. 맞죠? 이 다음에 해줄 거 뭐죠? 대분수도 바꿔주는 거죠. 대분수도 바꾸니까 2와 3분의 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면 완벽하겠네요. 7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0 곱하기 4분의 3입니다. 10 곱하기 4분의 3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그러면 4와 10. 이거를 약분을 해줘야 하는데, 뭘로 약분할 수 있을까요? 2로 약분을 할수 있겠네요. 2로 약분해볼까요? 하니까 2와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거 뭐죠? 그쵸. 이제는 계산이죠. 자, 해볼까요? 2분의 5 곱하기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니까 분모는 2고요. 분자는 1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대분수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7과 2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9번입니다. 9번. 35 곱하기 7분의 4입니다. 35 곱하기 7분의 4. 이것도 우리가 그러면은 약분 먼저 해줘야 하는데, 35랑 7. 뭘로 약분할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 이거를 7로 약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7로 한번 약분을 해봐야겠네요. 7로 약분해 봅시다. 하면 7은 1이 되고요. 35는 5가 되네요. 분모가 지금 어때요? 1이 됐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 그냥 자연수로 봐도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은 분모는 굳이 안 쓰고 분자끼리, 분자와 자연수만 곱해줘도 되겠습니다. 5 곱하기 4 하면 얼마? 20이 됩니다. 해서 정답은 20.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3번 문제. 21 곱하기 9분의 2인데, 다 친구들 보이나요? 약분할 거 보이나요? 그쵸. 21이랑 9가 약분이 됩니다. 어떤 숫자로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이 됩니다. 자, 3으로 약분을 해주니까 9는 3이 되고요. 21은 7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줄 거. 그쵸. 이제는 계산이죠. 계산. 자, 3분의 7 곱하기 2라고 적어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계산. 3분의 7 곱하기 2는 14.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꿔주기.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4와 3분의 2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참 쉽습니다. 15번도 이제 한번 해봐야겠네요. 15번입니다. 27 곱하기 얼마?

9분의 7을 할 차례예요. 27 곱하기 9분의 7. 자, 약분할 게딱 보입니다. 27이랑 9는 약분이 돼요. 그래서 약분을 하니까 9도 약분할 수가 있죠? 1이 되고 3이 됩니다. 와, 이번에도 어때요? 분모가 1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자연수다. 자연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3 곱하기 7만 해주면 되겠다. 3 곱하기 7만 해주니까 얼마가 나온다? 2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자, 18번입니다. 18번. 16 곱하기 12분의 5를 할 차례네요. 해볼게요. 이것도 딱 보이죠? 16이랑 12가 약분이 됩니다. 어떤 숫자로? 4로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은 4로 약분을 해볼게요. 12는 3이 되고요. 16은 얼마가 되죠? 4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할 차례네요. 계산을 해봅시다. 자, 계산을 해보면 3 곱하기 4, 3분의 4 곱하기 5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20이잖아요. 20. 그쵸.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대분수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분수로.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6과 3분의 2구나.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 24 곱하기 16분의 11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한번 그러면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약분 먼저 해줘야 돼요. 24랑 16 뭘로 약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 숫자도 약분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선생님은 일단 4로 약분을 해볼게요. 4로 먼저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4로 약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16은 4가 되고요. 24는 얼마가 되죠? 6이 돼요. 4와 6 보니까 어때요? 또 약분이 가능한 걸알 수가 있네요. 4와 6은 2로, 2로 또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2로 약분하니까 4는 2가 되고요. 6은 얼마가 되죠? 6은 3이 됩니다. 그쵸? 자, 2와 3은 이제 약분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푸니까 어때요? 일단은 식을 적어줘야겠죠? 2분의 3 곱하기 11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2분의 3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분의 33입니다. 이거 대분수로 바꾸어 줘야겠죠. 대분수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16과 2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4번입니다. 24번. 11 곱하기 22분의 15. 이것도 한번 풀어봐야겠죠. 풀기 전에 약분 먼저 해보는 거죠? 약분. 11이랑 22는 약분이 됩니다. 어떤 숫자로? 11로 약분이 되는구나 해서 22는 2가 되고요. 11은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식을 적는 거예요. 계산식을 적어보는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15구나. 이렇게 적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해줘요? 계산하는 거죠? 2분의 15가 되고요. 이거를 우리는 대분수로 바꿔주면 된다.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7과 2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풀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27번으로 왔습니다. 친구들, 27번으로 왔어요. 24 곱하기 27분의 4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뭔가 숫자가 커지는 느낌이 들지만 친구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풀다 보면, 약분을 하다 보면 이 숫자들이 다 작아져 있음을 친구들이 느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단 24와 27을 약분해봐야겠네요. 자, 24와 27 어떤 숫자로 약분할 수 있죠? 그쵸. 3으로 약분할 수가 있습니다. 3으로 약분해볼게요. 27을 3으로 약분하면 9가 되고요. 24를 3으로 약분하면 뭐가 되죠? 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식 먼저 쓰고, 자, 9분의 8 곱하기 4라고 적어 준 다음에 이걸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니까

9분의 32가 나오고요. 이 다음에 해야 할게 뭐였죠? 이 다음에 이제 대분수로 바꿔준다.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3과 9분의 얼마가 나옵니까? 3과 9분의 5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좋습니다. 30번. 이제 30번 할 차례입니다. 30번. 자, 30번 한번 해볼게요. 9 곱하기 얼마? 36분의 17 해볼 차례입니다. 이것도 먼저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약분해야 한다. 9와 36, 약분 뭘로 되죠? 그쵸. 9로 바로 할수 있습니다. 9로 약분을 해볼게요. 그럼 9는 1이 되고요. 36은 4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 너무 쉽겠죠? 자, 식 먼저 써볼까요? 4분의 1 곱하기 17. 이렇게 식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해줄 거는 계산. 4분의 17이 나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는 대분수를, 이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기. 바꿔주니까 4와 4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33번 문제입니다. 33번.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35 곱하기 45분의 4이네, 4네요.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35와 45. 딱 봐도 공통으로 약분할 수 있는 숫자 하나 보이죠? 뭐죠? 5가 있잖아요. 5. 그쵸? 5로 한번 약분을 해볼게요. 하니까 45는 9가 되고요. 35는 얼마가 돼요? 7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써봐야죠. 식을 써보니까 9분의 7 곱하기 4라고 적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9분의 28이 되고요. 자, 9분의 28. 이거를 이제 우리는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3과 9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좀 숫자가 크더라도 차근차근차근차근 약분을 하니까 결국 계산할 때는 친구들, 큰 무리 없이 쉬운 숫자들로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이제 가분수는 무조건 어떻게 해줘야 한다? 대분수로 바꿔줘야 한다. 그러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해볼 건 뭐예요?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입니다. 해서 연산 키포인트 한번 알아봐야겠지요.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 어떻게 하냐?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자는 거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1과 7분의 6을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요? 7분의 13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죠.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와 분자를 곱해준 거예요. 2 곱하기 13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분의 26이 됐고요. 7분의 26. 마지막으로 해줄 거. 맞습니다.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죠? 해서 최종적인 정답 3과 7분의 5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푸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친구들이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4 곱하기 1과 2분의 1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1과 2분의 1을 어떻게 해준다? 가분수로 바꿔준다. 바꿔볼게요. 4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이건 즉 무슨 말이에요? 2분의 4 곱하기 3과 똑같다는 거죠. 그쵸? 우리 여기서 한번 약분 먼저 해볼까요? 약분이 되네요. 그쵸? 2와 4가 약분이 됩니다. 해서 약분을 하니까 2는 1이 되고 4는 뭐가 돼요? 2가 됐죠? 분모가 1이 됐습니다. 이거 자연수로 취급이 가능해져요. 그렇다면 분자와 자연수만 곱해줘도 답이 나오겠네요. 2 곱하기 3 하면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옵니다. 이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8 곱하기 3과 4분의 1이네요. 그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8 곱하기 3과 4분의 1을 우리는 가분수로 바꿔줘서 4분의 13으로 바꿔주고요. 자, 바꿔주고요. 4와 8이 어때요?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또 이렇게 해줘요. 해주니까, 자, 보세요. 어때요? 1분의 2 곱하기 13이 되죠? 이것도

즉 무슨 말이에요? 자연수로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2 곱하기 13만 해주면 정답이 된다. 정답은 그래서 얼마다? 26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한번 해볼게요. 8 곱하기 1과 5분의 1이네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일단 바꿔줘야겠죠? 그러면은 8 곱하기 5분의 6이 되고요. 그쵸?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5분의 8 곱하기 6이라는 말과 똑같고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약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계산해 주니까 뭐가 나오죠? 5분의 8, 6에 48. 자, 5분의 48이 나왔습니다. 맞죠?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죠. 대분수로 바꾸니까 9와 5분의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할 차례입니다. 9번. 9번으로 가볼게요. 8 곱하기 1과 6분의 5입니다. 8 곱하기 1과 6분의 5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 곱하기 1과 6분의 5를 이제 우리는 가분수로 바꿔줍니다. 그쵸?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6분의 11이 됩니다. 맞나요? 이 상태에서 쓱 보니까, 딱쓱 보니까 보여요. 지금 뭐가? 약분할 게 보여요. 약분할 게. 약분을 해버려야죠. 그러면 약분 이렇게 딱딱 하니까 6은 3이 되고 8은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을 해 주는 겁니다. 자, 3분의 4 곱하기 1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는 거죠.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44가 됩니다. 이걸 이 다음에 대분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쵸? 대분수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14와 3분의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할 차례입니다. 12번. 좋아요. 10 곱하기 2와 8분의 3.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곱하기 2와 8분의 3. 이것도 변함없이 일단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봅시다. 10 곱하기 그러면 8분의 얼마가 되나요? 8분의 19가 되죠? 그쵸? 19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식을 적어보는 거죠? 자, 8분의 10 곱하기 19. 이렇게 적으면서 선생님이 딱 봤어요. 약분할 게 있네요. 그쵸? 자, 약분 그럼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뭐랑 뭐가 약분이 돼요? 10이랑 8이 약분이 되는데 어떤 숫자로? 맞습니다. 2라는 숫자로 약분이 되네요. 약분 딱 해봅니다. 약분을 이렇게 해봤어요. 하니까 4와 5. 이거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고 여기서 계산을 해준다.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4분의 10, 5 곱하기 19 하면 얼마예요, 친구들? 5 곱하기 19 하면 9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4분의 95. 이거 뭐 암산으로 당연히 가분수를 대분수로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한번 해봐야 돼요, 친구들. 선생님도 한번 해봅니다, 이때는. 자, 한번 해볼게요. 95 나누기 4를 해주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주니까 15 안에 4는 몇번 들어가나요? 15 안에 4는 3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하니까 나머지가 3이 되고요. 선생님이 예전부터 말했듯이 어느 방향? 요 방향으로 읽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23과 4분의 3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친구들이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6 곱하기 1과 9분의 5네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6 곱하기 9분의 얼마로 바꿀 수 있죠? 14로 바꿀 수 있고요. 6이랑 9는 어때요? 약분이 가능하다. 3으로 약분해주면 되네요. 3, 2 이렇게 약분이 됐고요. 이제 계산식 한번 써볼까요? 계산식 쓰니까 자,

3분의 2 곱하기 14.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맞죠?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하니까 어때요? 3분의 28이 되고요. 맞죠? 그렇다면 이거를 대분수로 바꾸니까 9와 3분의 1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1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자, 6 곱하기 1과 10분의 7입니다. 해볼게요. 자, 6 곱하기 10분의 17 이렇게 바뀌고 보니까 어때요? 약분이 가능합니다. 약분을 해볼게요. 6이랑 10은 2로 약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은 5가 되고요. 6은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산식을 써보는 거죠. 계산식을 써보니까 5분의 3 곱하기 17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이걸 계산을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5분의 51이 됩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대분수로 바꾸는 거죠. 대분수로 바꾸니까 10과 5분의 1이구나. 이렇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21번. 4 곱하기 3과 12분의 7입니다. 볼게요. 4 곱하기 12분의 얼마가 될까요? 12분의 얼마가 되죠? 자, 3 곱하기 12 하면 36이고요. 36에다가 7을 더해 주는 거잖아요. 36에다가 7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그쵸. 43이 됩니다. 43이 돼요. 여기서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숫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약분해 줘야 할것 같아요. 4랑 12는 4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이 되고요. 3이 됩니다. 맞죠? 해서 계산을 해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3분의 43이 된다. 3분의 43이 된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한다? 대분수로 바꿔준다. 바꿔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14와 3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좋아요. 그 다음, 24번입니다. 24번. 5 곱하기 1과 15분의 2예요. 이것도 한번 차근차근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봅시다. 5 곱하기 15분의 17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계산식을 한번 적기 전에 보이네요. 뭐가? 약분할 게 보이네요. 약분 먼저 해봅시다. 5와 15는 5로 약분이 되니까 여긴 3, 여긴 1 이렇게 적어줄게요. 계산식 이제 적어볼까요? 자, 적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17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결국 이건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7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5와 3분의 얼마? 2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할 차례입니다. 27번. 8 곱하기 얼마? 3과 16분의 9.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8 곱하기 16분의, 이거를 이제 가분수로 바꿔줘야 하는데, 3 곱하기 16 하면 얼마예요? 그쵸, 48입니다. 48에다가 얼마를 더해준다? 9를 더해준다. 48에다가 9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50? 7이 되죠. 그쵸? 57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약분하는 거죠. 약분. 그쵸?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1, 2. 선생님은 지금 8로 약분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됐어요. 계산식 그럼 정리해서 적어볼까요? 자, 2분의 1 곱하기 57. 즉, 이게 얼마 나온다? 2분의 57이 나온다. 2분의 57. 이걸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줘야 한다? 대분수로 바꾸어줘야 한다. 그쵸? 그러면은 대분수로 바꾸었을 때 어떻게 돼요? 28과 2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곱하기 2와 21분의 2입니다. 풀어볼게요. 먼저 바꾸어줘야겠네요. 7 곱하기, 어떻게 되죠? 21분의. 자, 2 곱하기 21 하면 어떻게 돼요? 42입니다. 42에서 2를

더 해주니까 44 해주고요. 약분할 거딱 보이죠? 7이랑 21. 7로 약분됩니다. 1, 3. 이렇게 바꿔주고 계산식 한번 적어볼게요.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니까 3분의 1 곱하기 44구나 적을 수가 있고요. 이건 즉 얼마다? 3분의 44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꿔준다? 대분수로 바꿔준다. 그럼 14와 3분의 2구나.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좋아요. 33번 문제. 33번 문제 할 차례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 곱하기 36분의 36분의 자, 36에다가 1 곱하면 36이고 36에 13을 더해주면 49가 됩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약분할 거딱 보이죠? 4랑 36. 어떻게 약분이 돼요? 4로 약분이 되어 1, 9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정리해서 적어보는 거죠. 자, 9분의 1 곱하기 49구나.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9분의 49가 나옵니다. 맞나요? 그럼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한다? 대분수로 바꿔준다.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자, 5와 9분의 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웠나요? 아니죠. 차근차근. 그리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꾼 다음에 약분을 해주면은 아무리 숫자가 커도 나중에는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게 된다.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오늘도 숨가쁘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정말 숨이 가빴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듣고 있다는 생각에 선생님 정말 열심히 했고 친구들도 그에 따라서 열심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당연하게 친구들은 무조건 남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복습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만날 때는 친구들 당연히 복습이 완전하게 된 상태겠죠? 좋아요. 그럼 오늘 이 강의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웃으면서 즐겁게 다음 강의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 볼까요? 안녕!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금 만점왕 연산 11단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분수 나누기 자연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산 2차 시 마무리 시간인데요. 3일차부터 5일차까지 만나볼 겁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봤다면, 오늘은, 이번 시간은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닌 분수 나누기 자연수 어떻게 계산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퀴즈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자,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6분의 41 나누기 5, 보세요. 41은 5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 이 문제 멋지게 함께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 문제를 신나게 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깨치기는 깨치기인데 원리 깨치기, 원리를 알아봐야 되겠지요. 자, 오늘의 원리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하고 가자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잖아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분수 나누기 자연수 알아볼 건데요. 자, 5분의 4 나누기 2의 계산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분의 4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전체 기다란 막대를 1이라고 생각한다면 5분의 4는 똑같이 다섯 부분 나눈 것 중에 네 부분이 바로 5분의 4잖아요. 자, 그런데 나누기 2예요. 색칠한 부분 중에 똑같이 2등분해서 그 중에 한 부분, 빗금친 부분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몫이죠. 따라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분모는 그대로예요. 전체를 똑같이 다섯 부분 나눈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5 그대로 적어줬고요. 이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똑같이 네 부분 나눈 걸 이렇게 두 부분, 그러니까 2등분한 거기 때문에 4 나누기 2라고 적어준 거죠. 그래서 5분의 2라고 계산해 주었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경우에는 분자를 자연수로 나눕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역시 그림으로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예를 들어 5분의 4 나누기 3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4는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자, 먼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나누어지는 수가 5분의 4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직사각형 하나를 전체 1이라고 한다면 5분의 4는 전체 요 하나를 똑같이 다섯 부분 나눈 것 중에 네 부분, 이 색칠한 부분이 5분의 4일 겁니다. 자, 그런데 나누기 3을 하려고 하니 이 상태론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5학년 때 배웠던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용해 줄 건데요. 여기 맨 아래를 보세요. 참고라고 여기 되어 있죠? 분자 분모에 각각 똑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 5학년 때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4라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3을 곱해 15분의 10이라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선생님, 하고 많은 수 중에서 왜 하필 3을 곱했나요? 라고 물어볼 법하죠. 물어볼 법하죠.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연수가 3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2를 곱해도 되고 5를 곱해도 되지만 이 자연수의 배수가 되도록 분모 분자의 자연수만큼 3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15분의 12라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준 거죠. 자, 이제 우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기 3이기 때문에 15분의 12를 똑같이 세 부분 나눈 것 중에 한 부분, 이 빗금친 부분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몫이잖아요. 따라서 이 빗금친 부분은 15칸 중에 4칸만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몫은 15분의 4입니다. 라고 그림을 통해서 먼저 이해해 주고요. 이제 그 아래를 보세요. 이렇게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5분의 4 나누기 3, 어라?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분모 분자에 똑같이 3을 곱해서 15분의 10이라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줘야겠다. 이왕이면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도록 말이죠. 이제 15분의 12 나누기 3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일 때는 이렇게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11을 3으로 나누어서 15분의 4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4를 자연수로 나누어 이렇게 15분의 4라고 계산 결과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림과 함께니까 이해가 쉽죠? 자, 이제 오늘의 원리를 다 깨쳐봤기 때문에 이 원리를 그대로 활용해서 오늘의 연산력 쑥쑥 키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3일차 문제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풀기 전에 대표 문제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4분의 3이란 진분수 나누기 2예요. 자, 보니까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자가 2의 배수인 수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해주면 되지요. 선생님, 분자만 곱하면 안 되나요? 라는 친구 설마 없겠죠? 우리 5학년 때 크기가 같은 분수로 바꾸어 줄 때는요, 분모에만 곱하거나 분자에만 곱하면 안 되고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2를 분모 또는 분자에만 곱하지 말고 분모 분자에 각각 다 곱해주세요. 그 다음에 8분의 6으로 바꾸어 줬죠. 이제 2의 배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6을 2로 나누어서 8분의 3이에요. 라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라고 정리하면 돼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로 바꾸어 준다. 어떻게? 자연수의 배수가 되도록. 그 다음에는 분모는 그대로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는 건 말이죠. 기억하면서 3일차 문제 신나게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만나보죠. 5분의 3 나누기 2예요. 자, 3은 2의 배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2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 주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10이 되고, 분자는 6, 10분의 6이라는 크기가 같은 분수가 만들어졌죠. 이제 우리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6은 2의 배수기 때문에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6을 2로 나누어 주고요. 다음은 10분의 3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차근차근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7분의 5 나누기 2입니다. 자, 5는 2의 배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2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주어서 14분의 10으로 바꿔주고요. 다음은 분모는 그대로. 다음은 10은 2의 배수기 때문에 10 나누기 2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이제 계산하면 14분의 5라고 계산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인데요. 5분의 2 나누기 3입니다. 역시 2는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3을 곱해 15분의 6이라고 적어주고요. 다음은 6은 3의 배수가 맞죠. 따라서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6은 3으로 나누어주고요. 따라서 15분의 2예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이 또 자주 하는 실수 한번 확인해보고 가야 되겠죠? 자, 친구들이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는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줄 때이 자연수를 분모에만 곱하거나 분자에만 곱하는 친구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나는 안 그래야 할것 같지만요. 시험을 치다가 마음이 급하면 나도 모르게 실수합니다. 절대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때는요. 어느 한쪽에만 곱하지 말고 공평하게 똑같이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준다. 하나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이 또 마음이 급해서 여기서 바로 순식간에 고속 열차를 타고 여기로 가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실수예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계산 과정을 차근차근 거쳐서 답까지 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내 손이 조금 아프더라도 먼저 크기가 같은 분수를 잘 만들어주고, 그 다음 분모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고,

하고 마지막에 답까지 차근차근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일차 문제 만나보죠. 자, 이번에는요, 7분의 4 나누기 3입니다. 마찬가지로 4는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평하게 3을 곱해 21분의 12.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어주고요. 나누기 3 적어줍니다. 자, 이제 12는 3의 배수기 때문에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12 나누기 3을 해줍니다. 자, 그럼 21분의 4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 3일차 문제 1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9분의 7을 나누기 2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7을 2의 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 각각 2를 곱해 주자고요. 자, 이제 분모는 그대로 분자는 자연수로 나누어 주면 18분의 7이라고 쓸수 있고요. 정답은 18분의 7 되겠네요.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잘 적어줍니다. 다음은 3일차 문제 19번 문제인데요. 11분의 9 나누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자, 11분의 9 크기가 같은 분수 각각 2를 곱해 22분의 18 적어주고요. 나누기입니다. 다음은 22분의 18 나누기 2 적어주고요. 따라서 22분의 9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요. 이 분수의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지 아닌지, 배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배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크기가 같은 분수를 먼저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3일차 문제 20번 문제인데요. 자,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은 2의 배수인가 아닌가? 아니죠. 따라서 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를 각각 분모 분자에 곱해 보겠습니다. 34분의 26 적어주고요. 이제 나누기 2 계산해 볼게요. 자,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분자는 26 나누기 2라고 이렇게 써준 다음에 계산해주면 34분의 13이에요. 라고 정답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3일차 문제,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오늘은 4일차, 5일차까지 모두 만나봐야 하기 때문에 바로 4일차 문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또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지요. 자, 연산 실력을 높이는 오늘의 꿀팁은요. 오늘의 선생님이요. 요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학의 기본 용어를 정리해요. 인데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수학은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수는 이런 거라고 약속하자. 약수는 이런 것이라고 약속하자. 진분수는 이런 것이라고 약속하자. 가분수는 이런 것이라고. 대분수는 이런 것이라고. 기하분수는 이런 것이라고 약속하자라고 한 거예요. 내가 혼자서 배수는 삐삐뽀뽀예요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다른 데 가서 삐삐뽀뽀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계산하는 거 좋죠. 하지만 먼저 기본 용어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수. 어떤 수의 두 배, 세 배, 네 배, 몇 배가 되는 수. 또 약수.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0이다라는 뜻이죠. 다음, 진분수.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진짜 분수. 가분수. 분자와 분모가 똑같거나 분자가 더큰 가짜 분수. 대분수. 자연수와 진분수가 함께 있는 분수. 기하분수.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가 1뿐이라서 더 이상 약 뿐이 되지 않는 분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학의 기본 용어들을 나만의 공책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붙여가며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한번더 꼭꼭꼭 집어넣어 보면 조금 더 수학을 확실하게 잘알 수가 있답니다. 선생님, 굳이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풀이 과정을 쓸때 기본 용어의 뜻을 확실히 아는 친구들은 조금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풀이 과정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수학의 기본 용어, 선분, 뭐, 배수, 가분수, 직선, 이런 기본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꿀팁 잘 기억하면서 머리를 잠깐 식혔으니까 계속해서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만나 볼 건데요. 가분수가 나왔네요. 연산 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의 배수가 아니에요.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어 주고요. 각각 3을 곱해 줍니다. 이제 배수가 되었죠. 분모는 그대로 분자 21 나누기 3 적어주면 15분의 7이에요. 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풀어보죠. 자, 4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6분의 11 나누기 2인데요. 11은 2의 배수가 아니죠. 따라서 크기가 같은 분수 2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 만들어 주고요. 다음은 이제 배수가 되었기 때문에 분모는 그대로 22 나누기 2를 계산해서 12분의 11이라고 예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4일차 문제 2번 문제 출발해보죠. 3분의 4 나누기 3입니다. 4는 3의 배수가 아니야. 먼저 확인해주고요. 3을 분모 분자에 공평하게 곱해줍니다. 다음은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자, 11을 3으로 나누어줍니다. 따라서 9분의 4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일차 문제 3번 문제 풀어볼까요? 먼저 확인할 것 뭐라고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먼저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어줍니다. 30이고요. 51입니다. 이제 나누기 3을 하면, 아하, 51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 51을 3으로 나누어서 30분의 17이구나. 이렇게 쫙 적어주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4일차 문제, 4번 문제 풀어보죠. 4분의 5 나누기 4예요. 자, 5는 4의 배수가 아닌 것 먼저 확인하고요. 4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 16분의 20 나누기 4를 계산해 줄 건데요. 20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16분의 20 나누기 4를 해주면 16분의 5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4일차 문제 계속해서 18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13은 2의 배수가 아니죠. 크기가 같은 분수 각각 2를 곱해 주겠습니다. 22분의 26 나누기 2고요. 이제 26은 2의 배수죠. 분모는 그대로 26 나누기 2를 해주면 22분의 13이지롱.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12분의 17 나누기 2예요. 먼저 확인해 봤나요? 17은 2의 배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2를 각각 곱해 24분의 34 만들어 주고요. 아하, 34는 2의 배수가 맞죠? 따라서 분모는 그대로 34를 2로 나누어 주면 24분의 17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4일차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16은 3의 배수가 아닌 것 먼저 확인하고요. 3을 각각 곱해 27분의 48이라는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27분의 48 나누기 3이라고 적어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7분의 16이다라고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일차 문제 신나게 20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5일차 문제도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5일차 문제로 뛰어가 보죠. 자, 5일차 문제는요, 지금까지 배운 걸 총동원해서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자에 나눗 셈으로 계산해 보는 건데요. 배수면 이렇게, 배수가 아니면
크기가 같은 분수로 바꾸어 준다.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요. 약분이 가능하면 약분까지 준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자고요. 자, 그렇다면 5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가? 이네요. 그렇다면 굳이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 필요 없이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2를 자연수 2로 나누어주면 5분의 1이에요 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 5일차 문제 2번 문제는요, 역시 10은 2의 배수가 맞죠. 따라서 바로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10을 2로 나누어주면 9분의 5.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만나보죠. 15분의 14 나누기 2예요. 먼저 확인. 뭘 확인하라고요? 그래요. 14는 2의 배수인지 아닌지 맞잖아요. 따라서 분모는 그대로. 그 다음 요 분자 14를 2로 나누어 줍니다. 그렇다면 15분의 7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5일차 문제 4번 문제도 만나보죠. 역시 9는 3의 배수가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9를 3으로 나누어 줍니다. 다음 7분의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더 이상 약분할 게 없잖아요.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일차 문제 16번 문제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4분의 1 나누기 2입니다. 자, 봤더니 먼저 확인. 1은 2의 배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어 줄 건데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게끔 2를 각각 곱해 주겠습니다. 그렇다면 8분의 2고요. 나누기 2입니다. 자, 이제 2는 2의 배수가 맞죠. 따라서 8분의 2 나누기 2라고 적어주면, 아하, 8분의 1이다라고 16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5일차 문제 17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7분의 3 나누기입니다. 항상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지 아닌지 말이죠. 3은 2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2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 줍니다. 6은 2의 배수죠. 따라서 분모는 그대로 6 나누기 2를 적어주고요. 그렇다면 14분의 3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도 만나보죠. 5일차 18번 문제인데요. 8분의 25 나누기 2입니다. 자, 어때요? 25는 2의 배수가 아니죠. 따라서 2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하면 16분의 50이 되고요. 50은 2의 배수가 맞죠. 따라서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50을 2로 나누어주면 16분의 25인데요. 이렇게 계산 결과가 가분수면요, 대분수로 고쳐주자고요. 16분의 25는 1과 16분의 9라는 대분수로 쓸수 있고요. 우리는 정답은 1과 16분의 9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일차 1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남은 문제들은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차근차근 꼼꼼하게 해결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어보기 전에 오늘의 연산키 정리해봐야 되겠지요? 오늘은요, 이걸 배웠습니다.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네모분의 세모 나누기 동그라미에서 세모가 동그라미의 배수가 아닐 때는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분수로 만들어 주는데요. 그 방법은 자연수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주면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연산키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잘 정리해 봤으니까요. 이제 멋지게 해결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6분의 40을 나누기 5입니다. 41이 5의 배수가 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니죠. 따라서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어 줍니다. 5를 각각 곱해주면 30분의 205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5는 5의 배수가 맞죠.
따라서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여기 분자에다가 205 나누기 5라고 적어줍니다. 그렇다면 205 나누기 5는 40일이잖아요. 따라서 30분의 40일이고요. 이것을 대분서로 고쳐주면 1과 30분의 11이라고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퀴즈까지 풀어봤는데요.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풀어보는 보너스 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10분의 9 나누기 5입니다. 자, 이 10분의 9 나누기 5, 이 문제 정답은 어떨까요? 기하학분수 대분수 형태로 구해서 수강국의 게시판에 많이 많이 정답을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였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모품 문제들 꼭 한번 다 풀어보고요. 오늘의 보너스 퀴즈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연산력을 쑥쑥 키워보기로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빵지순례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1: 빵지순례 할 곳 너무 많죠. 저는 일단 뭐 대표적으로 대전이 떠오르고 우리가 또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고양시도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혹시 빵의 도시로 가는 건가요?
0: 빵의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독일인데요. 독일 빵연구소에 정식 등록된 빵만 3,2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야, 2014년에는 이런 독일 빵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정도라고 합니다.
1: 아, 저는 이 독일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소시지의 나라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빵 문화가 이렇게 발달을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에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이 장벽 하나로 나뉜 이 도시에서 서쪽 사람들은 매일 아침 수십 가지 빵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었는데 동쪽 사람들은 몇 가지 빵만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1: 네, 이 한 도시에 두 가지 체제가 있던 곳, 바로 이 베를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0: 오늘도 정말 기대됩니다. 극단적인 분단을 겪었던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0: 두벅두벅 굳게 나아가는 독일인들의 이 성향이 역사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쌤, 이 베를린이라는 도시 이름은 슬라브어의 습지, 늪이라는 단어인 베를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하대요.
0: 아, 원래 이곳이 습지대였다라는 거죠? 네.
1: 맞습니다. 12세기 초에 슈프레강유역 습지지대에 작은 마을이 생겼는데 그게 베를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작은 습지 마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럽의 중심도시까지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네.
1: 베를린의 성장기,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의 시작은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교역 도시였지만 점차 성장해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가 되었고요. 강력한 군사력과 행정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프로이센은 오늘날의 독일이 있게 한 통일 주도 국가인데요. 오늘날에도 독일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군주인 프리드리히 대왕식이 더욱 강력하게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18세기 후반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 시대에 지어진 브란덴부르크 문, 이것이 베를린의 대표적인 상징물인데요. 프로이센 왕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상징이자 조금 뒤 설명할 동독과 서독의 통일의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였답니다. 이후 19세기에는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 그가 주도하여 독일을 통일하면서 독일 제국의 수도로 자리매김했고요. 베를린은 유럽의 심장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베를린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혼란 속에서 히틀러가 등장했고요. 베를린은 나치 독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선전 행진이 열리던 거리는 곧 전쟁의 그림자에 휩싸였고요.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는 연합군의 폭격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무려 300회 이상의 공습을 당했다고 합니다. 1945년 소련군이 도시를 포위하면서 공군의 공격까지 이어졌는데요. 영국 폭격기가 4만 5천 톤이 넘는 폭탄을 쏟아부었고요. 미국 항공기 또한 2만 톤이 넘는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폭격이 계속되자 시민들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도시를 떠났고 결국 1945년 5월까지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베를린을 탈출했을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인류에 저지른 죄 역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베를린에 가보시면 사진과 같은 시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보통 떠올리시는 추모를 위한 기념관과는 그 형태가 많이 다른데요. 이곳의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지만 좀 다소 추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마치 공동묘지처럼 수많은 비석이 세워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선생님 사진처럼 하나하나의 거대한 돌기둥 사이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초입에서는 기둥의 높이가 낮은데 중앙으로 갈수록 기둥의 높이가 높아져서 마치 어두운 곳에 갇힌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설계에 대해 방문하는 사람들 각자가 자유로운 해석을 공유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 현장 또는 그것을 설명해주는 시설 등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면서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을 다크 투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부터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과 패전국 간의 전후 처리는 개별적인 강화 조약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에 대한 처리는 미, 영, 프, 소 4개국의 분할 점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합국은 독일의 군사적, 정치적 무장 해제와 민주화 추진에 합의하며 독일의 전후 재건과 나치 독일의 부활 방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동서로 나뉘어 각각 소련이 관할하는 동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가 관할하는 서독으로 분단되었으며 수도 베를린 역시 마찬가지로 4개의 국가에 의해 분할되었습니다. 이러한 4개국 간의 독일 점령 정책은 미국과 소련의 이념적

0: 대립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정치적 경계선을 형성하며 냉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동독은 공산주의 체제를, 서독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며 상반된 길을 걷게 되었고요. 이는 냉전 시기의 핵심 갈등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1948년 베를린 봉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련은 서베를린으로 들어가는 도로와 철도를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자가 고립되면서 서베를린 시민들은 큰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미국과 영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려 1년 동안이나 비행기를 동원해서 식량과 연료를 하늘에서 실어 나르는 베를린 공수 작전을 벌였습니다. 비행기가 수만 번 오가면서요, 서베를린 사람들을 지켜낸 이 사건은 냉전의 시작을 상징하는 장면이 되었고요. 동시에 베를린이 세계사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로 베를린은 동독과 서독의 상징적인 분단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 도시 안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체제가 마주서 있었고요. 이는 냉전의 긴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를린은 작은 교역 도시에서 제국의 수도로 다시 전쟁과 분단의 상징으로 변해온 도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과 장벽 붕괴라는 역사적인 장면이 어떻게 세계사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정말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거를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프로이센 제국에서부터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그리고 분단까지 이한 도시가 이 모든 걸 겪어냈다라고 하니까 이 베를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인함이 좀 필수 조건이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근데 특히 베를린은 동서로 갈라진 역사가 있다는 게 정말 비극적이죠. 바로 벽 너머에 있는 가족을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1: 예, 그래서 당시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탈출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극적인 건 아무래도 이 땅굴 탈출인 것 같아요.
0: 야, 땅굴이요? 땅굴하면 베트남이 생각나는데 그건 저뿐인가요?
1: 네, 베트남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것도 실화인데요. 자, 터널 57이라고 불리는데요. 자, 1964년에 동베를린 시민 57명이 서베를린으로 집단 탈출을 한 적이 있어요. 자, 한빈 빵집의 지하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무려 145m를 뚫었다고 합니다.
0: 야, 그야말로 목숨을 건 탈출이네요. 이 베를린 장벽이 얼마나 무시무시했길래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1: 그야말로 죽음의 지대라고 불렸습니다. 자, 베를린 장벽의 건설과 붕괴 이야기. 자,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 베를린도 동과 서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두 체제가 맞서는 가운데 1961년 동독 정부는요,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 도시 한가운데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이 장벽이 바로 베를린 장벽입니다. 가족이 하루아침에 갈라졌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채 다른 세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상징이자 인류가 겪은 아픈 분단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장벽은 단순한 벽한 줄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장치였습니다. 자, 왼쪽은 서베를린, 오른쪽은 동베를린인데 이두 세계 사이에는 두꺼운 장벽이 겹겹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동독 쪽에는 철조망과 높은 담장이 세워졌고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을 일명 죽음의 지대라고 불렀는데요. 흙이나 모래가 깔려 있어서 누군가 지나가면 발자국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장군인들이 서 있었고, 감시탑에서는 24시간 불빛과 망원경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심지어 철조망과 장애물, 자동 발사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를린 장벽이 서베를린을 향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높이는 약 3.6m.

0: 위에는 둥근 콘크리트가 올려져 있어서 쉽게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총 길이는 무려 155km에 달했으니까 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다고 볼수 있죠. 오늘날 베를린에 가면 그 시절의 흔적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서 있던 자리에는 여전히 일부 벽이 남아 있어서 당시 분단의 현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서 베를린을 오가던 대표적인 검문소 체크포인트 찰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찰리라는 말은 사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군사 알파벳의 C를 뜻하는 부호인데요. 즉, 이 검문소가 C 지점 검문소였던 것이죠. 이 체크포인트 찰리는 냉전 시절에 외국인이나 외교관들이 동서 베를린을 오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긴장이 팽팽한 장소였고, 실제로 1961년에는 미군 전차와 소련 전차가 이곳에서 서로 대치하는 아주 아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총과 탱크 대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는데요. 당시에 검문소 건물이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 시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는 장벽 조각을 비롯해서 냉전 시대와 관련된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요. 베를린 분단의 역사를 관광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월이 흐르면서 냉전의 긴장도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완화하려는 대탕트 정책을 추진을 했고요. 동서독 사이에서도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독의 빌리 브란트라는 총리는요, 동방 정책을 펼치면서 동독과 대화를 하려고 했고요. 결국 이두 나라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교류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동방 정책의 상징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폴란드의 바르샤바 게토봉기 희생자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은 전 세계에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가해국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나치에 가담한 적이 없던 브란트가 너무 과도한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니냐면서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적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빌리 브란트의 무릎을 꿇은 모습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독일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진심 어린 태도로 받아들여졌고요. 유럽 각국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의 동방 정책과 함께 냉전 시대의 긴장을 완화하고 유럽의 화해와 통합을 앞당기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요, 공산권 국가의 대표, 소련의 개혁 정책과 민주화 바람이 동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동독 사회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내부의 변화가 겹쳐지면서 마침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1990년 독일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89년 시민들이 망치와 곡괭이를 들고 베를린 장벽을 부수면서 서로 부둥켜왔던 모습은 냉전 종식의 상징이 되었고 아픔의 벽은 이제 평화와 희망을 담은 기념품으로까지 남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분단 도시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거 정말 감동적이네요. 통일도 됐고 모든 문제도 해결됐으니 축배를 들고 축제 시간이었나요?
0: 네, 그런데 이 현실이 생각보다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벽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 되는 이 통일의 과정은

0: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 선생님, 그냥 장벽이 무너지면 된거 아니겠어요?
0: 네, 사실은 이 통일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1989년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 무려 2018년까지만 해도요, 이 30년 동안 2조 유로, 자, 우리 돈으로 3천조가 넘습니다.
1: 와, 이거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규모예요.
0: 네, 그렇죠. 도로, 뭐 철도, 뭐 통신망 같은 기반 시설도 깔아야 되고, 또 예전에 동독의 기업들은 경쟁력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독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커졌고, 또 동독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1: 야, 서로 불만이 있었겠네요.
0: 네, 이게 물리적인 장벽은 무너졌지만 마음의 장벽이 남아있던 거죠.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해요. 자, 옛 서독 사람들은 이 동독 출신을 가리켜서 게으른 오씨로 부르고요. 자, 동독 출신들은 서독 사람들을 뱃씨라고 불렀대요. 오씨가 이 가난하고 게으른 동독놈들이라는 뜻이 담긴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었다면, 뱃씨는 거만하고 역겨운 서독놈들이라는 뜻의 성공한 서독인에 대한 좀 빈정거림을 담고 있던 거죠.
1: 야, 심각하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잖아요. 통일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뭐, 통일 비용이라든지, 뭐, 현실적인 고민을 꼭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의 미래를 어쩌면 미리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오늘 베를린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볼까요?
0: 도시로 보는 세계사, 자, 다음 시간에 다른 도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
0: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1: 선생님, 침대 하나, 책상 하나를 두고 두 사람이 같이 써야 된다면 어떨까요?
0: 시간을 나눠서 나눠놓고 쓸 수도 있고 자리를 나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미묘한 신경전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근데 그게 둘이 아니라 세 명이면 어떨까요?
0: 셋이서 하나를 나눴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전쟁 나는 거죠.
1: 그렇죠. 오늘 소개할 도시가 딱 그렇습니다. 작은 땅에 세 종교의 성지가 다 모여있거든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모두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이에요.
0: 엄청나게 싸웠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실제로 수십 번이나 분쟁이 일어났지만 도시 이름을 살펴보면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딘지 짐작하시겠어요?
0: 세 종교의 성지이자 글로벌 분쟁의 씨앗인 도시. 오늘 우리가 떠날 도시 예루살렘 아닐까요?
1: 맞습니다. 이름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예루살렘. 어떤 곳인지 간략히 살펴볼까요?

0: 키파를 쓴 유대인과 토부나 히잡을 두른 무슬림이 한 공간에서 북적이는 모습을 보면 낯설면서도 흥미롭게 느껴질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곳 예루살렘이 특별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종교마다 휴일이 다 다르다는 건데요. 기독교는 일요일에 쉬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언제 쉬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0: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에 쉰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1: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생님. 이 예루살렘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 일몰 때 사이렌이 울린다고 합니다. 이 안식일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건데요. 근데 이건 유대인의 휴일이고요. 이슬람교는 금요일이 휴일입니다. 금요일마다 큰 합동 예배가 있거든요.
0: 우리나라처럼 휴일을 하루 정해놓고 다 같이 쉬는 거랑은 많이 다르긴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쉬는 날이라고 해서 뭐 불편한 거 딱히 없잖아요. 예루살렘은 좀 다른가요?
1: 완전히 다릅니다. 예루살렘 여행을 계획하셨다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피하는 게 좋으세요. 그 시간에는 대중교통도 운행을 멈추거든요.
0: 성지순례도 날짜를 잘 맞춰서 가야겠네요.
1: 선생님,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또 생겼습니다. 새 종교의 성지가 어떻게 한 곳에 모이게 되었을까요?
0: 그 답을 알려면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형성된 이야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한 나라가 여기가 우리 수도야 라고 선언했는데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최종 지위는 아직 협상해야지 라며 수도 인정을 보류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수도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마도 가장 뜨겁고 복합적인 도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구시가지의 가로세로 약 1km 남짓한 아주 작은 공간의 좁은 골목 안에 유대교의 통곡의 벽, 기독교의 성묘교회, 이슬람의 바위의 돔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같은 거리에서 키파를 쓴 유대인, 십자가 목걸이를 한 순례자, 히잡을 두른 무슬림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역 사이를 오갈 때 검문소를 거쳐야 하는 곳도 있어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믿는 세 종교가 이 작은 구시가지를 자기들의 성지라 부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살아서 한 번은 가야 하고 죽어서는 그 땅에 묻히고 싶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대체 이 도시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런 걸까요? 이 도시의 이름부터 살펴볼까요? 히브리어로 샬롬은 평화, 살렘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평화의 터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싸움이 벌어진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록에 남은 것만 해도 52차례 공격을 받고 44차례 점령당하고 23차례 포위되고 두 번이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평화를 이름에 새긴 도시가 왜 이토록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는 기원전 10세기 한 왕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10세기경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 시절 돌멩이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전설의 주인공이죠. 그가 나중에 왕위에 올라서 수도를 정해야 했는데 그때 찍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여기에 거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혹은 첫 번째 성전이라고 불리는 건물이죠. 유대인에게 이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신이 직접 머무는 유일한 장소로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나요?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받아왔다는 바로 그 석판이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석판이 보관된 곳이 이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 바로 이 건물 안에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 성전의 운명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유대인 수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바로 바빌론 유수라는 사건입니다. 약 70년 뒤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면서 유대인들은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도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로마 제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원 후 70년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참하게 진압당합니다.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초

0: 초토화시키고 어렵게 재건한 두 번째 성전마저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 거대했던 성전에서 오직 서쪽 외벽 하나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바로 그 벽이에요. 왜 통곡이냐고요? 이후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아예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잃은 유대인들이 이 벽 앞에 올 수 있는 날은 1년 중 고작 하루뿐이었어요. 2000년 동안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성전의 마지막 남은 벽 앞에서 울며 기도하던 곳, 그래서 통곡의 벽입니다. 이 사건 이후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 유럽 중동 각지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약 2000년에 걸친 유랑, 이른바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들은 종교와 율법, 공동체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역설이 있어요. 2000년간 고향 없이 떠돌았던 유대인들은 그 유랑의 시간 동안 교육과 네트워크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세계적인 IT 기업들의 핵심 인력 상당수가 유대계입니다. 디아스포라 2000년이 만들어낸 아이러니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유대교만의 성지였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복잡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이 도시가 세 종교 모두에게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점입니다. 유대교는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와 통곡의 벽.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걸었다는 비아돌로로사가 구시가지에 남아있고 그 끝에 예수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는 성묘교회가. 이슬람교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밤중에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황금빛 바위의 돔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성지가 서로 수백 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겹쳐 있습니다. 구시가지를 보면 네 구역이 모자이크처럼 붙어 있는데요. 유대인 지구, 무슬림 지구, 기독교인 지구, 그리고 아르메니아인 지구. 하나의 성벽이 네 개의 전혀 다른 세계를 품고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바위 위에 세 종교의 가장 깊은 믿음이 겹쳐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도시가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한 이유입니다. 십자군 시대 이후 예루살렘은 이슬람 세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16세기 전반 오스만 제국이 이 도시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술레이만 1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사진에서 보는 그 멋진 성벽은 사실 고대 유적이 아니라 16세기에 술레이만이 새로 쌓았다고 합니다. 오스만 지배 아래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스만 지배 초기부터 오랜 기간 예루살렘에서는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했고 그 곁에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소수 공동체로 함께 살았습니다. 시기와 구역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세 종교가 한 도시 안에서 각자의 구역과 삶을 이어가던 구조였죠. 이 상대적 평화는 약 4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균형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1: 디아스포라와 바위의 돔, 그리고 통곡의 벽 이야기까지 모두 이곳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라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0: 그렇죠. 네. 근데 이 통곡의 벽에 쪽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1: 통곡한 이유를 적은 걸까요? 왜 그럴까요? 네.
0: 소원 쪽지들이래요. 소원을 적어서 벽틈에 끼우면 더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관광객들이 소원을 써서 남기고 있어서 매년 두 번씩 수거해 청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이 소원인데 쓰레기로 이렇게 버리는 걸까요?
0: 아니요, 성스러운 곳에서 나온 거잖아요. 인근 성지로 옮겨서 묻는다고 합니다.
1: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마음을 쌓아온 곳인데 정작 도시에는 평화가 없다라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0: 맞아요, 선생님. 그런데 도대체 예루살렘에서의 분쟁은 언제부터 왜 시작된 걸까요?
1: 이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전쟁부터 외교까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앞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왜 특별한지, 세 종교가 왜 이곳을 성지로 여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지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이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빼앗기면 반드시 되찾아야 할 곳이라는 뜻이죠. 이번에는 그 믿음이 전쟁으로 이어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11세기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1095년 프랑스의 클레르몽이라는 도시에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군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친 한마디가 유럽 전체를 뒤흔들게 됐죠. 신이 원하신다. 이슬람 세력에게 넘어간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으라는 호소였습니다. 이 외침에 귀족과 기사는 물론 농민과 빈민까지 응답했습니다. 이 가슴에 붉은 십자가를 달고 수천 킬로미터를 행군한 이 무리가 바로 십자군입니다. 1099년, 3년간의 행군 끝에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입성 이후 벌어진 일은 성전이라는 명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슬림과 유대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자행되었어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성전산 일대에 피가 무릎까지 찼다라는 표현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신성한 목적을 내세웠지만 그 과정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군은 이후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우고 약 90년간 이 도시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지배란 없었어요. 이슬람 세계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살라딘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슬람 세계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인데요. 1187년에 그는 88년간 십자군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마침내 이슬람 쪽으로 탈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88년 전 십자군이 보여준 학살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살라딘은 항복한 주민들에게 일정한 몸값을 내고 안전하게 도시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했고요. 또 이후 맺은 합의를 통해서 기독교도의 성지 순례 역시 조건을 붙인 채 계속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했죠. 이후 제3차 십자군이 급히 조직됐고 이를 이끈 인물이 영국의 리처드 1세, 일명 사자심 왕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자, 이두 사람은 직접 만난 적이 거의 없었지만 서로의 용맹함을 인정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전쟁 중에 리처드가 열병으로 쓰러졌을 때 적장인 살라딘이 자신의 주치의와 함께 다마스쿠스의 눈, 즉 얼음과 과일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도 기사도를 지킨 거죠. 결국 1192년 이두 사람은 자파 조약을 맺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슬람이 유지를 하되 기독교 순례자의 방문은 보장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시간을 크게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에 섰고 상대편에 있던 영국은 이 오스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문제는 영국이 같은 땅을 두고 서로 다른 약속을 했다라는 건데요. 먼저 1915년, 영국은 아랍 쪽 지도자 후세인과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요. 오스만이랑 싸워라.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아랍인들의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후세인 맥마흔 서한이라 불리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겨우 2년 뒤에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가 이번엔 유대인 쪽에 전혀 다른 약속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민족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걸 지지해주겠다. 자, 이게 그 유명한 벨푸어 선언인데요. 이두 약속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랍인에게도 이 땅을 주겠다 하고 유대인에게도 자,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모순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직접적인 씨앗이 되었습니다.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 국가 하나와 아랍 국가 하나로 나누고 예루살렘은 국제 관리 구역으로 두자라는 이 분할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아랍인과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듬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의 동의가 빠져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주변 아랍 국가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었고 곧바로 군대가 밀려 들어와서 이것이 제1차 중동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1967년

0: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응답했습니다. 수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지금도 이 전쟁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1: 2000년 동안 떠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곳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시오니즘을 전개한 부분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향을 되찾으려는 시도가 다른 누군가에겐 고향을 빼앗기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0: 맞습니다. 1967년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순간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정반대의 기억이 됐으니까요.
1: 같은 사건이 다르게 기억된다는 게 이 도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이 대립이 누군가의 희생이 되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때가 올까요?
1: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매주 새 종교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0: 그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예루살렘의 이야기도 아직 끝난 게 아니겠죠?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되는 게 있습니다. 도시로 보는 세계사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도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0: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1: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분수 나누기 분수의 원리를 알아보고 1일차 그리고 2일차의 문제까지 해결해봤어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네, 맞아요. 바로 이어지는 3일차부터 5일차의 내용 만나볼 거예요. 오늘의 내용 만나기 전에 만점왕, 연산왕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게요. 48 나누기 33분의 32 이렇게 자연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 어떻게 할수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자연수 곱하기 분수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죠. 계산을 했더니 49와 2분의 1 또는 2분의 99 이런 계산 결과 얻었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연산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 배울 내용 간단히 살펴볼게요. 3일차부터 5일차 내용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요, 가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요. 우리 이번 차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3일차의 내용 만나볼까요? 자, 3일차 내용은 바로 가분수 나누기 진분수를 통분하여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분수 나누기 진분수를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통분을 하여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통분을 한다는 건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3분의 5 나누기 7분의 3과 같이 이렇게 분모가 다를 경우에 통분을 해주어야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거죠. 3, 7에 21로 통분을 해서 21분의 35, 21분의 9로 나타냅니다. 이제 분모가 똑같아졌죠.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자. 35 나누기 9인데 이걸 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35, 대분수로 나타내면 3과 9분의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통분을 한 다음에 분자끼리의 나눗셈을 계산하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역시 여러분들이 약분할 수 있다면 기약분수를 나타내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2분의 3 나누기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통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6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2분의 3의 분자와 분모에 각각 3을 곱합니다. 3을 곱해주면 2, 3은 6, 3, 3은 9. 6분의 9가 되고요. 이것을 그대로 6분의 1로 나누어줍니다. 분모가 똑같아졌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9 나누기 1이고 그 몫은 9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분의 4 나누기 9분의 1. 자, 어떻게 통분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9로 통분해주면 좋겠다. 그럼 3분의 4의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3, 3은 9, 4, 3, 12가 되죠? 이것을 9분의 1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어주죠. 12 나누기 1은 1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분의 7 나누기 5분의 1이에요. 자, 통분해볼까요? 어떻게 통분을 할까요? 그렇죠. 4, 5, 20으로 통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7에다가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합니다. 그 다음 5분의 1에다가는요 분자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해줘야겠죠.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54, 45, 22고 75, 35 여기에 이것을 무얼로 나누냐면 54, 20, 1 곱하기 4는 4. 그럼 이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35 나누기 4를 계산하면 되겠고 이것은 4분의 35.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 그렇죠. 4, 8의 32이니까 8과 4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아래도 한번 볼게요. 5분의 9 나누기 4분의 1입니다. 자, 이 경우도 역시 통분을 해줄 건데요. 무얼로 해줄까요? 그렇죠. 위와 똑같이 20으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 분자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하자. 20분의 4, 9, 36 나누기 4분의 1은 20분의 5이니까 36 나누기 5네. 그러면 5분의 36이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7과 5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통분하는 과정을 나타내도 좋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서 이렇게 바로 써줘도 괜찮습니다. 5분의 8 나누기 9분의 4예요. 역시 통분을 해보도록 하죠. 뭘로 통분할까요? 5, 9, 45로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5분의 8은 5 곱하기 9는 45, 8, 9, 72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나누기 9분의 4는요 45분의 20이니까 분모가 똑같아졌어요. 분자끼리 나눕시다. 72 나누기 20 그러면 20분의 72인데요. 약분이 되나요? 네, 약분이 됩니다. 뭘로 약분이 될까요? 4로 약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4, 1은 4, 4, 8에 32 4로 하면 5가 되고 5분의 18이죠. 대분수로 나타내면 3과 5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번 바로 5분의 11 나누기 4분의 3인데요. 이 경우도 역시 통분해 줄 거예요. 20으로 만들어 줄까요? 5분의 11은 분자분모에 똑같이 4를 곱했을 때 20분의 44 나누기 4분의 3은 분자분모에 5를 곱했을 때 20분의 15 그러면 44 나누기 15고 분수로 나타내면 15분의 44 자연수 부분은 2가 되고요. 44에서 30을 빼니까 바로 14가 되겠네요. 2와 15분의 14가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7번입니다. 6분의 13 나누기 14분의 3이에요. 그러면 통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통분할 때 뭘 떠올렸나요? 그렇죠. 작은 수들의 곱으로 바꿔서 나타냈잖아요. 6은 2 곱하기 3이고 14는 2 곱하기 7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둘 다 똑같은 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곱해주면 될까요? 6에다가는 끝에 7을 곱해주고 13에도 7을 곱합니다. 그 다음 2, 7에 14인데 여기에다가 14에 없는 이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바로 14 곱하기 3은 42가 되고 13 곱하기 7은요 7, 3, 21, 7, 1은 7, 91이 됩니다. 그러면 42분의 9로 나누어 줄 수 있겠네요. 91 나누기 9가 되고 9분의 91이니까 10과 9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8번 6분의 17 나누기 10분의 3이에요. 그럼 뭘로 통분하면 좋을까요? 30으로 해주면 좋겠죠. 6분의 17에 분자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 10분의 3에다가는 분자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6, 5, 30이죠. 17 곱하기 5는 7, 5, 35, 5, 1은 5. 그래서 85가 돼요. 나누기 30분의 9죠. 그러면 85 나누기 9가 되고 9분의 85이니까 9, 9, 81이죠. 9와 9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6분의 19 나누기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통인 분모 뭘로 만들면 좋을까요? 그렇죠. 12로 만들면 좋겠죠? 그러면 1을 곱하고 1을 곱하고 4분의 3에다가는 그렇죠. 바로 3을 곱하고 3을 곱해주면 되겠죠. 6이 12, 19 곱하기 2는 38, 나누기 4, 3, 12분의 3, 3은 9, 38 나누기 9인데요. 9분의 38이죠. 그러면 9, 4, 36, 4와 9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이에요. 7분의 18 나누기 8분의 3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공통분모 뭘로 만들면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7, 8에 56으로만 되면 되겠죠. 7분의 18에다가는 분자분모에 똑같이 8을 곱하고 8분의 3에는 똑같이 분자분모에 7을 곱해줍니다. 7, 8에 56, 18 곱하기 8은요, 8, 8에 64. 64, 8, 1은 8, 그래서 144가 되고요. 나누기 8, 7에 56, 3, 7에 21, 그래서 144 나누기 21이 됩니다. 21분의 144인데요. 이것은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을 해보면요. 7이 되고, 3으로 약분을 하면 40, 그 다음 8이 됩니다. 7분의 48이에요. 대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그러면 7, 6에 42이니까 6과 7분의 6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큰 수의 곱이 나온다면 이렇게 아래에다가 따로 계산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11번. 7분의 20 나누기 5분의 2입니다. 자, 그럼 어떤 수로 통분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7호 35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7호 35, 20 곱하기 5는 100이죠. 나누기 5, 7에 35. 그 다음 2, 7에 14. 그럼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100 나누기 14이고, 14분의 100이니까 2로 약분이 되겠죠? 50. 2로 약분하면 7. 그래서 7분의 50인데요. 이것은 대분수로 바꾸었을 때 7과 7분의 1이 된다. 12번 7분의 24 나누기 5분의 4예요. 자, 어떤 수로 통분할까요? 네, 35로 해주면 되겠죠. 7호 35. 그 다음 24 곱하기 5도 해줄게요. 24 곱하기 5는 54, 25, 20, 120이죠. 35분의 125로 쓰고, 그 다음 5분의 4에는 분자분모에 똑같이 7을 곱합니다. 5, 7에 35, 4, 7에 28. 그러면 120 나누기 28이고, 이것은 28분의 120.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 줄까요? 무엇으로 나누죠? 4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7, 그 다음 4로 나누면 30. 7분의 30인데요. 7, 4, 28이니까 4와 7분의 2. 이렇게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13번 문제예요. 8분의 21 나누기 9분의 7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수를 공통인 분모로 만들면 될까요? 8, 9, 72가 되겠죠. 분자분모에 똑같이 9를 곱하고 분자분모에 똑같이 8을 곱해주면 통분을 할수 있어요. 8, 9, 72. 21 곱하기 9는요, 189예요. 나누기 9, 8에 72, 7, 8에 56. 그러면 72분의 189 나누기 72분의 56이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꾸세요. 189 나누기 56. 분수로 나타내면 56분의 189인데요. 이거 약분을 할 수가 있죠. 7로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로 약분을 하면 7, 8에 56. 7로 약분을 하면 7이 14, 7, 7에 49. 8분의 27인데 8, 3, 24죠? 3과 8분의 3. 이렇게 계산 결과 얻을 수 있어요. 다음 8분의 25 나누기 7분의 5예요. 그러면 7, 8에 56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56, 25에다가도 7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175 나누기 56분의 5, 8에 40. 그러면 175 나누기 40이고 40분의 175이니까 이것은 40, 이건 무엇으로 약분이 되나요? 5로 약분이 되죠. 그럼 8, 5로 약분을 하면 5, 3, 15, 그 다음 5, 5, 25, 8분의 35. 그러면 8, 4, 30이니까 4와 8분의 3. 이렇게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4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우리 4일차의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산력 키우기 4일차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가분수 나누기 진분수를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볼게요. 3분의 4 나누기 5분의 3과 같은 계산이 있을 때 우리 통분을 하지 않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줍시다. 그 다음 분모와 분자를 서로 바꾸어 주면 되겠다. 계산을 했더니 3, 3은 9, 4, 5, 20, 9분의 20인데 대분수로 표현하면 2와 9분의 2가 되겠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구나.
자,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볼까요? 1번 2분의 3 나누기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2분의 3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자. 그래서 1분의 4로 바꾸고 약분을 할 것이 있다면 약분을 지금 해주세요. 3이 6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3분의 7 나누기 9분의 1. 3분의 7 그대로 쓰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 다음 1분의 9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약분이 되는 것은 지금 바로 약분을 해주세요. 3으로 나누면 1 그리고 3이 되겠죠? 7, 3, 21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약분을 하는 것 이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단계가 줄어듭니다. 4분의 9 나누기 7분의 1이에요. 그러면 4분의 9는 그대로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자. 1분의 7을 곱해주는 거예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4분의 9, 7에 63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15가 60이기 때문에 자연수 부분은 15가 되고 남은 거 진분수 부분 4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4번 4분의 13 나누기 6분의 1이에요. 4분의 13은 그대로 쓰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 다음 분자와 분모를 바꾸어 1분의 6을 곱하자. 우리 약분할 수 있을 거예요. 2로 약분하면 2, 2로 약분하면 3. 2, 1은 2, 13 곱하기 3은 39가 되겠죠. 자, 그러면 39에 2가 몇번 들어갈까요? 자, 짝수로 먼저 만들어 보면 38이에요. 1만큼 뺐죠? 38을 2로 나누면 19가 되겠고요. 19와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5번 5분의 12 나누기 8분의 3이에요. 역시 5분의 12는 그대로 쓰고요. 나눗셈 기호는 곱셈 기호로 바꾼 다음 분자 분모 바꿔줍니다. 자, 약분이 되나요? 네, 3으로 약분을 해보면 1 그리고 4가 되겠네요. 5, 1은 5, 4, 8에 32. 자연수 부분은 5, 6에 30이니까 6을 먼저 쓰고 진분수 부분 5분의 1을 써주면 되겠고요. 6번 5분의 13 나누기 10분의 3. 5분의 13 그대로 쓰고 나눗셈은 5로 약분하면 3, 2로 약분하면 4, 2로 약분하면 7.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했을 때 4분의 7, 3, 21이 되죠. 그러면 5와 4분의 1 이렇게 대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다음 8번 6분의 13 나누기 15분의 13에서 6분의 13은 그대로 쓰고 곱셈으로 바꾼 다음 13분의 15를 써주는 거죠. 약분이 됩니다. 13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5. 그래서 2분의 5가 되는데요. 이건 2와 2분의 1이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다음 9번이에요. 6분의 35 나누기 11분의 10입니다. 6분의 35 그대로 쓰고 곱셈으로 바꾼 다음 10분의 11 이렇게 해주죠. 5로 약분하면 7, 5로 약분하면 2가 돼요. 6이 12분의 7 곱하기 11은 77이 되죠. 그러면 12 곱하기 6이 72인 걸 생각해서 6과 12분의 5구나. 이렇게 대답을, 정답을 얻을 수 있어요. 10번 7분의 18 나누기 16분의 15는 7분의 18 그대로 쓰고 곱셈 기호 쓰고 15랑 16은 자리를 바꾸어서 15분의 16이 됩니다.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하면 6, 3으로 약분하면 5. 7호 35분의 6 곱하기 16이에요. 66에 36, 61은 6, 96이 되죠. 그러면 35 곱하기 2가 70이잖아요. 그러면 2와 35분의 2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11번 7분의 25 나누기 21분의 5예요. 그러면 7분의 25는 그대로 두고 곱셈으로 바꾼 다음 5분의 21 써줍니다. 5로 약분하면 1, 그리고 5가 되고요. 7로 약분을 하면 1과 3이 돼요. 그러면 1분의 15인데요. 이것은 그냥 15라고도 쓸수 있겠죠. 12번 8분의 27 나누기 10분의 9는요. 8분의 27 곱하기 9분의 10 이렇게 쓸수 있고요. 약분해 볼게요. 9로 약분 1, 3, 2로 약분하면 4, 5. 바로 4분의 15가 되고요. 3과 4분의 3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다음 13번 8분의 33 나누기 16분의 9예요. 역시 8분의 33은 그대로 쓰고 곱셈으로 바꾼 다음 9분의 16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 다음 약분이 된다면 약분을 할 거예요. 8로 약분하면 1, 8로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11, 3으로 약분하면 3. 그래서 3분의 22가 되고요. 대분수로 바꾸죠. 3, 7에 21. 그래서 7과 3분의 1이 됩니다. 14번 8분의 35 나누기 7분의 5예요.

8분의 35 곱하기 5분의 7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약분해 볼까요? 5로 약분하면 1, 5로 약분하면 7. 그 다음,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했을 때, 8분의 77에 49이니까, 8분의 49네요. 8, 6에 48. 6과 8분의 1. 이렇게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번까지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았어요.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문제 채점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이어지는 5일차 문제를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5일차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진분수 그리고 가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 방법을 우리 함께 알아보았어요.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바로 자연수 나누기 진분수에서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바꾸어 계산을 하고 약분이 필요하다면 약분을 해줬어요. 그다음 가분수 나누기 진분수도 마찬가지예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자. 이때에는 분자와 분모가 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약분이 필요하면 역시 약분을 해주시고, 이렇게 나중에 약분을 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기 전에 약분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다면 여러분 전부 다 연산왕이 될수 있을 거예요. 문제 볼게요. 3 나누기 5분의 1을 계산해 봅니다. 3 곱하기 2분의 5로 바꿀 수가 있고, 2분의 3, 5, 15이니까 이것은 7과 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 4 나누기 9분의 8, 자연수 나누기 진분수죠? 이 경우도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4 곱하기 8분의 9 나타낼 수 있고, 8분의 4, 9, 36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약분이 되니까 4로 약분을 해보면 2, 그리고 9가 된다. 2분의 9이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바로 4와 2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6 나누기 11분의 9예요. 역시 자연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어 볼게요. 어떻게 볼까요? 우리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면서 분자와 분모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바로 약분을 해볼게요. 3으로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3. 3분의 22가 되고요. 3, 7에 21, 그러니까 7과 3분의 1이 되겠네요. 8 나누기 7분의 6이에요. 역시 이것도 분수의 곱셈으로 우리 자연수 곱하기 분수 형태로 바꾸어서 나타내죠. 그러면 8 곱하기 6분의 7이라고 나타내야 하고요. 2로 약분을 하면 4, 2로 약분을 하면 3이 돼요. 3분의 4, 7에 28. 그러면 3 곱하기? 그렇죠. 9는 27이니까 9와 3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음 9 나누기 13분의 6은요. 9 곱하기 6분의 13이라고 쓸수 있고 3으로 약분하면 3 그리고 2가 되어서 2분의 39가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9가 38이기 때문에 19와 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10 나누기 8분의 5는 10 곱하기 5분의 8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5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2가 되니까 2, 8에 16이 됩니다. 다음 7번 14 나누기 15분의 7은요. 14 곱하기 7분의 15라고 나타낼 수 있고 7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2. 2 곱하기 15는 30이죠. 그다음 15 나누기 3분의 2예요. 그것은 15 곱하기 2분의 3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2분의 45이니까 2 곱하기 22가 44잖아요. 그래서 22 그리고 2분의 1, 22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8번까지 만나보았고요. 사이에 문제 잠깐 건너뛰고 뒤에 있는 21번부터 볼게요. 7분의 22 나누기 14분의 9입니다. 역시 가분수 나누기 진분수인데요. 이때도 역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해요. 7분의 22 곱하기 9분의 4예요. 9분의 14예요. 그러면 약분이 되겠네요. 7로 약분하면 1과 2가 되고 그러면 분모는 9, 분자는 44가 됩니다. 9, 4, 36이죠? 그래서 4와 9분의 8이 되겠고요. 22번 8분의 13 나누기 6분의 5는 8분의 13 곱하기 5분의 6이라고 바꿀 수가 있고, 2로 약분을 하면 4, 그리고 3이 되죠? 4, 5, 20. 13 곱하기 3은 39이니까 20분의 39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20분의 19가 되겠네요. 다음 23번. 9분의 28 나누기 10분의 7은요? 9분의 28 곱하기 7분의 10이고요. 자, 약분해야겠죠? 7로 약분 1.
7로 약분하면 4.

0: 그러면 9분의 40이 되고, 9, 4, 36이 되니까 4와 9분의 4가 정답이 되겠고요. 10분의 21 나누기 15분의 7은 역시 곱셈으로 바꾸어서 10분의 21 곱하기 7분의 15구나. 약분하면 7로 약분했을 때 1, 그리고 3. 5로 약분하면 2, 그리고 3. 그래서 2분의 9가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4와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알수 있겠네요. 다음 25번. 12분의 22 나누기 8분의 3이에요. 이때도 역시 12분의 22는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 이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꿀 수가 있죠. 곱셈으로 바꾸면서 분자와 분모 바꿔 3분의 8 이렇게 써줍니다. 자, 약분이 된다면 여기에서 약분을 해주어도 됩니다. 4로 약분하면 2, 4로 약분하면 3이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세요. 3, 3은 9, 22 곱하기 2는 44예요. 그러면 대분수로 바꿀 수도 있겠죠. 9, 4, 36, 9, 5, 45. 그러면 5가 될 수는 없겠죠? 자연수 부분은 4가 됩니다. 9, 4, 36이니까 44에서 36을 빼주면 바로 8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26번 볼게요. 13분의 20 나누기 17분의 10입니다. 역시 13분의 20은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바꿀 때 동시에 분자와 분모는 바꾸어서 10분의 17 이렇게 써주는 거죠. 약분이 된다면 지금 약분을 할게요. 10으로 약분이 되겠네요. 10으로 약분하면 1, 그리고 2가 됩니다. 분모는 13이 되고요. 분자는 17 곱하기 2이니까 34가 되겠죠. 그래서 13분의 34가 된다. 그러면 34에 13이 몇번 들어갈까? 13 곱하기 2는 26, 13 곱하기 3은 39. 그러면 3번까지는 들어가지 않네요. 자연수 부분은 2가 됩니다. 그 다음 34에서 26을 빼주는 거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2와 13분의 8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27번. 15분의 22 나누기 20분의 11이에요. 그러면 15분의 22는 그대로 쓰시고요.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 다음 11과 20을 바꾸어서 11분의 20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 약분해 볼게요. 자, 5로 약분을 했더니 3이 되고 5로 약분을 했더니 4가 됐어요. 11로 약분을 하니까 1, 11로 약분을 하니까 2가 됐어요. 분모는 31은 3이죠. 분자는 2, 4, 8이에요. 3분의 8이니까 대분수로 나타내면 그렇죠. 2와 3분의 2가 된다라는 것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8분의 27 나누기 10분의 9. 이것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누어지는 수는 어떻게 해요? 막 바꿀까요? 아닙니다.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18분의 27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 나눗셈은 우리 곱셈으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기호, 곱셈 기호로 바꾸어 줍니다. 그 다음 분자 분모 바꾸어서 9분의 10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이제 약분이 가능하다면 약분을 해볼 텐데요. 자, 이 경우를 보니까 먼저 이 분수 자체에서도 약분이 돼요. 9로 약분을 하면 3, 9로 약분을 하면 2가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약분을 해보면 2로 약분을 했을 때 1, 2로 약분을 했을 때 5가 되고요. 3으로 약분하니까 1, 3으로 약분하니까 3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바로 3분의 5가 되네요. 그러면 대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죠. 3이 된 3, 그래서 1과 3분의 2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분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약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할 때에는요, 최종적으로 딱 봤을 때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5일차 28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어요. 만약 선생님과 풀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래요. 바로 정답을 보고 나서 채점을 해보라고 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 순서입니다. 자, 이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 바로 다음 강의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연산 3차 시 내용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연산 4차 시의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들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게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선생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는 어제 할머니 댁에 가서 두 살 된 사촌동생이랑 놀았어요.
1: 우와, 사촌동생 너무 귀여웠지?
0: 네, 사촌동생이 막 말을 배워서 더 귀여웠어요. 다음 달부터는 어린이집도 다닌대요.
1: 그렇다면 사촌동생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습득하는 사회화가 이루어지겠구나.
0: 사회화? 그냥 어린이집 가는 건데요?
1: 이런, 사회화에 대해 공부 좀 해야겠는데?
0: 네, 좋아요.
2: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과연 사회화는 무엇이고 사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화라고 하는 거는요,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에서 필요한 구성원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적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겠죠. 예를 들면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은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 혹은 습관, 때로는 언어 등등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 차츰차츰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바로 사회화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사회화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생활 양식을 학습해서, 즉 배워서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나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같이 배워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화를 통해서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야 될 내용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서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게 되면 사회가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회화는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사례처럼 어린 시절에만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를 시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유아기의 사회화입니다. 유아기의 사회화는요, 주로 가정에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습득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아, 밥 먹을 땐 식탁에 앉아서 먹어야 돼, 밥 먹을 때는 수저를 사용해야 돼, 이런 거를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배워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례에서 봤었던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배워나가는 것들도 모두 다 유아기의 사회화의 사례에 들어

0: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아동기의 사회화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동기의 사회화는 주로 친구들, 또래 집단과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래 집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요. 노는 과정에서 규칙을 지키는 방법을 우선 배우게 됩니다. 차례차례 해야 되는구나, 양보해야 되는구나, 뺏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처럼 또래 집단과의 놀이를 통해 규칙과 공동체 의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제 점차 자라서 성인기가 되면은요, 직장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정보 등등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노년기가 되어도 사회화는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노년기의 사회화에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재사회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재사회화를 표현해서 사회화의 종류에 해당하는 얘기 사회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사회화에 해당하는 재자는요, 다시 재를 의미합니다. 재시험, 재도전 할 때처럼 무언가를 다시 하는 거예요. 즉, 사회화도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화의 내용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 기술, 가치 등을 배우는 과정을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년기에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물건을 주문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재사회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기 사회화입니다. 예기 사회화에서의 예자는요, 미리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미리 사회화의 내용을 만나는 겁니다. 이 예자는 우리가 예습할다라고 할때 쓰이는 예자예요. 예습이라고 하는 건 미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기 사회화도 미리 사회화의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아직은 속해 있지 않지만 미래에 속하게 될 집단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가치 등등을 미리 배우는 걸 바로 예기 사회화라고 하게 됩니다. 예기 사회화는요, 이제 여러분들도 곧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고등학교에 가게 되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오리엔테이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는 내가 입학할 고등학교에서의 교칙은 무엇이고, 내가 입학할 고등학교에서의 배워야 되는 교과목들은 무엇인지를 미리 배우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이렇게 사회화의 종류, 재사회화, 예기사회화, 그리고 사회화를 시기별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회화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사회화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사회화의 종류, 그리고 시기별 사회화의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사회화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주말에 할머니께 스마트폰 이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할머니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된 행동을 한 거네요?
2: 그렇지. 재사회화를 정확히 이해했구나.
1: 앞으로 사회화 과정을 잘 거쳐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저만의 개성을 형성해야겠어요.
2: 선생님도 힘껏 도와줄게.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0: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2: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선생님, 뉴스 보셨어요?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던데 분위기가 엄청 진지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도시에 왜 세계의 리더들이 이렇게 다 모이는 걸까요?
1: 오, 관심 있게 봤구나. 맞아, 전 세계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건 그만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뜻이기도 해.
0: 근데 각 나라가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모여서 회의를 할 정도로 중요한 건지 궁금해요.
1: 좋은 질문이야. 이제는 한 나라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거든. 기후변화, 전쟁, 경제위기, 환경문제 같은 것들 말이야. 그래서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우리 같은 세계 시민의 역할도 더 중요해지고 있어.
0: 국제사회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1: 그럼 오늘은 국제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2: 안녕하세요. 기초영어 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우리나라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우리 나은이가 굉장히 설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적절한 단어죠. 국제사회 그리고 세계시민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국제사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단위를 우리가 사회라고 합니다. 같이 모여서 공동의 의견을 내기도 하고요. 공동의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죠. 이제 전 세계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잘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함께 서로 의존하고 교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를 국제사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고 있는 APEC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회원국들 간의 팀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하면서 동아리 활동할 때, 그리고 수행평가 준비할 때, 혹은 발표회 준비할 때 서로 팀플레이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각자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경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또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국제사회의 특성을 조금만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 APEC 정상회의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한 나라의 정상, 대통령이나 총리와 같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각자 개인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를 대표해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단위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법을 어기면 우리는 정부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국제사회에서는 정부라고 할 만한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정부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사실 이곳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세계 모두의 번영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이 결국 본질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가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맞아요. 바로 국가였는데요. 국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는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고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활동하거나 혹은 여러 국제회의에 국가의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바로 주권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나라가 인구가 많다고 해서 혹은 면적이 넓다고 해서 혹은 군사력이 막강하거나 경제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는 한 나라의 대표답게 모두 다 똑같은 만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요, 힘의 논리가 작용되기도 해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혹은 경제적으로 뛰어난 나라들이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요. 북극해의 경우에는 벌써부터 빙하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위도에 위치한 곳에서는요, 벌써 북태평양 지역에서는 태풍이 대형화되고 발생 빈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산 정상의 빙절이 80% 이상 줄어든 킬리만자로산. 이러한 문제들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를 바로 국제기구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다시피 파리협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국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우리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뭔가 강제성을 가진 제도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면서 서로 협약을 만들거나 국제기구를 만들거나 그래서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회원은요, 반드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또 정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간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도 있는데요. 그러한 국제기구를 국제비정부기구라고 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국제비정부기구는요, 정부 단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조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린피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봅시다 라고 뜻을 모아서 만들게 된 단체인 거죠. 그리고 지금 사진 속에 보다시피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강에서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제사회 행위 주체 중에는요, 다국적 기업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쓰는 많은 물건들, 많은 상품들이 실제로 다국적 기업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게 되거든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나라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무대로 활동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생산 조직 그리고 판매 조직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 세계 시민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그레타 툰베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연합의 기후변화 회의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이때 스웨덴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 가는 여정을 어떻게 이동하게 되었냐면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이용한 요트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세계에서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국제사회 그리고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은이는 오늘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러 가볼까요?
0: 오늘 수업 듣고 나니까 국제사회의 협력이 왜 중요한지 알았어요. 나라들끼리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도와야 할 이유가 분명하네요.
1: 맞아.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단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야. 한 나라의 선택이 다른 나라에 바로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되었거든.
0: 그러면 저도 세계 시민이니까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1: 그렇지. 세계 시민은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 지구의 일에 관심을 갖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작은 책임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0: 저도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볼게요.
1: 아주 좋아. 국제사회의 변화는 항상 거대한 회의장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 뉴스 한 줄도 그냥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모습,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모습, 또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하는 모습. 이런 태도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지.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오늘이 벌써 2주차의 다섯 번째 시간이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한자 어휘들 매우 중요하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자 어휘들도 살펴보고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모아 모아서 확인해 볼수 있는 어휘력 테스트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살펴볼 한자 두 가지 소개해 주겠습니다. 냉 그리고 온인데요. 이 냉은요, 찰냉자예요. 찰냉, 차다라는 뜻 가지고 있겠죠. 온은요, 따뜻할 온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내용 생각하면서 먼저 냉 또는 냉이 들어갈 낱말들 네 가지 살펴볼게요. 냉면, 냉방, 냉수, 냉랭하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이번에는 온이 들어가는 네 가지 낱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온도, 온천, 온고지신, 삼한사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자, 각각이 어떤 뜻으로 쓰이는 낱말들인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선 차다라는 뜻을 가진 읽을 때는 랭 또는 냉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냉이 들어간 네 가지 낱말입니다. 대표의 뜻이 차다니까 차다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냉면, 냉방, 냉수, 냉랭하다. 냉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냉면은 말 그대로 우리 냉이 차다라고 했잖아요. 차가운 면. 입니다. 차게 해서, 차갑게 해서 먹는 국수가 냉면인 거예요. 여름에 날 더울 때 냉면 시원하게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날이 더우니 오늘 점심 메뉴로는 냉면이 좋겠다. 차게 해서 먹는 국수가 냉면이라고요. 그런데요, 이 냉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지역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냉면들이 또 있거든요. 평양에 뭐 물냉면, 평양냉면, 물냉면이 있고요. 또 함흥에서는 비빔냉면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 종류가 다른 냉면을 또 먹어보는 재미도 있답니다. 반대말로는 우리 차갑게 해서 먹는 국수가 아니라 그럼 따뜻하게 먹는 국수도 있겠죠. 온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서 먹는 국수. 겨울에 먹으면 좋겠네요. 온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냉방입니다. 냉방병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에어컨 너무 많이 틀면은 여름에 냉방병 걸리게 되거든요. 자, 냉방은 실내의 온도를 낮춰서 차갑게, 차게 하는 일인 거예요. 시원하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도서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냉방이 되지 않았다. 시원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지요. 반대말로는 이제 온도를 높여야 돼요. 실내의 온도를 높여 따뜻하게 하는 일인 난방이 있습니다. 이 난자가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냉방이 실내 온도를 낮춰 차게 하는 일 말고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서 냉방에서 잠을 잤다. 차가운 방에서 잠을 잤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때 냉방은 불을 떼지 않아 찬 기운이 있는 추운 방, 이 공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냉수입니다. 아우, 속이 답답한데 냉수라도 한잔 해야겠어. 벌컥벌컥. 자, 냉수는 차가운 물입니다. 차가운 물. 축구 시합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다.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요?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이 되겠죠. 온수라고 합니다. 냉수, 온수.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입니다. 다음, 냉이 들어가는 네 번째 마지막 낱말은요, 냉랭하다입니다. 냉이 두번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냉, 두 번째는 랭이라고 읽어서 냉랭하다라고 읽는 거예요.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 바깥 기온이 냉랭했대요. 아침에 어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요. 바깥 기온이 냉랭하다는 거는 온도가 낮았다는 얘기겠죠? 온도가 몹시 낮아서 차다, 춥다에 가까운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차갑다가 있어요. 촉감이 서늘하고 찬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차갑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냉랭하다가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시문을 볼게요. 아직 화가 안 풀렸는지 친구의 반응이 여전히 냉랭했다. 어때요? 마음이요. 차가웠다는 거예요. 태도가 정답지 않고 차가웠다는 거예요. 마음과 태도가 차가웠다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냉랭하다가 있습니다. 차갑다의 두 번째 뜻을 보면 인정이 없이 매정하거나 쌀쌀하다. 이두 번째 뜻이 아래 나와 있는 냉랭하다 뜻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냉랭하다. 잘 알겠죠? 다음 한자는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진 온입니다. 네 가지가 있었어요. 온도, 온천, 온고지신, 삼한사온. 온도부터 볼까요? 온도는 따뜻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지 따뜻하지 않은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차가움과 뜨거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보통은 온도계에서 새겨진 눈금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쓸 때는 우리가 뭐 다른 단위도 쓸수 있긴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보통 섭씨도 단위를 씁니다. 섭씨 20도 또는 그냥 20도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죠. 실내 온도를 알맞게 조절해야 건강에 좋고 공부할 때 집중력도 높아진다. 온도는 차가움, 뜨거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요. 다음은 온천입니다. 이 천이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천은 따뜻한 샘인 거예요. 땅의 열에 의해서 지하수가 그 지역의 평균 기온 이상으로 데워지는 거예요. 땅의 열에, 지열에 의해서 지하수가 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솟아내오는 샘을 온천이라고 합니다. 온천이 터졌다. 우리가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보통은 온천에서 목욕할 수 있게 설비가 된 장소 자체를 우리가 또 온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번 겨울 방학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온천에 다녀오기로 했다. 다음은 온고지신입니다. 온고지신,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옛것, 예로부터 뭐 조상들의 지혜가 될수 있겠죠. 예로부터 전에 내려오던 것을 익혀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본받거나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에는 과거의 지혜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온이 따뜻하다라는 대표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온고지신에서 온은 익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것을

나흘, 4일 동안은 따뜻한, 3일 춥다가 4일 따뜻하다가. 이렇게 기온이 변화하는 현상을 삼한사온이라고 한대요. 옛날에는 정말 이랬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지구온난화 오고 이러면서 기상이변 이런 거에 따라서 삼한사온이라는 게 겨울에도 없어졌대요. 겨울에 그냥 엄청 춥기만 하지 막 따뜻했다 추웠다 이렇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삼한사온의 뚜렷한 주기가 사라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자, 낱말 공부를 잘 해보았습니다. 좀 헷갈리는 것들도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확인 문제들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선으로 이으세요. 냉수, 냉면, 냉방 있고요. 왼쪽에는 뜻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차가운 물,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냉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차게 해서 먹는 국수는요? 국수, 면이니까 냉면이 되는 거고요. 실내의 온도를 낮춰서 춥게 하는 것, 차게 하는 일, 냉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는 난방이었죠? 2번 문제입니다. 밑줄 긋는 낱말과 뜻이 반대되는 낱말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글자를 쓰라고 했네요. 반대되는 낱말입니다. 주인공은 목이 마른지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다. 냉수 뭐예요? 차가운 물이잖아요. 그럼 반대되는 것은 따뜻하게 데워진 물을 뜻하는 거겠죠. 냉수가 아니라고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따뜻할 온 자를 써서 온수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이라고 글자를 써주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했거든요. 보기에 어떤 낱말들이 있나요? 냉방, 난방, 냉면, 온면. 약간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름에는 시원한 이것, 시원한 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겨울에는 따뜻한 이것이 많이 팔린다고 했어요. 시원한 거랑 관련된 게 일단 뭐가 있죠? 냉방과 냉면이 있는데 많이 팔린다고 했으니까 냉면이 많이 팔리는 거겠죠. 여름에는 시원한 냉면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반대로 겨울에는 따뜻한 면,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면이 많이 팔리는 거니까 온면이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더위가 오기 전에는 이것 장치를 곧 더워질 거예요. 그럼 시원하게, 차갑게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냉방 장치를. 그리고 추위가 오기 전에는 추워질 거니까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난방 장치를 점검해야 하겠죠. 냉방과 난방을 차례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밑줄 긋은 뜻을 가진 낱말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허위 광고를 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차갑다라고 했거든요. 허위 광고라는 게 뭐예요? 있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서 광고하는 거예요. 과장 광고랑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허위 광고를 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 그걸 보고 소비자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저 기업은 저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장사를 한단 말이야?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겠죠. 마음이 아주 차가웠겠죠. 싸늘했겠죠. 자, 차갑다. 바꿔 쓸수 있는 말 무엇이 있어요? 냉랭하다가 있습니다. 냉랭하다. 우리가 이 냉랭하다, 차갑다라는 것은요, 온도가 낮다 이럴 때쓸 수도 있는 말이지만, 지금 이 문제에 나온 것처럼 마음이 차가운 상황일 때도 쓸수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낱말의 뜻을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보기에 어떤 낱말들이 있나요? 샘, 열, 수치, 정도 이런 낱말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낱말부터 볼게요.

번째 낱말은 온도입니다. 자, 온도의 뜻은 무엇인가요? 차가움과 뜨거움의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차가운지, 어느 정도 뜨거운지, 차가움과 뜨거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수치가 되는 거죠. 수와 단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수치가 되는 겁니다. 다음, 온천의 뜻 한번 채워볼게요. 땅에 이것에 의하여. 일단 온천이라는 거는 뭐예요? 샘인데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샘인 거잖아요. 땅에 뭐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뜨거운 열에 의하여 지하수가 그 지역의 평균 기온 이상으로 데워져서 솟아나오는 뭐라고요? 샘이라고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온천이라고 합니다. 뜻을 잘 완성해 줬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글자 가운데 뜻이 다르게 쓰인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셋다 온이라는 글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이 중에서 뜻이 다르게 쓰인 것 하나를 찾아서 표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까요? 삼한사온은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겨울의 특징이라고 했죠. 삼한사온 뭐였어요? 3일 동안은 한, 추워요. 4일 동안은 온 나왔네요. 따뜻해요. 자, 그러므로 삼한사온에서 온은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여름에도 온천,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샘이니까 온천의 온도 어떤 뜻 가지고 있어요?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온고지시는 배움의 자세나 태도를 나타내는 사자성어이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나요?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니까 옛것을 익혀서 익히다. 니까 이때의 오는 익히다, 학습하다, 배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중에서 뜻이 다르게 쓰인 것은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7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세요. 가로열쇠, 세로열쇠 보겠습니다. 가로열쇠부터 볼까요? 1번.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새것을 안다. 방금 전에 나왔죠? 온고지신이라고 했잖아요. 가로열쇠 1번에 온고지신이라고 쓰겠습니다. 세로열쇠 2번입니다. 온으로 시작하는데요. 보통 온천에서 목욕할 수 있게 설비가 된 장소. 온천에 갔다라고 하니까 온천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가로열쇠 1번 볼까요? 네 글자인데요. 겨울철에 7일 주기로 사흘, 3일 동안 춥고 나흘, 4일 동안 따뜻한 기온의 변화 현상. 3, 한, 4, 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3, 한, 4, 온. 자, 그 다음, 세로일세 2번 온으로 시작하네요. 얼마나 차갑거나 따뜻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보통 온도계에서 새겨진 눈금으로 표시한대요.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온도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세로일세 2번에는 온도라고 쓰면 되겠네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자 어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2주차에서 공부했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테스트 문제들 풀어볼까요? 2주차 어휘력 테스트 1번 문제부터 봅시다. 낱말과 그 뜻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아는 거 잘못된 거 고르는 겁니다.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기 1번부터 볼게요. 계절풍. 계절에 따라 부는 뭐죠? 바람인 거잖아요. 계절에 따라 방향을 바꾸어 주기적으로 부는 바람이니까 계절풍? 맞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신도시. 새로운 도시예요. 인구가

인구가 많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큰 도시가 뭐였죠? 큰 도시? 대도시였습니다. 대도시. 신도시가 아니라 대도시예요. 대도시. 그럼 신도시라는 거 뭐예요? 인구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계획해서 만든 도시 우리가 신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2번은 잘못된 설명인 겁니다. 대도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3번, 규칙적. 어떤 일이나 현상 등이 일정한 규칙이나 질서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4번, 효과적.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보람이나 좋은 결과가 드러나는 것. 잘한 거예요. 효과적으로 공부한 겁니다. 맞는 거예요. 5번에 반투명, 반만 투명한 거예요. 빛이 통과하지만 투명하지는 않아서 반대편 물체 모습을 또렷하게 볼수 없는 상태. 맞습니다. 반투명.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 겨울과 광개가 먼 낱말이에요. 먼 거예요. 아닌 거를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난방. 따뜻하게 해주는 거 겨울에 꼭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음, 2번에 한파. 마치 물결, 파도가 치듯이 추워지는 거. 갑자기 추운 거. 한파, 겨울과 관련되어 있죠. 3번에 폭염. 아주 매서운 더위예요. 싸나운 더위예요. 어떤 계절과 관련이 있나요? 여름과 관련이 있는 거죠. 겨울에 이렇게까지 덥진 않잖아요? 그래서 3번이 아닌 겁니다. 4번에 냉랭하다, 차갑다, 춥다 이럴 때 쓰는 말이니까 냉랭하다 맞습니다. 삼한사온, 3일은 차갑고 4일은 따뜻해요. 우리 겨울철에 볼수 있는 날씨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 먼 것은 3번이라고 답 써주면 되는 거예요. 3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라고 했네요. 첫 번째, 어떤 두 수의 공통된 배수. 그냥 배수가 아니라 공통된 배수니까 배수는 배수인데 공배수가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 거예요. 뭔가가 알고 싶은 게 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질문하다입니다. 질문. 하, 세 번째, 물체가 빛을 가려.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부분, 물체와 비슷한 모양으로 생기는 거 뭐였어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네 번째, 가뭄, 폭염, 태풍 등 급격한 자연현상이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거 뭐였습니까? 자연재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연, 재, 해. 답잘 써졌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망원경, 현미경, 평면거울 좀 헷갈릴만 하죠. 1, 2, 3 중에 망원경의 뜻은 어디 있나요? 망원경에서 원이 멀다라고 했잖아요.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해서 볼수 있게 만든 기구이니까 망원경은 1번이랑 이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현미경에서 미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눈으로 볼수 없을 만큼 작은 물체나 물질을 확대해서 보는 기구가 현미경이 되는 것이죠. 과학실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어요. 3번이랑 이어줍니다. 평면 거울, 평평한 거울이에요. 표면이 평평해서 물체의 모습을 왜곡 없이 그대로 비추는 거울을 평면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랑 이어줄게요. 5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려서 따로 나누거나 골라서 추려내는 거예요. 특히 더 좋은 것을 골라내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선별하다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구별하다는 그냥 갈라놓기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추리는 거니까 선별하다입니다. 두 번째, 특정 지역에 인구가 과도하게 모여드는 거니까 가운데로 과도하게 모여요. 인구 집중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인구 밀도라는 거는 어떤 넓이, 보통 1제곱킬로미터, 그 안에 사람이 몇 명이나 사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구 집중에 동그라미 해줬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두 낱말의 관계

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폭우와 호우는 어때요?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이니까 비슷한 거잖아요. 뜻이 같은 말이죠. 냉랭하다와 따뜻한 건 어때요? 차가운 거 따뜻한 거니까 뜻이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다음 3번에 배열하다, 나열하다 쭉 늘어뜨려 놓는 것들이죠. 쭉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비슷한 거 맞죠? 헷갈리다, 혼동되다. 아,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건지 저건지. 뜻이 비슷한 말입니다. 5번에 체험하다, 경험하다. 직접 해보는 거니까 이것도 둘다 뜻이 비슷한 말인 거예요. 지금 2번에 냉랭하다, 따뜻하다만 뜻이 반대되는 말이니까 관계가 혼자만 다른 거죠. 6번의 정답은 2번이네요. 7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 표 하는 거예요. 여학생, 엄마가 그러셨는데 삼한사온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사흘 동안 추웠으니까, 3일 동안 추웠으니까 이제 따뜻해질 거라고 하셨어. 어때요? 제대로 사용한 거 맞습니다. 삼한사온. 남학생, 옹고지신이란 말처럼 역시 게임은 새로 나온 게 최고야. 그게 아니라 옹고지신은 옛것을 익혀 새것을 배우다, 새것을 알다라는 거니까 옛날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닌 겁니다. 가위표 표시해 줄게요. 8번부터 11번까지 이어서 풀어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읽는 겁니다. 8번이에요. 누나는 요즘 요리에 이것을 갖기 시작했어요.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9번. 거울에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은 거울에 내 모습이 보여요. 빛의 어떤 현상 때문일까요? 자, 빛이 거울에 부딪히면 부딪히면서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나아가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거울 앞에 서 있는 내가 내 모습을 거울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반사현상 때문이겠죠. 이렇게 이어줍니다. 10번. 주어진 문제를 풀기 전에 식에 쓰인 수학 이것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더하기, 덧셈 기호, 빼기, 뺄셈 기호, 나누기, 나눗셈 기호, 곱하기, 곱셈 기호. 수학 기호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11번입니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 곳곳에 어떤 도시를 만든 거예요? 혁신 도시를 만든 겁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뭐 기업이라든지 교육기관, 학교라든지, 뭐, 그 다음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같이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든 도시를 혁신도시, 새롭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를 혁신도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12번부터 15번까지 이어서 갑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마다, 수도권, 가습기, 주의 깊게. 12번입니다. 우리 가족은 매주 일요일, 일요일에 청소했으면 또 다음 일요일에 청소하는 거니까는 일요일마다 대청소를 한다라고 해야겠죠. 13번입니다. 요즘 실내가 너무 건조하니까 습도를 높여줘야겠죠. 습기를 더해줘야 되니까 가습기를 켜놓아야 한다. 이렇게 써야겠네요. 14번입니다. 그 후보는 서울을 비롯한 서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천, 경기도,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서울, 인천, 수도권. 아니, 경기까지 수도권. 마지막 15번입니다. 기사문을 완성한 기자가 잘못된 곳은 없는지를 글 전체를 어떻게 해본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본 겁니다. 집중해서 본 거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라고 써야겠죠.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모든 문제를 잘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있겠죠. 도전! 낱말 글짓기! 오늘의 낱말은요, 냉랭하다입니다. 온도가 몹시 낮아서 차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온도가 몹시 낮아서 차다. 이 뜻이 맞게끔 해서 짧은 글을 지어보고 지은 글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2주차 공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은 낱말들을 공부했는데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6학년 친구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휘가 문해력이다. 6학년 1학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2주차의 다섯 번째 한자 어휘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자를 공부하면은요, 어휘력이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 한자 어휘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경과 영이 들어간 낱말, 이 한자 경, 그리고 또 한자 영, 이게 들어간 낱말들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한자는요, 바로 경인데요. 날실경입니다. 날실경. 자, 이 날실경은요,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작은 한자, 이게 가는 실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가 지하수경이에요. 이것이 합쳐진 글자로 지나다, 다스리다, 날실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날실이라는 것은요, 우리 옛날에 이제 옷감을 만들 때 배틀이라는 것에 이 실을 세로로 이렇게 엮은 부분이 날실이고요. 이제 가로로 이렇게 엮은 거는 시실이에요.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엮은 게 날실입니다. 그래서 날실, 그 다음에 그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다, 지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이 이렇게 얽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다스린다라고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날실, 다스리다, 지나다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날실 경이 들어간 낱말들이 무엇이 있냐면요, 경험, 경제, 경과, 우이, 독경이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은요, 지나간다, 우리 지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지날 경, 증험할 험이에요. 아, 증험하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증험하다는 실제로 사실을 경험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 지나가서 실제로 경험을 하는 게 이제 경험하는 거, 내가 실제로 겪어 나가는 거,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는 것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독서를 통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해보지 않았던 거, 가보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체험이라는 말도 비슷해요. 자기가 몸소 겪은 것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런 경험인데요. 지난 주말에 친구들과 갯벌 체험을 했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요, 경제입니다. 자, 다스릴 경에 건질제다 라고 다스린다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자, 물건 같은 거를 말을 합니다. 용역, 자, 이거는 물건은 아니고요. 서비스, 우리가 사회시간에 이제 배웠잖아요.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 인간의 노력, 이것을 용역이라고 해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나누고 그리고 사용

하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경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돈과 관련된, 왜냐면 우리가 재화나 용역 같은 거를 사용을 하거나 할때 돈을 내고 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돈을 벌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을 벌고 쓰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경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관계가 경제가 되겠습니다. 용돈을 쓰는 거, 저축하는 거, 이 돈을 관리하는 것이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경과예요. 경이 지날 경이고요. 과가 지날 과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사건 경과를 발표하였다.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발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과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이 경과되자, 3분이 지나가자 붓기 시작했다. 이렇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다라는 뜻의 경과도 있고요. 일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경과가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를 공부하면서 이 어휘력 공부 되어가는 그 경과 어떻습니까? 아주 좋다고요. 잘 되고 있다고요. 좋아요. 자, 그럼 다음 낱말 볼게요. 우이독경입니다. 자, 우이독경은요. 우가 소우예요. 이는 귀이이고요. 독은 읽을 독. 경서경입니다. 소 귀에 경서를 읽는다라는 거거든요. 소 귀에 경 읽기라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경서라는 것은요, 옛 성현들이, 옛날에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유교, 효도해야 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하고, 예절을 지켜야 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 유교의 사상과 교리, 이 생각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바로 경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한테요, 경서를 막 읽어줘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읽는다고 해서 소가 이해하고 알아듣고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소귀의 경을 읽어준다는 건 아무리 일러주고 알려주고 말해줘도 모른다, 알아듣지 못한다. 이게 우이독경입니다. 그 친구는 고집이 세서 충고를 해도 우이독경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영이 들어간 낱말들입니다. 자, 경영하다 영이에요. 그래서 이 경영하다 영을 보면은 이제 불화가 보여요. 그리고 집궁이 보여요. 위에 이제 불화가 두 개가 있고요. 밑에 있는 이 한자가 집궁이에요. 불화, 집궁이요. 이게 합쳐져서 집에 불을 켜고 밤새워 일하는 모습이에요. 집에 불 켜고 밤새서 일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영하다, 계획하다, 짓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운영, 야영, 진영 이런 낱말들로 사용이 되는데요. 영업은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을 말을 해요. 경영할 영의 일업인데, 일은 일인데 경영하는 일이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또는 그런 행위인데요. 오늘은 영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식당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끝났다.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국영입니다. 나라 국의 경영할 영이에요. 나라에서 경영한다라는 거죠. 나라가 직접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철도는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철도, 이 기차가 다니는 길은요. 어떤 개인이 운영을 한다거나 다른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반대로 민영은요,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민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야영이에요. 들야에 지을 영이다. 이건데요. 휴양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야외에 천막을 쳐놓고 하는 생활을 야영이다라고 합니다. 자, 들야죠. 들에 이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쉬려고 아니면은 뭔가 훈련을 하려고

천막, 텐트 쳐놓고서는 하는 생활이 야영인 거죠. 지난 여름 스카우트 대원들은 야영장에서 야영을 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우리 친구들은 야영 해보았나요? 네, 선생님도 이 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 야영을 해본 적 있는데 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야영이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가 일정한 지역에 임시로 주둔하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어 놓은 곳 또는 거기서 하는 생활을 야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요, 여기에서 이제 잠깐 임시로 이제 머물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요한 것들은 좀 시설을 갖춰 놓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훈련을 하려고 이제 야영을 한다든지 이렇게요. 그 다음은 진영입니다. 진칠 진에 지을 영인데요.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진을 친다는 것은, 자, 여기까지는 좀 우리 땅이야. 우리가 여기 좀 머물 거야. 여기 이제 울타리를 치고 군대 돗자리 놔두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 군대가 산 위에 진영을 치고 있었다. 이쪽이 이제 우리가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다가 공격하러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진영을 치는 거죠. 그래서 진영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구분된 서로 대립되는 세력의 어느 한쪽을 진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런 식으로도 신문 같은 데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자본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서로 대립이 되는 한 팀, 한 팀, 한 세력, 한 세력을 진영, 진영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경, 진할 경, 그리고 영, 영, 이게 합해져서 경영이 되는데요. 이 경영은요, 기업이나 사업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학교와 문구점 사장님은 경영을 잘하셔서 손님이 항상 많다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과 영까지 알아보았어요. 자, 이제 확인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곳에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일이 되어가는 과정,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함, 일상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우리가 다 배웠던 거죠. 익숙한 단어의 뜻인데요. 자, 경과, 일이 되어가는 과정인데요. 띠리리리리, 띠띠띠띠. 기억을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네요. 자, 경제는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경제는 리을 써주고요. 경험은요,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본 걸 말을 하죠. 니은을 띠리리리리 띠띠띠띠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이 독경은요,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디귿을 띠리리리리 띠띠띠띠 하고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낱말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부모님과 함께 요리하는 것은 재미있는 무엇이다. 재미있는 경과. 자, 경과는 과정이에요. 경험. 맞죠? 재미있는 경험이다. 경제. 경제는 아니죠. 우리 재화나 용역 같은 것들 관련된 것죠. 체험, 맞죠. 결과 아닙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다양한 책을 읽는 것은 좋은 경험이다, 경제이다. 저 좋은 경험이 되겠죠.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의 무릎 수술 경과가 아니면 무릎 수술 경험이 좋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 자, 기뻤죠? 그러면은 수술이 되어가는 과정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 경과가 좋다.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여러 번 말해도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는 동생의 태도는 우이 독경이었다.

적반하장이었다. 그래요. 우이독경이었죠. 우이독경은 소기의 경을 읽는 것으로 아무리 반복해서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우이독경이다라고 했고요. 적반하장은요. 도둑이 이제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라는 것으로 이제 도둑이 다른 집에 이제 갔어요. 침입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주인이 서 있어요. 놀라가지고 아! 왜 거기 서 있어요? 하고 이제 도둑이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당당해 하면서 화를 내고 하는 상황이 적반하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이독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낱말은 무엇인지 글자 카드에서 알맞은 글자를 찾아 쓰세요. 아버지는 한 회사를 뭐 하고 계신다. 저 회사를 저 경영하고 계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경, 영. 자, 새로 문을 연 분식집에 무슨 무슨 시간이 공지되었다. 무슨 시간일까요? 영업. 영업시간이 공지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 여름 우리 가족은 밤하늘의 별을 보려고 산에서 뭐를 한 걸까요? 저 야, 영. 텐트를 치고 이제 기다린 거예요. 본 거예요. 야, 영을 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5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의 주장이 확연히 드러났다. 자, 우리 진영의 뜻으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이라는 뜻도 있었고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구분된 서로 대립되는 세력의 어느 한쪽이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 대립이 되는 이렇게 한쪽 한쪽의 이 진영, 이 세력들의 주장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번의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6번 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경영, 구경, 야영, 진영이 있습니다. 부대는 훈련을 할 때마다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한 거죠? 그래서 밖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 것이죠. 야영을 했다. 그 회사는 무엇을 안정적으로 하여 수익을 냈다. 자, 무엇을 안정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경영을 안정적으로 해서 수익을 낸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시설을 무엇으로 전환했다? 자, 공공성이라는 것은 내 거야 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 사람, 우리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성격을 강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국영으로 전환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 장군은 적의 움직임을 살피고 재빨리 무엇의 위치를 옮기도록 명령했다. 남은 게 진영인데요. 자, 우리 진영이라는 것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진을 치고 이렇게 여기 우리가 여기 돗자리 치고 이쪽에 우리 근처에 있을 거야 하고 진영을 만들어 놨는데 적이 이제 가까이 온다. 그러면 얼른 진영의 위치를 좀 옮겨줘야 될 겁니다. 해서 진영의 위치를 옮기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자, 이제 2주차 어휘력 테스트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한주 동안 배운 모든 어휘들을 한꺼번에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나 사업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경영이다. 오늘 배웠습니다.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 또는 그 자리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위치다라고 했습니다. 위치.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은? 그래요. 공약이죠. 저 당선되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공약이에요. 앞에 어떤 말이 오면 거기에 응하는 말이 따라옴 또는 그런 일을? 그래요. 호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호응. 글을 고쳤을 때이 호응 관계를 잘 봐야 하고요. 길이. 무게, 수요, 시간 등의 수량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을 단위다라고 했습니다.
단, 위. 자, 다음 2번에서 4번을 한번 볼게요.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자,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해요.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운동이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과학 시간에 말하는 운동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운동과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3번은요. 한 면이 다각형이고 다른 면이 모두 삼각형인 입체의 도형입니다. 무엇일까요? 각불이에요? 원뿔이에요? 네, 원뿔은 한 면이 원이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각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4번이에요.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인 반도체를 만드는 산업을 반도체 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5번 문제입니다. 뜻이 반대되는 낱말끼리 짝지어진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반대되는 낱말이에요. 단계와 계단은요, 어때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경험과 체험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산업화와 도시화도 비슷하죠. 산업화가 되면 도시화가 같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선출과 임명입니다. 자, 선출은 뽑는 거고요. 이거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말이 맞습니다. 경제 성장, 경기 침체. 자, 이거는 반대되는 말이 맞죠. 그래서 답은 4번과 5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6번 볼게요. 밑줄 그은 낱말과 뜻이 비슷한 낱말은 어느 것인가요? 토론할 때 찬성 측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할 때는 이유를 들어 말해야 한다. 자, 우리 토론할 때이 반대하는 의견을 말을 하려면 이유를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유하고 자, 비슷한 말, 이것과 비슷한 낱말은 뭐가 있죠? 그렇죠. 근거를 들어서 말해야 한다.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이유와 근거의 그 차이가 살짝 있다 하면서 배운 적 있는데 기억나나요? 저 이유라는 것은 주장을 말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까닭을 말하는 거고, 이제 근거는요,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로 이제 이유를 말한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가 들어가면 그게 근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7번이에요. 밑줄 그은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학급 회의 시간에 민준이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우리 펼치다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펴서 드러내다. 자, 펴서 드러내다. 뭐 이거는 뭐 책을 펼치다. 이럴 때 쓰니까 아니고요. 생각 등을 전개하거나 발전시키다. 그렇죠. 내가 이 생각을 전개하고 발전시킨 거예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토론의 첫 번째 단계예요. 토론의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주장을 펼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가 나는 찬성인데 이제 반대쪽이 나의 이제 허점을 들어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그런 게 반론하다예요. 그래서 나도 상대의 허점을 찾아내가지고 반론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주장을 다지는 거죠.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번더 주장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번이 되겠고요. 꿈, 계획 등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다. 접히거나 객힌 것 등을 널찍하게 펴다. 보고 듣거나 감상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주의를 끌만한 상태로 나타내다. 자, 아니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표를 할게요. 정리하라고 하는데 잘안 하는 동생은 엄마께 늘 우이독경이란 말을 듣곤 해. 맞아요? 그렇죠. 말을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난 겨울 군대는 숲속에 천막을 치고 영업을 했다. 천막 치고 이익을 목적으로 뭐 이렇게 장사를 하거나 했나요? 아니죠.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9번에서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을 행동으로 뭐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생각을 행동으로 저 변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휘력 공부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행동으로 변환을 못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행동으로 변환시켜서 지금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10번이에요.
우리의 주장은 충분히 뭐가 있었다, 뭐가

있는 걸까요? 저 정당성이 있었다. 정당성. 타당하고 옳고 이치에 맞고 이런 것들이 다 정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 이제 근거가 충분해가지고 옳은 거다. 내가 주장한 게이 정도는 충분히 이치에 맞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이 커지면서 사회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렇죠.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 갈등이 점차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이 사이에 이 격차가 커지는 이 빈부 격차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 갈등이 심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12번부터 1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어림 수준, 기준, 단계 이렇게 있거든요. 소설의 구성 가운데 첫 번째는 발단이다. 소설의 구성 뭘까요? 그쵸? 소설의 구성 단계 가운데. 자, 이게 단계는 일이 되어가는 이 과정의 하나하나하나의 단계잖아요. 소설의 구성 단계 첫 번째는 발단이죠. 발단. 혹시 참고로 말해줄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개예요, 전개. 처음에 발단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주인공도 소개가 되고 좀 배경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이제 펼쳐져요. 전개되다가 주인공이 뭔가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그런 위기와 절정, 이 위기 단계가 오고 그리고 그 위기가 아주 극에 다다르는 절정까지 가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결말까지 가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단계로 소설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무엇으로 따져 보아도 내가 이기는 게임이었다. 자, 무엇일까요? 아직 확실한 상황은 아닌 거죠. 확실한 상황은 아닌데, 어림으로 대강 좀 짐작해서 얘랑 얘랑 이렇게 딱 수준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아, 내가 이길 수 있는데 하고 어림으로 따져 본 것이죠. 그래서 어림으로 따져 보아도 내가 이기는 게임이었다. 이렇게요. 민영이의 피아노 연주 무엇은 전문가 같았다. 민영이의 피아노 연주 무엇일까요? 그렇죠. 수준은 전문가 같았다. 이제 이 수준, 얼마나 이제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휘 공부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 공부 수준이 올라가고 있고 어휘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다음 15번은요. 올해 열리는 요리 대회의 심사 무엇이 더욱 높아져서 참가자들은 긴장했다. 자, 심사 무엇이요? 심사, 저 기준이, 심사 기준이 더욱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만큼만 잘해도 수상을 했는데, 이제는 기준이 높아져서 이만큼 잘해야 수상을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심사 기준이 더욱 높아져서 참가자들은 긴장했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요. 이제 2주차에 있는 어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한자 어휘를 다 보고, 그리고 또 이제 2주차, 그동안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 한자에서 배웠던 어휘들을 모두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과 공부하고 나서 딱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복습이 더 중요해요. 선생님과 공부하고 나서 이제 금방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꼭꼭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혹은 뭐 책을 읽거나 했을 때, 아, 이거 어휘가 문해력이다 해서 배웠던 어휘야 하고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어휘가 이 문해력이 정말 돼서 이 공부의 실력도 올라가고 글을 쓰고 읽고 하는 것이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글을 쓸때또 서술형 평가나 학교에서 수행 평가 보잖아요. 그때 이 어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쓰기가 답을 쓰기가 정말 편해요. 그래서 물체 운동 관련된 거 혹은 산업화 관련된 거 이걸 들으면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막상 이거 서술형 평가로 쓰려고 하면은 엄청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과 단어 뜻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문제도 풀어보고 또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복습까지 한다면은 이 서술형 평가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문해력이 딱꼭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벌써 3주차로 넘어갑니다. 3주차 강의에서도 더 즐겁고 신나고 씩씩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곳곳에, 그리고 교과서 곳곳에 숨어있는 어휘들을 찾아 익히고, 우리 친구들의 독해 실력 쑥쑥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어휘들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살펴볼까요? 짜잔! 10가지를 또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 볼게요. 가속화, 다문화, 대중교통, 대체하다, 실직자, 양극화, 언론, 유망하다, 저출산, 첨단까지. 뭐 사회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과학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낱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준비했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그래프의 높이가 쭉쭉쭉쭉쭉쭉 높아지고 있어요. 뭐가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게 만약 속도라고 한다면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됨을 뜻하는 낱말은 가속화입니다. 가속화에서 가라는 글자가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속도가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무슨 뜻인가요?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그러니까 점점 더 지구가 뜨거워져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뭐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가속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지구 온난화. 지구가 점점 빨리 뜨거워지고 있어. 이럴 때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 쓸수 있는 거예요. 다음 낱말입니다.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보이는데요. 여러 나라라는 것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 사회 안에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는 것을 마늘 다자를 써서 다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라는 말은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많다라는 뜻을 가진 다라는 글자가 붙어서 다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회 안에 문화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는 다문화 국가이다. 여러 문화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국제 결혼을 하면은 다문화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로 이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문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음 낱말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따위의 교통수단을 우리는 대중교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중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 대중교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중이라는 말이 들어간 낱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대중매체라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매체라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 거예요.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대중매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다음 낱말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요. 왼쪽은 자동차를 조립할 때 사람들이 조립을 하고 있죠. 오른쪽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것으로 바꾸다. 지금 사람이 기계로 바뀌었잖아요. 비슷한 다른 것으로 바꾸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대체하다입니다.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동력을 로봇이 대체하고 있다. 바뀌었다. 이런 뜻이겠죠. 대체하다라는 낱말 잘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회사에서 어떤 남자분이 걸어 나오고 있는데요. 짐을 싸서 가지고 나오면서 한숨을 푹 쉬고 있어요. 직장을 잃게 됐다는 뜻이겠죠. 직업을 잃은 사람을 우리는 실직자라고 합니다. 실직, 직업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실자가 잃을, 실,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와 비슷한 말 중에 실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는 똑같고 실직이냐, 실업이냐가 다른 거죠. 실직은 직업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실업도 직업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직업을 잃은 걸 수도 있고 처음부터 직업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잃은 거는 실직자인 거고요. 직업을 잃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일 때는 실업자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삼촌은 갑작스럽게 실직자 신세가 되었다. 직업을 잃었다. 이런 뜻이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자, 보았더니 왼쪽에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짐을 뜻하는 말은 양극화입니다. 점점 끝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정부는 빈부격차가 양극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정책을 준비했다. 이 그림에서처럼 빈부라는 것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거든요. 자, 그게 양극화가 되면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빈익빈 부익부라고 합니다.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고요. 부익부,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양극화가 되면 안 되겠죠. 점점 더 멀어지면 안 되겠죠. 더 상태가 심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극화, 이럴 때 쓰는 말인 겁니다. 마이크들이 쭉 보이는데요. 자, 보통 이런 장면 어디서 볼수 있어요? 뉴스나 뭐 TV에서, 텔레비전에서 하는 기자회견을 할때볼 수가 있거든요.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어떤 사실이나 의견을 널리 알리는 것을 우리는 언론이라고 합니다. 언론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신문, 방송 등에서 어떤 사실이나 의견을 널리 알리는 것을 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신문, 방송 등 언론의 영향력이 강해진 거예요. 의견을 널리 알리는 거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말 중에 여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여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이 사람들 사이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언론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은 최대한 공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게끔 신경 쓸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매우 사진 속의 사람이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요. 앞으로 잘될것 같은 희망이나 가능성이 있다를 뜻하는 말은 유망하다입니다.

에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은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는 많아져요. 연령이 높아져요. 뭐라고 하나요? 고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어머, 인간을 닮은 로봇인가요? 시대나 유행, 기술 등의 맨 앞장을 앞서 나가는 거예요. 앞장을 뜻하는 말은 첨단입니다. 첨단 산업, 첨단 기술 들어본 적 있죠? 이 첨단에서 첨이라는 글자가 뾰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뾰족하면 어때요? 앞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앞부분이 튀어나와 있다는 것은 그 튀어나온 만큼 앞장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첨단은 시대, 유행, 기술 등에 맨 앞장서 있는 것, 앞서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첨단 과학 기술 개발에 힘쓴다. 낱말 공부했으니까 우리 헷갈리기 쉬운 표현들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한자어 우리 친구들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무가 들어간 한자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오늘따라 무기력해요. 어떤 뜻이죠? 아, 무기력해요.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는 없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외에 무가 들어간 한자어에 무엇이 있을까요? 분별할 줄 모르거나 분별이 없는 거예요. 어? 분별이라는 낱말이 등장하네요. 근데 없는 거니까 무자를 붙여서 무분별이라고 합니다. 무분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대충 막 해버리는 거예요. 무분별한 국토개발. 아무렇게나 막 그냥.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거예요. 무분별한 국토 개발이 아름다운 우리 강토를 파괴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자기의 행동이나 상태를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무의식적이라고 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채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동이나 상태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을 무의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면 중에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므로 통제가 어렵다. 잘때숨 쉬는 거 어때요? 아유, 숨을 몇번 쉬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는 중이니까 나도 모르게 숨 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적. 자기 행동이나 상태 나도 모르게 하는 거를 무의식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무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판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하는 게 비판인 거죠. 그런데 판단하지 않는 거니까 무자를 붙여서 무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어떤 의견에 한결같이 무비판으로. 그냥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게 잘된 거든 아니든 비판하지 않아요. 무비판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비판적일 때는 또 우리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겠죠? 문제 풀어볼게요. 어제 본 뮤지컬은 무대가 화려해서 좋았다? 회사는 요구사항에 무조건 수용을 약속했다. 자, 두 가지를 보고요. 밑줄 친 낱말에서 무의 뜻이 그것이 없음인 것을 찾는 거예요. 없음과 관련된 걸 찾는 거예요. 무대가 화려하다. 자, 무대는 어때요? 공연을 하는 장소잖아요. 없다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닌 거예요. 회사는 요구사항에 무조건 수용한다는 것은 요구사항을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다, 무가 없음, 없다를 뜻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는 것이죠. 앞에서 공부한 낱말과 관련된 문제들 같이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낱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민준이는 훌륭한 법관이 되기를 바란 거잖아요. 법관이 돼야지 희망한 거죠. 희망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스포츠 경기는 예상 밖의 변수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다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하기 어렵다라고 해야겠죠.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거예요. 장래가 이것 했던 무용수를 주저앉힌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교통사고였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장래가 어땠다는 뜻이에요? 유망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망했던 무용수를 주저앉힌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교통사고였다. 기억이 희망, 니은이 전망, 디귿이 유망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네요. 2번 문제입니다. 문맥상 밑줄 친 낱말의 뜻에 가장 가까운 낱말은 무엇인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익빈 보익부.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요. 부자인 사람 더 부자가 되고요.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양극화라고 합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가요? 독재자는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사상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일부 청소년은 이것의 영향에 민감하고 유명 연예인에 대한 우상화가 강하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텔레비전과 같은 이것은 좀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뭐예요? 유행에 민감하고요. 텔레비전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대중매체가 되겠죠. 대중매체 넣어서 읽어볼까요? 독재자는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킨 거예요. 뭐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일부 청소년은 대중매체의 영향에 민감하고 유명 연예인에 대한 우상화가 강하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는 좀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정답 5번입니다. 4번이에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으라고 했고요. 초성 힌트 이응 리을이라고 되어 있네요. 뉴스나 광고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긍정적이거나 비판적 시각으로 보게 해요. 이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무엇을 형성하나요? 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을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여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론을 형성하기도 해요. 뉴스나 광고가 영향을 줘서 이렇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여론입니다. 5번이에요. 다음 중 빈칸에 밑줄 친 낱말을 사용하기에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정부는 다문화 가족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역마다 통역센터를 운영했다. 다문화. 한 사회 안에 문화가 다양한 것을 다문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1번. 다문화라는 말을 넣어볼게요. 다문화 시대의 여성계는 앞장서서 출산 장려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출산 장려 운동이라는 것은 아이를 많이 낳자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자와 관련된 운동인 겁니다. 다문화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우리 아이 낳읍시다, 출산을 장려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출산 시대의 여성계는 앞장서서 출산 장려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그러니까 1번이 아닌 거예요. 2번. 그는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다. 맞겠죠. 3번. 그는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다. 맞습니다. 4번, 우리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려면 민족 간 문화의 상대성, 서로의 문화를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번, 점차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단일 민족, 하나의 민족으로만 된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5번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인 거. 1번은 저출산이 어울립니다. 6번이에요. 다음 민간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는 겁니다. 가위질,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가위질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이것, 기사나 영화 작품 등을 검열하여
일부분을 삭제하는 일입니다. 다음, 특파원은 뉴스의 취재와 보도를 위해 외국으로 보낸 언론사 기자인 거예요. 자, 즉, 앞에 빈칸에도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언론 기사나 영화 작품 등을 검열하여 일부분 삭제하는 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위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언론입니다. 7번이에요.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대체부터 친환경까지 있습니다. 친구들이 교실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이것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뭐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려면 태어나는 아이의 수 적어야겠죠.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대요. 기억에 어울리는 말 저출산이고요. 아니요. 오히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입니다. 맞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는 대학을 졸업한 지 몇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 실업자와 실직자 중에서는 처음부터 직업을 못 가진 사람도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실업자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실업자인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것하여 일을 하게 되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뭐 해주는 거예요? 인간을 대체해서, 대신해서 일해주는 거니까 디귿에 어울리는 말 대체인 거죠. 그래서 저출산, 실업자, 대체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잘 풀어줬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독해 문제도 풀어볼까요? 독해 지문부터 읽고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미래 사회는 지금과 다르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직업들이 미래 사회에서 유망할까? 어떤 직업들이 미래에 더 기대가 되는 걸까요? 더 잘 나가게 되는 걸까요? 누리소통망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떠오르고 있대요. 유망한 직업이라는 것이죠. 디지털 장의사는 세상을 떠난 사람의 디지털 기록을 정리하거나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문가가 바로 디지털 장의사라는 거예요. 잊힐, 잊혀질,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더욱 유망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다보여진다 이런 뜻이에요. 한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빈집이 증가하는, 빈집이, 비어진 집이 많다는 것이죠.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도 새로운 직업이네요. 빈집 코디네이터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주거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빈집이 많으면 이런 직업이 도움이 되는 거겠죠. 관리해줄 수 있는. 또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농업 분야에 접목되면서 이러한 기술을 농업과 함께 접목시킨대요. 스마트팜 전문가라는 직업도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팜 전문가는 스마트팜 시스템, 말 그대로 똑똑한 농장인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며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농작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화한다. 농작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스마트팜 전문가는 식량 생산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미래 농업을 선도할 유망 직종으로 손꼽힌다. 미래 사회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일부 직업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일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간다면 새로운 직업과 기회는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고 얘기했네요. 1번입니다. 사회 변화와 관련 있는 유망한 직업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라고 했어요. 늘어나는 빈집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관리해주는 빈집 코디네이터가 유망 직종이라고 했죠. 농업 분야에 첨단 과학기술이 활용되고 있어요.
농업에 첨단 과학기술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팜 전문가가 생겼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칠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급과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앞에 연결했던 거한번더 연결해 주면요. 빈집은 빈집 코디네이터. 농업과 첨단 기술은 똑똑한 농장, 스마트팜 전문가. 이칠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디지털 장의사.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미래에 이런 직업들이 주목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2번입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디지털 장의사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고요. 2번. 미래 사회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직업이 사라져버린다고 했나요? 대부분 사라져버린다고 했나요? 현재 존재하는 일부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직업과 기회가 또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대부분 직업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알맞지 않은 거예요. 뭐 3번, 빈집 코디네이터 이야기 맞습니다. 자, 4번에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맞고요. 자, 5번 스마트팜 전문가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앞에 풀었죠. 2번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만화 보면서 또 우리 친구들 관용편 익혀보도록 할게요. 희수야, 문방구에는 무슨 일이야? 사물함에 자물쇠를 안 달았었는데 오늘 문제집 한 권이 사라졌지 뭐야. 그래서 자물쇠 사려고 했어. 문제집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야 자물쇠를 산다고?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네.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후회해서 대처를 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가? 그럼 사지 말까? 그래도 쇳불도 단 김에 빼랬다고. 야, 마음 먹은 김에 사버려. 이런 뜻이죠. 자물쇠 사려고 문방구까지 왔는데 얼른 사. 그런가? 그럼 살까? 너 정말 키가 얇구나. 두 가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난 뒤, 잘못된 뒤에는 바로잡으려고 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쇳불도 당김에 빼라 이거는요. 마음 먹었을 때 망설이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뜻인 거예요. 문제 풀어볼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에게 충고할 때 사용할 한자 성어 뭐예요? 일이 벌어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일이 벌어지기 전에 준비해라는 거니까 유비무환. 유비 준비가 있으면 무환 근심 걱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이런 뜻인 겁니다. 정답은 유비무환. 여기 나오는 아전인수라는 것은 나의 밭에 물을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게 아니라 내 거. 그러니까 나한테만 유리하도록 좀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아전인수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도전! 낱말 글짓기는 유망하다를 이용해 글을 지어보는 거예요. 짧은 글을 쓴 다음에 글을 쓴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요. 자, 모든 문제 잘 풀어보았고요. 새로운 낱말들 잘 공부해봤습니다. 중요한 낱말들 많았으니까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쩡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 네 번째 만남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분수가 순환 소수가 될까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거꾸로의 시간입니다. 우리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끝이 있는 유한 소수는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초등학교 때 다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끝없이 쭉 이어지는 이 순환 소수를 도대체 분수로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오늘 수업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 우리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분수를 딱 보고 분모의 소인수를 관찰해주면 유한 소수냐 순환 소수냐 판별할 수가 있었죠. 기하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라면 유한소수가 될 것이고 그 이외의 소인수를 가진다면 그렇죠. 순환소수가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두 가지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10의 거듭 제곱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0.77777 쭉 가는 순환소수가 있는데 얘를 분수로 나타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 얘를 x는으로 놓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777 축축축 가는 순환소수가 이렇게 쓰여지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적당히 10, 100, 1000 이런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소수점 아랫부분이 777777 이렇게 같은 식을 하나 더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이 순환소수는 순환마디가 7로 1개이기 때문에 굳이 100, 1000을 곱할 필요는 없고 10만 곱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양변에 10을 곱하면은 좌변은 10x, 우변은 어떻게 되나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지면서 그렇죠. 정수 부분은 7이 되고 소수점 아래 부분은 777. 이렇게 소수 부분이 같은 두 개의 순환소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해요. 두 식을 뺄 겁니다. 자,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변끼리 빼면은 좌변은 10x에서 x를 뺀 거니까 9x가 되고요. 우변은 이 소수점 아랫부분이 같으니까 여기가 말끔하게 0으로 사라집니다. 자, 우리 순환소수에서 이 끝나지 않는 이 꼬리가 골칫덩어리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같은 두 소수를 만들어서 빼버리면은 이 소수점 아랫부분이 0으로 사라지고 7 빼기 0 간단한 정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는 양변을 9로 나눠서 9분의 7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 0.7 땡을 x로 뒀기 때문에 결국 얘는 9분의 7인 분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 몇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1단계는 그렇죠. 이 순환소수를 x로 놓는 것에서 출발하면 돼요. 얘는 3636 반복되는 순환소수죠. 자, 그 다음 양변에 10, 100, 1000 이런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이 소수 부분, 소수점 아래 부분이 같은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낼 건데 얘는 순환마디가 두 개죠. 그러면 10을 곱한다고 해서 이 소수점 아래 부분이 같은 순환소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순환마디가 두 개일 때는 뭘 곱하자? 그렇죠. 100을 곱해야 돼요. 양변에 100을 곱하면 소수점이 두 칸이 옮겨지면서 그렇죠. 이 소수 앞에 부분, 소수점 앞에 부분은 136점이 되고요. 뒤에 36. 이렇게 소수점 아랫부분이 같은 순환소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두 식을 변경해

사람끼리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요, 100에서 1을 빼면 99이기 때문에 99x. 우변은 이제 소수점 아랫부분이 같으니까 0으로 깔끔하게 지워지면서 136 빼기 1하면 135가 돼요. 그러면 x는 99분의 135. 약분되죠? 약분될 때는 약분을 끝까지 진행해서 우리 친구들 네, 지우고 그대로 등호 연결하면 되죠? 기하분수꼴로 고쳐줘야 돼요. 자, A 같은 경우는 9로 약분하면 11분의 15라는 기하분수꼴로 고쳐낼 수가 있습니다. 이 순환소수는 바로 요런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2번에서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x는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순환소수는 1번과 차이점이 순환마디가 소수 둘째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 순환마디 개수가 5로 하나라고 해서 10을 곱한다고 한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칸 옮겨지면서 요런 순환소수가 만들어지는데 소수점 아랫부분이 달라요. 그러면 뺀다고 해서 이 소수점 아랫부분이 말끔하게 지워지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이 상태에서 양변에 10을 한번더 곱하는 겁니다. 그럼 좌변은 100x, 우변은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칸더 옮겨지면서 205.555. 이렇게 소수 부분이 같은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이제 빼면 되는 거죠. 좌변은 90x. 우변은 이 소수점 아랫부분이 0으로 지워지면서 185가 되고요. 그럼 x는 90분의 185. 분모분자 5로 약분할 수 있겠죠? 18분의 37이라는 기하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2번처럼 순환마디가 소수 첫째 자리부터 시작하지 않는 순환소수라면 일단 이 소수점을 순환마디 바로 앞으로 옮기는 계산 한번 그리고 뒤로 옮기는 계산을 한번 해서 이 소수 부분이 같은 두 순환소수를 만들어내고 뺄셈을 이용해서 간단히 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우리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중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했던 그 원리를 그대로 공식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한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공식을 적용하는 연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말이 너무 기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건데, 자,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분모분자에 바로 숫자를 써줄 거예요. 분모에는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마디 숫자 개수만큼 9를 써주세요. 그럼 99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순환마디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가 있다면 그만큼 0을 써줘야 되는데 얘는 없기 때문에 0은 안 써도 됩니다. 분자에는 소수점 무시한 전체 수에서 순환하지 않는 숫자가 있다면 그만큼을 빼야 되는데 얘는 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끝입니다. 간단하죠? 얘도 한번 가볼게요. 자, 분모에는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마디 숫자 개수만큼 9를 쓰고, 그 다음 순환마디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가 있다면 이 개수만큼 0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990 이렇게 되는 거죠. 분자에는 소수점 무시한 전체 수에서 순환하지 않는 수 32를 빼줘야 됩니다. 32로 보고 빼는 거예요. 그러면 3254가 되면서 분모 분자를 2로 나누면 495분의 1627이다. 이런 기하분수꼴로 간단히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한장 개념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짱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백신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네 번째 만남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삼각형의 외심이 무엇이고 또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그리고 삼각형 종류별로 외심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볼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배웠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 같다면 RHA 합동이 됐었고요.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와 같았다면 RHS 합동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도 쓰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삼각형의 외심 한번 만나볼 건데 우리 친구들 먼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중심이 점 O인 이 주황색 원이 보입니다. 그런데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이 딱 이 원 위에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원이 삼각형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 원은 삼각형 ABC에 외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원을 바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라고 하고요. 이 외접원의 중심 O를 바로 이 삼각형의 외심이다라고 말을 해요. 외접원의 중심, 줄여서 외심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이 외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외심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어떤가요? 그렇죠, 같습니다. 왜 같을까요? 당연히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같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삼각형의 외접원과 외심의 뜻 모두 나왔는데 간단하죠? 그런데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간단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그냥 삼각형 ABC를 주고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정확하게 그려봐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세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원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을 그리려면 원의 중심의 위치와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컴퍼스로 이제 중심의 침을 딱 꽂아서 고정시킨 다음에 컴퍼스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원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집중해주세요. 바로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물론 나머지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도 그려보면 이 교점에서 만나요. 자, 이 교점이 바로 외심의 정확한 위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점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컴퍼스를 딱 들고 와서 요 교점에 점을, 컴퍼스 침을 콩 찍어주고 요만큼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잡는 원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세 꼭지점을 정확하게 지나는 외접원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은 간단히 맛본 겁니다. 자세하게 파헤쳐 볼게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간단히 알려줬어요. 삼각형 ABC가 있다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 점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점 O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OA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바로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정확하게 지나는 외접원을 그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외접원의 중심 점 O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심이 되는 겁니다. 즉,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 외심에서 만나고 이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당연히 여기서는 왜 그런 것인가?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증명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일단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게 되면 교점 O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용할 성질이 있어요. 뿅! 우리 친구들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어떤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있는데 그 위에 한 점 P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한 점에서 선분의 양 끝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두 직과삼각형이 SAS 합동이 되니까 이 빗변의 길이도 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 성질을 이 그림에 그대로 적용을 해볼 겁니다. 자, 지금 이점 O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선분 AO와 선분 BO의 길이가 같을 거예요. 여기 한번더 표시해볼게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선분 AC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 O에서 이 선분의 양 끝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선분 OA, 선분 OB, 선분 OC의 길이가 모두 같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까지 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추가로 더 보이면 되는 사실은 바로 나머지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도 요점 O를 지나게 된다만 추가로 더 보이면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점 O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생기는 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요. 일단 빗변의 길이와 같죠? 그리고 요 변은 공통으로 그 길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합동? 맞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RHS 합동이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대응변의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 지금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더니만 한점 O에서 만나고 그 점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선분 O의 길이를 반지름을 하는 원을 쇽 그리게 되면 세 꼭지점을 모두 지나게 되는 외접원을 예쁘게 그릴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 교점 O가 사실 뭐였다? 바로 이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외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외심은 삼각형 종류별로 위치가 좀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종류별로 위치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세 꼭지점에서 거리가 같은 지점, 이 외심이 삼각형 내부 안쪽에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직각삼각형은 세 꼭지점에서 거리가 같은 지점이 바로 딱 빗변의 중점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심의 위치는 빗변의 중점이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세 꼭지점에서 거리가 같은 지점, 외심의 위치가 삼각형 외부에 있게 된다.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함께 이해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 외심의 성질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삼각형 ABC의 외심이 점 O로 주어져 있고,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가 84cm라고 합니다. 자, 그때 선분 AF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제 외심 보이면 자동 반사적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무엇의 교점? 그렇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자, 그 말은 내가 12두 번, 이렇게 두 번, 그리고 14두 번, 그리고 선분 AF의 길이를 두 번씩 더하면 둘레 길이 84죠.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한 번씩 더했는데 한 번씩 더하면 며칠까요? 그렇죠. 84의 절반 42가 됩니다. 따라서 선분 AF의 길이는 42에서 둘이 더한 26을 빼면 되니까 16cm. 이렇게 간단히 완성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중요한 내용 삼각형

0: 흐릿하고 어두운 사진을 선명하게 피부톤은 환하게 바꾸고 싶으세요? 가능합니다. 저는 사진 색감을 보정하는 AI입니다. 잡티 제거 가능하죠. 수학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색깔을 숫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잡티 주변의 깨끗한 피부 픽셀의 색상값들을 모아 평균을 계산합니다. 이 평균값으로 잡티 픽셀의 색깔을 바꿔주면 자, 잡티가 감쪽같이 사라지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보정의 비결. 사진 전체를 더 밝게 바꾸고 싶다고요? 이럴 때는 함수를 씁니다. 모든 픽셀의 현재 밝기에 일괄적으로 50을 더하는 함수 y는 x 더하기 50을 적용하면 모든 픽셀의 색상값이 똑같은 양만큼 증가해서 사진 전체가 균일하게 밝아지죠. 배경을 흐릿하게 만들어 인물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아웃포커스 기능도 수학으로 가능합니다. 이때는 거리에 따라 흐린 강도가 달라지는 함수 규칙을 적용하죠. 거리가 먼 곳일수록 흐림 강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규칙을 정해두고 거리 변화에 따른 흐림의 변화율을 계산하여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스가 가능해집니다. 잡티 제거는 기본. 평범한 사진 한 장도 감성 충만한 분위기로 채워주는 저의 사진 보정 기술. 이 놀라운 기술 안에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지송입니다. 사진이 보정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 AI는 함수라는 걸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 함수 하면서 아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았는데 라고 했던 그 함수가 바로 사진 속에서 우리 사진을 보정할 때 뭐 밝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잡티 제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정 작업에서 간단간단하게 쓰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랑 같이 중학교 수학 함수 짤막하게 복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AI가 되어서 같이 사진을 보정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 복습입니다. 자, 함수 어떤 게 있었죠?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오직 하나씩이에요. 그러니까 x가 하나씩은 꼭 y를 대응시켜야 돼요. 근데 두 개도 안 돼. 세 개도 안 돼. 하나까지만 오케이. 근데 하나는 꼭 해야 돼요. 그게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기호로 y는 fx와 같이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다룬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y는 3x 더하기 4처럼 1차식으로 나타내 있는 1차 함수도 있고요. 중학교 3학년 가면 2차 함수도 배우죠. 뭐 x제곱 빼기 3x 플러스 4와 같은 2차 함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더 다양한 함수를 많이 배우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이 AI가 어떻게 사진을 보정하는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밝기 보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함수를 적용할 거냐면은 y는 x 더하기 50이란 걸 할 건데 뭐 어떤 과정이냐면 이 사진을 여러 개의 픽셀로 쪼개요. 근데 그 픽셀에서 밝기 값을 다 추출합니다. 그때 밝기 보정 전 각각의 픽셀에서의 밝기 값이 있겠죠. 그래서 이 X가 의미하는 바는 보정 전 밝기예요. 보정 전. 이 Y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보정 후 밝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를 쓰겠다? 밝기 보정 전 그 숫자에다가 50을 더해가지고 새로운 밝기를 얻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칸 45였습니다. 그럼 45에서 50 더하면 그렇죠. 95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칸 70이었어요. 50 더하면 120이 나오겠네요. 세 번째 칸 85였습니다. 더하기 50 하시면 네, 13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14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105가 되겠죠.

되겠네요. 그 다음엔 130, 140, 150. 그 다음에 105. 그 다음에 135, 140, 160. 그 다음에 110, 130, 135, 150. 이렇게 우리가 보정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 보정 전, 그 각각의 픽셀마다 밝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일괄적으로 50을 더하는 함수.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마음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50 더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일부 일부만 조금 더 과하게 밝기를 넣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건 아웃포커스 기능입니다. 이 아웃포커스 기능은 어떤 칸에다가 블러 효과를 얼마나 넣어줄까, 그거를 계산하는 거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가운데 그대로 남기고 싶은 거는 블러 효과를 안 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멀리 있어. 그럼 블러 효과를 많이 주면 되겠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원하는 함수를 마음껏 쓰시면 되는데, 전 여러분들과 FD는 D의 제곱이다라는 이 함수를 쓰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가운데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내가 D라고 할 때, 그 D의 제곱만큼 블러 효과를 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가운데 딱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한칸 넘어가. 그럼 그때는 간격이 얼마야? 1이죠? 아, D가 1이네. 그럼 블러 효과를 얼마 주는 거야? 1만큼.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1, 1,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칸 넘어가 볼게요. 두칸 넘어가면은 여기는 간격이 얼마죠? 2네요. 2의 제곱은 얼마죠? 4죠. 아, 그러면 블러 효과를 얼마만큼 준다? 4만큼 준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4, 4, 4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칸 간다면 어떻죠? 세칸 간다고 하면은, 그쵸, 3이니까 3의 제곱 해서 9, 9, 9가 될 겁니다. 자, 이젠 조금 더 복잡해져요. 하지만 우리는 할줄 알아. 왜? 우리에겐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거든. 자, 다음은 한칸한칸 올라가서 이 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칸 D. D의 제곱은 뭐랑 같죠? 1의 제곱, 1의 제곱의 합. 얼마지? 2네. 블러 효과를 얼마만큼 주면 될까요? 2만큼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가 됩니다. 자, 같은 방식이에요. 조금 더 멀리 가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두 칸이니까 2의 제곱 4, 1의 제곱 1. 그러면 빗변의 제곱 얼마 나올까요?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세칸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세 칸, 위로 한칸 갔습니다. 자, 그러면 밑변의 제곱 얼마? 3의 제곱 9, 3의 제곱은 9, 높이의 제곱 1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오죠. 둘이 합쳐서 10. 아, 그러면 거리가 10이니까 거리가 루트 10이겠죠? 어쨌든 10만큼 주면 된다. 블러 효과를.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이렇게 될 겁니다. 조금 더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 위로 가는 거 조금 더 해봅시다. 자, 오른쪽으로 두칸 갔는데, 위쪽으로도 두칸간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오죠? 2, 2니까 제곱하면은 4. 제곱하면은 4. 그러면 빗변, 그 D의 제곱은 얼마죠? D의 제곱은 8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8, 여기도 8, 여기도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껏 더 해볼 수 있겠죠. 나머지 칸에 대해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열심히 쓰시면 블러 효과를 얼마만큼 줘야 될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제가 다 계산해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각각의 칸마다 블러 효과를 얼마만큼 줄 것인지 우리가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AI가 되어 보면서 사진 보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밝기랑 그다음에 아웃포커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 봤습니다. 이 함수라는 개념이 늘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다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함수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랑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소재로 만나도록 할게요.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오늘도 패턴 딱 하나로 말이 터지는 영어 함께 경험해 볼까요? 네, 오늘의 패턴은 너 너무 과장하고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네, 친구가 너무 과장하고 있을 때 너 너무 과장하고 있어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네, 버디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Let's watch!
1: Oh no! I think my life is over.
2: Buddy, you're so dramatic.
3: You can say, you're being so dramatic.
2: Oh, right. You're being so dramatic.
1: Yeah, just a little.
0: 네, 버디와의 대화 잘 듣고 오셨나요? 너 너무 과장하고 있어 라는 표현 찾아보셨죠? 같이 살펴볼게요. 버디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네, 버디가 Oh no!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I think my life is over.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Buddy, you are so dramatic. 너 너무 과장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You are so dramatic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Buddy가 이렇게 하더니 You can say, 너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오늘의 표현, 너 지금 너무 과장하고 있어 라는 표현 알려주거든요. 네, 이 표현이었습니다. You are being so dramatic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Alright, you are being so dramatic. 그럼 you are so dramatic이랑 you are being so dramatic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you are so 라고만 얘기를 하면 좀 그 사람의 원래 성격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 너무 과장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으면 현재 진행형을 써서 you are being so dramatic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You are being so dramatic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버디가 yeah, just a little, 조금 과장했지 라고 얘기하면서 대화 마무리되었습니다. 말이 터지는 키 패턴 오늘은요, 너 너무 과장하고 있어 라는 표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떤 표현 쓸 수 있을까요? 네, you are being so 라는 표현 사용해서 you are being so dramatic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You are being, 네, 비동사의 현재 진행형 써서 친구의 현재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네, you are being so 표현은요, 다양한 문장 형태로도 써볼 수 있는데요. 예문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dramatic 대신에 다른 형용사 넣어볼 수 있어요. 너 너무 부정적이게 굴고 있어. 지금 현재 너무 부정적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you are being so negative. you are being so negative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다가 우리 너무 시끄럽게 굴고 있어. 우리 너무 시끄러워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we are being so loud. we are being so loud.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입니다. 의문문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과장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Am I being so dramatic? Am I being so dramatic? 이렇게 의문문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You are being so dramatic 표현을 다양한 문장 형태로 예문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버디와의 대화 듣고 말하기 연습하고 올게요. Let's

0: Oh no! I think my life is over.
1: What? Why would you say that?
0: I failed the test. My grades are ruined.
1: Hey, you're being so dramatic.
0: Am I?
1: Yes, it's just one test.
0: I don't know. It feels really bad.
1: And you're being so negative right now.
0: Okay, okay. I'll calm down.
1: Good. You can do better next time.
0: Oh no! I think my life is over.
1: What? Why would you say that?
0: I failed the test. My grades are ruined. I failed the test. My grades are ruined.
1: Hey, you're being so dramatic. Hey, you're being so dramatic.
0: Am I?
1: Yes, it's just one test.
0: I don't know. It feels really bad.
1: And you're being so negative right now. And you're being so negative right now.
0: Okay, okay. I'll calm down. Okay, okay. I'll calm down.
1: Good. You can do better next time.
2: 네, 버디와의 대화 잘 듣고 오셨죠? 대화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Oh no! 이렇게 얘기하면서 I think my life is over. 내 생각에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더니 What? Why would you say that? 뭐라고? 너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이유를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제 이유가 이거였어요. I failed the test. 나 시험을 망쳤어. 시험 못 봤어. My grades are ruined.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ruined라는 거는 망친, 엉망이 된, 끝장이 난 것 같은 굉장히 과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 시험, 내 성적은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의 표현이죠. 너 지금 너무 과장하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 버디한테 얘기해줍니다. Hey, 버디야. You are being so dramatic. 너 너무 과장하고 있어. 너가 늘 과장하는 사람인 건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현재 진행형을 썼죠. You are being so dramatic.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m I? 내가 그런가? 내가 그래? Am I? 이렇게 이제 버디가 물어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니 yes, it's just one test. 그냥 시험 하나잖아 라고 하면서 좀 위로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도 이제 버디가 I don't know, 모르겠어. It feels really bad.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뭐 시험을 못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죠. 이 친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너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버디라는 친구가, 그죠? 그래서 또 오늘의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And you are being so negative. 너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굴고 있어. 지금 너무 부정적이야 라고 이제 버디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랬더니 버디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I will calm down. 나 calm down이라는 건 뭘까요? 네, calm down, 진정하다. 나 좀 진정할게. 이제 진정한다고 해요. 더니 good, 좋았어. You can do better next time.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대화 마무리되었습니다. Today's pattern. 오늘은 너 너무 과장하고 있어 공부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영어로 말해볼 차례예요. 너 너무 과장하고 있어. 어떻게 말하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You are being so dramatic.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미션 드리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미션은요, You are being so 표현 활용해서 친구의 지금 행동 말해보기입니다. 네, 오늘의 패턴으로 여러분의 말이 팡팡 터졌길 기대하면서 수업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쑥 빠져드는 한국사.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지기지기 역사지기 박용준입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도 스스로 목소리를 높였던 백성들의 용기를 기억하시나요? 세도 정치의 부패와 삼정의 문란에 맞서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났고 그 틈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씨앗이 자라기도 했었죠. 하지만 백성들의 함성이 채 잦아들기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를 지탱하던 기둥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시기 바다 너머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이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서양 나라들이 조선에 본격적으로 발길을 들이기 시작했거든요.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력에 대응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 과연 조선은 이 중요한 길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럼 19세기 조선을 뒤흔든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19세기 조선은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힘있는 몇몇 가문이 나라 권력을 독차지하다 보니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게 살아야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린 고종을 대신해 나라를 이끌게 된 흥선대원군이었죠.
1: 여기서 잠깐! 흥선대원군의 호칭인 대원군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 조선은 왕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되는 게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조선의 왕이었던 철종이 후손 없이 세상을 떠나자 왕실의 먼 친척이었던 어린 고종이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고종은 나랏 일을 하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종의 친아버지였던 흥선군이 임금의 아버지라는 뜻의 흥선대원군이 되어 아들을 대신해 나라를 이끌게 된 것이에요. 아들은 왕좌에 앉아있고 아버지는 그 뒤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독특한 정치가 시작된 것이죠.
0: 흥선대원군은 흐트러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2: 가장 먼저 세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았을까?
3: 부패한 관리들을 쫓아냈을 것 같아.
0: 흥선대원군은 가장 먼저 권력을 쥐고 있던 안동 김씨 세력의 힘을 줄이고 비변사의 기능을 크게 줄여나갔어요. 여기서 비변사는 국방, 나라, 살림과 같이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기관이었는데요. 흥선대원군은 이곳에 쏠린 권한을 줄여서 왕 중심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 했던 거죠. 또한 가문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관리로 뽑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던 세금 제도도 고쳐나갔습니다. 이전까지 군포를 내지 않던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걷었고 높은 이자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황곡 제도도 바로잡았죠. 그리고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던 서원도 대부분 없애면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했어요.
4: 우와, 이 정도면 정말 조선의 영웅이었겠네요.
5: 세금 문제가 해결돼서 백성들이 살기 더 편해졌겠는데요?
4: 이 정도면 모두가 흥선대원군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처럼 당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이런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했던 또 다른 정책이 다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건 바로 경복궁을 다시 짓는 일 때문이었는데요. 이 일로 백성들은 왜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흥선대원군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다시 지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공사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공사 비용을

0: 마련하기 위해 당백전이라는 새로운 돈을 찍어냈는데요. 이 새로운 돈이 발행되면서 오히려 물가가 크게 오르게 되었어요.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사에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졌는데요. 당시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사와 무거운 노동에 지쳐 있었고 좋은 나무와 돌, 온갖 자원이 모두 궁궐 짓는 데 쓰이는 현실을 한탄했어요. 가족과 떨어져 일해야 하는 슬픔,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답답함, 그리고 이 모든 고생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실을 위한 것이라는 서러움이 경복궁 타령이라는 노래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 왕실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은 것 같아요.
2: 이제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졌는데 또 금세 힘들어지게 된 거네요.
0: 맞아요. 결국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백성들과 양반 모두 흥선대원군에게 불만을 품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 안이 어수선한 틈을 타 바다 너머에서는 조선의 문을 두드리는 서양의 배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서양 나라들이 조선을 상대로 개항을 요구한 건데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서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서양 세력은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결국 무력을 앞세워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1866년에 일어난 병인양요였죠.
3: 1866년 프랑스 선교사들과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당한 병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는 이를 구실로 강화도에 군대를 보내 조선을 침략했어요. 당시 한성근 장군이 이끈 부대는 문수산성에서, 양원수 장군이 이끈 부대는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프랑스군은 조선의 거센 저항에 못 이겨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때 강화도에 있던 왕실 도서관인 외규장각에 침입해 그곳에 보관 중이던 귀중한 책과 무기, 곡식 등을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2: 우리의 소중한 책과 무기를 빼앗아 갔다니 정말 너무해요.
4: 왕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거라면 엄청 귀한 물건이었을 텐데.
2: 그럼 이제 프랑스군은 완전히 물러간 건가요?
0: 정말 안타깝죠. 하지만 조선이 마주한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군이 떠나고 5년 뒤인 1871년, 이번에는 미국 군대가 강화도를 침략하거든요. 이것을 바로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은 1866년 평양 대동강에서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삼았습니다. 이때 미국 배인 제너럴 셔먼호가 무리하게 통상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우리 관군과 백성들에 의해 불타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사과와 배상금, 그리고 무역을 요구하며 쳐들어온 것이었죠. 이때 어재헌 장군이 이끈 조선군은 미군의 침략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안타깝게 패하게 되었지만 조선은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며 끝까지 강하게 버텼습니다. 결국 미군은 조선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물러서게 됩니다.
5: 여러분은 혹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공통점 눈치채셨나요? 프랑스와 미국 두 함대가 조선을 침략하며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인 강화도입니다. 프랑스 함대가 나타나자 우리 군은 육지에서 강화도로 들어오는 입구인 문수산성에서 맞서 싸웠습니다. 한성근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성문을 지키며 프랑스군의 앞길을 막아섰죠. 이어 함대가 강화도 안쪽까지 밀고 들어오자 우리 군은 남쪽의 정족산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숲속에 몸을 숨기고 기다리던 양원수 장군의 부대가 프랑스군을 기습 공격해 몰아낸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로부터 5년 뒤, 이번엔 미국 함대가 동쪽 해안을 따라 거슬러 올라옵니다. 가장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해안가 요새는

0: 광성보 주변이었는데요. 어재현 장군과 우리 군사들이 압도적인 화력에 맞서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고 항전했던 장소입니다.
1: 프랑스에 이어 미국까지 물리친 흥선대원군은 다시는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히게 되었어요.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결심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에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서양 우랑캐가 침범할 때 싸우지 않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라며 서양과 절대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돌에 새겨 선포한 것이죠. 이처럼 흥선대원군은 프랑스와 미국 등 외세의 침략을 적극적으로 막아냈지만 서양과의 교류가 늦어지면서 조선의 변화와 발전을 늦추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2: 나라를 지킨 것은 잘한 선택이지만 그만큼 나라가 늦게 발전한 거네요.
3: 사이좋게 서로 교류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4: 그럼 조선은 언제부터 다른 나라랑 교류하게 된 거지?
1: 하지만 굳게 닫혀있던 조선의 문이 열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흥선대원군이 정치에서 물러나고 우리도 서양과 무역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변화의 바람이 불던 1875년, 일본은 군함인 운요호를 몰고 조선에 나타났습니다. 운요호가 허락도 없이 강화도 초지진까지 다가오자 조선군은 물러가라는 경고의 의미로 대포를 쏘았어요. 그런데 일본군도 기다렸다는 듯 대포를 쏘아 초지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영종도에 상륙해 백성들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는 행패를 부린 뒤 돌아갔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몇 달 뒤 다시 찾아온 일본이 사과는커녕 오히려 조선이 먼저 대포를 쏘았다고 말하며 개항을 요구한 것이죠.
3: 조선은 경고의 의미로 대포를 쏜 건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사이좋게 교류하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일본의 이런 억지스러운 요구에 조선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거듭하다가 결국 일본과 조약을 맺기로 결정했어요. 조약을 맺기 위한 회의가 열렸을 때 분위기는 아주 험악했습니다. 당시 회의장 밖에서는 일본 군인들이 대포를 앞세워 위협하는 등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나라 곳곳에서는 개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유학자들의 반대가 아주 거셌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하 최익현은 궁궐 앞에서 고종에게 절대로 일본과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최익현은 서양이나 일본이나 똑같으니 일본의 개항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죠.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첫 번째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그 내용은 일본에만 유리하고 조선에겐 불평등한 것이 아주 많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제4관을 볼까요? 조선은 부산 말고도 두 곳의 항구를 더 열어서 일본인이 장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일본인이 조선의 땅에 언제든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7관은 일본인이 우리 바다를 자유롭게 조사하고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왜 불평등한 걸까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 집의 구조를 마음대로 조사하고 지도를 그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분 나쁘고 위험한 일이겠죠? 일본은 우리 바닷길을 자세히 살펴보고 지도를 만들어서 나중에 군대를 어디로 보낼지, 어디로 침략하면 좋을지 미리 알아두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정보들은 나중에

0: 나중에 일본이 조선을 더 쉽게 지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식가는 조선 땅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은 조선법에 따르지 않고 일본이 재판한다는 거예요. 만약 일본인이 조선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거죠. 이 조항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주권을 약하게 만든 배경이 됩니다.
1: 우리 땅에서 잘못한 일본인을 왜 우리가 재판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돼.
2: 우리 바닷가를 마음대로 조사하다니, 이건 너무해.
3: 이거 완전히 일본만 유리한 조약이네요. 조선이 너무 불리해요.
0: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죠. 실제로도 이런 조항은 조선이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주권을 약하게 만들었고 일본이 조선의 경제적,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본이 이 권리를 가져가자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미국,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도 우리한테도 똑같은 권리를 달라며 줄줄이 몰려와 비슷한 조약을 맺자고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불평등한 약속들이 쌓이면서 조선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됩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항을 맞이한 조선은 이제 거센 변화의 파도 앞에 서게 되었어요.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조선 내부에서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마주할지를 두고 아주 뜨거운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이 변했다라면서 서양의 앞선 기술을 하루빨리 배워서 나라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소중한 전통과 정신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며 팽팽하게 맞섰죠.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될 만큼 이 대립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거셌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면서 조선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긴박한 사건들을 또다시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조선은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조선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고 가게 될까요? 개항 이후 조선을 뒤흔든 뜨거운 갈등과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파헤쳐주는 찌기찌기 역사찌기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아참, 잊지 말고 좋아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차곡차곡 쌓아가는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 드디어 사회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9강부터는 사회 공부를 좀 미리도 해보면서 서술형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보는 시간을 선생님과 함께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저는 유소진이고요. 9강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사회는 첫 번째 이제 사회가 어떤 과목으로 어떤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짝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리, 요게 거의 반. 그리고 나머지가 뭐 일반 사회라고 해서 법, 정치, 경제, 문화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1이라는 교과서하고 사회 2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보게 될 텐데, 첫 번째로 사회 1에서 우리 지리가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쭉 이어지게 돼요. 지리라고 하는 것, 우리 지구상에서.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현상들, 자연 환경의 모습부터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요걸 지리를 통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지리가 힘이 있거든요. 자, 지리의 힘이라고 요거 제목을 붙여봤고요. 크게 3시간으로 나누어서 이 지리 파트에 관련된 서술형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진쌤의 스텝업 사회. 우리 요 안에서 또 세부 좀 이렇게 우리만의 그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사회라고 하는 거 되게 낯설고 어렵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실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사회. 여기에서 그냥 한 단계 올라가는 스텝업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쌤과 함께 제대로 좀 살펴보고 앞으로를 좀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오면 좋겠다 해서 스텝업 사회라고 했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일단 중학교 사회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서술형 문제풀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짚어드릴게요. 그 핵심을 잡고 그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면 그 어떤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에서 중등으로 스텝업, 이제 사회의 내용에 있어서도 좀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오늘 좀 서술형도 대비하면서 미리 보기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에서 어느 정도 이 업그레이드가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들도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비과정 사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고 좀 두려웠던 친구들은 요 강좌를 통해서 서술형과 예비과정을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리의 힘에 관련된 스텝업까지 해보면서 서술형 문제풀이부터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자, 중학사회 서술형 문제풀이의 핵심을 크게 좀 나누어서 아주 좀 봐야 할 것들만 좀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묻고 있는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라. 앞서서 다른 과목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술형 문제에 대한 감을 잡았을 거예요. 사회에서도 크게 이 벗어남이 없습니다. 일단 문제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비교하시오라는 문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 의견을 쓰시오라는 문제,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물어보는 서술형들이 많습니다. 비교하시오. 사회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비교해 보면서 그 특징을 좀 뽑아내도록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하시오 문제에서는 항상 두 가지의 공통점 찾아내고요. 두 가지가 다른 점은 뭔지. 특히 차이점, 요 부분을 잘 끌어낼 수 있도록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회는 다양한 사회 용어나 사회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인데 이거 아는지 확인해보자 라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용어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도 많이 나와요. 설명하시오가 이 상황이 왜 생겼을까?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 왜 생겼을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현상으로 이어졌는지, 또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 있는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학교가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산부인과 같은 병원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이러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쓰도록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아, 요 개념은 내가 이제 그 배경과 함께 과정과 결과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의견을 쓰시오. 자, 요거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죠. 그런데 대체로 교과서에서 이 내용을 다룰 때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다. 찬성하는 쪽은 이렇고 반대하는 쪽은 이렇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좀 이제 이 생각을 조금 더 추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쓰시오, 의견을 쓰시오라는 문제를 풀 때는요, 내가 찬성이면 찬성, 반대이면 반대를 쓰고,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죠. 찬성인데 반대 의견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거 딱잘 맞게 연결해서 찬성이라면 왜 찬성하는지, 반대라면 왜 반대하는지를 잘 써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서술형 이 답안의 완성도는요, 핵심 개념어를 놓치지 않는 것. 앞서 선생님이 이제 뭐 저출산 문제 얘기했으니까 요거 사례를 또 볼게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인구 문제라고 하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핵심 개념어가 뭐냐? 다른 말로 키워드라고도 하죠. 열쇠가 다른 언어. 자, 요 단어. 요걸 좀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하면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나온 거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이거 인구에 관련된,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좀더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만. 아무튼, 이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또 들어갈 거예요.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건 뭐냐면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인구를 말합니다.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면 요런 인구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요거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을 할수 있는 이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겠네? 그래서 요거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생기는 노인 문제와 같은 것.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어들을 먼저 떠올리면은 그걸 바탕으로 서술하면 놓치지 않고 쓸수 있겠죠? 이 핵심 개념어를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정확하게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의 설명 충분히 들으면서 이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꼭 가져주세요. 자, 그리고 서술형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항들을 좀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뭘 쓰려고 한 거야? 그죠? 별표를 그려봅시다. 뭐가 나오지? 뭐가 중요하지를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또한 수업을 쌤과 함께 듣다 보면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개념들은 특히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가 제시하는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문제 잘 들여다보면요, 보기에 단어를 넣어 서술하세요. 앞서 봤던 인구 문제면 저출산 고령화를 넣어줘. 그런 다음에 그 단어 두 개가 들어가게 서술하래요. 그럼 그것 꼭 들어가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글자 수 제한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걸 맞춰야 되고요. 찬성과 반대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상 서술하세요. 근거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하세요. 이러면 두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이니까 뭐세 가지까지는 괜찮은 거죠. 근데 한 가지 쓰면 안 되겠죠. 만약 이 조건들을 잘 갖추지 못하게 되면 감점 아니면 아예 오답 처리를 해버리십니다. 문제가 요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1번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조건, 요걸 통해서 감점 받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술형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핵심 세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지금부터는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봅니다. 자, 손희쌤의 스텝업 사회, 초등에서 중등으로 스텝업 해보는 시간이고요. 지리의 힘을 첫 번째 이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서 다루는 부분은 세계화 시대 지리의 힘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요. 그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단원은 뭘 가르쳐 주냐? 세계 지역에 대한 상을 형성하는 거야. 상은 이제 그 그림이란 뜻이에요. 내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모습. 세계는 어떻지? 일단은 대륙은 어떻게 있고, 바다는 여기에 있고, 어떤 나라들이 있고, 이런 걸 머릿속에 좀 일단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는 앞으로의 지리를 배우기 위해서 세계지도 펼쳐놓고, 아,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해보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대. 이 시대에는 특히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지리적 인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잘 갖추고 있는 사람,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다. 요런 거. 이 관점을 또 세계화 시대에 어떤 지리적인 인식과 관점이 필요한지 이 부분을 좀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리의 힘. 세계화 시대에 지리의 힘이 필요해요. 이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세요? 를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배웠었어요. 우리 지역의 지리 정보라고 해서 이 지리 정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기후와 지형, 인구 등에 대해서 배웠던 시간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사회 교과서 다 들여다보고 왔어요. 있었었어요. 그래요. 자,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5학년, 6학년 때 가서는 국토와 우리 생활. 그리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이미 배워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상에서 어떤 대륙과 바다가 있는지, 또 대표적인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있는지도 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 제목 가지고 생각이 안 날까봐 요 용어들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었던 지도, 위치, 고장, 환경, 도시, 촌라, 국토, 영역, 지구, 대륙, 국가. 뭐 국가들도 교과서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뭐,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 배웠었어요. 그죠?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배워갈 겁니다. 자, 이제 중학교에서는 스텝 업 되어서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특성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이 이제 서로 다른 공간들끼리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공간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과 함께 이런 상호작용과 함께 나타난 우리 삶의 변화 모습, 요걸 중학교 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서술형 문제 도전을 해봐야 할 차례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지도를 참고해서 싱가포르의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를 서술하고 이에 따른 지역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거는 실제로 중학교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이걸 제가요? 지금요? 쌤님?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쌤이 요거 풀수 있는 개념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 중학교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단계별로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뭐 개념을 내가 정말 완벽하게 알아야 돼라는 그런 부담은 버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봅시다. 자, 우리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 자, 이 나라가 어디인지 이미 아는 친구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도에서도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 문제 풀때 문제를 제대로 뭘 물어보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래요. 문제의 의도와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도를 참고하래요. 그래서 지도를 볼줄 아느냐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요렇게. 그리고요, 이 지도상에서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지? 여기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싱가포르에 이제 살고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봐요. 어디에 있어? 여기요. 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해야 돼. 그 설명하는 방법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 표현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초등학교에서 배웠어요. 자, 수리적 위치는요, 수리의 수가 숫자예요, 숫자. 숫자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위도, 경도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위치를 표현해 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를 써라라고 할때이 지리적은 뭐냐면, 대륙과 해양을 통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국가 간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대륙이나 해양 또는 뭐 대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지도를 제시를 해준 거야. 아, 요 대륙이 무슨 대륙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싱가포르가 있는 대륙이면서 우리나라도 속해 있는 대륙, 바로 아시아 대륙이고. 그리고 아시아 대륙 중에서도 여기가 이제 동남아시아라는 곳에 속합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바다는 인도양과 태평양이라고 딱 이렇게 친절하게 또 써줬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지리적 위치를 표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 요 지구 잘 보면요. 이 숫자가 보여요. 그래서, 아, 위도 보니까 적도 위쪽에 영도 가까이 요쯤에 위치를 하네? 적도랑 상당히 가까이에 있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이 이쪽에 있는데 영국으로부터 동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구에 위치해 있구나. 그러면 동경 몇 도에 해당하겠구나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살펴봤고 지금 보니까 이제 지역의 특성까지 또 같이 서술을 하라고 했죠. 위치를 파악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공부를 사회 공부를 하고 나서 어디에 있어? 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겠구나! 라는 그 지역의 특성도 찾아낼 수 있어요. 탐정처럼. 위치라는 단서를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걸 파악하는 거 너무 재밌겠죠? 너 싱가포르에서 왔어? 싱가포르가 어디 있어? 아, 적도 부근에 있어? 덥지, 거기? 너 겨울옷 패딩 이런 거 없지? 이런 거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특성에 대해서도 서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위치 써주고, 이 위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서술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개념 충전 들어갑니다. 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말해요. 너는 반에서 어느 위치에 앉아 있어? 이런 거예요. 너희 학교는 어디에 있어? 이렇게 어디 어디에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위치입니다. 이 위치는 지리에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지리에서 이 지구상 공간에 그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그 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수리적 위치가 뭔지 쌤이 살짝 얘기를 했었어요. 숫자를 통해서 위치를 표현해야 한다. 그게 수리적 위치입니다. 지구상에는요, 우리가 위치를 좀 정확하게 나타내고 싶어갖고, 숫자로 나타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영화관의 좌석처럼 A열 3번 좌석, 뭐 C열의 5번 좌석,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우리도 숫자를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 가상의 선을 만들어 볼까? 이래서 만든 게 바로 위도와 경도였던 거예요. 일단은 여기 위도의 이 중심이 되는 위도 영도에 해당하는 적도.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 남반구 남겨지고요.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상의 가로선을 그어서 그 가로선마다의 숫자 값을 통해서 적도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도에서부터 많이 떨어질수록 추워요. 적도에 가까울수록 더워요. 알죠? 배웠던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는 선도 만들었습니다. 요 선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경도 값을 알수 있어요. 요 선도 마찬가지로 기준선이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을 지나가도록 하는, 영국의 런던의 본초좌우선이라는 선이 있었거든요. 그 선을 경도 영도 값으로 정하고 본초좌우선이라고 불러요. 기본이 되고 처음이 되는 좌우선. 이렇게 북쪽 끝과 남쪽 끈을 연결한, 끝을 연결한 선을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위도와 경도를 나타낸다라는 거를 살짝쿵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거 여러분들이 가로선, 세로선 외우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힌트로 알려드릴게요. 가로선 방향의 위도 값을 잃는 거예요. 가위. 자, 세로선 방향은 경선 값의 경도, 경선 값을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경도 값을 잃는 거죠. 세경. 세경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또 배우가 있죠. 여배우가 있죠. 신세경 씨. 그래요. 가위 세경으로 외우면 안 헷갈릴 거예요, 앞으로. 자, 다음 지리적 위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리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대륙이나 해양, 큰 땅덩어리와 바다를 통해서 위치를 표현하거나 또는 뭐 산맥과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지리적 위치 표현 방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싱가포르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싱가포르 위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좀 위도, 적도를 이제 중심으로 했을 때 살짝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적도보다 1도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북위 1도입니다. 적도 위쪽은 북반구. 그래서 북반구의 위도 1도이고요. 그리고 요 숫자는 알려줬어요. 이걸 우리가 못 외우고 있으니까. 그죠? 지금 본초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만 알면 되는데 요 부근쯤에 영국이 있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경이에요. 동경 104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도 부근에 있다 보니까 위도 1도면 진짜 적도랑 너무 가깝죠? 그래서 기후가 덥고 습한 열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태평양과 어디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있다? 자, 지금 지도에서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할때 요렇게 많이 다녀요. 그러면서 교통이 아주 발달을 한 지역이죠. 그래서 태평양과 어느 바다? 인도양. 요걸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 교통의 중요한 지역의 위치에서 중개무역. 여기서 가져온 물건을 이쪽 지역에 팔고, 이쪽 지역에서 갖고 온 물건을 이쪽 지역에 팔면서 이익을 얻는 그런 무역으로 발달한 지역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위치로 가봅시다. 지도를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를 서술하고 이에 따른 지역 특성에 대해 서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바로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위치, 위도와 경도, 바로 숫자를 가지고 위치를 표현할 수 있었죠? 바로 수리적 위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륙과 해양이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 표현 방법을 대륙과 해양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걸또쓸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지역의 특성, 요걸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먼저 살짝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보니까 경도의 상에 이제 위치가 요렇게 살짝 이제 요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동쪽 방향의 경도입니다. 동경 어디쯤에 있겠구나라는 걸요 수치를 가지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 쪽에 있죠. 그리고 요 끝을 이제 통해서 요 북반구의 위치상에 이제 위도도 제시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요 대륙, 유럽과 아시아가 펼쳐져 있는 요 대륙의 동쪽 끝에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바다는 태평양이네요. 그래요.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개념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숫자를 통해서, 바로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봤듯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의 위도, 북위, 33도에서 43도 부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본초 자오선이라고 하는 경도 0도의 기준선이 있어요. 그 기준선으로부터 동쪽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 124도에서 132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이 지도를 바탕으로 위치를 파악을 했었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또알수 있는 특징이 뭐냐? 일단 우리는 북반구의 33에서 43도 부근, 요 위치는 바로 중위도에 해당합니다. 적도 부근에서 저위도, 가까운 곳을 이제 저위도라고 하고, 저위도는 기온이 높죠. 그래서 막 열대 기후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 정도의 중위도, 요 지역은 온화한 온대 기후가 나타나고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다. 그다음에 이제 극지방 가까운 여기를 이제 고위도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기온이 많이 낮아져서 추운 기후가 나타나고요. 냉대, 한대 기후 같은 특징들을 볼수 있는 곳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하고 뭐 온화하다 이런 특징과 함께 영국보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동경에 위치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영국보다 우리는 시간이 빠릅니다. 실은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자전이라고 하는 걸 하고, 그게 이제 동쪽이 먼저 해가 뜨고 이제 서쪽 방향으로 이제 가고, 그러니까 동쪽이 먼저, 동경 쪽이 먼저 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겠고, 지리적 위치로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다. 또는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태평양에 접해 있다. 그러니까 대륙과 해안 쪽에 이 양쪽으로 진출하기에 좋은 위치네요. 그게 또요 위치적인 특징입니다. 대륙과 해양으로 나아가기에 좋다. 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써볼까요? 우리나라는 북위 33에서 43도, 동경 124에서 132도에 위치해서 일단은 위도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고, 또 영국보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시간대가 빠르다. 자, 또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태평양과 접해 있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 모두로 진출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려냅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1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2번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는 기억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서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의 부정적 영향.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공공씨는 세계 곳곳으로 출장을 다닌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를 다녀온 후에 친구에게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뭐 이제 세계 어디를 가든 똑같은 커피, 햄버거를 팔고 있어. 어디서나 똑같이 규격화된 음식이야. 모든 것이 비슷비슷해져서 그 지역만의 특징은 사라져버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이분은 다국적 기업,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 요런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0: 그리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출장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어디서든지 지금 커피와 햄버거, 비슷한 맛의 커피와 햄버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세계화로 인해 나타난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아, 세계화에 대한 내용을 쓰라는 거구나라는 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데 특히 부정적 영향을 우리에게 쓰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개념 충전해 볼까요? 세계화는 무엇이냐면 세계 전체가 경제, 문화, 뭐 정치 여러 영역에서 하나의 지역처럼 통합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가 되어가는 현상. 자, 긍정적인 역량은 이렇게 기업이 저렇게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등장할 수 있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장을 짓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 그만큼 시장이 넓어지니까 기업도 더 많이 크게 될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또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막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하니까. 자, 소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것들도 쉽게 쓸수 있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여러 지역의 문화가 만나면서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저기 치킨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간장 양념을 만나서 양념 치킨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 다채로운 문화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된건 긍정적 영향.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요, 실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경쟁을 하려 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빈부격차가 나라 사이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역의 전통 문화, 고유한 문화가 소멸되고 문화 획일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문화가 획일, 하나로 똑같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나 S 전문점의 커피를 마시고, 어디서나 M사의 햄버거를 먹고, 어디서나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어디서나 청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 볼수 있는 거죠. 너무 딱 똑같잖아. 아까 사례에서 말한 그 상황이죠. 자,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써 보시면 됩니다. 자, 탐구 주제. 무엇의 부정적 영향일까요? 바로 세계화. 자,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어딜 가건 똑같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이 많죠. 자, 지역에 고유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각각의 고유한 특성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화의 획일화 현상. 어딜 가나 똑같은 커피에 똑같은 햄버거를 먹는다니 참 안타깝구나. 바로 획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래요. 서술형 문제, 요렇게 단계별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지? 문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었나? 라는 걸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키워드를 잘 파악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쌤과는 이제 아직 사회를 정확하게 제대로 다 배우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쌤이 매번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뽑아내는 연습을 통해서 핵심을 좀 가르쳐주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요. 스텝 업 미션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스텝 업 하려면 요 미션 수행을 꼭다 해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위치를 서술하세요. 자,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오늘 배웠잖아요. 요걸 활용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합시다.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 스텝업 미션은요, 선생님 강의에 이 수강 후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강 스텝업 미션이라고 해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차곡차곡 쌓아가는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미션 수행 빠짐없이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올려가는 시간 가져주시고요. 쌤과는 다음 시간, 마찬가지로 GDM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 대륙의 특징들을 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때 봐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닮은 도형에 대해서 서로 알아볼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닮은 도형, 도형이 닮았다. 닮았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정확하게 일치, 합동이 될 때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를 한다 또는 축소를 한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림, 뭐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얘를 그림판에다 이제 컴퓨터에 그려놓고 얘를 이제 확대를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요, 마우스 가지고 이제 커서를 올려보면 이쪽으로 가져가면 이런 화살표가 나오고요. 또 아래로 가져가면 이런 화살표가 나오죠. 그 다음 커서를 화살표를 잡고 쭉 늘려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삼각형이 이렇게 가로로 늘리면요, 가로로 쫙 늘어나죠. 세로로 늘리면 세로로 쫙 늘어나요. 엄청 커져요. 근데 똑같이 생긴 삼각형은 아니고 어때요? 가로로 너무 늘어나 버리거나 세로로 너무 늘어나 버리는 그런 삼각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를 또는 축소를 했다라고 말은 하진 않고요.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 맞추다 보면 이런 대각선 방향으로 화살표가 뜨잖아요. 이 대각선 방향으로 쭉 늘리면 삼각형이 모양에 맞춰서 요렇게 커져요. 그쵸? 이렇게 느리고 줄이는 걸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뭐가 될 때? 합동이 될 때 우리는 아, 두 도형이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은 도형일 때 닮았다, 영어로 similar거든요. S를 따올 거예요. S를 따와서 S를 옆으로 눕혀주면 이런 기호가 돼요. 그래서 이걸 기호를 통해 나타내주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았습니다. S를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합동 때랑 똑같아요. 대응되는 꼭지점의 순서대로. 닮은 순서대로 적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좀 용어를 알아보자면 합동에서의 용어와 똑같아요. A, B, C와 D, E, F가 이렇게 순서로 닮았어요 하면요. 이 대응하는 점을 우리는 대응점. 그 다음에 대응되는 각을요. 우리는 대응각. 대응되는 변. 그러면은 얘는 대응변.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미 합동 때 다뤘던 용어들이 그대로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어떤 도형들은요, 항상 닮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친구는 뭐가 있냐면, 원이 있습니다. 원은 어떻게 그리든 항상 닮았어요. 크기만 다를 뿐, 모양이 같습니다. 즉, 항상 닮음인 도형들은요, 뭐가 일정한 도형이냐면, 모양이 일정한 도형이다. 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뭐가 닮았냐? 두 정다각형 닮았는데요, 변의 개수가 같게. 변의 개수가 같은 두 정다각형이 닮았어요. 정삼각형끼리 닮았고요. 정사각형끼리 닮았고요. 정오각형끼리 닮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정사각형을 대각선을 따라 반으로 자른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 또한 항상 닮음입니다. 여기까지가 평면 도형이고

입체 도형으로 확장을 해보면요. 구. 두 구는 항상 닮았죠. 그 다음에 면의 개수가 같은 두 정다면체. 정다면체 다섯 개밖에 없어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이렇게 다섯 개는요. 각각 자기들끼리 서로 닮았습니다. 정사면체끼리 닮았고요. 뭐 정팔면체끼리 닮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두 도형이 서로 닮았을 때 A, B, C, 1번, 2번, 3번 한번 구해 봅시다. 첫 번째, 점 A에 대응하는 꼭지점. 이점 A에 대응하는 꼭지점은 어디냐 하고 봤더니 요점 A에 대응하는 꼭지점은 여기 있죠. 빠르게 찾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주면 점 E. 그다음 두 번째. 변 FG 어디죠? 여기죠. 변 FG에 대응하는 변은 어딜까요? 하고 봤더니 BC죠. 이렇게 대응합니다. 즉, 변 BC. C, B가 아니라 BC라고 써줘야 돼요. FG 순서에 맞춰서. 그 다음에 각 D에 대응하는 각. 그러면은 각 H죠. 따라서 각 H. 기호로 썼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기호로 적어주면 각 H 요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입니다. 닮았어요. 두 도형이 서로 닮았을 때 얘네가 얼마나 닮았냐, 크기가 얼마나 닮았냐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닮음비입니다. 닮음비가 뭐냐면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에 비해요. 그거를 우리가 닮음비라고 할 건데요. 두 평면 도형이 닮았대요. 그러면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항상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두 삼각형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서로 닮았다라고 하면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AB랑 DE의 비랑 BC랑 EF의 비랑 CA랑 FD의 비는 항상 같다. 즉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가 1대2면 나머지도 다 1대2의 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대응되는 각의 크기들. 각 A와 대응되는 각 D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요. 각 B와 각 E의 크기도 같아야 되고, 각 C와 각 F의 크기도 같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각은요, 도형에서의 각은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따라서 모양이 같으려면 각의 크기가 일단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닮은 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 변의 길이의 비는요, 항상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4대 6, 이렇게 있어요. 그럼 닮은 비는 4대 6,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을 약분해줘서 2대 3, 이렇게 써줄 거고요. 합동. 합동인 두 도형은요, 닮음의 일종이 됩니다. 다만, 닮은 비가 몇대 몇인. 1대1인 닮음이 됩니다. 즉,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라고 했는데요. 그럼 궁금하죠? 변이 없는 도형끼리는 닮은 비를 어떻게 구할까요? 변이 없는 도형 뭐가 있죠? 원이 있죠. 그래서 원의 닮은 비는 어떻게 따질 거냐면 반지름 길이의 비를 닮은 비로 따져줄 거예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삼각형 ABC,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음일 때 닮은 비를 찾아라. 그럼 우리가 닮은 비를 찾고 싶어요 하면요. 대응되는 변을 먼저 찾아줍니다. AB랑 DE가 이렇게 대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둘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겠구나. 얼마나 닮았어요? 4대 6이에요. 우리 이거 자연수 비,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닮은 비는 2대 3.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2대 3의 닮은 비를 가진다.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요. 2번. 변 EF의 길이를 찾아라. 즉,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얘랑 대응되는 변의 길이, BC의 길이가 6cm임을 활용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비례식을 통해 길이를 직접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EF는 9cm. 계속 연습을 해볼 거예요. 닮음 비 찾고 비례식 통해서 길이 구하기. 이게 닮음의 기본이에요. 자, 각 F의 크기. 각 F의 크기는 구할 게 없어요. 왜? 대응되는 각이 각 C인데요. 그 크기가 35도기 때문에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각 F의 크기는 35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평면도형의 닮음의 성질이었고요. 자, 그럼 평면도형만 닮았냐? 아니죠. 입체도형도 닮았겠죠? 입체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 똑같습니다. 닮은 두 입체도형이 있으면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해요. 그 대응하는 모서리 길이의 비를 우리가 이 입체도형의 닮은 비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네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이 입체도형끼리 닮았어요? 그러면 대응되는 면도 서로 닮은 도형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에 있는 두 사면체 서로 닮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ABC에 해당하는 ABC에 대응하는 면이 EFG라고 주어진다면 닮은 비는 어떻게 구하냐? 각각의 모서리의 비가 돼요. 무슨 말이다? AB 대 EF. 그 다음에 AC 대 EG. AD 대 EH. 다 같아요. 또, BC 대 FG. CD 대 GH. 요 뒤쪽으로 가주면요. BD 대 FH. 다 닮은 비가 일정하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각각의 면들. 삼각형 ABC랑 EFG. 삼각형 ACD랑 EGH, 삼각형 뒤에 있는 ADB랑 EHF, 바닥에 있는 BCD랑 FGH 다 닮은 도형이 된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또 궁금하죠? 입체도형에서의 닮은 비. 그러면은 모서리가 없는 9는 어떡하나? 모서리가 없는 9의 닮은 비는 1이랑 똑같아요. 반지름 길이의 비가 바로 9의 닮은 비가 됩니다. 그럼 밑에 개념하기 문제를 볼까요? 직육면체끼리의 닮은 비를 볼 건데 A, B, C, D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면이 바로 I, J, K, L이다. 그러니까 이 도형 그대로 봐라라는 거죠. 이대로 닮았다. 그때 닮은 비를 찾아라. 닮은 비는 뭐부터 찾아야 돼요? 대응되는 변을 찾아야겠죠. A, B와 I, J. 즉 A, B와 I, J의 비가 3대 6이니까 약분을 해주면 닮은 비는 1대 2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각각의 변을 두배 해줘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면 BFGC. BFGC를 찾아봅시다. 어디냐면 앞에 있는 요 면이죠.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면은 여기 있어요. J, N, O, K. 그래서 면 J, N, O, K가 바로 면 BFGC에 해당한 대응하는 면이다. 체크해 볼수 있고요. 또 JN의 길이. JN. 요 길이는 몇이냐? 뭐 방금 전처럼 비례식을 세워도 되고요. 우리 닮은 비를 조금 이해해 보자면 1대 2라는 거는 작은 것보다 큰게두 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5cm라면 여기는 그두 배인 몇 cm? 10cm가 된다. 따라서 JN의 길이는 10cm. 요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닮은 비입니다. 쉽죠? 근데요, 닮은 도형은요, 닮은 비를 가지고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이다. 뭐 2대 3, 1대 4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의 비 또한 닮은 비랑 똑같습니다. 왜? 직사각형을 두 개를 그려볼게요. 이 직사각형과 좀더큰 서로 닮은 두 직사각형을 그려보면요. 여기도 m 대 n, 여기도 m 대 n, 그 다음에 여기도 m 대 n, 그 다음 왼쪽 요 변도 m 대 n이죠. 다 m 대 n, m 대 n, m 대 n, m 대 n. 둘레의 길이는 다 더한 거니까 여전히 m 대 n.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길이면 무조건 닮은 비랑 똑같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넓이입니다. 넓이. 넓이는 뭐가 되냐면 가로의 길이도 m 대 n이고 세로의 길이도 m 대 n이에요. 그럼 넓이는 가로를 곱하고 가로와 세로를 곱하고 그 둘끼리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넓이의 비는 닮은 비를 각각을 제곱한

m제곱 대 n제곱이 됩니다. 요거 별표 치고 외워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많이 쓰일 거거든요. 비례식을 통해서 넓이 구할 때도 많이 쓰일 거니까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랑 같다.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입체 도형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닮은 비가 m 대 n이다. 길이의 비가 m 대 n이라고 주어진다면요. 겉넓이의 비 또한 제곱의 비가 됩니다. m제곱 대 n제곱. 근데 부피의 비는 뭐가 되냐면 직육면체 두 개를 간단하게 그냥 그려볼게요. 요런 직육면체와 조금 더큰 직육면체 두 개를 그려보자면 직육면체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가로, 세로, 높이를 전부 곱해서 구하죠. 그럼 만약에 가로가 m 대 n, 세로가 m 대 n, 높이가 m 대 n이었다면요. 부피는요. m 세제곱과 n 세제곱을 비교하는 게 되기 때문에 부피의 비는 몇대 몇이 될 거냐면 m 세제곱 n 세제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제곱의 비가 부피의 비가 된다. 그럼 알아둬야 될게 많아지죠? 닮은 비가 m 대 n이라면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 부피의 비는 세제곱의 비. 요거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 개념학인 문제를 보시면요. 삼각형 ABC, 삼각형 DEF가 이제 닮음으로 주어져 있고 넓이가 18제곱센치다. 어떤 게? 작은 거예요. 그럼 큰 거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하고 봤더니 직접 길이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DE의 길이를 뭐 구한다고 해도 도움도 안 되고요. 높이가 아니니까. 얘는 뭘 활용하자? 아, 넓이의 비를 활용하자. 무슨 말이냐면요. 삼각형 DEF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넓이 비가 몇이냐? 이거를 확인, 이제 이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닮은 비가 6대 8이죠. BC와 EF의 길이 비가 6대 8이니까 닮은 비부터 찾아주면 약분하면 3대 4가 돼요. 그럼 우리 닮은 비가 3대 4라면 넓이의 비는 몇이었죠? 제곱의 비였으니까 9대 16이 돼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 여기다 적을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18제곱센티미터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18 대 삼각형 DEF 넓이의 비가 정확하게 몇대 몇이다? 9대 16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 푸시면 DEF의 넓이가 나옵니다. 풀어볼까요? 그러면 쭉 지워주면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9 곱하기 삼각형 DEF의 넓이는 18 곱하기 16. 계산하지 않고 그냥 곱셈기호 그대로 두면요. 약분이 돼요. 9와 18이 약분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DEF의 넓이는 몇이 되냐? 2 곱하기 16이니까 32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넓이 b를 찾아야 됐어요. 넓이 b는 뭘 통해서? 닮은 b를 찾아서 그 닮은 b 각각을 제곱해줬죠. 바로 유제부터 가볼게요. 자, 항상 닮은 도형인 거. 자, 설명했어. 항상 닮은 도형인 건 뭐냐? 그러면은 일단 정삼각형 닮은 도형이 됐었어요. 모양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친구들만 닮은 도형이 됩니다. 마름모는요.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닮음이 너무 달라지죠. 따라서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마름모는 항상 닮진 않았다. 체크할 수 있고요. 등변사다리꼴도요.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잖아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닮음은 아니다. 근데 두 직각 이등변삼각형은 정사각형을 대각선 따라 자른 거기 때문에 항상 몇 도가 나와야 돼요? 90도, 45도, 45도가 나와야 돼요. 즉, 항상 똑같이 생겼다. 두 직사각형은 이렇게 그리나? 아니면 조금 더 짧게 그리나? 내 마음대로 너무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항상 닮진 않았는데
원을 반으로 자른 두 반원은 항상 닮았죠. 정답은 기역, 리을, 비읍.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제 4번. 닮음 비. 자, 두 사각형이 서로 닮았대요. 그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러면은 두 사각형의 닮음 비를 찾아라. 그러면 뭘 하셔야 돼요? 어디랑 어디가 대응이 되는지. AB랑 EF가 대응이 되네. 그러면은 닮음 비는 10대 15가 되겠구나. 약분해주면, 5로 약분하면 2대 3이 나옵니다. 기억은 옳죠. 니은, 변 AB에 대응하는 변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변 EF. 맞죠? 디귿, 각 D에 대응하는 각은요? 각 G가 아니라 각 H죠. 각 H. 따라서 디귿은 틀렸어요. 리을, BC 대 FG가 닮은 B가 3대 2냐? 아니죠. 반대로 됐죠. 작은 쪽이 2이기 때문에 닮은 B는 2대 3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된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예제 5번 볼게요. 자, 두 직육면체가 서로 닮았어요. 그 다음에 A, B, C, D에 대응되는 면이 I, J, K, L이다. 즉, 이대로 고정시켜 놓고 닮음을 확인해라 라는 거죠. 그럼 X와 Y의 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FG와 Y가 대응되고요. 또, GH, X cm와 OP, 3cm가 대응이 되고, 마지막으로 DH와 LP, 10대 5로 대응이 되니까 이 초록 선을 통해서 닮은 비를 먼저 찾아줘야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닮은 비부터 따지자면 10대 5가 되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면 몇이 된다. 닮은 비는 2대 1. 다시 이야기하면 작은 것보다 큰게다두 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쉽죠? 작은 것보다 큰게두 배가 된다고? 작은 게 3이었으니까 x는 두배 하면 6이 될 거야. 큰게 10이니까 작은 거에 두 배, 나누기 2 해주면 y는 6이 될 거야. 따라서 x 플러스 y의 값은 12가 될 거야.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게 닮음입니다. 닮음. 자, 연습 문제 볼게요. 자, 원뿔 모양 그릇에 물을 부었어요. 물 안에 있는 거 부피가 54파이 세제곱센티미터일 때뭘 구해라? 그릇에 부피를 구해라. 그릇에 부피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이거 뭐 직접 계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원뿔 부피 공식을 통해서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빨리 닮은 도형을 찾아서 닮은 비, 부피 비를 활용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보고 일단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닮은 도형을 찾아야겠죠. 닮은 도형. 뭐가 있어요? 활용할 게두 개밖에 없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그릇의 부피인데요. 그러면은 활용할 수 있는 건 물의 부피니까. 물과 그릇이 서로 닮았구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요거는 조그만 원뿔. 얘는 좀큰 원뿔. 그럼 이 둘의 닮은 비를 찾아줘야 돼요. 닮은 비. 뭘로 확인을 할수 있냐? 대응되는 변, 이제 모서리, 뭐다 활용하시면 되는데, 주어져 있는 건 6과 8이죠. 즉, 이 친구의 높이가 6cm, 이 친구의 높이는 8cm. 즉, 닮은 비가 6대 8. 약분하시면 닮은 비가 3대 4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닮은 비 가지고 부피를 구하려면 우리는 무슨 비가 필요해요? 부피비가 필요하죠. 부피비는 몇 제곱? 세 제곱이 됩니다. 세 제곱. 따라서 3의 세 제곱 27 대 4의 세제곱 64가 우리가 원하는 부피비가 된다. 그럼 최종적으로 뭐 하자? 부피비를 통해서 그릇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물의 부피와 그릇의 부피의 비는요, 우리가 계산한 대로 27대 64가 되죠. 근데 물의 부피가 이미 54파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요렇게 내향의 곱, 외향의 곱 해주시면요. 우리가 원하는 그릇의 부피를 V라고 하면요. V 곱하기 27은 54파이 곱하기 64가 됩니다. 즉, 27과 54파이 약분되면 2파이. 즉, 우리가 원하는
부피는 몇이다? 2 곱하기 64, 128, 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쓰면 되겠죠. 부피비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부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쭉 이렇게 모선을 따라서 3등분하여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잘릴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A, B, C라고 하는데 이 부피비를 찾아라. 그럼 우리는요. 뭐야? 이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닮은 도형을 찾아줍니다. 닮은 도형 찾아서 요렇게 생긴 원뿔 하나랑 좀 더 큰 원뿔 하나랑 엄청 큰 원뿔 하나. 이 세 개가 닮았네. 그럼 닮은 비를 찾아줘야겠죠. 닮은 비는 1, 여기는 1, 1이니까 2. 여기는 1, 1, 1이니까 3. 즉, 닮은 비가 1대 2대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부피비잖아요, 부피비. 부피비는 몇이다? 1대 세제곱 8대 세제곱 27이다. 그거 5번 아닌가?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거 입체 도형 직접 그려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A와 B와 C 부피의 비예요. 이거 A 맞아요. 근데 이거 B인가요? 이거 B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B와 A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게 A라면 얘는요 A와 B의 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A와 B와 C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입체 도형에 대해서 부피비를 다시 구해줘야 된다. A가 1이었대요. 그러면요. A와 B를 더한 게 8이니까 A가 1이면 B는 7이었겠죠. A가 1이고 B가 7이었대요. 그럼 더하면 8이잖아요. C는 27에서 8을 뺀 19가 되겠죠. 따라서 A, B, C 부피의 B는 4번 1대 7대 19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조금 어렵지만 다시 한번 꼭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오늘 배운 개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닮음.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될 때 닮음이 관계에 있다. 체크할 수 있었고요. 자,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삼각형 A, B, C랑 삼각형 D, E, F가 서로 닮았습니다. S자 눕혀줬고요. 닮은 비는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였어요. 자, 평면 도형.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둘레의 길이의 비도 m 대 n이지만 넓이 비는 제곱을 해줬고요. 입체 도형에서 닮은 비가 m 대 n이라면 겉넓이의 비는 제곱을 해줬고 부피의 비는 세제곱을 해줬죠. 이렇게 오늘 배울 개념 정리를 해주시고요. 오늘의 미니 모의고사 숙제죠. 자, 6번 서술형 문제 한 문제 포함해서 밑에 하단에 있는 네 문제, 총 몇 문제? 다섯 문제를 푸신 다음에 자료실에서 답안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 6번은 서술형 풀어서 찍어서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면 직접 첨삭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여기까지가 닮은 도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시간에 삼각형의 닮음 조건으로 만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도 지난 강의에 이어서 파동과 관련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중단원 실전 문제 5번부터 15번 문제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서논술형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5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동의 진동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파동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진동수. 그리고 진동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주기였었죠. 그래서 일단 이 진동수와 주기의 정확한 정의와 이 둘이 역수관계다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진동수의 정확한 정의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아무것도 안 보고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진동수란

네, 횟수는 횟수인데 어떤 횟수냐? 바로 1초 동안 그 파동이 진동한 횟수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위로는 헤르츠를 사용했었죠. 자, 그럼 주기는 무엇이었나요? 주기도 우리 친구들은 안 보고 정의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주기는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단위로 초를 사용했죠. 자, 그렇다면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어떤 관계였나요? 맞아요. 역수 관계였었습니다. 따라서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주기는 더 짧아진다는 이러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바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복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같은 매질이라면,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파장은 어떻겠느냐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진동수가 크다라는 거는 더 많이 진동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간격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파장이 짧아진다. 이 또한 진동수와 파장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인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문제 볼게요. 어떤 파동이 진행할 때 2초 동안 매질의 한 점이 마루를 10번 지나친 후,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동수와 주기가 몇인지 계산을 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산 문제 만났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까 대답했던 이 진동수와 주기의 정의 알면요. 그냥 그대로 숫자 넣어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동수부터 볼게요. 진동수가 뭐였다고요? 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 보세요. 진동수란? 맞아요. 이 파동이 진동한 횟수예요. 기준은요? 1초요. 그래서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바로 진동수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그런데 마루를 10번 지나친 다음에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 진동을 10번 했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따라서 2초 동안 10번 진동을 하는 파동이 있었다면 1초 동안에는요, 구하기 위해서 약분을 해보는 거예요. 1초 동안에는 5번 진동을 했겠구나. 아, 따라서 이 파동의 진동수는 5Hz구나라고 바로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주기를 구해볼 건데요. 사실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역수에서 5분의 1, 즉 0.2초구나라고 찾아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주기는 뭐였냐면 시간이었어요. 몇 초가 걸리냐? 자, 그런데 기준은 한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따라서 이번에는 횟수가 1회일 때 걸리는 시간을 초로 나타낸 것이 바로 주기다라고 해가지고 이 파동에 적용을 시켜 보면은 이 파동은 10번 진동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2초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1회로 맞춰주기 위해서 10씩 나눠주게 되면요. 1회일 때 결국 0.2초가 걸렸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동의 주기는 0.2초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5Hz와 0.2초인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정의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 둘이 역수관계임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볼게요. 진폭이 가장 큰 파동, 그리고 파장이 가장 긴 파동을 고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진폭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파장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고요. 그것을 그래프에서 찾아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진폭부터 볼게요. 진폭은 뭐였죠? 진동의 폭이었어요. 그래서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 또는 골까지 떨어진 거리였었거든요. 자, 그러면 진폭부터 한번 재볼게요. 이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를 기준으로 한번 세보겠습니다. 몇 칸이에요? 네, 기역은 두 칸이에요. 니은은요, 중심으로부터 한칸 올라와 있으므로 한 칸이에요. 디귿도 한 칸이네요. 그런데 리을은요, 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칸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폭이 가장 큰 파동은 리을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 파장이 가장 긴 파동을 골라볼게요. 그러려면 파장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파장이란 무엇인가요? 파동의 길이었어요. 네, 장자가 길이라 그랬죠. 그래서 파동이 한번 진동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의 그 길이를 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로 길이를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잡으시면 되는데요. 보통 잡기 쉬운 게 마루에서부터 다음 마루, 골에서부터 다음 골까지죠. 자, 그런데 나는 그냥 이 출발점을 기준으로 잡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진동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의 거리만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또 기억부터 쭉 파장을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기억의 파장은요. 지금 한번 진동하는 데 거리니까 한요 정도가 돼요. 한 칸이 좀안 되죠? 자, 그런데 니은은 어때요? 네, 더 짧습니다. 한 3분의 1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디귿은요. 한번 진동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데까지니까, 이번에는 한 2.5칸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리을을 보시니까요. 한번 진동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여기까지의 길이 파장이 한 칸이 조금 넘어요. 뭐, 1.2라고 해볼까요? 2칸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파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누가 가장 가로 길이가 기나요? 그렇죠. 디귿입니다. 따라서 파장이 가장 긴 파동은 디귿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옳게 짝지은 것은 릴, 디귿.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줄의 한쪽 끝을 잡고 위아래로 진동을 시키면서 줄을 매질로 이동하는 파동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파동이에요. 줄을 잡고 이한 지점에서만 위아래, 위아래 하면서 이 제자리에서만 진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파동이었습니다. 이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만약에 손을 더 크게 흔들면, 그러니까 이 진동의 폭이 더 커진다면, 이 파동의 진폭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겠죠. 진동의 폭이 곧 진폭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더 크게 흔든다고 파동의 파장이 짧아질까요? 파장은 가로 길이였어요. 더 크게 흔든다고 파장 자체가 짧아진다? 이것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장이 짧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자주 흔들어서 이 진동을 많이 만들면 되겠죠. 따라서 손을 더 자주 흔들면 진동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파동의 파장이 짧아진다? 이것이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진폭과 파장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 어떨 때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살짝 적용을 해본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리을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돌고래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변 물체를 식별해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위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결석을 분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몸 곳곳에 이렇게 딱딱하게 돌처럼 굳는 그런 물질이 생기는 것을 결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직접 뭐 째고 들어가서 꺼낼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이러한 초음파를 그냥 몸에 쏘기만 해도 이 안에서 초음파 때문에 부서져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돌고래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변 물체가 뭐가 있는지를 식별을 해낼 수가 있대요. 초음파라는 것은 사실 음파,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소리죠. 이 소리의 초, 벗어난 파동의 전자기파를 우리가 초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돌고래는 이걸 가지고 주변 인식도 하고 뭐 소통도 하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돌고래는 어떻게 소통도 하고 주변에 인식도 하고 할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파동을 통해서 이 물체가 어떻게 생겼구나, 어느 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구나, 이런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소리라고 하는 이 파동을 이용해서 이런 소리가 날 때는 이 말을 의미하는구나, 저 소리가 날 때는 저 말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우리가 고도로 이 소리를 발달시켜서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파동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음파를 쏘므로써

이 결석을 막 미세하게 진동을 시켜서 결국 파쇄까지 시키는 것이거든요. 결국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를 통해서, 아, 파동을 통해서 에너지도 전달할 수 있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질 자체가 전달이 됐나요? 이 경우에 초음파를 우리 몸 안으로 막 어떤 물질을 넣어서 막 이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매질이 전달되지는 않는다.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디귿 3번입니다. 10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우주에서는 지구에서처럼 소리를 내어서 대화하려고 해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대화를 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우주 공간에 나가가지고 어떤 전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자, 소리는 음파라고 하는 파동이었어요. 그런데 파동 중에서도 매질을 필요로 하는 파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리 진동을 전달해줄 매질이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우주 공간에 나가서 우주는 진공 상태잖아요. 진공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매질이 없으므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까닭으로 가장 옳은 것은요, 두 번째 보기입니다. 소리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 매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영화 속한 장면을 보시면은 선생님, 저는 분명히 우주인들끼리 막 얘기하고 소통하고 하는 거본것 같은데요?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아주 예리합니다. 우리 한번 그 상황도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 상황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조건, 이 우주복 안에 각각 기체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쉴 수도 있고요, 생명활동도 유지할 수 있지만 소리도 내고 뭐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안에서까지는 소리가 만들어지고 전달이 되는데 이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소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전파입니다. 전파. 네, 전파. 전파는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파동이었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우주 공간에서도 여기서 수신한 소리를 전파로 변환하여서 다음 사람의 수신기에 보내서 여기서 또 다시 소리로 변환을 해서 소리를 내게끔 하는 그러한 원리로 이렇게 소리를 주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없다면 직접적으로 소리를 주고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소리에 대해서 파동에 적용시켜 볼 건데요. 소리의 세기, 그리고 높낮이랑 연관이 있는 파동의 요소가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리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 하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매칭만 시키면 되잖아요. 매칭시키는 거, 요 정도는 그냥 바로 찾아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이것을 그래프 안에서 해석하고 어떻게 변환할 수 있는지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소리의 세기는요, 우리 진폭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소리의 높낮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리의 세 번째 요소, 소리의 음색. 이것은 파동의 요소 중에 파형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대칭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그래프로도 해석하는 연습,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계속 해볼 겁니다.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은 악보 하단에 있는 기호, 읽어보니까 크레센도라고 써 있는데요. 이 크레센도는 점점 세게 연주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게 연주하라? 즉, 소리의 크기를 더 크게 연주하라라는 뜻이죠. 자, 이 기호를 따라서 연주했을 때 증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당연히 세게 연주하라고 했으니까 소리의 세기가 당연히 커지겠죠. 자, 그런데 이 소리의 세기는 파동의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진폭이요. 그쵸? 그래서 진폭이 커질수록 더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의 진폭도 함께 커질 겁니다. 자, 그런데 소리의 높낮이, 음이 변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크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따라서 소리의 높낮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소리의 높낮이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소리의 진동수 또한 일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기역 디귿인 1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그림은 같은 악기로 소리의 세기나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연주한 소리라고 합니다. 일단 같은 악기라고 했으니까 무엇이 같을까요? 맞아요. 음색이 같을 거예요. 따라서 파동의 파형은 일정할 것이다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되고요. 단순히 세기 그리고 높낮이만 다르게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분석해서 파형으로 나타낸 것이 이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죠. 자, 일단 첫 번째. 가. 이렇게 예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요. 나는 어때요? 뭐가 달라졌어요? 진폭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를 보시면 진폭은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파장이 더 길어졌고요. 그리고 라를 보시면은 이번에도 파장이 조금 더 길어졌구나. 뭐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1번부터 한번 옳은지 판단을 해볼게요. 1번, 가와 나의 세기는 같을까요? 자, 우리 세기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되나요? 진폭이에요. 그러니까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이폭 보니까 가는 3칸, 나는 2칸이네요. 가가 나보다 더큰 소리이므로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2번, 가장 낮은 소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낮은 음의 소리는 진동수가 가장 적은 소리겠죠? 즉, 가장 진동을 덜한 파동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시간 동안 가장 진동 횟수가 적은 것, 바로 다죠. 그래서 낮은 소리는 다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3번. 가장 작은 소리는 무엇일까요? 작은 소리, 마찬가지로 진폭이 가장 작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방금 3칸, 2칸으로 찾았고요. 다 같은 경우에도 진폭이 3칸, 라도 3칸이므로 가장 크기가 작은 것은 나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가장 높은 소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2번 보기와 반대로 진동수가 가장 큰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같은 시간 동안 가장 진동한 횟수가 많은 거. 자, 지금 보시면은 가는 지금 마루가 총 5번 등장을 했고요. 나도 5번 등장했고요. 다는 2번, 라는 한 4번 정도 등장했습니다. 진동수는 가가 나, 가와 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다가 가장 진동수가 적습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소리는요, 가 또는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5번. 다에서 진동수만 작게 한다면 가가 될수 있을까요? 자, 다에서 진동수를 지금보다 더 작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진동수를 더 늘려줘야지 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로 설명했고, 진동수를 높여주면 가처럼 될수 있다라고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소리 가나의 파형을 나타낸 것인데요. 가의 소리에 변화를 줬더니 나처럼 변했대요. 자, 무엇이 변했을까요? 자, 1번. 진폭은요? 둘다세 칸으로 일정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2번. 진동수는 어때요? 더 많이 진동을 했죠? 네, 증가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파형은 어떤가요? 파형을 보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따라서 파형도 일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만 변했느냐? 진동수만 증가한 것입니다. 보기 볼게요. 가수가 무대에서 기존 곡보다 높은 음을 냈다면 진동수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맞죠. 니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크기를 줄였습니다. 자, 그것은 진폭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디귿, 헬륨가스를 마시고 말을 했더니 목소리가 더 높은 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진동수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요. 리을, 밴드의 음악이 절정부에 도달해서 드럼을 더 세게 쳤다. 진폭이 커진 예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자, 그럼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소리 가나의 파형을 분석해서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소리는 음색이 다르다. 자, 보니까 지금 이 반복되는 패턴이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3단을 거쳐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생김새가 다릅니다. 따라서 두 파동은 파형이 다르고요. 즉, 음색이 다르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은 같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진폭 어떤가요? 진폭은 가는 두 칸, 나도 두 칸으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두 소리의 크기는 같을 거예요. 그리고 진동수는 어떤가요?
보니까 우리 이거 셀때 마루나 뭐 본인이 편한 지점 하나를 잡고 몇번 등장했는지 보면 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하나, 둘, 셋, 네번 등장하고요. 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둘, 셋, 네번 등장합니다. 진동수도 일정해요. 그러니까 음도 같은 거예요. 아, 이두 소리는 음색만 다른 거구나라고 해서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실전 선운 수령 문제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마이크로파로 에너지를 전달해서 음식을 데우는 우리 전자레인지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전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무선 통신기기,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노트북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 나와 같이 파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예 또는 정보를 전달하는 예를 한 가지씩 서술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안에 마이크로파를 쏘게 되면은 이물 분자들이 막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서 마찰열 때문에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지금 전달을 하여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달된 예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에너지 전달한 예시 또 다른 예시 뭐 있었을까요? 우리 교재에 뭐 해안 침식이 일어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럼 나는 뭘까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혹은 화면에서 보고자 하는 이 정보들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걸까요? 바로 전파를 통해서 그 파동의 정보가 전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메시지를 보낼 때 내가 안녕이라고 쳤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파라는 파동으로 변환을 해서 암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지국으로 그 전파를 써서 정보를 보내고요. 그럼 그 기지국에서 다시 수신자에게 전파를 보내고요. 그 받은 전파를 다시 또 암호화를 거쳐가지고 출력기기에다가 화면에 뜨게 되는 거죠. 안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는 예시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는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뭐, 전화라든지 메시지 주고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모범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에서 서술한 예에 대해서 에너지나 정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 파동의 요소를 고려하여 각각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너지, 정보 전달하는 거 알겠어. 그런데 파동에 무엇을 변화시켜서 이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느냐? 파동의 요소들. 있잖아요.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파동의 진동수라든지, 아니면 파동의 진폭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동의 파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암호화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파동의 형태를 다르게 함으로써 정보 또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초음파로 결석을 파쇄할 때는 더잘 파쇄하기 위해서 초음파의 진폭을 더 크게 해서 진폭이 커지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더 크게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빛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광통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빛도요, 파동입니다. 그죠?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뭐 색이라든지 진동수라든지 이런 거를 바꾸면 정보를 담아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빛의 파장과 빈진폭도 변화시키면은 정보의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소리 가나에 변화를 줬을 때 파형이 이렇게 이렇게 각각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를 주었느냐? 자, 이거를 찾아보시면 되는 것이겠죠. 자, 일단 가 변화부터 볼까요? 첫 번째, 진폭 변했나요? 자, 진폭은 처음에 두 칸이었는데 처음에 한 칸으로 맞아요. 진폭이 줄어들었어요. 즉, 소리의 세기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세기가 감소했을 거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진동수도 변했나요? 네, 맞아요. 지금 마루가 두 개밖에 안 보이는데 여긴 네 개나 보이네요. 진동수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음이 높아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파형은 어떤가요? 생김새가 둥근 언덕 모양으로 그대로죠. 따라서 파형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아, 음색은 똑같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나에서는 뭐가 다른지 볼까요? 마찬가지로 진폭은 어떤가요? 두칸두 칸으로 진폭은 일정합니다. 자, 그리고 진동수도 한번 볼까요? 진동수는 마루가 두 번, 두 번으로, 진동수도 일정하네요. 그런데 뭐만 달라요? 파동의 생김새요. 따라서 파형만 다름으로 지금 이 소리는 어떻게 들릴 것이다? 음색이 다르게
들릴 것이다 라고 이 내용을 적어서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파동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논술형 문제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다음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성 합성과 관련

관련된 가상 수사 상황입니다. 자, 요즘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서 내가 전화를 받는 순간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이거를 그 소리의 파형을 분석을 해가지고 복제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범죄에 이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를 보시면은 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똑같이 복제하기 위해서 모방해야 된 소리의 3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 파동의 어떤 요소랑 대응되는지를 쓰래요.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내용, 소리의 3요소와 파동과 연결을 지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소리의 세기는요, 파동의 진폭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소리의 높낮이는요, 맞아요. 파동의 진동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음색이었는데요. 이러한 음색은 파동의 파형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냥 이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마지막으로 이 음색은 사람마다 다른 독특한 목소리의 느낌인데요. 이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물리량을 종합적으로 복제해서 특정인의 목소리를 만들고 이를 범죄에 악용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 만약에 과학수사관이라면은 두 목소리 파일의 결정적인 차이를 찾기 위해서 그세 가지 요소 중에 어떤 요소를 가장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의 세기, 높낮이, 그리고 파형 중에 무엇을 가장 잘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파형이에요. 왜냐하면 색이라든지 뭐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파형은 목소리의 지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언뜻 듣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파형 생김새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사람의 성대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뭐 발성 습관이라든지 이 구강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미세하게 다르게 본인만의 고유한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 인공지능은 거기까지는 복제를 하기가 어렵 다고 해요. 그런데 뭐 머지않은 시일 내에 그것까지 복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요즘에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해낼 때 이런 파형 분석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범 답안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파형을 가장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 이유는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복잡하고 독특해서 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단원 빛과 파동에 대한 모든 문제도 다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새로운 4단원 문제풀이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가까운 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1: 역사적 인물의 반전 이야기.
0: 우리 동네로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를 보는 한국사 김준우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0: 선생님, 좀 있으면 방학이잖아요. 혹시 휴가계 세워보셨나요?
1: 아, 휴가만 떠나는 상상을 해보면 역시 한적한 섬에서 유유자적 힐링 라이프를 즐기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0: 자, 선생님의 소중한 휴가를 지켜드리기 위해 섬 하나를 추천드릴게요.
1: 지킨다는 말을 강조하시는 거 보니 뭔가 있나 보네요. 빨리 추천해주세요.
0: 눈치가 빠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은 제주도잖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큰 섬은 어디일까요? 힌트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1: 아, 혹시 설마 역사책에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그곳인가요? 정답.

0: 강화도.
1: 아, 네. 정답입니다. 자, 이따 상품 드릴게요. 강화도는 한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역사 교과서 같은 섬인데요. 그만큼 할 말도 많고 볼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강화도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0: 저 지금 떠오르는 사건들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강화도 하면 방어, 피난 뭐 이런 단어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1: 역시 이제 딱 하면 이제 척 나옵니다. 강화도는 천의 요새로 불리며 여러 왕들의 발길을 이끈 섬인데요. 일단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 확실히 바다로 둘러싸인 강화도라면 몽골을 상대로 최고의 군사지역이네요.
1: 주변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실 강화도는 삼국시대부터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던 승부처이기도 했습니다.
0: 네? 저희 서울편에서 공부했잖아요. 삼국시대 격전지는 한강유역 아니었나요?
1: 맞죠, 맞죠. 근데 그 한강으로 들어가는 내륙백길의 관문이 바로 강화도거든요. 한강을 비롯한 여러 강이 유입되는 곳이라 해상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한데 이런 점들 때문에 강화도는 고려 대몽항쟁 이후 다른 전투에서도 임금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어요.
0: 한 지역에서 전쟁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가슴 아프지만 그만큼 꼭 알고 있어야겠죠? 얼른 더 들려주세요.
1: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강화도 항전의 역사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달리면 닿는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지금은 다리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그저 가까운 여행지처럼 느껴지지만 다리가 없던 옛날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한강과 임진강, 예선강이 한꺼번에 모여 빠져나가는 입구에 자리 잡은 강화도는 마치 강처럼 폭이 좁고 물살이 거센 바다가 육지와 이 섬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섬 둘레에는 끝없이 펼쳐진 갯벌이 있어서 바다에 익숙치 않은 군대는 배를 대기조차 어려웠지요. 바로 이 지리적 특징 때문에 강화도는 우리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운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질 때마다 임금과 조정이 마지막으로 몸을 피하던 곳,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오늘은 강화도가 어떻게 세 번이나 한반도의 운명을 짊어진 섬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23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무렵 동아시아는 칭기즈칸이 세운 몽골 제국의 칼날 앞에 떨고 있었죠. 1231년 몽골이 처음 고려를 침입한 뒤 당시 고려의 실질적 권력자였던 최후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무려 300년 넘게 지켜온 수도 개경을 버리고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기로 한 것이죠. 당시 신하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생각은 다르겠습니다. 초원에서 말을 달리며 자란 몽골군은 세계 최강의 기병이지만 바다 싸움에는 약했거든요. 그 약점을 노려 섬으로 들어가 장기전을 펼치겠다는

0: 계산이었습니다. 1232년 6월 최후는 마침내 강화도 천도를 강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7월 고종 임금이 직접 개경을 출발해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강화도는 이제 단순한 피난지가 아니라 39년 동안 고려의 새로운 수도였던 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세워진 화려한 궁궐들은 사라졌지만 그 위용이 서려있던 터가 바로 지금 강화 읍내에 남아있는 고려궁지입니다. 강화도가 임시 수도가 된 뒤 몽골은 무려 6차례나 고려를 침입했지만 끝내 강화도를 함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거센 물살과 갯벌이라는 천연 방어선이 고려 왕실을 지켜준 것이죠. 고려 조정은 이 섬에서 자그마치 39년을 버티며 항쟁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강화천도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임금과 귀족들이 섬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동안 본토의 백성들은 몽골군에게 그대로 노출되어야 했거든요. 그래도 강화도가 끝까지 버텨준 덕분에 고려라는 나라가 독립성을 유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약 400년 뒤 강화도는 또다시 임금을 맞이하게 됩니다. 1627년 만주에서 세력을 키운 후붐이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입했습니다.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인조는 다급하게 강화도로 몸을 피했습니다. 고려 때 몽골이 강화도를 넘지 못했던 역사가 조선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준 것이죠. 후금의 군대는 강화도 맞은편까지 진격해 들어오며 압박을 했지만 바다에서의 전투에 약했던 그들은 강화도의 거센 물살을 쉽게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형제의 맹약을 맺고 전쟁을 마무리했죠. 인조는 두 달 만에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강화도는 또다시 왕실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해낸 셈입니다. 하지만 9년 뒤인 1636년 12월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꾼 뒤 황제인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입했습니다. 바로 병자호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조는 이번에도 강화도로 가려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군대의 진격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청의 선봉대가 이미 한양 북쪽까지 들이닥쳐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차단해버린 것이죠. 결국 인조는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종묘의 신주와 왕실 가족들만 먼저 강화도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강화도 방어를 책임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청나라 군대는 절대 바다를 건너오지 못한다 라며 방심한 채 있었죠. 하지만 청나라는 이미 명나라에서 항복한 수군을 동원하고 갑곶 건너편에 강력한 대포를 배치하여 상륙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결국 1637년 2월 15일 청군은 대포를 앞세워 갑곶 해안으로 상륙을 시도했고 다음날인 20일 강화도는 허망하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방어를 책임진 관리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도망쳤고 강화도의 백성들과 왕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왕자인 복림대군과 세자빈이 청나라 군대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이 남한산성에 전해지자 인조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1637년 2월 24일 인조는 남한산성의 문을 열고 삼전도로 나아가 청 황제 앞에서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1: 와, 왜 최후의 보루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강화도 입성 여부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걸 보면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찾게 될 수밖에 없는 최고의 피난처이긴 했네요.
0: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천연의 요새라도 결국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모여야 진정한 보루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그런데요, 선생님. 네. 누군가는 안전을 위해 이 강화도를 택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강화도가 벗어나고 싶은 피눈물의 공간

어떤 이들이 왜 강화도로 떠나야만 했고, 또 어떤 흔적들을 남겼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분, 왕족들은 어디로 유배를 갔을까요? 보통 유배라고 하면 이 제주도나 함경도처럼 아주 먼 곳을 떠올리기가 쉽죠. 그런데 이 조선의 왕이나 이 왕자처럼 권력과 가까웠던 인물들은 조금 다른 곳으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강화도입니다. 이 강화도는요, 예로부터 유배 1번지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지도를 살펴볼게요. 한양 광화문에서 강화까지는 약 140리 길입니다. 약 50km 정도죠. 오늘날 차로 1시간? 당시에도 걸어서 하루면 도착하는 거리였습니다. 이 폐위된 왕이나 왕자들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 보내기보다는 이 가까운 곳에서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었기에 강화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이 강화로 들어가려면 물살이 무척 센 해협을 건너야 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는 순간 이 가시나무 울타리에 갇히는 위대한 치가 시작됩니다. 이 손을 뻗으면 닿을 듯 도성이 가깝지만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거리. 그 심리적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겠죠. 강화도에 발을 들인 첫 번째 비운의 주인공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입니다. 안평대군은 세종의 아들로 문종과 수양대군과 함께 뛰어난 왕자로 평가받던 인물입니다. 특히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서요. 그의 꿈을 바탕으로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와 관련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 정치적 상황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문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 조정에서는 권력 다툼이 본격화된 것이죠. 이 안평대군은 단종을 지지하는 세력에 속해 있어 수양대군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급변하죠. 이 수양대군은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 반대 세력을 제거했고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압송된 뒤 교동도로 이송되어 사사되었습니다. 이 예술을 사랑하던 왕자가 이 정치적 갈등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다음은 강화도의 살챙이 마을을 살펴볼까요? 이 마을의 이름에는 선조의 늦둥이 아들이었던 용창대군의 비극적인 서사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영창대군은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 겨우 8살의 나이에 강화도로 유배를 오는데요. 이 당시 기록들을 보면 가시 울타리에 갇힌 이 어린아이에게 가해진 핍박이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이 음식에 모래를 섞어주거나 이 식사량을 줄이며 괴롭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1614년, 영창대군은 차가운 유배지에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창대군이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날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방을 뜨겁게 달궈 죽였다는 증살 이야기인데요. 당시의 정황을 기록한 문건들을 보면요. 강화부사 정황이 아궁이에 불을 엄청나게 많이 떼서 이 아이를 쪄 죽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종일 문지방을 붙잡고 울부짖다가 쓰러졌다. 옆구리뼈가 다 탔다. 라는 끔찍한 묘사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역사를 바라볼 때는 이러한 기록을 그대로 단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나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쇠약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살이라는 방식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덧붙여진 해석인지는 지금도 의견이 나뉘는 부분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요, 어린 나이에 유배된 영창

0: 홍대군이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화도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흔적은 지명으로도 전해지고 있죠. 영창대군의 죽음과 관련되었다고 전해지는 살챙이 마을이라는 이름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여러 유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전승은 당시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던 이 광해군 역시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뒤 강화도에 속한 교동도로 유배되었고 이후 1637년에는 제주도로 이송되었습니다. 강화도는 이처럼 한 집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머물렀던 역설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평대군부터 광해군까지 강화도로 유배왔던 왕족들의 드라마틱한 사연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140리라는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만에 달려올 수 있는 희망의 거리였겠지만 이들에게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절망의 거리였습니다.
1: 권력을 잃은 왕족들의 최후를 들어보니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누군가에게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요새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자유를 잃어가는 허망한 공간이었군요.
0: 그런데 또 이 강화도가 모든 왕족의 마지막 무대는 아니었습니다. 강화도령이라고 불린 철종은 어린 시절 강화도에서 평민의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훗날 새로운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1: 한 장소에 항전의 의지부터 삶의 마지막 절망, 새로운 삶에 대한 기회까지 참 많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0: 오늘 선생님이 휴가지로 강화도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저도 강력 추천입니다. 책 속에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땅을 딛고 서서 직접 보고 느끼며 역사를 공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1: 잠시만요. 강화도 탐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화도의 또 다른 이야기까지 듣고 가면 더 좋겠죠? 다음 시간까지 킵해주세요.
0: 정말요? 저 다음 시간도 너무 기대돼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1: 우리 동네에 숨겨진 생생한 역사 이야기.
0: 도시로 보는 한국사.
1: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안녕.

만점왕 5학년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리막이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이번 시간 배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는요, 네 번째 개념 올림을 알아볼 거고요. 버림도 알아볼 겁니다. 올림, 버림 둘 다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자고요. 자, 이번 시간 배울 내용 살펴봤으니까 바로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활짝 열어봐야 되겠지요. 오늘의 OX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친구들은 바나나 좋아요? 선생님은 바나나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유도 좋아하고요. 자,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정답을 예상해 보세요. 바나나는 나무에서 자란다. 우리 4학년 때 한해살이 식물, 여러해살이 식물 배웠지요.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나는 나무에서 자란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바나나는 길쭉한 줄기 같은 것에서 자라는 열매이니까 나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정답은 손가락으로 짚어주세요. O인지 X인지 정답은? 오가 아니라 바로 X였습니다. 바나나는요, 긴 어떤 그 줄기 같은 것에서 자라는 열매 같으니까 나무 같지만 실제로는요, 바나나는 키가 큰 풀에 속합니다. 우리 4학년 때 여러 해 살이 식물, 뭐 한 해 살이 식물 배웠잖아요. 나무는 무조건 여러 해 살이 식물이었죠. 이 바나나도

여러 해 살이 식물이긴 해요. 한 해만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또 새순이 돋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여러 해 살이 식물이지만 나무는 아니에요. 나무처럼 보이는 키가 큰 풀이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X였습니다. 어때요? 정답 맞췄나요? 자, 이렇게 우리 생각을 활짝 열어봤는데요. 여러 해 동안 역경을 견디고 바나나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묵묵히 버티면서 이 바나나같이 달콤한 만점왕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죠. 자, 그럼 생각을 활짝 열었으니까 그대로 한번 개념으로 달려가 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나나 얘기하니까요. 바나나가 먹고 싶어지네요. 자, 오늘은요. 올림과 버림을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자, 먼저 우리 올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술을 올려서 어림하기인데요. 자, 올림은 뭐냐면 구하려는 자리에 아래 술을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올림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올려, 올려. 이게 바로 올림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86을 올림해서 나타내 볼게요. 자, 구하려는 자리 아래 수를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10의 자리까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10의 자리 아래 수인 6을 1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면 190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00의 자리 아래인 86을 100으로 보는 겁니다. 올려, 올려. 따라서 200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구하려는 자리 아래 수를 무조건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올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5.379를 볼게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 아래인 0.079를 0.1로 보고 5.4라고 올림으로 나타내 줄수 있다는 것이죠. 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봅니다. 그러니까 소수 둘째 자리 아래인 0.009를 0.01로 보고 올려 올려 따라서 5.38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올림은요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어디를 구하려는 자리에 아래 수를 무조건 올려준다. 이것이 바로 올림입니다. 자, 올림이 있다면 버림도 있겠죠. 이번엔 버림을 볼게요. 구하려는 자리의 아래 수를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버림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무조건 버려, 버려. 이게 버림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86을 버림해서 나타내 봅니다. 10의 자리까지 한번 나타내 보죠. 그러면 10의 자리 아래 수인 6을 그냥 0으로 보는 거예요. 6이든 9든 8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버려, 버려. 그러니까 180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봅니다. 그러면 100의 자리 아래인 86을 그냥 0으로 보는 거예요. 80이든 75든 뭐 11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버려, 버려. 그래서 100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볼게요. 5.379입니다. 이번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봅니다.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 아래 수인 0.079를 그냥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5.379는 5.3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봅니다. 소수 둘째 자리 아래인 0.009를 이번엔 0으로 봅니다. 무조건 버려, 버려. 그래서 5.3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버림이에요. 무조건 버리는데요. 구하려는 자리에 아래 수를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버림. 버림이라고 합니다. 올림과 버림 구분이 되었나요?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우리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수를 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올림,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10의 자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10의 자리 아래 3을 그냥 10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783을 10의 자리까지 올림해서 나타내면 790 이렇게 올려서 나타내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엔 1032이에요. 10의 자리 아래 2죠. 2를 그냥 10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를 1 크게 따라서
1,030이 아니라

아니고 1040 이렇게 올려 올려 나타내 주는 것이 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2번 보죠. 역시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보는 겁니다. 올림이에요. 올려 올려. 자, 4.206입니다. 소수 첫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 자리 0.006을 그냥 우리는 0.1로 보는 거예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3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소수 둘째 자리입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역시 0.006을 그냥 0.01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4.21 이렇게 올려서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자, 이번엔 25.387입니다.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아래 수들을 올려서 나타내면 25.3이 아니라 25.4 이렇게 올려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둘째 자리까지입니다. 25.38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그 아래를 올려서 나타내면 25.38이 아니고 25.39 이렇게 올림에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림 문제였고요. 자, 이번엔 버림 문제 한번 풀어보죠. 3번입니다. 수를 버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올림이든 버림이든 중요한 건 문제를 풀때 어느 자리까지라고 말하는지를 잘 보세요. 100의 자리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 자리 수 13을 100으로 그냥 100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0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래 자리 수를 100으로 본다면 올림이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버림이라고 했기 때문에 13을 0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800 이렇게 버림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다음은 2번입니다. 1220이에요. 100의 자리까지라고 했습니다. 20을 역시 그냥 0으로 버려서 생각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1220은 1200으로 버림을 통해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4번인데요. 역시 버림에서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7.335입니다.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래요. 그러면 그 아래를 그냥 0으로 보고 우리는 7.3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둘째 자리까지라고 했습니다. 둘째 자리 그 아래를 다 0으로 보고 7.33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49.168입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아래를 모두 0으로 보고 49.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둘째 자리까지이기 때문에 그 아래를 모두 0으로 보고 49.16 이렇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올림 버림 문제 문제를 풀며 이해해 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문제 해결해 볼게요. 올림 버림 오늘의 주인공 잘 기억하면서 교과서 문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봅니다. 6721을 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눈여겨볼 것은 올림인지 버림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자리까지인지를 잘 봅니다. 10의 자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래 자리 수를 그냥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자, 10의 자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2를 그냥 10으로 올려서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6700 30. 이렇게 10의 자리 숫자를 1 크게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엔 100의 자리까지입니다. 100의 자리까지이기 때문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 21을 100으로 올려서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100의 자리 숫자 7을 1 크게 6800. 이렇게 100의 자리까지 올려 올려 올림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번 문제는 버림입니다. 수를 버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버림과 10의 자리 눈여겨보고요. 10의 자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1의 자리가 뭐 1이든 5든 7이든 9든 그냥 0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10의 자리까지 8260 이렇게 적어주면 2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버림은 무조건 버려 버려. 올림은 무조건 올려 올려 잘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3번은요.

올림입니다.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었을 때 18,000이 되는 수를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올림이고 어느 자리까지? 천의 자리까지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천의 자리까지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 980을 그냥 천으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올려 올려 이게 올림이니까요. 따라서 올림하면 17,000입니다. 두 번째, 18,080이에요. 80을 그냥 천으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올려 올려 올림이니까 말이죠. 따라서 올림하면 19,000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17,601, 601을 그냥 무조건 천으로 보는 거예요. 올림이니까. 따라서 올림하면 18,000입니다. 따라서 18,000이 되는 수는 세 번째 여기에 동그라미 표해 주면 되겠습니다. 올림이 무엇인지 잘 보고요. 각각 나타내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3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차를 구해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차는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각각 어떤 수인지 구해보자고요. 자, 기역은요, 382를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니은 390을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선생님이 동그라미와 밑줄을 그은 이유를 알겠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역은요, 올림이고요, 10의 자리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아래인 2를 그냥 10으로 생각하고 390이구나 구할 수가 있겠죠? 자, 390을 버림해서 100의 자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90을 그냥 0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버려버려. 버림. 따라서 300으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차를 구해볼까요? 큰 수인 390에서 300을 빼주면 우리는 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예요? 90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9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차라고 나온 김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한번더 떠올려 봅니다. 합은 뭐예요? 덧셈의 결과. 차는 뭐예요? 지금 보는 것과 같은 뺄셈의 결과. 곱은 뭐예요? 곱셈의 결과. 그리고 하나 더. 몫은 뭐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나눗셈의 결과이죠. 합, 차, 곱. 목, 이런 용어들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수를 올림해서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올림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올려, 올려. 첫째 자리까지. 자, 그렇다면, 소수 첫째 자리 그 아래를 무조건 올리는 것이니까 64.9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8보다 1 크게. 다음은 둘째 자리입니다. 64.825이니까 둘째 자리 그 아래를 무조건 올리면 64.83이다. 이렇게 그리 어렵지 않게 5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자리까지인지를 잘 보고 실수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버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28,000인 수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버림이라고 했고요. 천의 자리까지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보죠. 자, 41을 그냥 0으로 보면 28,000, 그리고 천의 자리까지라고 했으니까 900을 0으로 보면 27,000, 그리고 1을 0으로 보면 28,000, 그리고 999를 0으로 보면 26,000, 그리고 800을 0으로 보면 27,000. 따라서 28,000이 되는 수는 어디 있나요? 1번과 3번에 있죠. 정답은 두 개다. 골라주면 1번, 3번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버림 문제였네요. 다음은 7번 문제. 우민이네 학교 5학년 학생들이 정원이 10명인 놀이기구를 모두 타려고 합니다. 놀이기구는 적어도 몇번 운행해야 하는지 구해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이 7번 문제에 여기 중요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필통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의 색연필, 볼펜, 뭐 형광펜 다 좋습니다. 하나를 꺼내서 여기에 자, 마구마구 중요하다 표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은 별 모양을 마구마구 그려줄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시하고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놀이기구는 적어도 몇번 운행해야 하는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조건을 다시 보면은 정원이 10명

10명이래요. 이 말은 10명까지 탈수 있다 이 말이죠. 우민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교 5학년 친구들은 모두 457명이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모두 타야 돼요. 너는 못 타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타자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7명 보세요. 7명은요, 10명이 채안 되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기구는 출발해야 됩니다. 모두 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올림을 해야 할까요? 버림을 해야 할까요? 버림은 그냥 그 아래를 0으로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10의 자리까지 버림하면 7명은 어떻게 돼요? 0이 돼 버리죠. 우리는 왜못 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요, 모두 타야 하기 때문에 이 7명도 그냥 10명으로 보는 거예요. 7을 10으로 본다. 이건 뭐예요? 버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배웠던 올림이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 457을 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고 한번 생각해 볼래? 이런 문제로 바꾸어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457을 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460명인데 몇번 운행해야 하나요? 정원이 모두 10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460을 10으로 나누어 주면 그 몫은 46. 따라서 최소한 46번은 운행해야 다탈수 있겠네요. 정답은 46번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올림이 필요한지 버림이 필요한지 말이죠. 정답 46번입니다. 자, 이렇게 7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버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6,500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6,400 얼마면 어떨까요? 그냥 버림이기 때문에 6,400이 되어버리겠죠. 따라서 100의 자리 숫자는 5, 6,500부터 출발합니다. 어디까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다가 6,599까지. 왜? 6,600이 되는 순간 버림하면 그냥 6,60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자, 두 번째 조건은요. 바로 뭐예요? 10의 자리 숫자는 7이래요. 따라서 이 중에서 10의 자리 숫자가 7이 되려면 바로 6,579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가장 큰 수라고 했기 때문에 1의 자리는 9가 돼야 되겠죠. 정답은 6,579입니다. 다음은 9번 문제. 상자 한 개를 포장하는데 리본 1m가 필요하대요. 리본 575cm로는 최대 몇 개의 상자를 포장할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이 문제도요. 7번 문제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별표 또 치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최대 몇 개의 상자를 포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잘 보세요. 한 개를 포장하는데 1m 100cm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575cm래요. 그러니까 여기 75cm는요, 100cm가 안 되기 때문에 포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모자라는데 어떡해요? 못 하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올림일까요, 버림일까요? 그래요. 버려줘야 됩니다. 75cm이기 때문입니다. 100cm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버림이에요. 버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500이 되고요. 하나에 포장하는데 100cm가 필요해라고 했으니까 500을 100으로 나누어주면 최대 몇 개? 5개의 상자를 포장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정답은 5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올림이 필요한지 버림이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보자고요. 다음 10번 문제 살펴봅니다. 네 자리수 네모네모 65를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4,300이래요. 처음 네 자리수를 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이쯤에서 우리 오늘의 꿀팁 포인트가 등장할 때죠. 바로 오늘의 꿀팁입니다. 자, 만점왕으로 가는 포인트. 오늘의 꿀팁은요, 이거예요. 한 번에 맞히는 것보다 다시 풀수 있게 이해하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이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내가 다시 풀수 있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생각하며 풀어볼게요. 자,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요. 처음 네 자릿수를 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래요. 그러니까 처음 네 자릿수를 구해줘야겠는데요. 자, 문제를 다시 보니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4,300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4,365라고 하면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4,400이 되어버리겠죠? 안 돼요. 따라서 아, 4,265여야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4,300이겠네. 따라서 처음의 수는 바로 4,265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정답이 아니죠? 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0의 자리 아래 자리 5를 10으로 봅니다. 따라서 4,270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다시 풀수 있게 이해하자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가 숫자만 바꿔서 다시 나온다면 그때도 내가 이 문제를 풀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올림, 버림을 떠올리며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꿀팁 기억하자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1번 문제 만나볼 차례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탁구공을 112개 만들었대요. 다음 판매 계획대로 탁구공을 판매한다면 최대 판매 금액은 얼마일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거죠. 적어볼게요. 탁구공의 최대, 가장 많이 판 금액, 최대 판매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부터 찾아주고요. 다음은 계획을 세워봅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데요. 자, 탁구공을 이렇게 판매 계획을 세웠습니다. 10개씩 한 상자에 넣어서 한 상자에 이 돈으로 판대요. 그러니까 최대 몇 상자까지 넣을 수 있는지를 알면 거기에 곱하기 4천 하면 되겠지요. 따라서 계획은 최대 몇 상자까지 넣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렇게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계획만 세우면 뭐예요? 실천을 해야 되겠지요? 자, 이제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해결하기인데요. 탁구공을 10개씩 넣어 판다라고 했기 때문에 111을 올림해야 할까요? 버림해야 할까요? 헷갈리나요? 10개씩이기 때문에 두 개는 어떻게 돼요? 두 개는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10개가 안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때는 버려줘야 돼요. 버림하여 몇 자리까지?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바로 110이기 때문에 몇 상자? 10개씩 한 상자, 110을 10으로 나누어 주면 11상자까지 팔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모두 팔았을 때 생기는 최대 판매 금액은 11상자 곱하기 4천에서 얼마예요? 4만 4천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10개씩 넣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두 개는 그냥 포장 못 하겠다. 따라서 버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자라고 생각하면 반은 푼 겁니다. 11상자 거기에 4천 곱하면 4만 4천원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이번에는 카페로 왔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수제 딸기 우유 2,550ml를 만들었대요. 2,550ml. 자, 판매 계획은 이거예요. 100ml씩 한 팩에 담아 한 팩에 3,000원에 판대요. 최대 판매 금액 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0ml는 100ml가 안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팩에는 못 담아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버림. 어느 자리까지? 100의 자리까지 버림에서 나타내면 2,550은 바로 2,500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100ml씩 담아서 파니까 2,500을 100으로 나누어 주면 25팩까지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한 팩에 3,000원이기 때문에 25
곱하기 3000 얼마예요?

0: 바로 7만 5천 원의 최대 판매 금액 구할 수가 있겠다. 정답은 얼마? 7만 5천 원. 이렇게 버림을 통해 또 되돌아보기 문제까지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11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 개념 정리해 볼게요. 탄탄 든든! 이번 시간 개념 정리! 개념 4. 올림을 알아볼까요?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올림이라고 합니다. 개념 5. 버림을 알아볼까요?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수를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버림이라고 합니다. 탄탄, 든든! 개념 정리, 끝! 도전! 이번 시간 마무리 퀴즈 확인해보기 전에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봐야 되겠지요? 지난 시간 마무리 퀴즈 정답은요, 바로 19, 20, 21, 22, 23, 24, 25입니다. 역시 수강국위 게시판에 많은 친구들이 글을 남겨줬고요. 정답을 맞춰주었는데요. 잘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 마무리 퀴즈도 도전해볼 거죠. 바로 이번 시간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6.741을 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일지 이번 시간에 배웠던 올림을 떠올리며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알죠? 정답하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또 많이 많이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글을 남길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올림, 버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 이어나가 볼게요. 그럼 우리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우리 교과서 속 역사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은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북원 교재에 있는 첫 번째 소단원에 해당되는 내용들 모두 공부했습니다. 서술형 평가 연습까지 같이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때요? 서술형 평가 답안 잘 적을 수 있겠나요? 좋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 북2 교재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북2 교재 안에 있는 첫 번째 소단원에 해당되는 개념을 간단히 복습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중단원 쪽지시험 그리고 중단원 확인평가까지 해서 쭉 문제풀이 열심히 해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이번 시간, 이번 강의를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 미리 혼자 스스로 북2 교재에 있는 문제풀이 다 하고 채점까지 하고 오세요. 그리고 이번 강의는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헷갈렸던 부분 그리고 틀렸던 부분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퀴즈의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퀴즈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 지은 집으로 땅을 움푹 파서 만든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우리 친구들 정답은요?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숭화고기 게시판에 그 이름을 잘 남겨주었어요. 정답이 바로 움집이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지었던 집은 막집,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지었던 집은 움집. 이제 그 이름을 우리 친구들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북2 교재 준비하고 간단한 개념 정리부터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북2 교재입니다. 북원 교재 뒤에 있는 그 교재와 여러분 색깔펜, 형광펜 준비하고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해요. 자, 먼저 중단원 핵심 복습 첫 번째 부분은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등장한 시대가 바로 구석기 시대였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깨뜨리거나 혹은 다른 돌로 찍어서 떼어내어 만든 뗀석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돌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뭐 나무나 동물, 뼈 등으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죠. 그리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연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집했습니다. 열매를 따거나 식물 뿌리를 캐는 것을 우리가 채집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또 뿐만 아니라 동물을 사냥해서 식량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주먹도끼는 바로 뗀석기의 대표적인 도구죠. 그 시대의 만능 도구, 스마트폰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했던 부분도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먼저 동물이나 바위 그늘 막집에서 살았고요. 또 중요한 거, 불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불의 발견, 구석기 시대라는 거,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신석기가 아니라 구석기 시대부터 불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옷을 만들어 입을 때 구석기 시대에는 아직 실을 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혹은 나뭇잎이나 풀 등을 이렇게 몸에 걸쳐서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먹을거리를 찾아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자, 아래 사진을 보면 제천 전말 동굴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굴이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동굴에서 생활을 했고 동굴이 없을 때에는 바위 그늘이나 혹은 막집을 지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제천 전말 동굴은 남한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에요. 주로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생활했던 동굴이 북한 지역에서는 많이 발견이 됐는데 남한 쪽에서는 오랫동안 발견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초로 발견된 게 바로 이 제천의 전말 동굴이다. 그래서 이 동굴 안에 보면 뗀석기 그리고 동물 뼈 화석과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왔어요. 신석기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돌을 활용해서 도구를 만들었지만 그 방법이 달랐죠. 돌을
갈아서 만들었고요. 정교하게 다듬어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뗀석기, 간석기. 자,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살았냐면요. 물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강가, 바닷가 주변에 움집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죠. 이 움집들이 여러 채 모여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마을을 이루어서 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조, 기장 등을 재배하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 농사도 신석기 시대에 하면 여러분이 바로 떠올려야 될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면 움집의 모습인데요. 여러 채가 이렇게 모여 있지요. 서울 암사동 유적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 움집이 지금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위에 움집은 우리가 복원을 한 거예요. 그치만 움집 터가 서울의 암사동에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움집 어디 근처에 지었다라고 했죠? 맞아요. 바로 강가 혹은 바닷가 근처에 지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서울 암사동은 한강 유역이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연결해서 기억해 둘수 있겠습니다. 이 아래에 보면은 땅을 움푹 파서 기둥을 세워서 만들었어요. 자, 그다음 이어서 볼게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하기도 하고 음식을 불에 조리해서 먹기도

기도 했죠. 여기 빗살무늬 토기의 사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빗으로 그은 듯한 그런 무늬가 나와 있고, 아래는 뾰족해서 강가나 바닷가 부드러운 모래에 꽂아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 다음으로 울타리를 치고 가축도 기르기 시작했어요. 작은 동물들을 잡아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이 동물을 도망가지 못하게 우리를 치고 그 안에서 몸집이 커질 때까지 길러서 그래서 먹은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지혜를 활용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섯 번째, 가락바퀴로 식물 등에서 실을 뽑고 뼈바늘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 가락바퀴 등장했죠. 가락바퀴가 등장한 것은 구석기가 아니라 신석기다. 신석기 시대에 비로소 이제 실을 뽑아서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죠. 그 다음에 돌 그물줄로 만들어 그물을 매달아 물고기 잡이를 했습니다. 왜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 살았잖아요. 물고기 잡이도 이렇게 그물을 이용해서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 금속의 시대가 열렸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살펴볼게요. 이 청동이라는 거, 금속이 발견은 됐지만,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든 합금이지요. 재료도 구하기 쉽지 않고 만들기도 어려워서 주로 제사 도구나 무기 또는 장신구를 만드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여전히 청동기 시대에서 농사 도구나 생활 도구는 돌이나 나무 이렇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토기의 이름 바뀌었죠. 신석기 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였는데 청동기 시대에는 민무늬 토기로 바뀝니다. 무늬가 사라지고 전혀 무늬가 없고 또 민무늬 토기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이렇게 납작한 모양이에요. 빗살무늬 토기랑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청동으로 만든 청동 거울의 뒷면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본격적으로 벼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곡식의 수확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잡곡보다 이 벼농사는 같은 땅의 면적이더라도 그 양이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곡식의 수확량이 늘어났잖아요. 먹고도 남는 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남는 양을 누군가는 많이 가지게 되고, 누군가는 적게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계급이라는 것이 발생했다. 언제? 청동기 시대에. 그리고 이 계급이 점점 높아지고, 이 사람의 힘이 점점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자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배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바로 탁자식 고인돌이죠. 이 고인돌은 막강한 힘을 가진 지배자의 무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살펴볼게요. 고조선의 건국. 고조선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국가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앞에 우리 역사 속 최초 국가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별 표시해두세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삼국유사라는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단군 왕검의 건국 이야기다라고 해서 단군 신화라고도 불러요. 자, 이 고조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했죠. 그 법의 이름이 바로 팔조법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세 가지 내용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걸 통해서 살인과 같은 큰 죄는 그 시대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법의 조항도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곡식이 있었구나. 아, 농사지었겠네. 그리고 내 곡식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알수 있고요. 마지막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으며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 말은 즉 계급도 있었고 50만 전, 즉 화폐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였구나까지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철기의 전래라고 이야기하죠. 기원전 4세기경 철기 문화가 이제 이 고조선에 전해지게 됩니다. 철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곡식의 생산량이 더욱더 늘어났고요. 철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전쟁도 활발해졌죠. 그리고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 등 여러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언제? 그렇죠. 고조선 멸망 이후에 이런 다양한 나라들이 한반도 지역 그리고 중국 지역에 등장을 했다라고까지 우리 친구들 개념 학습했었죠. 자, 그럼 이제 중단원 쪽지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뗀석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이 사진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우리 친구들 익숙하죠. 이름은? 그렇죠. 네 글자. 주먹도끼죠. 주먹도끼입니다. 여기 이렇게 한 손으로 주먹을 꽉 쥐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만능 도구. 뗀석기의 대표적인 도구죠. 2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고 추위도 피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불이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 불을 사용을 했어요. 불이라는 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불에 탄 동물을 발견했다라고 했었죠. 먹어봤는데 익혀서 먹으니까 훨씬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렇게 벼락이 치면은 나무에 남아있는 그 작은 불씨를 계속해서 살려서 이 불을 사용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3번. 다음 간석기에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네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깔아놓은 넓은 판이 있고 그 위에 긴 모양으로 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두 가지 우리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갈돌과 갈판이라고 불렸죠. 아래에 있는 것이 갈판, 그 위에 있는 것이 갈돌이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곡식의 껍질도 벗기고 곡식을 으깨서 지금의 믹서기, 맷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했죠.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물이 무엇인지 쓰세요. 자,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토기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토기의 이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빗살무늬 토기도 있었고, 민무늬 토기도 있었죠. 그 중에서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토기다. 자, 아래 설명을 보니까 겉면에 빗으로 그은 듯한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좋은 힌트가 나와 있죠? 빗으로 그은 듯한 무늬다. 그 의미를 살려서 빗살무늬 토기라고 이름을 지었죠. 빗살무늬 토기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토기예요. 자, 그럼 방금 직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민무늬 토기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청동기 시대에 이제 겉에 무늬가 사라지고 이 아래 바닥면도 납작해진 그런 민무늬 토기가 청동기 시대에 나왔죠. 자, 헷갈릴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머리에 익을 거예요. 5번 볼게요.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세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이곳이나 이곳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자, 어디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죠? 그렇죠. 물가에서 살았다라고 했어요. 물가 하면 강가 또될수 있고요. 또 바닷가도 될수 있겠죠. 강가나 바닷가에서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살았죠. 물론 여기서 순서 바꿨어도 괜찮아요. 바닷가나 강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이렇게 해도 정답 될수 있겠죠. 6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재료로 만든 도구입니까? 자,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이 도구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은 게 아니라 재료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 도구의 이름은 바로 청동 거울이죠. 청동 거울 그 말 속에 있듯이 청동으로 만든 거였어요. 재료는 바로 청동이다.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청동 거울이라고 당당하게 적었을 것 같은데, 문제를 잘 읽어주세요. 7번. 다음 유적은 어떤 사람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라고 했네요. 보니까
탁자식 고인돌이에요. 탁자식 고인돌, 아주아주 무거운 그런 돌을 얹어서 만든 무덤이었잖아요. 그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동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겠죠. 누구일까요? 그렇죠. 지배자라고 부르죠. 지배자의 무덤이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8번,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간단한 문제예요. 누구였죠? 그렇죠. 단군 왕검이었죠. 단군 왕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역할과 나라의 정치를 담당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함께 한 사람, 단군 왕검 되겠습니다. 9번 볼게요.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법의 이름을 쓰세요. 자, 고조선의 법이네요. 세 가지 내용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그만큼 그 시대에서도 이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두 번째,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아야 된다. 그 시절에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계급이 있었구나. 노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50만 전, 즉 화폐를 지불해야 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의 이름은 바로 8조법이었죠. 8조법. 사실 8개의 조항이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 조항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0번. 다음 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은 철기 혹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그렇죠. 철기입니다. 이 나라들은요,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유민들이 이 한반도 곳곳에 세운 그런 나라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교재를 보면 이 각각의 나라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도 복습하면서 한 번쯤은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단원 쪽지 시험 문제 모두 마무리했고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중단원 확인 평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10문제고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 문제 풀고 그리고 같이 설명 들어보는 거예요. 1번에서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료를 보니까 어떤 사진인가요? 동굴이지요. 아래 설명을 보면 가시대 사람들이 주로 생활한 제천의 전말 동굴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동굴이구나. 자, 1번 문제 보니까 위에 가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머릿속에 이미 담아두고 있어야겠네요. 동굴에서 생활을 했던 시대는 언제일까요? 신석기? 아니죠. 구석기죠. 따라서 가에 들어갈 시대의 이름은 구석기예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크고 튼튼한 멋진 집을 짓지 않고 중간중간 있는 동굴들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반달 돌칼. 반달 돌칼. 언제 사용했나요? 우리 친구들 헷갈리죠? 머릿속에 있던 기억을 끄집어내 보세요. 반달 돌칼. 그렇죠. 청동기 시대에 사용했던 농기구예요. 청동기 시대. 아직 청동으로 농기구를 만들 수 없었다라고 했었죠. 그 시대에도 돌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그게 바로 반달 돌칼입니다. 벼농사 지을 때 벼의 이삭을 자를 때 사용하던 그런 도구였죠. 2번 주먹 도끼. 그렇죠. 주먹 도끼가 바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뗀석기의 종류죠.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도 살펴볼게요. 3번의 청동 방울입니다. 당연히 청동기 시대겠죠. 청동기 시대에. 그다음 4번 철제 농기구. 철로 만든 농기구죠. 철기입니다. 그다음 민무늬 토기. 언제일까요? 우리 친구들 헷갈리죠. 신석기 시대일까요? 아니에요.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 토기고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우리 친구들 헷갈리죠.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답을 맞췄다라고 하고 바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씩 보기별로 어떤 것이었는지 옆에 같이 적어두도록 하세요.
2번 볼게요. 위에 가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없다는 3번이 되겠죠. 3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서울 암사동 유적의 무엇? 움집은 이 시대 사람들이 남긴 것으로 당시 생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움집 하면 떠올려야 되는 시대에 바로 신석기죠. 신석기, 땅을 움푹 파서 만든 집, 움집입니다. 자, 그럼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살펴볼게요. 1번에 청동 도구는 청동기 시대죠. 덩이쇠라는 것은 바로 철기와 관련된 용어예요. 덩이쇠가 나오는 것은 아직 신석기가 아닙니다. 3번에 지배자가 등장했다. 자, 지배자, 구석기, 신석기에는 아직 없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나타났죠. 4번, 빗살무늬 토기에 곡식을 저장했다. 빗살무늬 토기 하면 우리 친구들 신석기 바로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5번에 철로 만든 농기구 신석기 아니죠. 정답은 바로 4번. 4번 문제. 다음 밑줄 친이 유물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했네요. 자, 이 여학생이 이 유물은 중앙 구멍에 긴 막대기를 꽂아 돌리며 무엇을 하던 도구다? 키워드는 바로 실을 뽑던 도구입니다. 라고 했지요. 실을 뽑던 도구. 바로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했는데 이름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가락바퀴였습니다. 가락바퀴. 자, 우리 친구들,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떠오르지 않았던 단어들은 따로 옆에 정리 꼭 해두세요. 그리고 복습할 때 다시 여러 번 보면 이 용어가 머릿속에 앞으로는 잘 떠오를 거예요. 5번 봅시다. 서술형 문제인데 다음 답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서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서술하세요. 수행평가의 문제 살펴볼게요.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을 이용해서 주로 제사도구나 장신구를 만들었고, 농기구나 생활도구는 여전히 돌이나 나무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청동이라는 이 금속이 나왔는데, 왜 농기구나 생활도구는 여전히 돌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청동. 나오긴 나왔지만, 그 구리와 주석, 재료를 구하기 쉽지 않았고, 그리고 재료를 구했다라고 해도, 높은 열에 불을 이용해서 적절한 비율의 구리와 주석을 잘 섞어서 만드는 그 방법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이 막강했던 지배자들 혹은 뭐 제사를 지내는 제사 도구를 만드는 데에만 사용을 했지, 일반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 그리고 생활할 때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안 정리할 수 있겠죠? 6번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초성을 참고해서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곡식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곡식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생기면서 이것의 구분이 나타났죠. 자, 곡식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싸움을 했어요. 이때 힘이 센 사람은 곡식을 많이 가져가고, 힘이 약한 사람은 곡식을 적게 가져갔겠죠. 이렇게 사람들의 계급의 구분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계급이 되겠죠. 계급, 계급. 그다음 집단 안에서 세력을 키워 다른 사람을 이것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세력이 점점점 커지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생겨났다라고 했죠. 지배 되겠네요. 7번. 다음 건국 이야기가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하늘을 다스리던 환인의 아들 환웅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데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죠. 그럼 고조선에 대한 설명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고조선은 한 나라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맞죠?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국가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에 철기 문화가 아니라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고요. 갈돌과 갈파는 신석기 시대죠. 고조선 관련 없습니다. 제사와 정치를 한 사람이 담당했다. 단군 왕검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정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자료를 보고 고조선 사회에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8조법입니다. 영우, 농사를 지었구나. 곡식을 통해서 할수 있죠. 법이 엄격했구나.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사형에 처한다. 엄격했죠. 화폐를 사용했구나. 여기 50만 전을 통해 할수 있고요. 개인의 재산이 인정되었다. 이것도 맞죠. 그런데 5번에 불교를 장려했다. 불교에 대한 내용은 8조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답 5번. 9번. 가에 들어갈 국가 유산을 두 가지 고르세요. 이것은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과 유적이에요. 이 유물과 유적은 무엇일까요?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과 유적을 골라야겠죠. 바로 3번의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과서에는 미속리식 토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또는 미속리식 토기만 정답이 될수 있고, 주먹도끼, 반달, 돌칼, 철로 만든 무기는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과 유적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과 4번. 10번. 철기의 전래 이후 철기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이 농기구를 만들 때 단단한 철을 사용함으로써 곡식의 생산량이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답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청동기 시대에는 단단한 금속인 청동을 이용해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다양한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요. 틀린 거꼭 복습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쉽고 펀펀하게 만점한 과학 김문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1단원에서 혼합물의 재미있는 세계로 빠져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단원 탐구 문제 풀어보고요. 서술형 돋보기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1, 2, 3강에서 배운 핵심 개념들 생각하면서 우리 문제에서 실력 제대로 발휘해보자고요. 자, 준비되었다면 문제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그럼 우리 8번 문제부터 풀어볼 차례입니다. 자, 다음은 사탕수수에서 어떤 물질을 분리하는 예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탕수수에서 얻어낸 물질, 이 기억은 무엇인가요? 사탕수수는 단맛이 나는 식물이죠? 우리는 그 단맛 성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거 무엇을 얻으려고? 맞아요. 바로 설탕이겠죠. 자, 기억은요, 설탕입니다. 자, 그럼 8번 보니까요. 위 사탕수수에서 얻어낸 물질, 기억. 그러니까 설탕을 이용해 사탕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질 기억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정답 그냥 딱 나왔네요. 바로 설탕 2번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9번 볼게요. 위와 같이 혼합물을 분리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아, 혼합물 분리하는 까닭. 아, 오늘의 한 문장 딱네 글자로 기억했다. 이걸 딱 여러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뭐죠? 그렇죠. 바로 쓸건 쓴다. 자, 우리 왜 이렇게 기억한 거예요? 그렇죠. 혼합물에서 필요한 물질을 쓰려고, 필요한 물질을 얻어서 필요한 곳에 쓰려고 혼합물을 분리한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쓸건 쓴다. 이 내용 들어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혼합물은 따로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혀 관련 없고요. 순수한 물질은 다른 물질과 섞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니죠. 섞어서 사용하는 거죠. 혼합물에 섞여 있는 물질은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납니다. 혼합물은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죠. 필요한 물질을 얻어, 아, 여기 있다. 필요한 물질을 얻어서 필요한 곳에 쓸건 쓰려고 딱 정확하게 나와 있죠? 혼합물을 다른 물질과 섞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합물을 다른 물질과 섞는 게 아니라 혼합물에서 필요한

필요한 물질을 얻어서 그걸 다른 물질과 섞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곳에 이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혼합물과 혼합물에서 분리한 물질을 이용해 만든 물건끼리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 자, 이 고무나무라는 혼합물에서요. 우리는 필요한 물질, 무엇을 얻어내죠? 맞아요. 바로 고무나무 수액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 고무나무 수액을 이용하여 우리 무엇을 만드는 데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고무장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금광석이에요. 금광석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금으로 바로 금반지를 만드는 데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11번에서 12번이에요. 다음은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을 관찰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이 보이는데요. 이걸 관찰했어요. 자, 자갈, 모래, 알갱이 크기도 관찰하고요. 알갱이 모양도 관찰하고요. 색도 관찰했습니다. 왜 관찰한 거예요? 물질의 성질 중에서 어떤 것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지 생각해 보려고 한 것이죠. 자,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았나요? 모래와 자갈 둘다 알갱이 모양이 다양해요. 색깔도요, 모래도 노란색, 자갈색, 자갈도 회색, 뭐 흰색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나 색깔로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 가장 큰 차이점은 자갈은 모래보다 크고 모래는 작네. 아하, 그렇다면 이 알갱이의 크기가 다른 것,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을 관찰했던 거예요. 자, 그거 생각하면서 11번 보면요. 위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을 손으로 분리할 때의 불편한 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알갱이 크기가 다르니까 알갱이 크기가 큰 자갈만 손으로 분리를 정확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불편한 점은 뭐였죠? 모래보다 알갱이 크기가 큰 자갈은 손으로 골라낼 수는 있지만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분리해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자, 그럼 12번 봅시다. 위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기에 알맞은 도구와 그 까닭을 쓰시오. 선생님이 혼합물 분리에서는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이고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분리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우리 성질은 알아냈어요. 알갱이 크기,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알갱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도구를 이용하면 된다? 그렇죠. 큰건 남기고 작은 것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구멍, 그 눈, 눈이 있는 그렇죠. 바로 체를 이용하면 되겠죠? 왜 체를 이용하면 된다?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하기 좋기 때문이에요. 바로 자갈이 모래보다 알갱이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체에 큰 자갈은 남고 작은 모래는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까닭을 쓰면요. 모래와 자갈은 알갱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알갱이 크기가 다르다. 이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 꼭 들어가게 정답을 써줘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13번 봅시다.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체를 보기에서 골라 귤을 쓰시오. 자, 이렇게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일단 뭐부터 봐야 된다? 알갱이 크기부터 봐야 됩니다. 알갱이 크기 비교해 보면요. 모래는 작고요. 그리고 어때요? 자갈은 모래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알갱이 크기 알맞은 체의 눈 크기를 생각해야겠죠.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체의 눈이 하나 있다면 이 체의 눈보다 자갈이 커야 돼요. 그래야 통과를 못 하겠죠. 자, 그런데 이체눈 크기는 모래보다는 어때야 할까요? 그렇죠. 모래보다는 커야 모래가 이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모래보다는 체 눈의 크기가 커야 되고, 자갈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찾아볼까요? 눈의 크기가 자갈보다 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갈도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전혀 분리가 안 되겠죠? 눈의 크기가 모래보다 작아요. 그럼 모래도 안 빠져나가, 자갈도 안 빠져나가, 분리가 안 돼요. 바로 여기 있죠? 눈의 크기가 자갈보다는 작고, 모래보다 큰 거. 자갈보다 작고, 모래보다 큰 거. 딱 디귿이 알맞은 체겠네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14번입니다. 오른쪽에 콩팥 좁쌀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채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모두 기호를 쓰시오. 자, 일단 알갱이 크기를 우리가 살펴보자고 했죠? 알갱이 크기를 살펴보면요. 좁쌀, 선생님 줄여서 좁이라고 쓸게요. 가장 작아요. 자, 그 다음에요. 그렇죠, 파치입니다. 그 다음에요. 콩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섞여있는 물질이 3개이기 때문에 채 2개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일단 가장 큰 콩부터 분리하고 싶어요. 그럼 어때야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눈이 있다면요. 콩보다는 어때요?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콩이 통과를 못하겠죠? 그리고요. 팥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팥 또 통과하고 좁쌀도 통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채를 생각한다면요. 콩보다는 작고 그리고 팥보다는 큰 거여야 돼요. 하나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는요. 이제 이 팥과 좁쌀을 분리하면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바로 여기 팥이다. 그러면 여기 눈이 있다. 팥은요. 요 눈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통과 못해요. 자, 그리고 좁쌀이 눈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쏙쏙 빠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비교를 한다면요. 이 채가요. 좁쌀보다는 눈 크기가 크고 팥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채 찾아보면요. 눈의 크기가 콩보다 크면 안 돼요. 작고 팥보다는 큰 거 땡이고요. 눈의 크기가 좁쌀보다 작아버리면 이거 세 개 다 빠져나갑니다. 안 되죠. 눈의 크기가 콩보다 작고 팥보다 큰 채, 바로 이 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눈의 크기가 팥보다 작고 좁쌀보다 큰 채, 바로 이 채를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디귿, 리을, 이 채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15번 볼게요. 오른쪽과 같이 공사장에서 모래와 자갈이 섞여있는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성질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 채를 이용했습니다. 자, 채라는 도구는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그렇죠. 바로 알갱이 크기 차이죠. 모래는 작고 자갈은 커요. 자, 그러면 이 큰 알갱이 이거는 여기 요렇게 채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채 여기 아래에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채 눈보다 작은 모래는 쏙쏙 통과가 돼서 이 채 뒤에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자, 바로 어떤 차이다? 알갱이 크기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무게, 색깔, 물에 녹는 성질, 자석에 붙는 성질 다 아니죠. 자, 둘 다 물에 녹지 않고요. 둘 다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자, 그럼 16번, 17번 볼게요. 다음은 강에서 모래 속에 있는 재첩을 분리하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렇게 강에서 떠가지고 막 흔들면 재첩만 남고 모래는 쏙쏙 빠져나가서 재첩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럼 위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쓰임새가 같은 것은 어느 것이냐요? 바로 이걸 뜻하잖아요. 뭐죠? 알갱이 크기가 다른 재첩과 모래를 분리하기에 좋은 도구! 그렇죠. 바로 채 역할을 하는 것이죠. 1번은 뭔가요? 돋보기예요. 뭔가 자세히 관찰하기 위한 거 아니고요. 2번은 알코올 온도계입니다.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바로 3번이 채네요. 4번은 스포이트고 5번은 뭐죠? 핀셋입니다. 설마 핀셋으로 막 하나하나씩 재첩 고르는 거 아니죠? 바로 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망, 이 소쿠리, 이걸 이용해서 재첩을 분리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17번 봅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첩을 분리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왜 그런다고요? 이거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알갱이 크기 차이입니다. 자, 여기 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 이 구멍, 눈이 있죠. 자, 이거보다는요, 이렇게 재첩이 더 커요. 그러니까 재첩은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런데 여기 섞여있는 모래나 흙은요, 이거보다 이 눈 크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쏙쏙 빠져나가서 결국은 이 안에 재첩만 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옳은 걸 찾으면요, 강물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아니고요, 재첩이 재빠르게 움직이니까 막 빨리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모래와 재첩은 색깔이 다르기 때문이다. 색깔로 분리할 수 없고요. 재첩, 모래와 재첩은 알갱이 모양 아니고요. 바로 알갱이 크기, 이 성질을 이용하여 채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 5번이라고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8번 볼까요?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입니까? 채로 큰 것은 위에 남기고 작은 것은 쏙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이 실내에 있던 조금 나쁜 공기는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게 하고 오, 이건 채를 이용해서 알갱이의 크기가 다른 고체우 나무를 분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죠. 자, 2번. 산잎을 티백에 넣어 차를 우려낸다. 티백 요렇게 생겼고 이 안에 차 요렇게 찻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뜨거운 차에 넣으면요, 어때요? 이 찻잎의 성분은 이렇게 녹아가지고 빠져나가고 찻잎 찌꺼기는 이 티백을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찌꺼기만 남게 되겠죠. 아하, 채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 맞습니다. 메주가 섞인 소금물을 망으로 거릅니다. 이 망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소금물은 통과시키고 이 남은 메주 찌꺼기는 체 위에, 망 위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를 이용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게 아니라 가깝죠. 4번.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마스크를 착용한다. 우리 이거 공부했죠. 마스크의 필터가 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황사, 모래가루, 세균, 바이러스는 요 마스크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요. 깨끗한 공기만 우리 입과 코로 통과해서 들어오게 하는 것. 맞죠? 그러니까 이거 맞고요. 공기청정기 필터 이것도 우리 공부했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먼지는 걸러내는 거예요. 먼지는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깨끗한 공기만 분리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따라서 먼 것 1번이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자, 다음 19번.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어느 것입니까?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콩과 팥의 혼합물, 콩과 좁쌀의 혼합물, 물과 기름, 모래와 자갈, 크기가 다른 구슬. 자, 선생님 동그라미 친 것과 물결 표시한 거, 요것도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야 되겠네요. 자, 차이점이 있죠? 뭔가요? 콩, 팥, 알갱이에 뭐가 다르다? 크기가 다릅니다. 콩과 좁쌀? 알갱이 크기 차이 있어요. 모래와 자갈, 알갱이 크기가 다릅니다. 이게 크기가 다른 구슬이라고 했어요. 알갱이 크기 다르죠. 이 성질을 이용하여 우리 채를 사용하여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물과 기름은 알갱이 크기 차이인가요? 아니죠. 이건 뭐죠? 물과 기름은 서로 골고루 어떻게 된다? 섞이지 않는 성질이죠. 골고루 섞이지 않습니다. 기름이 위에 뜨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위에 뜬 기름만 숟가락이나 스포이트나 흡착포로 걷어냈죠. 따라서 다른 건 뭐예요? 바로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5번 모두 고체 혼합물입니다. 그런데 모래와 자갈은 액체 혼합물이죠? 그래서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물과 기름과 같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당연히 다르겠죠. 따라서 정답 3번이겠네요. 자, 다음 20번이에요. 간장 위에 떠있는 참기름을 분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우리 이거 뻔뻔한 퀴즈에서도 한번 해봤죠. 바로 참기름은 물에 섞이지 않아요. 간장에 섞이지 않죠? 그래서 간장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기름만 쏙쏙 걷어내면 됐죠. 즉,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은요, 바로 간장, 참기름이 골고루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 4번이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1번. 골고루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은 어느 것입니까? 골고루 섞이지 않는 거래요. 1번 콩과 팥의 혼합물. 일단 이건요 액체 혼합물이 아니라 고체 혼합물입니다.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이죠. 자, 물과 모래 혼합물이래요. 물과 모래 합치면요 흙탕물이 됩니다. 물과 모래가 섞이면서 흙탕물 되는 거죠. 섞입니다. 그러니까 아니고요. 콩과 모래 혼합물, 콩도 고체, 모래도 고체. 이건 그러니까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과 설탕 어때요? 섞으면요, 설탕물이 됩니다. 골고루 섞여서 설탕물이 되는 것이죠. 우린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4번 아니고요. 자,

1번,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입니다. 자, 이렇게 물을 담고요. 여기에다가 기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섞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섞이지 않고, 요렇게 위에 기름이 뜨게 됩니다. 물과 기름은 골고루 섞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골고루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찾으면요, 5번이라고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2번 볼게요.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을 관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 교를 쓰시오. 우리 친구들, 식용유 뭔가요? 기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렇게 물이 있으면요. 그 위에 식용유는 기름이니까 이렇게 여기 식용유가 물 위에 뜨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겠죠? 자, 그럼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보자고요. 자, 물과 식용유는 잘 섞인다, 섞이지 않으니까 층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물과 식용유는 층을 이룬다. 그쵸? 위층에 식용유, 아래층에 물 맞고요. 물과 식용유는 골고루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층을 이루고 기름이 위에 떠 있는 거겠죠?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므로 니은과 디귿을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23번 볼게요. 다음은 물과 식용유를 시험관에 넣은 모습입니다. 식용유에 해당하는 곳을 골라 교를 쓰시오. 물과 식용유는 골고루 섞이지 않는 성질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기름은 물 위에 뜨는 성질이 있죠? 선생님, 지금까지 계속 기름이 위에 그리고 물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물이고요. 기름이 물에 뜨는 성질이 있는데 식용유는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에 식용유가 있게 되겠네요.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기역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4번 볼게요. 골고루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의 특징과 분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골고루 섞이지 않는 액체 어떤 특징이 있죠? 섞이지 않으니까 물과 기름처럼 층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위에 떠 있는 기름을 분리해내는 방법, 우리 세 가지 도구였습니다. 그렇죠. 숟가락으로 떠내도 되고요. 스포이트로 빨아들여서 분리해도 되고요. 흡착포를 이용해도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골고루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은 층이 나뉜다. 우리 계속 그림 그려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답 맞죠? 기름이 위에 뜨니까 골고루 섞이지 않는 액체, 물과 기름의 혼합물을 생각한다면 층이 나뉘는 모습 생각해 볼수 있고요. 골고루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은 체 아니죠. 이 체는 어떤 혼합물이죠? 그렇죠.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도구였습니다. 모래와 자갈, 이런 것이었죠. 막 섞이면 안 돼요. 딱 정리해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틀렸고요. 골고루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 스포이트로 위에 떠 있는 기름만 쪽 빨아들여서 분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모두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으므로 기역과 디귿을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25번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을 분리할 수 없는 도구를 모두 고르래요. 떠 있는 기름, 우리 스포이트로 쭉 빨아들여서 분리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 또 어떤 도구 있었죠? 숟가락으로 기름만 떠낼 수 있었어요. 한 가지 도구 더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흡착포로 기름을 흡수하여 분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체 돋보기는 물에 떠 있는 기름을 분리할 수 있는 도구 아닙니다. 따라서 1번과 5번 적어주면 되겠죠? 체 언제 사용하는지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 분리예요. 돋보기는 혼합물 분리기 아니라 혼합물을 자세히 관찰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도구겠죠. 자, 26번 보겠습니다.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콩과 파태 혼합물. 저 어떤 성질을 이용할지 생각해 보면요. 콩은 알갱이 크기가 크고 팥은 작습니다. 아하, 알갱이 크기 차이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체를 이용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물과 참기름, 물과 기름 서로 섞이지 않는 성질이에요. 참기름, 기름이 위에 뜨는 성질, 물 위에 뜨는 성질 있어요. 자, 물과 올리브 유예요. 유, 기름 유자죠. 기름이라는 뜻이잖아요. 물과 올리브유 섞이지 않아요. 올리브유가 물 위에 뜹니다. 그래서 그 위에 뜬 기름만 숟가락, 스포이트, 흡착포 이런 걸로 분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다른 거 하나 찾으면요. 바로 기형만 다르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네요. 자, 27번 볼게요. 오른쪽과 같이 비커에 담긴 물과 기름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위에 뜬 기름만 분리하는 방법 생각하면 되죠? 숟가락으로 한번 저어준 다음에 기름을 떠낸다? 아, 안 그래도 숟가락을 이용하면 기름만 떠지는 게 아니라 물도 같이 떠져서 불편한데 한번 젓는다고요? 뭐 이럴 필요는 없죠. 물 위에 뜬 기름에 흡착포를 대어 기름을 흡수할 수 있다. 자, 맞죠? 스포이트를 비커 바닥까지 집어넣어 기름을 빨아들인대요. 바닥까지 넣으면요, 이 아래에는 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바닥에 닿지 않도록 이 기름 부분에 스포이트를 넣어서 기름만 빨아들여야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요, 니은이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위 과에서 식용유를 분리하는 이 도구는 무엇이니에요? 그렇죠. 바로 스포이트라고 정답 쉽게 쓸 수 있는 문제겠죠. 자, 29번 보면요. 위 나에서 식용유를 분리할 때 이용하는 기역. 이 기역의 이름과 하는 일을 쓰래요. 자, 이 기역 특별한 천이었어요. 이름 뭔가요? 기름을 흡수하는 바로 흡착포였습니다. 자, 하는 일 뭐라고요? 무엇을 흡수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기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식용유를 분리할 수 있었죠? 자, 마지막 30번 볼게요. 바닥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할 때 흡착포를 이용하면 편리한 점은 무엇인지 쓰시오. 어떤 점이 편했나요? 바닷물 표면에 기름이 둥둥 넓게 퍼져 있어요. 이럴 때 숟가락이나 스포이트를 이용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표면에 있는 기름만 딱 걷어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흡착포는요, 넓고 얇게 퍼져 있는 기름을 분리하기에 딱 좋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바닷물 위에 얇고 넓게 퍼진 기름을 흡수하여 편리하게 기름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얇고 넓게 퍼진 기름을 분리하기에 좋은 것이 흡착포다. 이 흡착포에 장점이 들어가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서술형 돋보기 문제에도 도전해 볼게요. 다음은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로 혼합물을 채로 분리하는 모습입니다. 자갈이 채에 남아있는 까닭은 무엇이네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알갱이 크기 때문이죠. 알갱이 크기가 커요. 큰 자갈이니까 바로 채를 통과하지 못해서 채 위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 적어주면 됩니다. 자갈의 크기가 채의 눈 크기보다 커요. 그래서 채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 위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알갱이 크기와 관련하여서 눈 크기 비교하여 자갈이 더 크다 이 말이 들어가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2번 볼게요. 다음은 바다 위에 떠있는 기름을 분리하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다 위에 떠있는 기름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물과 기름의 어떤 성질 때문인지 보기에서 골라 교를 쓰시오. 이거 하도 많이 했어요. 자, 기름이 어때요? 위에 떠있습니다. 왜 떠있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골고루 섞이지 않는 성질 때문인 것이죠. 색깔 다르다. 아니고요. 여기 있네요. 골고루 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과 기름은 알갱이 크기가 다르다. 알갱이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2번 볼게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다에 떠있는 기름을 분리할 수 있는 까닭을 1번의 답과 관련지어 쓰시오. 바로 1번 답이 뭐였어요? 물과 기름은 골고루 섞이지 않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고 기름이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이 흡착포를 이용하여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죠.

0: 1번과 관련 지어 쓰라고 했으니까 섞이지 않는 성질이다. 이 말이 들어가게 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물과 기름은 골고루 섞이지 않으므로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을 흡착포로 흡수하여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과학왕 인증 한번 해볼까요?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은 바로 이 도구를 사용해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물과 기름의 액체 혼합물은 여러 가지 도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써도 됩니다. 그 도구를 사용해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도 우리 열심히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개념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또 어떤 혼합물 분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쉽고 뻔뻔하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모두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수학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에 자신감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요? 네, 좋습니다. 꽉꽉 퀴즈도 잘 풀었다면 여러분 수학 실력이 쑥쑥쑥 자라날 거예요. 꽉꽉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게요. 길이가 8m인 리본을 한 명에게 7분의 4m씩 나누어 준다면 몇 명에게 줄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정답은요. 바로 14명입니다. 8 나누기 4 곱하기 7이니까 14. 맞죠? 네, 모두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요,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볼 거고요. 그 다음 대분수 나누기 분수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었죠?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개념 만나볼게요.

오늘은 두 가지 개념을 만나볼 거예요. 첫 번째 개념은 바로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것 이미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자, 5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의 계산.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방법 알죠? 네, 맞아요. 우리 이거 통분해서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나타낸 다음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5분의 2 나누기 4분의 3처럼 이렇게 분모가 다른 경우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죠. 우리 일단 여기 나누기 3 있었던 것을 그대로 나누기 3이라고 쓰고 분모 있었던 것을 곱하기로 그렇게 그대로 바꾸어서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누기 3 곱하기 4잖아요. 그럼 나누기 3은 우리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나타낼 수 있으니 곱하기 3분의 1로 바꿔봅시다. 그랬더니 2분의 5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 5분의 2 곱하기 이 둘을 합치면 3분의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5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이었는데요. 이것을 5분의 2 곱하기 3분의 4로 나타냈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죠. 곱셈으로 바뀌면서 분자 분모가 서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산해 볼까요? 5, 3, 15, 2, 4, 8. 바로 15분의 8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분모를 통분하는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5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이에요. 그럼 분자 분모 똑같이 2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5분의 2에 똑같이 4를 곱하고 분자 분모에 4분의 3에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해줍니다. 그럼 20분의 8, 20분의 15가 되는데요. 자, 그럼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했을 때 2 곱하기 4, 즉 8 나누기 3 곱하기 5, 즉 15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결국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4다 라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곱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랑 똑같죠. 그래서 이 둘을 서로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3 곱하기 5를 5 곱하기 3으로. 그랬더니 한번 나눠볼까요? 5분의 2 곱하기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5분의 2 곱하기 3분의 4.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5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을 5분의 2 곱하기 3분의 4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럼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했을 때 15분의 8이 되는구나. 이렇게도 몫을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을 5분의 2 곱하기 3분의 4로 나타내어서 계산할 수 있구나. 아하,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 자, 정리해보면 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은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고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서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볼 수 있듯이 일단 기호를 바꾸어줘. 분자 분모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서 표현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요, 여러분 아주 쉽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두 번째 개념은 바로 대분수 나누기 분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쉬워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가장 먼저 바꿔줘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1과 7분의 2 나누기 3분의 2의 계산은요, 일단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낸 다음 통분해서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1과 7분의 2 나누기 3분의 2는 7분의 9 나누기 3분의 2이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분모 통분하면 21분의 27, 21분의 14가 되잖아요. 27 나누기 14는 14분의 27이고 1과 14분의 13이구나. 이렇게 계산 결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 역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나타낸 다음 분수의 곱셈으로 이번에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나타내서 똑같이 1과 7분의 2 나누기 3분의 2는 7분의 9 나누기 3분의 2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7분의 9 곱하기 2분의 3을 계산했더니 14분의 27, 1과 14분의 13이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이었고요. 이번에는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이 경우도 똑같습니다. 가분수로 먼저 바꾸는 거예요. 2와 4분의 1 나누기 1과 5분의 2는요, 먼저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4분의 9 나누기 5분의 7이 됩니다. 그 다음 통분을 해주면요, 20분의 45 나누기 20분의 28이니까
45 나누기 28, 즉 28분의 45가 돼서 1과 28분의 17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낸 다음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2와 4분의 1 나누기 1과 5분의 2는 4분의 9 나누기 5분의 7이니까 여기에서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보자. 그럼 우리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어야 하니까 28분의 45가 되고 1과 28분의 17이 되는구나. 이렇게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개념 알아보았는데요. 바로 대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 바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후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통분을 해서 계산하든지 아니면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개념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문제를 풀며 이해해요 문제들 만나볼게요. 1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5분의 3 나누기 7분의 4는 5분의 3 곱하기 이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때에는 일단 기호를

바꾼 다음 분수의 분자 분모를 자리를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바로 4분의 7입니다. 이렇게 곱해주세요. 그럼 5, 4, 20, 3, 7에 21, 20분의 21이 되니까 1과 20분의 1이다. 이렇게 몫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계산 결과가 훨씬 간결하고 쉬워집니다. 2번. 1과 5분의 3 나누기 4분의 3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데요. 제일 처음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낸 다음 통분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1과 5분의 3 나누기 4분의 3은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5분의 8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 5분의 8 나누기 4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통분해야겠죠. 5, 4, 20이에요. 분자 분모에 4를 곱하면 5분의 8은 20분의 32. 4분의 3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해요. 그러면 20분의 15. 그럼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했을 때32 나누기 15가 되니까 결국 15분의 32가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어주면 2와 15분의 2가 되더라.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낸 다음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하는 겁니다. 자, 1과 5분의 3 나누기 4분의 3은요? 5분의 8 나누기 4분의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거예요. 그럼 5분의 8 곱하기 3분의 4가 되죠. 분자 분모 자리 바뀝니다. 그럼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했을 때 15분의 32가 되니까 역시 대분수로 나타냈을 때 2와 15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볼 수 있죠.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앞으로 만나는 문제들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3번입니다. 2와 6분의 5 나누기 1과 5분의 4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할것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거죠. 2와 6분의 5는요, 6분의 바로 17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과 5분의 4는요, 그렇죠. 바로 5분의 9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모가 서로 다르네요. 이런 경우 통분을 할 수도 있고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도 있죠. 자, 어때요?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나타내고 있죠? 6분의 17 곱하기 9분의 5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세요. 6, 9, 54죠. 그 다음 17 곱하기 5니까 7, 5, 35, 1, 5는 5, 85가 되죠. 54분의 85는 1과 54분의 31이 되니까요. 이렇게 써서 답을 완성해 주세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며 이해력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유형들의 문제를 만나볼게요.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 1번부터 볼게요.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자, 보기에서 어떻게 계산하고 있을까요? 5분의 4 나누기 9분의 8입니다. 5분의 4 곱하기 8분의 9로 바꿨어요. 자, 우리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계산한 겁니다. 약분 필요하면 해주고요. 그 다음 몫을 구했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4분의 1 나누기 6분의 5입니다. 그러면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거예요. 4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분자 분모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바로 곱하기 5분의 6이라고 쓰자. 우리 약분이 필요하면 해주면 된다고 했죠. 2로 약분 해주면 2, 5, 10이고 1 곱하기 3은 3이니까 10분의 3이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두 번째, 16분의 5 나누기 4분의 3도 볼게요. 16분의 5 곱하기 이렇게 곱셈으로 바꿔주고요. 분자 분모 바꾸면 3분의 4예요. 자, 약분 되죠. 4로 약분하면 1, 4로 약분하면 4, 4, 3, 12, 5, 1은 5. 그래서 12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을 거예요. 2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분수 나누기 분수인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요, 3분의 1 나누기 7분의 3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볼 거예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7이다. 자, 그럼 3, 3은 9잖아요. 1, 7은 7이에요. 그래서 9분의 7이다 라고 먼저 구할 거고요. 두 번째, 13분의 9 나누기 8분의 3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볼 겁니다. 13분의 9 곱하기 3분의 8이다 라고 계산을 해보죠. 약분이

됩니다. 3으로 약분하면 3, 3으로 약분하면 1. 13 곱하기 1은 13이고요. 3, 8에 24예요. 자, 대분수, 가분수로, 대분수로 바꾸어서 나타내어 볼게요. 가분수니까 1과 13분의 11이 되죠? 1과 13분의 11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대분수로 나타내도 좋고요. 가분수로 나타내도 역시 정답입니다. 3번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 식을 보고 니은 빼기 기역의 값을 구해보세요. 자, 니은 빼기 기역이 바로 여기. 니은, 기역 이렇게 있죠. 이 수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2분의 7 나누기 8분의 5예요. 이것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니까 12분의 7 곱하기? 그렇죠. 분자 분모 바뀌어야 하니까 5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4로 약분하면 2, 4로 약분하면 3이니까 3, 5, 15, 그 다음 7이 14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 찾았습니다. 기역은 5고요. 니은은 14예요. 그러면 14에서 5를 빼주어야 하니까 14 빼기 5는 9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9가 됩니다. 먼저 계산한 다음 기역과 니은 그대로 그 자리에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다음 4번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잘못 계산된 곳 있는지 한번 볼까요? 눈을 크게 뜨세요. 자, 먼저 봅니다. 12분의 5 나누기 9분의 7은 5분의 12 곱하기 9분의 7 이렇게 써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당장 잘못됐습니다. 자,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때에는요,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두고 나누는 수에서 분자 분모를 서로 바꾸어 줘야 한다고 했는데 어때요? 나누어지는 수에서 분자 분모를 바꿨어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럼 바르게 계산해보죠. 12분의 5 나누기 9분의 7은요, 12분의 5 곱하기 우리 나누는 수의 분자 분모를 바꿔줘야 하니까 7분의 9를 써줘야 합니다. 자, 이제 약분되죠? 3으로 약분하면 3, 3으로 약분하면 4, 4, 7에 28, 5, 3, 15 이렇게 나타내주면 아주 간단하게 답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누어지는 수는 가만히 두어야 한다는 것 바로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5번입니다. 중요한 문제.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역시 잘못 계산한 부분을 찾아보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2와 8분의 5 나누기 7분의 5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계산했나 보니까 2와 8분의 5 곱하기 5분의 7 한 다음 5 이렇게 5를 약분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부분 잘못됐죠. 왜 잘못됐을까요? 그래요. 우리 분수의 곱셈, 나눗셈을 할 때 항상 해야 하는 것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고치는 거죠. 대분수로 고치지 않고 그냥 바로 이 뒤에 있는 진분수 부분에서 약분을 하고 있어요. 2와 8분의 5 나누기 7분의 5를 바르게 계산하려면 2와 8분의 5를 먼저 가분수로 바꾸어서 8분의 8이 16이죠. 16에다가 5를 더했더니 21이에요. 8분의 21 나누기 7분의 5인데 곱하기 5분의 7로 바로 쓸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 혹시 약분되나요? 약분되는 거 없어요? 그럼 그대로 8, 5, 40, 21 곱하기 7은 바로 147이 되니까 40분의 147이네. 대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4, 3, 12이니까 3과 40분의 27이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로 바꾸는 게 1번입니다. 알겠죠? 6번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역, 니은, 디귿 각각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 결과 비교해서 순서대로 쓰면 되겠죠. 먼저 기역부터 한번 써볼게요. 2와 3분의 2 나누기 9분의 8입니다. 2와 3분의 1을 가분수로 먼저 계산을 해볼 거예요. 만들어 보면 3분의 3이 6, 6 더하기 2는 8이죠. 여기에 곱하기 분자 분모 바꾸세요. 8분의 9입니다. 그랬더니 8로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얼마? 그렇죠. 바로 3이 되는 겁니다. 자, 니은도 한번 볼까요? 니은 3과 5분의 1 나누기 7분의 4예요. 3과 5분의 1은 가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5분의 5, 3, 15. 15 더하기 1이니까 16이죠. 5분의 16. 여기 곱셈으로 바꿔주면 곱하기 4분의 7이 되겠죠. 약분해 볼게요. 4로 약분하면 1 그리고 4입니다. 그랬더니 5분의 4, 7에 28이에요. 대분수로 나타내어 보면 5, 5, 25, 5와 5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디귿도 볼게요. 5와 4분의 3 나누기 2와 5분의 4예요. 5와 4분의 3은요,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4분의 23. 그 다음, 2와 5분의 4는요, 가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14. 그러면, 우리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었을 때 4분의 23 곱하기 14분의 5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4 곱하기 14니까 얼마예요? 4, 4, 16. 4, 1은 4, 56이죠. 그 다음 23 곱하기 5니까 5, 3, 15, 2, 5, 12예요. 그러면 115가 되죠. 56분의 115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렇죠. 바로 2와 56분의 바로 3이다라고 대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큰 수부터 한번 차례대로 써볼까요? 이런 경우에는 자연수 부분을 먼저 비교하는 게 편한 방법이라고 했죠? 3, 그리고 5, 그리고 2입니다.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은 바로 니은이죠. 그 다음은 3이니까 기역. 마지막으로는 자연수 부분이 2인 디귿까지 써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각각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순서대로 답까지 써보세요. 다음 7번. 기역보다 크고 니은보다 작은 자연수를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기역 그리고 니은 나눗셈식을 각각 계산한 다음에 사이에 들어갈 자연수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13분의 12 나누기 4분의 3입니다. 계산해 보면 13분의 12 곱하기 3분의 4라고 쓸수 있겠죠? 그러면 약분했을 때 1, 그리고 4가 되니까 13분의 16이다. 그럼 이거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그럼 1과 13분의 3이겠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니은도 볼게요. 5와 7분의 4 나누기 1과 5분의 2예요. 가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7, 5, 35. 35에 4를 더했으니까 39죠. 나누기 1과 5분의 2니까 5분의 7입니다.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주면 7분의 39 곱하기 7분의 5가 됩니다. 자, 약분되는 것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곱합니다. 7, 7에 49. 9, 5, 45, 3, 5, 15. 그럼 195가 돼요. 49분의 195. 그럼 대분수로 나타내어 보면 3과 49분의 48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역보다 크고 니은보다 작은 자연수를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볼게요. 1과 13분의 3보다는 크면서 3과 49분의 48보다는 작은 자연수. 어떤 자연수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 1과 13분의 3보다는 커야 하니까 어떤 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2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3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3과 49분의 48보다 작아야 하니까 2와 3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2, 그리고 3. 두 개를 써주면 되는 거죠. 다음 8번입니다. 휘발유 7분의 5리터로 8과 3분의 1km를 갈수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휘발유 1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는 몇 킬로그램일까요? 몇 킬로미터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거리를 휘발유의 양으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거리 8과 3분의 1km를 휘발유의 양 7분의 5리터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8과 3분의 1은 3분의 25가 되고 이것을 7분의 5로 나누자. 3분의 25 곱하기 5분의 7이니까 5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1, 그리고 5니까 3분의 3, 5, 7에 3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수 부분은 무엇이 될까요? 대분수에서? 그렇죠. 바로 11. 그러면 11과 3분의 2가 된다. 그러면 휘발유 1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는요, 11과 3분의 2km가 되는구나, 라는 것알수 있죠. 9번입니다. 넓이가 5와 6분의 5 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3과 4분의 3cm일 때 세로는 몇 cm일지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넓이를 가로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넓이 5와 6분의 5를 가로의 길이 3과 4분의 3으로 나누어 주자. 그러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6분의 35가 되고 3과 4분의 3은요, 4분의 15가 되니까 대분수, 우리 이거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주었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어떤 수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수를 우리가 모르니까 네모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어떤 수에 1과 2분의 1을 곱했더니 3과 10분의 9가 되었대요. 식을 그대로 쓰면 어떤 수 곱하기 1과 2분의 1을 했더니 3과 10분의 9가 되었대요. 자, 그럼 어떤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3과 10분의 9를 1과 2분의 1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죠. 자, 어떤 수는 3과 10분의 9 나누기 1과 2분의 1로 구할 수가 있구나. 그럼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볼게요. 3과 10분의 9는요, 10분의 39죠. 그 다음 1과 2분의 1은요, 2분의 3입니다. 나눗셈 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볼게요. 10분의 39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2로 약분하면 1과 5가 되고 3으로 약분도 되죠? 1 그리고 13입니다. 그러면 5 곱하기 1은 5고 13 곱하기 1은 13이니까 5분의 13. 우리 이거 대분수로 나타내면요, 2와 5분의 3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돼요.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어떤 수를 1과 2분의 1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2와 5분의 3 나누기 1과 2분의 1인데 우리 어차피 가분수로 바꾸어야 하니까 바로 가분수로 나타내어 볼게요. 5분의 13, 바르게 계산한 거예요. 바르게 계산해보면 5분의 13 나누기 1과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을 써보도록 할게요. 5분의 13 곱하기 3분의 2죠? 그러면 5, 3, 15. 13 곱하기 2는 26이니까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15분의 11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르게 계산한 값이 되겠죠? 1과 15분의 11. 이렇게 정답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도 여러분 두 번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넓이가 4와 7분의 2 제곱센티미터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3과 7분의 6cm일 때 높이는 몇 cm인지 기하분수로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문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통해서 구했기 때문에 먼저 넓이에 곱하기 2를 해서 밑변과 높이의 곱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높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넓이, 그렇죠. 바로 4와 7분의 2 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연수 부분에도 2를 곱하고 집문수 부분에도 2를 곱하는 방법으로 해보면 8과 7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 넓이 곱하기 2 한 것을 밑변의 길이로 나누어 주면 되죠. 8과 7분의 4를 무엇으로 나누어요? 3과 7분의 6으로 나누어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8과 4분의 4가 7분의 4가 있습니다. 8과 7분의 4 나누기 3과 7분의 6이에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줄 겁니다. 그러면 7분의 8, 7에 56 더하기 4니까 60이죠. 그 다음 3과 7분의 6은요, 7분의 3, 7에 21, 21 더하기 6이니까 27이에요. 그러면 분모가 똑같죠. 분자끼리의 나눗셈 60 나누기 27로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분수로 몫을 나타냈을 때 바로 27분의 60이 되는데 우리 여기에서 약분이 돼요. 3으로 약분을 하면, 그렇죠, 9가 되고 3으로 약분을 하면 20이 되니까 바로 9분의 20이다. 대분수로 나타내면 9, 2, 18, 9분의 2 이렇게 남으니까 2와 9분의 2라고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되돌아보기도 볼게요. 넓이가 3과 8분의 1 제곱센티미터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2와 2분의 1cm일 때 높이는 몇 cm인지 기하분수를 구하래요. 똑같은 방법으로 풉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이므로 높이는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2를 곱한 다음 밑변의 길이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2를 먼저 해주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그렇죠. 바로 3과 8분의 1이죠. 여기에 2를 곱하는 것이니까 8분의 25 곱하기 2다. 그러면 2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4죠. 4분의 25가 되니까.

사료개 24, 그러면 6과 4분의 1이 된다. 자, 그 다음 뭘 해줘야 돼요? 그렇죠. 높이는 밑변의 길이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6과 4분의 1 나누기 2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4분의 25 나누기 2분의 5가 되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 무엇 곱하기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4분의 25 곱하기 5분의 2로 나타낼 수 있죠. 약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2분의 5라는 걸알수 있고 2와 2분의 1이구나라고 그 답을 구해볼 수가 있죠.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입니다. 꽉꽉 퀴즈의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는 수강호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만나볼게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4회의 전혜은 선생님과 재미있게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 수업도 우리 활기차게 시작해 볼 건데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3강 수강후기 게시판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칠레의 추키카마타처럼 석탄이나 구리 같은 지하 자원이 풍부한 산지 지역, 즉, 광산에서 발달하는 이 산업은 무엇이었죠? 정답은 그렇습니다. 광업이었습니다. 정답 광업이에요. 자, 이렇게 문제 정답 알아보았고요. 자, 이어서 우리 네 번째 수업 펼쳐볼 건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중단원에서 다양한 지형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 공부했었죠. 오늘은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서술형 문제로 한번 해결해 보고요. 또 다양한 그림 보면서 중요한 사회 개념을 되짚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개념이 더 탄탄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서술형 평가 문제부터 선생님이랑 멋지게 도전해 볼게요. 연습 문제부터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가 자료를 보면 우리 자료의 이름을 좀 읽어야 돼요. 항상 이름을 읽습니다, 친구들. 자료만 보지 말고 이름도 파악해 주는데, 세계 산맥 분포, 그러니까 세계에 어떤 산맥들이 있는지 이 공간 자료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산지 지형, 어떤 산이 있는지, 어떤 화산이 있는지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자료를 보면 이제 뭐 우랄 산맥도 보이고요. 유럽 대륙의 알프스 산맥,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아틀라스 산맥, 그리고 아시아 대륙의 히말라야 산맥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로키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남아메리카 대륙의 안데스 산맥,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자, 우리가 다 봤던 산맥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산맥에 있는 산이라든지 또 다른 산들이 표현되어 있네요. 자, 이 자료가 가고요. 나 자료를 보면 산지 지역의 생활 모습입니다. 산지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사진 보면 알프스 산지의 목장입니다. 목축업이죠. 지금 가축을 기르면서 가축의 고기나 이제 뭐 가죽 이런 것들을 얻는 겁니다. 자, 알프스 산지. 아, 여기 알프스 산지에서 이렇게 목장이 있기도 하구나. 우리 생활 모습 알수 있고요. 자, 그리고 산악 열차입니다. 산악 열차 하면은 아, 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관광 왔구나. 이 산악 열차 타고 이제 관광을 하는구나. 우리 친구들 요런 개념들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가 지도에서 가장 높은 산과 그 산이 위치한 산맥의 이름을 찾아 쓰세요. 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요. 여러 산이 표시되어 있죠. 자, 그런데 산의 높이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요, 그냥 자료만 들여다보면 다풀수 있는 문제예요. 자, 지금 보면 몽블랑 산은 약 4,000m, 킬리만자로 산약 5,000m, 에베레스트 약 8,000m, 자, 쿡산 약 3,000m, 그리고 여기 아콘카과 산약 6,000m.

8,000m예요. 자, 그럼 가장 높은 산이 뭐예요? 그렇죠. 약 8,000m인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이 있는 산맥은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죠. 자, 따라서 자료 보고 1번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산. 이렇게 적어 줄게요. 자, 그리고 2번은 그 산이 위치한 산맥은 히말라야 산맥이죠? 산맥.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나를 참고하여, 자, 이두 사진을 참고해서 산지 지역 사람들의 산지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생활 모습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빈칸만 우리가 채워주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아, 목축업.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관광산업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예시 답안 보겠습니다. 산지 지역은 산에서 소, 양 등의 가축을 기르는 이것이 발달했대요. 자, 소, 양 등의 가축을 기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르다, 목, 가축, 축, 목축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목축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첫 번째 문장은 첫 번째 사진과 관련이 있는 문장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진 나오겠죠? 또한 아름다운 산의 경관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지형 경관을 활용한 무슨 산업? 자, 산악열차? 관광 온 거죠? 관광산업이 발달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해야겠죠. 정답은 관광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 실전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3번까지 있는데요. 다음 사진은 하천 지역에서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천 지역에서 볼수 있는 모습이 사진 5장으로 표현되었어요.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가. 지금 미시시피? 뭡니까? 미시시피? 미국을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죠. 미시시피 강입니다. 자, 이 미시시피라는 말이요. 북아메리카 원주민 말로 큰 강이라는 뜻이래요. 큰 강. 미시시피가. 자, 그리고 나일강? 뭐예요, 지금? 평평한 땅, 농사 짓습니다. 나일강 하류에서 나일강 평야죠. 자, 강, 평야 다 하천 지형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지금 빅토리아 막 물이 흐르다가 절벽을 만나서 물줄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자, 이런 지형은 폭포죠.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폭포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폭포 이름이 왜 빅토리아인지 알아요, 친구들? 이 폭포를 유럽 사람 중에서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요. 영국 사람인데요. 이 영국 사람이 유럽 사람 중에서 최초로 이 폭포를 보고 이제 당시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데 왜 빅토리아 폭포지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폭포, 평야, 강은요, 다 하천 지형임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리고 라는요, 암스테르담, 라인, 운하입니다. 자, 운하는요, 교통로예요. 인공수로예요. 사람이 이동하고 물건을 옮기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물길이라는 거예요. 운하. 우리 생활 모습에서 공부했었고요. 자, 그리고 메콩강의 수상시장입니다. 하천이 발달한 곳에서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천이 발달했기 때문에 땅 위로 이동하는 것보다 배를 타고 하천으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편한 겁니다. 그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 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수상시장, 물 위의 시장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가나다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지형의 이름을 각각 쓰세요. 자, 우리 가나다 다 이미 해결했죠? 그대로 적겠습니다. 가는 강이죠. 나는요, 평야입니다. 다는 뭐예요? 폭포네요? 폭포. 자, 이렇게 해결해 보았고요. 자,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나와 같은 생활 모습이 나타난 까닭을 지형적 특징과 관련 지어 쓰세요. 자, 나와 같은 생활 모습이 뭐예요? 나 보면 지금 어떤

생활이에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죠. 어디에서? 평야에서. 자, 그럼 이것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까닭을 지형적 특징과 관련 지으래요. 자, 그럼 어떤 게 생각나요? 왜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일단 평야가 있어서 평평한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뭐가 흘러요? 하천이 흐르잖아요. 자, 우리 농사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자, 그러면 하천이 있어서 쉽게 농업 용수, 즉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지형적 특징 때문에 농사가 발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하천 주변에 넓게 형성된 평평한 땅인 평야를 이용하여, 즉 평야가 있기 때문에, 그쵸?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또 주변에 하천이 있잖아요. 하천 하류잖아요. 즉 물을 얻기 쉬운 지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형적 특징이죠. 자, 이런 지형이라 농사를 짓기에 유리하다. 두 가지 다 적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한 가지만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2번 문제 해결해 보았고 이어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와 말을 보고 하천 지역 사람들이 하천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쓰세요. 자, 우리 라, 지금 어떻게 하천을 이용하는 거죠? 운하, 인공, 수로, 이거 뭐예요? 교통로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천을 교통로로 이용할 수 있다. 라를 통해서 알수 있고요. 또 말은 뭐예요? 시장이에요. 하천에서 물건을 사고 팔수 있다. 시장의 역할을 할수 있다. 자, 어떤 것 적어줘도 상관없겠죠? 한 가지 적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하천을 교통로로 이용한다 적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하천을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 시장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랑 연습 문제, 실전 문제까지 멋지게 해결해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림도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다양한 사회 개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콕 짚는 사회 시간입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중요한 사회 개념,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1. 세계의 산지 지형과 생활 모습 주제와 관련된 사회 개념이에요. 자, 산지 지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들을 한번 그림으로 떠올려 볼게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해발고도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평균 해수면이라는 말이 있네요. 자, 우리 해발고도 산지 지형에서 공부했던 개념이죠. 산지 지형은 해발고도가 높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 그림을 통해서는 해발고도의 개념을 우리가 되짚어 볼수 있습니다. 자, 해발고도라는 것은요, 바닷물의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곳이 얼마나 높은지 나타낸 높이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해발고도를 설명했을 때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땅이 얼마나 솟아있는지 높이의 개념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해수면. 자, 우리 파도가 치죠. 바다에는. 그리고 이제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해수면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자, 그럼 계속 달라지면 기준으로 삼기 좋을까요? 어렵죠. 자, 그래서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평균이라는 개념 우리 친구들 알 거예요. 자, 평균 해수면이란 밀물대의 바닷물의 높은 높이와 썰물대의 바닷물의 낮은 높이의 평균입니다. 이게 바로 평균 해수면이에요. 자, 이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땅이 육지가 얼마나 솟아 있냐. 이게 바로 해발고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아래 개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해발고도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예요? 평평한 땅이 보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주변에 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평평한 땅이네요. 자, 그럼 친구들은 어떤 사회 개념이 생각나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고원이 생각나야 됩니다. 자, 고원, 높을 고, 그리고 원이 뭐 들판, 벌판 이런 뜻이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 평평한 땅이 되겠습니다. 해발고도가 높고, 자, 해발고도가 높은데 이 땅의 높낮이 차이가 크지 않아요. 즉 평평하다는 거죠. 넓고 평평하게 펼쳐진 땅을

우리는 고원이라고 합니다. 산지 지형에는 고원도 우리가 볼 수 있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지금요, 화산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뭐예요? 화산 가스잖아요. 그렇죠? 자, 화산도 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산지 지형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사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회 개념은요, 바로 화산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화산이 폭발하면서 나온 용암이나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이 바로 화산지형이에요. 그런데 화산지형도 선생님이 산지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용암은요, 우리 지구 이제 지표면 아래 있는 그 마그마가 이제 지표면 바깥으로 분출이 되면 우리가 용암이라고 하고요. 화산재는 뭐예요?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서 나오는 돌가루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화산재라고 하죠. 즉, 용암이나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지형이 화산지형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개념 볼 건데요. 이게 뭘까요? 지금 땅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계단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개념은 바로 계단식 논밭, 계단식 농업이라는 거예요. 자, 경사가 급한 산이나 언덕에 층층이 계단처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논밭을 우리는 계단식 논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산지지형은요, 경사가 가파릅니다. 자, 경사가 가파르면 이곳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여기에 막 작물을 심으면 우리가 뭐를 줍니까? 물을 주죠. 자, 그럼 이제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이 물을 머금고 있어야 돼요. 간직하고 있어야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파른 곳에서 물을 주면 이게 다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비가 오면 이제 땅에 있는 좋은 흙에 있는 좋은 영양분들도 함께 아래로 쓸려 내려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비탈진 곳에서 농사 지으기 어렵겠죠? 자, 그럼 친구들이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냥 산지지형에서는 농사 안 지으면 안 돼요? 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량을 얻기 위해 농사를 지어야만 해요, 친구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아니죠. 자, 여기에서 이 지형을 어떻게 계단식으로 깎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깎아서 계단 모양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평평한 부분이 생기죠? 자, 이런 평평한 부분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계단식 논밭입니다. 자, 이 계단식 논밭은요, 이제 세계의 산지 지형, 즉 산지에서 볼 수 있는 생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왜 산지 지형에서 계단식으로 논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야 했는지를 우리 친구들 이해해야겠죠. 그냥 산지, 계단식, 논밭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무작정 외우면 안 되고 왜 이렇게 했지를 항상 궁금해하고 그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산지 지형과 관련된 개념 정리해봤고요. 자, 이어서 하천지형과 관련된 이제 개념들을 사진을 보고 또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천지형은 땅 위를 흐르는 물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화한 지형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게 어떤 하천지형일까요? 자, 지금 물이 흐르다가 절벽을 만나서 쏟아집니다. 자, 이런 지형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폭포라고 하죠. 절벽처럼 경사가 급한 곳에서 물이 아래로 곧장 떨어지는 하천 지형입니다. 땅 위를 흐르는 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형이기 때문에 폭포 하천 지형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하천이 흐르죠? 자, 그리고 옆에 평평한 땅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평평한 땅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평야죠. 자, 우리 평야도 하천지형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평야라고 하면 그냥 평평한 땅을 평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천지형과 많이 연관 짓지 못합니다. 하지만 평야도 땅 위를 흐르는 물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기 때문에 하천지형이다라고 했어요. 자, 높은 곳에서 물이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물이 흘러 내려오는데 물만 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뭐예요? 뭐 흙이나 이제 뭐 모래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함께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물길이 이제 좀 이제 잔잔해지는 이런 평탄한 곳

이제 경사가 급하지 않은 곳에 오면 함께 왔던 그 모래나 흙 같은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한 땅이 평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 우리 지형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하천이 흐르면서 만들어낸 지형이기 때문에 평야도 하천 지형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런 평야에서는 농사를 지어요. 주로 하천 하류에 평야가 발달한다고 했어요. 해발 고도가 낮고, 자, 우리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평평한 땅은 고원이라고 했죠. 자, 평야는 해발 고도가 낮고 땅이 넓고 평평하게 펼쳐진 곳을 평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로 사람들이 살기 좋고요. 농사를 짓기에 알맞아요. 자, 왜 농사 짓기 좋을까요? 일단 땅이 평평해요. 자, 아까 선생님이 계단식 논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왜 농사를 지을 때 땅이 평평해야 되는지 얘기해줬죠. 자, 땅이 평평하기 때문에 농사 짓기 좋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하천이 있어요. 자, 농사 지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농업 용수 물입니다. 자, 하천에 있는 물을 쓸수 있겠죠. 자, 농업 용수 공급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평야는요, 하천 하류에 있는 평야는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자, 이 강물이 높은 곳에서 흐르면서 또 이제 천연 영양소 같은 것들도 함께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하천 하류 평야는 굉장히 흙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또 농사를 짓기 좋다.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기억해 주면 훨씬 재밌는 공부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이제 개념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지형인데요. 자, 지금 물 위에서 배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있어요. 보면 파인애플도 보이고요. 여기 수박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종 먹거리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시장이니까 이것은 수상시장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수상이 뭐예요? 물 위에 있는 시장이죠. 물 위에서 배를 이용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수상시장이라고 합니다. 주로 하천이 발달한 지역에서 볼 수가 있죠. 하천이 발달하니까 그냥 하천에서 배로 이동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땅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곳에서 수상시장이 발달을 한다라는 거죠. 또 배를 타고 이동하며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수상시장.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또 개념을 사진을 보고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물길을 따라. 그럼 배가 지나가는 길은 이 배를 사람이 탈 수도 있고 물건을 운반할 수도 있으니까 이 배가 지나가는 길은 교통로라고 할수 있죠. 자, 하천을 교통로로 활용한다. 자, 우리 어떤 개념 공부했었죠? 바로 운하입니다. 자, 운하는요,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강과 강, 바다와 강 등을 연결해 만든 인공 물길이에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었다고요. 수로 물길을 만들었다고요. 자, 이런 운하를 통해서 물건을 나를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 자, 물건을 나르고 사람이 이동하는 건 우리 교통입니다. 자, 그럼 이런 교통을 위한 길로 활용이 된다. 운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운하라는 개념도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해안지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지형과 이제 생활 모습인데요. 자, 지금 이제 해안지형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을 해안이라고 했어요. 자, 뭡니까? 모래사장이 보이네요. 자, 모래사장, 해안지형 중에 하나죠. 강가나 바닷가에 모래가 쌓여 넓고 평평하게 펼쳐진 곳을 우리는 모래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주로 해수욕장으로 이용을 하죠. 해수욕이라는 게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물놀이 즐기는 곳이 해수욕이잖아요. 자, 물놀이를 즐기는 장소로 모래사장 많이 이용이 되죠. 우리 친구들도 더운 여름에 모래사장 가서 이제 모래놀이도 하고 물놀이 해봤을 거예요. 자, 다음 개념입니다. 자, 이 사진은 뭘까요? 자, 지금 뭐예요? 질퍽질퍽하죠? 바로 여기는 해안 지형 중에 갯벌이 되겠습니다. 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해안에서. 자, 밀물이 뭐예요? 바닷물이 들어올 때그 높이. 그쵸? 자, 그리고 썰물이 뭐예요? 바닷물이 빠져나갔어요. 자, 그럼 그 높이. 즉,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큰 조수간만의 차라 그래요.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해안에서 진흙이나 모래 등의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평평한 땅인 거예요. 그쵸?

0: 그래서 이 평평한 땅인 갯벌은요, 밀물 때는 물에 잠겨서 안 보여요. 자, 그리고 썰물 때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이 뭐예요? 썰물이라 바닷물이 나갔고, 이제 갯벌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자, 갯벌도 해안 지역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해안 지형이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사진입니다. 자, 여기 어디일까요? 정말 아름답죠?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산호초입니다. 자, 산호충이 만든 단단한 골격이 오랫동안 쌓여 만들어진 암초예요. 자, 산호충이 뭐냐면 벌레거든요. 이 산호충이 만든 집, 뼈대, 이 골격이 산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호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뼈대에 골격을 남겼어요. 자, 그게 바위, 암석이 된 거죠. 바위가 된 겁니다. 이 바위 지형을 산호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산호초라고 하니까 이 초가 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산호초 하면 아, 풀이구나 하는데 산호초는 풀과 관련이 없어요. 암석이에요. 돌이에요, 돌. 알았죠? 자, 암초라는 거는 이제 바다에 숨겨진 그런 바위 이런 것을 암초라고 해요. 산호초는 바위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자, 해안 지역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해안 지형에서 공부를 했죠. 주로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 산호초를 볼수 있다는 거 이유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습니다. 자, 이어서 여기는 어디일까요? 우와, 정말 멋진 해안가네요. 자, 이런 곳은요, 선생님이 여행 가고 싶어요. 자, 그럼 이런 곳에 어떤 산업이 발달할까요? 바로 관광 산업입니다. 관광객이 여행을 하면서 이용하는 교통, 숙박, 이제 묵는 거죠. 음식, 놀이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해안지형뿐만이 아니라 산지지형이든 그리고 하천지형이든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관광산업이 발달할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개념들 사진을 통해 되짚어 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 문제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뜻에 알맞은 말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글자 쓰세요. 1번, 바닷물의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 어떤 지점의 높이, 우리 방금 했죠? 해발고도. 2번입니다. 물 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물위 수상시장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에 알맞은 말을 괄호 안에서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문장 읽을게요. 산지지형 중에서, 자, 이것은 높이가 높은 곳에 위치하며 평탄한 땅이 넓게 펼쳐진 지형입니다. 자, 높이가 높고 평탄한 땅, 고원이죠. 자, 4번. 하천 주변의 이곳에서는 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지형이다. 자, 농사? 평야죠, 친구들, 평야. 자, 그리고 5번. 산지, 하천, 해안 지역은 각 지역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자, 특색 있고 아름다운 지형 경관을 활용한,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관광 오는 거잖아요. 관광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6번, 7번, 8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자, 갯벌, 운하, 산호초라는 낱말이 있는데 우리 다 앞에서 공부했던 거죠. 자, 6번 하천 지역에서는 화물선, 유람선 등의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교통로로 활용한대요. 교통로로 활용하는 건 뭐예요? 운하죠. 인공수로. 자, 7번입니다. 캐나다 동부 해안, 유럽 북해 연안 등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자, 그럼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요? 자, 썰물 때 드러나는 땅 뭐예요? 갯벌이 발달했다. 자, 8번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에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자, 따뜻하고 얕다라는 것에서 우리 친구들 생각해야 돼요. 생물이 쌓여 만들어진, 산호가 쌓여 만들어진 그 단단한 골격. 자, 그것이 뭐가 된 거야? 바위? 이게 뭐예요? 산호초. 산호초가 길게 이어진 지형이 나타납니다. 정답은 산호초.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8번 문제까지도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첫 번째 중단원 또 북1을 통해서 정리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2를 통해서 또첫 번째 중단원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친구들, 우리가 첫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했던 개념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문제는요, 빠밤. 하천 중상류에 만들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홍수와 가뭄에 대비할 수 있어요. 자, 이 시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가 하천지형의 생활 모습에서 공부했던 개념입니다.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재미있는 사회 개념 공부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임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개념 쏙쏙, 문제 술술, 실력 쑥쑥. 우리 친구들이 만점왕이 될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손은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과학에 조금씩 흥미를 느끼고 있나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과학 공부가 어렵고 지루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럼요. 어떻게라도 하면 과학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비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현상, 작은 변화를 보더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왜 이런 걸까? 머릿속에 왜라는 질문을 항상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과학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거나, 과학과 관련된 영상, 영화를 많이 보거나,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학을 꼭 교과서로만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뭐 컨텐츠를 접하도록 노력을 해보면 조금이라도 과학의 흥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만점왕 과학. 6학년 2학기 수업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이 주어진 시간에만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과학에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요. 또 과학 실력이 쑥쑥쑥 향상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벌써 3개의 도장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의 미션을 또 해결하고 나면 하나의 도장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까요? 짠! 여름과 겨울 중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고 낮의 길이가 긴 계절은 무엇일까요?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를 생각해서 답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은요, 계절별 태양의 남중 고도와 낮의 길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기후는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온난한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날씨는 어떤가요? 날씨는요, 계절별로 달라져서 뭐라고 딱 하나를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편입니다. 자, 어떤 계절들이 있죠? 먼저 봄. 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봄 하면 가장 먼저 예쁜 꽃이 떠올라요. 진달래일 수도 있고요. 벚꽃일 수도 있고요. 봄에는 정말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나거든요. 꽃 옆에 날아다니는 나비들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쁜 꽃들이 있다 보니까 봄나들이, 봄 서풍을 가는 사람들도 많죠. 자, 또봄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봄 하면 모내기가 이루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모내기가 떠오르기도 해요. 농사를 시작하기도 해요. 자, 그럼 봄 다음에는 어떤 계절이 오나요? 여름이 옵니다. 여름 하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시원한 팥빙수? 아이스크림? 아니면 물놀이? 바다, 해수욕장, 수영장 가서 재미있게 물놀이 하는 게 떠오르나요?

수도 있고요. 뭐 선풍기나 에어컨이 떠오를 수 있고요. 해바라기 그림이 있네요. 해바라기가 여름에 예쁘게 활짝 핀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봄, 여름 다음에 다음 계절은 무엇이죠? 가을입니다. 우리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밤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접 밤따기 체험 같은 것을 가기도 해요. 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단호박이 노랗게 익기도 합니다. 가을은요, 그래서 더 풍성한 계절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많은 열매들을 또 수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요, 예쁜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모습, 단풍이 빨갛게 물든 모습, 낙엽,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가을 다음에는 또 어떤 계절이 오죠? 바로 추운 겨울이 옵니다. 그림만 봐도 알수 있듯이 겨울은요, 하얀 눈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죠? 내린 눈으로 눈싸움을 할 수도 있고요. 눈 사람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하얀 눈 하면 떠오르는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이러한 사계절은요, 각각의 날씨가 달라지면서 생활하는 모습도 달라지고요. 또 나타나는 것들, 특징도 달라집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도 계절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봄의 모습이죠.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같은 장소거든요. 같은 시간대에 찍은 건데 지금 계절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이에요. 어때요? 푸릇푸릇한 잎이 매우 싱그러워 보이죠? 그리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어떤가요? 단풍이 물들었어요. 그리고 잎이 많이 떨어져서 길가에 있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겨울은요, 잎이 일단 많이 떨어졌고요. 나뭇가지 위로 눈이 하얗게 내려앉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계절마다 매력이 모두 다르죠. 자, 우리나라의 사계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계절이 바뀌면서 이러한 모습들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것도 바뀐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걸까요? 계절별로 남중고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기억하지 못할까 봐 남중고도가 뭔데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양고도라는 것은 태양의 높이를 뜻하는 건데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으로 나타내는 게 태양고도였습니다. 그리고 태양고도 중에서 태양의 남중고도는요, 하루 중 태양고도가 가장 높을 때 우리는 태양이 남중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태양이 정남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남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때 태양은 정남쪽에 위치하고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태양의 고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남중했을 때 태양의 고도를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이때 태양의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의 고도는 하루 중에 왜 이렇게 변하는 건가요?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음 떠올랐을 때는 태양고도가 낮은 편이지만 점점 태양고도가 높아집니다. 정남쪽에 위치했을 때 하루 중에 태양고도가 가장 높은 거고 이때의 태양고도가 태양의 남중고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더 지나면 태양이 서쪽으로 지게 되죠? 그러면서 태양의 고도도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태양의 남중고도 잘 기억할 수 있겠죠? 하루 동안의 태양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그래프로 나타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 봤어요. 먼저 태양고도 그래프를 보면요. 오전에 태양고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몇 시경에? 오후 12시 30분경에 태양고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을 지나면 또 태양 고도는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초록색인 기온 그래프를 살펴볼까요? 기온도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서 비슷한 모양새를 띠면서 높아지게 돼요. 기온도 점점 높아집니다. 언제 기온이 가장 높아요? 14시 30분경, 오후 2시 30분경에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와 기온이 가장 높을 때 2시간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죠?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요. 지표면이 데워지는데, 지표면이 데워지면서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바로 같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더 필요한 거고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그림자의 길이 그래프를 살펴볼까요? 그림자의 길이는 오전에 점점 짧아지기 시작해서 언제 가장 짧아요?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은 오후 12시 30분경에 반대로 그림자의 길이는 가장 짧습니다. 즉, 그림자의 길이 그래프는요, 태양 고도 그래프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뒤집힌 모양이잖아요. 12시 30분이 지나면서 태양 고도가 낮아지죠? 그럼 그림자의 길이는 반대로 점점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절별로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료를 모을 수 있을까요? 매달 직접 측정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중고도도 측정하고요. 낮의 길이도 측정하고. 그런데 1년 내내 측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직접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심지어 측정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소개해 줄 거예요.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누리집에 들어가면요. 미리 이렇게 조사해 놓은 자료들이 친절하게 올라가 있어요. 이 자료들을 우리 친구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월 20일, 남중고도잖아요? 그럼 시간은 언제여야 돼요? 오후 12시 30분. 이때의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를 조사해 볼 거예요. 자료는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찾아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봄은 3, 4, 5월, 여름 6, 7, 8월, 가을 9, 10, 11월, 겨울 12, 1, 2월. 이렇게 세 달씩 묶어져 있죠. 그리고 매월 20일의 측정 결과를 기록하는 겁니다. 3월 20일의 측정 결과입니다. 4월 20일, 그리고 5월 20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측정 자료들을 보면서 남중고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낮의 길이는 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될것 같아요. 자, 6월, 7월, 8월에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를 조사하여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가을, 9월, 10월, 11월에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를 이렇게 이어서 기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12월, 1월, 2월에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를요,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 한번 분석을 해 볼까요? 남중고도 보겠습니다. 자, 3월부터 시작해서 남중고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 중에서는 남중고도가 언제 가장 높다고 되어 있나요? 6월 20일. 여름 중에서 6월 20일에 남중고도가 75도로 가장 높았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 다음 이 6월 20일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는 거. 자, 어쨌건 가장 남중고도가 높을 때는 6월 20일 75도고요. 반대로 가장 낮을 때는 언제인가요? 겨울 중에서 12월 20일에 29도로 가장 낮았습니다. 다음, 낮의 길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낮의 길이가 봄에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가장 길어요? 14시간 45분. 마찬가지로 6월 20일, 여름 중에서 6월 20일 날 자료,

가장 낮의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를 지나면 낮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는데요. 자, 언제 가장 짧아요? 똑같습니다. 12월 20일 9시간 33분으로 가장 낮의 길이가 짧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아하! 여름에 남중고도가 가장 높고요. 낮의 길이 가장 기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겨울에 남중고도가 가장 낮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자료를요, 좀더 한눈에 보기 쉽도록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어요. 근데 변화니까 꺾은선 그래프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 그리고 낮의 길이를 월별로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거예요. 그러면 꺾은선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로축과 그리고 세로축, 가로축과 세로축,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항목과 단위를 정확하게 정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왼쪽의 그래프부터 볼까요? 가로축에는 측정 시기, 월이라고 쓰여 있죠, 괄호 안에. 세로축에는요, 태양의 남중고도, 남중고도니까 각도잖아요?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가로축은 똑같아요. 측정 시기 월이라고 쓰여 있고요. 세로축이 다르죠. 낮의 길이이기 때문에 몇 시간이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항목과 단위를 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로축 눈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해야 돼요. 좁아졌다가, 그리고 넓어졌다가 이러면 안 되고요. 간격을 일정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값의 범위에 맞게 설정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세로축이 중요합니다. 남중고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아래와 같은 물결선이 지금은 없어도 됩니다. 별로 쓸모가 없는데요. 낮의 길이는 우리 앞에 자료를 생각을 해보면 낮의 길이는 9시간보다 짧을 땐 없었어요. 그러므로 9시간보다 짧은 시간은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굳이 이렇게 길게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물결선을 사용해서 9시간 아래로 는다 없애면 됩니다. 없애고 나서 필요가 없는 데잖아요. 없애고 나서 9시간부터 나머지 낮의 길이를 이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결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잘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그리고 표의 값에 맞게 정확한 위치에 뭘 찍어줘야 돼요? 꺾은선 그래프니까 점을 찍어줘야 돼요. 헷갈리기 쉬운데요. 가로선, 세로선, 격자선을 따라서 잘 찾아서 위치에 맞게 점을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점을 찍은 뒤에 이웃한 점을 사이사이를 뭘로 연결해요? 꺾은 선이니까 선으로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선으로 연결했을 때 좋은 점은 뭐예요? 끊겨 있는 게 아니라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측정한 자료값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 사이에 생략된 중간값까지 우리가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 꺾은샘 그래프가. 다 그렸어. 이제 마지막 뭐 하면 돼요? 그래프를 그린 뒤에는 그래프의 제목을 확실하게 적어서 구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로 나타내 볼까요? 짠! 자, 먼저 태양의 남중고도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앞에서 봤던 자료를 그대로 그래프로 옮긴 거예요. 남중고도가 3월, 4월, 5월 쭉쭉 높아지다가요, 6월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낮아집니다. 언제 가장 낮아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12월에 가장 낮습니다. 12월 지나면 다시 조금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낮의 길이는 어떤가요?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낮의 길이 3월부터 조금씩 길어지다가 언제 가장 길어요? 마찬가지로 6월에 낮의 길이 가장 길었어요. 점점점점 짧아집니다. 낮의 길이 언제 가장 짧아요? 12월에 낮의 길이 가장 짧습니다. 6월, 6월, 12월, 12월. 공통점이 보이나요? 자, 그래프 제목도 붙여줬어요. 태양의 남중고도, 낮의 길이. 이러면 완벽한 꺾은선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달은 언제였어요? 6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었다는 뜻이죠. 태양의 남중고도가 반대로 가장 낮은 달은 겨울인
12월이었습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달은요, 여름인 6월이었고요.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달은 겨울인 12월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요. 하루 동안에 태양은 동쪽 하늘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왜 그런다고 했죠?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루 동안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자, 이때 태양이 떠 있는 높이도 달라집니다. 가장 높을 때가 언제예요? 정남쪽에 위치해 있을 때 남중고도가 고도가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은 거겠죠. 이때의 태양 고도를 우리가 남중고도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하루 중에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중에만 태양 고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더 길게 봤을 때각 월별로, 계절별로 이 남중고도도 변한다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태양이 하늘에서 가장 높이 떠 있는 이 바로 남중고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볼까요? 겨울, 가운데 있는 게 봄, 가을,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여름입니다. 자, 이때 지금 정남쪽 가장 높은 곳에 떠 있을 때 남중고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 봄, 가을, 여름. 자, 셋 중에 남중고도 가장 높을 때는 어느 계절이에요? 그림만 봐도 알수 있죠. 여름인 거예요. 태양 남중고도 가장 낮을 때는요, 겨울인 거예요. 봄, 가을은 그 가운데인 거고요.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여름을 보면요, 태양의 이동 경로 굉장히 길죠. 태양의 이동 경로가 길다는 것은 하루 중에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길다는 거니까 낮의 길이가 길다는 거예요. 반대로 겨울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습니다. 자, 그러니까 태양의 이동 경로 보면 지금 짧아요. 동쪽에서 남쪽에서 서쪽 짧습니다. 이동 경로가 짧다는 것은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짧아요. 즉, 낮의 길이가 짧다는 뜻입니다. 여름의 낮의 길이 길고 겨울의 낮의 길이 짧은 거예요. 조금 더 알기 쉬운 그림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름에 어때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더 높죠? 동쪽, 남쪽, 서쪽. 움직이는 방향은 똑같지만 이동 경로 길고요. 남중고도 높습니다. 낮의 길이 길어요. 반대로 겨울은요, 남중고도 가장 낮아요. 이동 경로 짧아요. 낮의 길이 짧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절별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요. 그리고 낮의 길이가 길어요. 높고 길어요. 겨울에는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고, 낮의 길이는 짧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까요? 핵심 개념 확인하면서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계절별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가 달랐다고 했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달 언제였어요, 우리? 6월. 6월이 어떤 계절인데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6월 여름이었고요. 반대로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은 달 언제였어요? 12월. 12월은 어떤 계절이죠? 추운 겨울이죠. 그래서 12월 겨울에 가장 낮았습니다. 낮의 길이가 그럼 가장 긴 달은요? 남중고도가 높으면 낮의 길이가 길다는 거니까 똑같아요. 6월 여름에 낮의 길이 가장 길었고요. 반대로 남중고도가 낮다는 것은 낮의 길이 짧다는 거거든요.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달은 12월 겨울이었습니다. 그럼 관련된 문제 풀수 있겠죠? 다음은 스마트 기기로 매월 20일 오후 12시 30분에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를 조사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부터 볼까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계절과 가장 낮은 계절을 각각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남

0: 짜면 겨울이 되겠죠. 겨울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번 문제 볼까요? 월별 낮의 길이에요. 낮의 길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선으로 연결하세요. 자, 6월의 낮의 길이는 가장 짧은 거예요? 가장 긴 거예요? 6월 살펴보면 가장 길잖아요. 14시간 45분이나 돼요. 그러므로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와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요. 12월 20일 자료 보았더니 9시간 33분으로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낮의 길이가 가장 짧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개념 보겠습니다. 계절별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꺾은 선 그래프를 보세요. 여름에는, 자, 6월 잘 보면 되겠죠. 6월 기준으로.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 가장 높을 때요. 높아요. 낮의 길이도 어때요? 가장 길 때요. 길어요. 똑같습니다. 다음, 겨울 볼까요? 12월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 가장 낮을 때죠? 낮의 길이는 어때요? 가장 짧습니다. 낮고 짧아요. 이것도 비슷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3,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계절별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의 관계를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3번. 태양의 남중고도 그래프와 낮의 길이 그래프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1번. 두 그래프의 값은 계절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변화가 있었죠? 아닙니다. 2번. 두 그래프는 여름에 가장 낮게 나타난다. 여름에 낮은 게 아니라 높았잖아요. 그러므로 2번 아닙니다. 3번. 두 그래프는 겨울에 가장 높나요? 겨울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닌 겁니다. 4번. 두 그래프는 봄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봄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어때요?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 아닌 겁니다. 5번, 두 그래프는 가을에서 겨울로 갈수록, 자, 여름 지나서 가을에서 겨울로 갈수록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감소한다. 즉, 태양의 남중고도 낮아지는 거고요. 가을로 가면서 낮의 길이도 짧아지는 거에서 감소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4번 문제입니다. 위 그래프를 바탕으로 계절별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의 관계로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지면 빨간색 그래프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남중고도가 높아지면 낮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아래 있는 파란색 그래프 위쪽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길어진다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것이죠.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져요? 태양의 이동 경로가 길어진다고 했잖아요? 태양이 떠올라 있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므로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반대로 겨울에는 어때요? 태양의 남중고도도 낮고요. 낮의 길이도 짧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계절별로 남중고도도 달라지고 낮의 길이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자, 모든 문제 잘 풀어봤으니까 오늘의 미션도 해결해 봐야겠죠? 여름과 겨울 중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고 높은 거예요. 낮의 길이가 긴 계절은 무엇일까요? 남중고도 높고 낮의 길이 길어요. 정답은 짜잔. 그렇죠. 여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또 유난히 낮이 길어요. 막 저녁 7시, 8시 돼도 해가 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여름이고요. 우리 친구들 미션 잘 해결해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4강에 도장을 꽝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학 만점왕으로 가는 길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 또는 재밌었던 내용, 느낀 점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매 눈으로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0: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요, 알게 되는 것도 많고요,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힘도 자라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오늘은요, 어떤 주제의 글을 읽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조상들의 여름나기, 조상들의 겨울나기. 우리 조상이 어떻게 여름을 지냈고 겨울을 지냈는지 글을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

자, 짜잔! 우리 글의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조상들의 여름나기. 잘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방법으로 여름을 보냈을까요? 먼저 가볍고 바람이 잘 통하는 옷감인 마나 모시로 한복을 만들고, 자, 모시가 볼까요? 띠리리띠리. 실로 짠 희고 얇은 여름 옷감입니다. 자, 마나 모시는 아주 시원한 옷감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복을 만든 옷감을 다르게 했어요. 마나 모시로 한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복의 소매는 넓고 헐렁하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 소매가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한복의 소매를 넓고 헐렁하게 이렇게 만들면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편안하고 시원하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했어요. 또 등나무를 이용해 등토시와 등등거리 등을 만들었어요. 등나무로 만든 등토시는 더울 때 팔에 끼면 바람이 구멍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자, 이 등토시, 우리 토시는 이 팔에 끼는 걸 말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딱 팔에 딱 끼면은 여기 구멍으로 바람이 호호호호 들어와가지고 시원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등등거리는 무엇이냐? 등나무로 만든 조끼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기 전에 입으면 옷이 땀에 젖어도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여름에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만들 때 그 옷감이 뭐로 바뀌었어요? 네, 마나, 모시와 같은 시원한 옷감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매를 넓고 헐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등나무를 사용해서요. 어떤 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팔에 끼는 등토시를 만들었고요. 또 조끼로 만들어져 있는 등등거리를 만들어서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아, 옷을 이렇게 입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은요. 조상들은 죽부인이나 부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여름철 더위를 식혔어요. 죽부인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도구로 오늘날까지도 이용하고 있어요. 죽부인은 대나무로 길고 둥글게 만든 것인데 더울 때 안고 있으면 시원하답니다. 더 대나무로 이렇게 길고 둥글게 만든 건데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고 있으면 시원한 거예요. 더울 때 이제 안고 있으면 시원해요. 근데 부채는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렇지만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을 또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었던 옛날에는 없어서는 안 될 여름철 생활 도구였어요. 부채는 시원한 바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외출할 때 햇빛을 가리는 역할도 했지요. 이 여름에 우리가 더위를 식히기 위한 도구들이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그렇죠. 죽부인, 또 부채. 이거를 사용을 해서 더위를 식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낮에는 대청마루에서, 대청마루가 어디일까요? 대청마루, 띠리리띠리. 한옥에서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를 말을 합니다. 우리 한옥 혹시 책이라든지 뭐 영상에서라든지 본 적 있나요? 아니면 이제 이 한옥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방이 있고 이 방이 있으면 그 방 사이에 이렇게 큰 마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지붕이랑 집이 있고 저 여기에는 이제 지붕에만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밖에 이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대청마루에 딱 앉아 있으면 바닥이 시원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벽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바람이 이렇게 통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청마루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쉬기도 했어요. 모기가 많은 여름밤에는 모기뿔을 피워, 자, 모기뿔, 띠리띠리,
모기를 쫓으려고 풀등을 태워서 연기를 내는 불입니다. 그래서 풀을 태워가지고 그 연기가 나오면은 이제 모기가 몰려오지 않는 거예요. 모기와 해충을 쫓았지요. 해충이 뭐예요? 해충 띠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벌레입니다. 또 냉면이나 냉국, 수박과 참외 등 시원한 음식과 과일을 먹으면서 몸에 열을 식히며 여름철에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자, 우리 여름철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대청마루에서 시원하게 쉬었다. 그 다음 이제 모기뿔을 피웠다. 그리고 음식으로는 뭐를 먹었다? 그렇죠. 냉면, 냉국, 그리고 시원한 과일, 수박이나 참외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더위를 식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분들이, 조상님들이 이제 슬기롭게 여름을 보냈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해충과 모기뿔이 있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벌레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래요. 해충이에요. 모기를 쫓으려고 풀등을 태워서 연기를 내는 불. 그렇죠. 모기뿔입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넣으세요. 부채, 죽부인, 대청마루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옥의 시원한 어디에서 수박을 먹었다. 자, 우리 한옥에서 시원한 이 마룻바닥, 바람이 아주 잘 통하는 마룻바닥, 바로 대청마루였죠. 저희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수박을 먹었습니다. 대청마루. 자, 할머니께서는 한여름밤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무엇을 안고 주무신다? 자, 안고 주무시는 겁니다. 부채를 안고 주무실까요? 죽부인을 안고 주무실까요? 그렇죠. 대나무로 만들어진 이렇게 둥근 기둥 모양의 죽부인을 안고 주무시는 거죠. 죽부인.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썼나요? 잘했습니다. 네, 그럼 1번 볼게요.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겨울나기, 여름나기, 해충조끼, 부채질하기, 한복 만들기. 무엇이에요? 그렇죠. 바로 여름나기였습니다. 여름나기, 이 조상의 여름나기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조상들은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하여 더위를 식혔다. 선풍기와 에어컨이 옛날에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 부채를 사용을 했죠. 조상들은 시원한 음식과 과일을 먹으면

더위를 식혔다. 자, 이거는요? 그렇죠. 우리 시원한 음식과 과일 나와 있었어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지문을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지문에 이 냉면이나 냉국, 수박과 참외 등 시원한 음식과 과일을 먹으면서 몸에 열을 식혔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네요. 조상들은 바람이 잘 통하는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자, 가볍고 바람이 잘 통하는 옷감인 마나 모시로 한복을 만들고, 한복의 소매는 넓고 헐렁하게 만들었어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그러면, 아, 이분도 맞다. 그래서 2번과 3번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등등거리에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우리 등토시, 죽부인, 등등거리, 이게 무엇인지 이 지문에 나와 있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등등거리 역시 등나무로 만든 조끼인데, 옷을 입기 전에 입으면 옷이 땀에 젖어도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해주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나무로 만든 조끼,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거죠. 이게 등등거리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입고, 그 다음에 옷을 입으면 옷이 바로 피부에 닿는 게 아니니까 바람도 잘 통하고 이 땀이 피부에 바로 묻지 않겠죠. 이 옷에 묻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등등거리구나. 그러면 2번은 뭘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죽부인입니다. 이거를 안고 자면은 시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그렇죠. 등토시입니다. 등나무로 만든 토시예요. 그래서 팔에 딱 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정말 슬기로워요. 지혜로워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조상들이 더위를 식힌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마나모시로 만든 한복을 입었다. 소매를 넓고 헐렁하게 만들어 입었다. 등토시를 끼고 등등거리를 입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더위를 식혔어요. 우리 조상들은 옷을 만들거나 입을 때 무엇을 잘 통하게 해서 더위를 식혔다. 자, 이것들은 다 무엇이 잘 통하게 한 방법입니까? 그래요. 바로 바람이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나모시로 만들었고, 이 소매도 헐렁하게 만들고, 등토시도 끼고 등등거리도 입었었죠. 그래서 바람을 잘 통하게 해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잘 풀었나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읽은 글의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들의 여름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옷, 생활 도구, 생활 모습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옷은요, 바람이 잘 통하는 머나 모시로 한복을 만든다. 그렇죠. 마나 모시로 한복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토시 등등거리를 만들어 입었고요. 생활 도구는요, 대나무로 만든 죽부인을 안고 있고요. 무엇으로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거나 햇빛을 가렸어요? 그렇죠. 부채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부채. 자, 생활 모습은요, 무엇을 피워 해충을 쫓는다? 그렇죠. 이 모깃불을 피웠습니다. 모, 깃, 불. 그리고 시원한 음식과 과일을 먹었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보니까요. 그때 전기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어서 아주 더웠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이 슬기로운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도쿄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도쿄 여행으로 출발!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상들의 겨울나기. 자, 겨울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난로나 오리털 점퍼가 없었던 옛날, 우리 조상들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겨울을 어떤 방법으로 지냈을까요? 자, 지금은 우리 전기난로도 있고 오리털 점퍼도 있으니까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지냈을까요? 조상들은 겨울옷을 만들 때 옷감의 간격을 촘촘하게 해서 촘촘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틈이나 간격을 매우 좁거나 작게 하는 것이 바로 촘촘한 겁니다. 아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때? 바람이 잘 통하게 구멍도 잘 많이 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 옷감의 간격을 촘촘하게 해야 이 바람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촘촘하게 해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거나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서 추위를 막았어요. 자, 옷도 여러 벌 겹쳐 입는 거예요. 또 옷감 안에 솜을 넣어 꿰매거나 옷감에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붙여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겠지요. 자, 유지하는 게 뭘까요? 어떤 상태나 상황 등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나가는 거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솜도 넣고 가죽이나 이 털을 붙여가지고 이 체온을 유지한 겁니다. 이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쓰거나 발에 신는 버선, 우리가 버선은 양말 같이 생긴 걸 말을 하죠. 팔에 끼는 토시에도 솜을 넣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었냐라는 걸 나왔습니다. 옷감의 간격을 촘촘하게 하거나 여러 겹 겹쳐 입거나 그리고 솜을 넣거나 그리고 또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옛날에는 이런 옷을 입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추운 겨울날 창문에 뽁뽁이를 붙여본 적이 있나요? 네, 뽁뽁이 뭐예요? 뽁뽁이. 작은 공기 주머니가 얼룩벌룩하게 되어 있는 포장용 비닐을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뽁뽁이 탁 누르면서 놀아본 적 있나요? 네, 그 뽁뽁이를 겨울에 창문에 붙여놓으면 찬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좀 막아준단 말이죠. 이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도 나가지 않을 수 있고요. 근데 옛날에는 뽁뽁이가 없었으니까 어떤 걸 붙였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상들은 문에 뽁뽁이 대신 창호지를 여러 겹 발라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어요. 또한 전기장판이나 가스보일러 대신 온돌과 화로를 사용해서 집안을 따뜻하게 했어요. 자, 우리 이거 옛날하고 오늘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옛날에는 이제 창호지를 여러 겹 발랐다. 창호지. 근데 이게 지금은 뽁뽁이를 사용을 하게 된 거죠. 뽁뽁이를 붙이는 거죠. 자, 그리고 옛날에는 온돌이랑 화로를 사용을 했대요. 온돌, 그리고 화로. 이게 지금은 어떤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기 장판, 그리고 가스 보일러를 사용한다. 온돌이랑 화로가 뭔지 이제 설명을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온돌하고 화로.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돌로 된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장치예요. 자, 우리 아궁이에다가 여기 아궁이가 있으면 여기 안에 이 장작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불을 떼요. 그러면 이 따뜻한 기운이 넘어가서 이 돌로 된 바닥을 데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닥이 따뜻해지면은 이방 전체가 좀 따뜻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이 따뜻해지면 방 안의 공기도 함께 따뜻해졌어요. 화로는 무쇠나 돌로 만든 그릇에 숯불을 담아서 불씨를 보관하거나 음식을 데우고 끓이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겨울에는 훌륭한 난방기구 역할을 했지요. 자, 화로가 있어요. 이거는 이 무쇠나 돌로 만든 큰 그릇입니다. 여기 안에요, 이제 불씨를 보관을 하거나 또 음식을 데우고 끓이고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난방기구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추운 겨울에는 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항상 식량이 부족했어요. 먹을 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겨울에 먹을 식량을 저장했는데, 저장을 해놔야 추운 겨울에 꺼내서 먹죠. 대표적인 방법이 김장이에요. 김장은 배추나 물을 소금에 절여, 자, 절이다 뭐일까요? 재료에 소금, 식초, 설탕 등이 배어들게 하는 거를 절여, 절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추나 물을 소금에다가 이렇게 배어들게 해가지고 김치로 만들어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또한 미리 여러 가지 나물이나 생선을 잘 말려서 준비했다가 식재료를 구하기 힘든 겨울에 꺼내 먹었어요. 겨울에 우리가 먹을 거리를 마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김장을 하는 방법, 소금에 절여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이 나물이나 생선을 말려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꺼내 먹는 방법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이 옷은 바느질이 촘촘하게 엉성하게 되어 있어서 튼튼하다. 자, 촘촘하게 되어 있다, 엉성하게 되어 있다. 자, 이 부분 어디 나왔는지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조상들은 겨울옷을 만들 때 옷감의 간격을 촘촘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촘촘한 거는 빈틈이 없이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엉성한 것은요. 저 간격을 많이 두는 이 엉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반대가 되는 말이겠죠? 그러면 튼튼하려면 촘촘하게 바느질을 했겠어요? 엉성하게 바느질을 했겠어요? 그렇죠. 촘촘하게 바느질을 했을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상하기 쉬운 음식은 소금에 절여서 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자, 절이다는요, 여기 나오죠. 김장은 배추나 무를 소금에 절여 김치로 만들어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절여서 한다는 건 소금이 배어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절여서는 뭐예요? 우리가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은요, 발이 저려가지고, 뭔가, 발이 아프죠? 아파, 발 저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감각이 둔해지는 그걸 바로 저려다, 저려서, 저리다라고 해요. 그래서 발음은 저리다, 저리다 똑같이 발음을 하는데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어떤 상태나 상황 등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나가는 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잘 모르겠으면 지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또 옷감 안에 솜을 넣어 꿰매거나 옷감에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붙여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했지요. 자, 체온을 유지하다. 체온을 좀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나가다라는 거죠.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은 공기주머니가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는 포장용 비닐, 뭐였죠? 그렇습니다. 우리 뽁뽁이였죠? 뽁뽁이 써줄게요. 뽁뽁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1번부터 다시 가볼게요.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조상들이 더위를 피한 방법, 조상들이 추위를 피한 방법, 조상들이 동물을 사냥한 방법, 뭐요? 그렇죠. 바로 추위를 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추위를 어떻게 지냈는지 설명이 되어 있었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조상들이 겨울에 사용했던 물건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조상들이 사용했던 거니까 옛날에 사용했던 물건을 찾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옛날에 사용했던 거를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할 거고요. 오늘날에 사용했던 거는 세모를 할 거예요. 자, 옛날에 사용했던 거, 오늘날에 사용했던 거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조상들은 문에 뽁뽁이 대신, 자, 뽁뽁이는요, 오늘날이죠. 창호지는 옛날이에요. 여러 겹 발라 찬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어요. 또한 전기장판이나 가스보일러 대신, 자, 전기장판, 가스보일러는요, 오늘날 사용을 하는 거죠. 전기장판, 가스보일러 대신 온돌과 화로, 온돌과 화로는 동그라미를 해줘야 되겠죠. 옛날에 사용하는 거니까요. 사용해서 집안을 따뜻하게 했어요.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돌로 된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장치예요. 바닥이 따뜻해지면 방 안의 공기도 함께 따뜻해졌어요. 그다음 화로가 무엇인지 나와 있었죠? 이렇게요. 그래서 온돌, 화로, 창호지가 옛날에, 뽁뽁이, 가스, 보일러, 그리고 전기장판이 오늘날. 그러면 위에서도 볼수 있죠. 뽁뽁이는요? 아니에요. 옛날 거 아니죠. 자, 화로, 창호지, 둘다 옛날에 사용하는 거고요. 5리터 점포는요? 지금 우리가 입는 거죠. 온돌, 옛날이고요.
화로는 맞는데 가스보일러가, 그쵸, 오늘날이죠. 전기난로가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아, 2번이구나. 네, 우리 친구들 2번이라고 찾아보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옛날에 사용했던 물건과 오늘날에 사용했던 물건을 관련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그랬어요. 바로 이게 화로입니다. 화로는요, 우리가 난방장치로 사용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 지금의 전기, 난로의 역할을 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호지 뭐였죠? 저 창호지를 문에 여러 겹 발라가지고 이찬 공기가 들어오는 거를 막고 이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것도 막았어요. 지금은 창호지 대신에 뽁뽁이를 바르죠. 자, 솜을 넣은 옷, 이거는 그쵸. 오리털 점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조상들이 김장을 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겨울에 채소를 오래 저장해 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치를 먹으면 몸에 열이 나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무엇이었죠? 우리가 김장을 한 이유는요. 겨울에 먹을 게 부족하니까 오랫동안 보관을 하려고 그런 거죠. 소금에 절여가지고 놔두면 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조상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겨울에 먹을 식량을 저장했는데 하고 나와 있는데, 김장은 배추나 물을 소금에 절여 김치로 만들어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도 이제 추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김장을 해서 이 김치를 보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의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써 넣으세요. 조상들의 겨울나기 방법이 나와 있었어요.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생활도구를 사용했고, 어떤 생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옷감의 간격을 촘촘히 하거나 옷감 안에 무엇을 넣어서 꿰맸죠? 그렇죠. 솜을 넣어서 꿰맸습니다. 옷감에 동물의 가죽이나 무엇을 붙여 입는다? 그렇죠. 털을 붙여서 입어요. 그다음 생활 도구로는요. 문에 창호지를 발랐고요. 온돌과 화로를 난방기구로 사용했습니다. 자, 생활 모습을 볼게요. 재료를 무엇에 절이거나 말려서 음식을 저장한다. 그렇죠. 예, 재료를 그렇죠.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가지고 음식을 저장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요. 이 조상이 어떻게 겨울을 지냈는지 공부를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아, 이런 글을 읽었었지.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었지. 하는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조상들의 여름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옷과 생활도구, 생활 모습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요, 글을 한번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 부분에는 뭐가 나왔지? 이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지? 이거를 자꾸 나누어서 보는 연습을 하면은 글을 읽기가 훨씬 더 편해지고요, 기억하기도 훨씬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옷이에요. 바람이 잘 통하는 만화 모시로 한복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등토시 등등거리를 만들어 입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생활 도구로는요, 대나무로 만든 죽부인, 그리고 부채로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거나 햇빛을 가린다, 이런 내용 나와 있었고요. 생활 모습은요, 모깃불을 피워서 해충을 쫓고요, 시원한 음식과 과일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조상들의 겨울나기 방법이에요.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생활도구를 사용을 했고, 어떤 생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나와 있었는데요. 자, 옷은요, 옷감의 간격을 촘촘히 하거나, 옷감 안에 솜을 넣어서 꿰맸다라고 되어 있었죠. 옷감에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붙여서 입었습니다. 그럼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었을 거죠. 그러면 생활도구는요, 문에 창호지를 발랐고요. 온돌과 화로를 난방기구로 사용을 했답니다. 생활 모습 또 볼게요. 재료를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서 음식을 저장했습니다. 나름대로 또 겨울을 지내는 방법, 여름을 지내는 방법, 지금 봐도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글을 읽다 보면은요, 알고 있는 지식도 많아지고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힘도 올라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알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거를 해보냐면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옛날 모습을 알수 있는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은, 아, 오늘 배웠던 것과 연결시켜서 이 독해하는 힘을 더잘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또 어떤 글을 가지고 올지 기대가 되죠?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기 약속해요.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루도 어부들은 귀한 손님맞이에 나섭니다.
1: 그렇다 그래. 삼치! 삼치!
0: 나루도 대삼치입니다.
2: 타우정에 비해서 삼치가 굉장히 한 3배 정도 빠르다고 하고 3배 또 많이 먹고 3배 또 빨리 크고 삼삼삼에서 삼치다 그런 말이 있어요.
0: 제철을 맞아 살에 기름이 오르면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삼치. 식객들에겐 최고의 가을 진미로 손꼽힙니다. 이 맛을 낚기 위해 오늘도 거친 파도와 싸우며 바다로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 바다가 좋죠. 밥을 먹고 살게 해준 터전 아닙니까? 터전 삶의 현장.
0: 바다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삼치.
2: 건강하나 나는 계속 해봐야죠. 앞으로 10년은 더 안 하고 싶어.
0: 망망대해에서 낚싯줄 하나로 마침내 낚아올리는 망해 징계.
1: 삼치!
0: 대삼치의 전설이 살아있는 곳 나로도로 떠나봅니다. 전남 고흥에서 25km 떨어진 수원으로 바람에 날리는 비단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나로도. 두 개의 다리가 연결되면서 육지처럼 오갈 수 있는 섬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나로도항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어업전진기지로 지정돼 이름을 날렸던 곳인데요. 요즘에는 조업을 끝내고 만선으로 들어온 배들로 활기를 띱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엔 이곳 바다도 풍년입니다.
3: 나로도 꽃게!
4: 엄청 크네요?
3: 네, 가을 꽃게! 바닷물이 깨끗한 게 가을에는 순놈이 꽃게가 크다고 여름에는 암놈이 크고
0: 황금 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인근에서 잡힌 씨알 굵은 방어, 부시리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해산물이 넘쳐나지만 가장 맛있는 시기는 지금이라 할 수 있죠.
4: 여기 나로도는 어떤 생선이 유명해요?
5: 삼치가 특산물이죠. 삼치가 특산물이라고.
4: 왜요?
5: 나라도 여기는 낚시로 잡으니까. 낚시로 잡아오니까 나라도 삼치가 특산물이에요.
0: 찬바람이 나로도에 불어오면 본격적으로 삼치잡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나로도항은 삼치를 가득 잡아온 배들로 북적이는데요. 같은 삼치라도 그동안 우리가 알던 삼치와는 급이 다릅니다.
6: 삼치. 나로도 삼치가 유명해요. 배로 낚아가지고 이렇게 싱싱하고
7: 기름이 차가지고 칼질하면 살이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딱 해야죠. 삼치 맛이 제대로 맛이 있는 거예요.
0: 나로도가 지금이야 우주센터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원래는 미터급 대삼치가 나는 곳으로 전국에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지금도 이곳의 자랑이죠.
6: 나로도 이쪽이가 삼치가 이때는 날 때거든요. 시기가
8: 유명해요.

0: 그래서 고등어에 밀려 국민생선 2인자로 머물렀던 상치가 이곳에서는 어엿한 주인공으로 대접받습니다.
1: 잔놈은 많이 먹고, 고등어는 작게 먹고.
0: 청정해역인 검은도와 나로도 근해에서 갓 잡아 올린 대삼치는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도 맛도 차별성을 가진다는데요.
2: 나라도 삼치가 일단은 어민들이 낚시로 낚기 때문에 양도 적지만 그 선도도 많이 좋습니다. 좋다 보니까 고기가 맛있고 일단 좋은 고기 원래 맛있습니다. 구물로 잡은 것보다는. 입에 넣으면은 삼치가 입에서 살 녹으면서 부들부들 고소한 맛이 납니다.
3: 자, 삼치 팔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삼치 팔리부터. 삼치 7미. 삼치 7미. 자, 삼치 13미입니다. 자, 삼치 13미.
0: 좋은 삼치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이 계속됩니다.
3: 19번. 자, 17만 5천. 23번. 17만 7천. 7번. 13만 5천. 5번. 자, 20만 2천. 22. 자,
0: 삼치는 나로도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4: 여기 나로도 바다는 이 갯벌하고 모래하고 적당히 섞여 있어서 프랑크톤이 많습니다. 그 프랑크톤을 잘 먹고 삼치가 옛적이부터 많이 형성이 되었던 곳입니다. 1962년부터 한 1975년 정도까지 그때는 전진기 시설이 많이 들어왔고 지나가는 개도 지폐를 물고 다녔습니다. 특히 이 교복에 금단추를 헤고 다녔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분위기가 이 시골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0: 그 바람을 타고 거리까지 조성됐으니 삼치가 돈을 물고 온 셈이죠. 예전보다 어획량이 줄어들었지만 삼치 전문 음식점까지 생기며 여전히 이곳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고마운 물고기입니다. 새벽 3시 삼치잡이에 나선 김원태 선장의 등장에 잠든 항구가 깨어납니다.
5: 삼치가 요즘에 좀 멀리 나니까 한 2시간 정도 빨리 나가야 돼요. 요즘에는 제가 검도 근해. 검도 근해까지 가야 돼요.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6: 네, 635 대영호 나라도 황철왕입니다.
0: 출항 허가가 떨어지자 항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바다를 가르며 빠르게 나아가는 배. 김원태 선장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삼치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오늘 하루 조업에 성패가 달려있기에 키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5: 찬바람이 나면서 지금 수온이 약간 떨어져가지고 지금 삼치가 좀 멀리 깊은 데로 빠졌어요. 나라도 같은 경우는 한 7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듬해 4월 달까지.
0: 이른 새벽부터 출항해 3시간을 쉼 없이 달려온 길.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하고 도착한 곳은 다도해 최남단에 위치한 검은도 인근의 바다입니다.

0: 검은도는 전라남도 여수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원래 나로도와 검은도 근해가 삼치 주어장이지만 이 시기가 되면 먹이인 멸치를 사냥하러 이곳으로 몰려들어 찾아온 것입니다. 해가 뜨자 김원태 선장이 서둘러 삼치잡이를 시작합니다. 그물이 아닌 낚시로 잡는 것이 특징이죠.
1: 바늘이 몇 개나 돼요?
2: 아니야, 80개 돼요. 한 3m 간격이니까 상당히 줄이 길어요. 아, 250m.
0: 삼치를 꿰어내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2: 멸치처럼 이렇게 물속에 끄고 가면 살랑살랑하니까 이게 삼치가 이제 멸치인 줄 알고 와서 탁 텁석 무는 거죠.
0: 땅발이라 불리는 이 방법은 낚시바늘을 밑바닥까지 늘어뜨려 배로 끌고 다니며 잡는

0: 하는 전통 방식인데요.
1: 참치는 원래 해유성 어종이라 때로 많이 다니거든, 때로. 예, 이동이 상당히 빠르고, 먹이 따라서 물 깊이 수심층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먹이가 또 떠있으면 또 참치가 또 부상하기도 하고.
0: 참치 습성상, 해 뜨기 전에 때로 몰려다니며 먹이 활동을 하는데, 배고픈 이때, 가짜 미끼를 단 바늘을 던져 먹이인 양 유혹해 잡는 것인데요. 조업 개시이기에 김원태 선장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립니다.
1: 여군이 찍혀 나오죠. 꼭 삼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여군이 먹이 같은 게 많이 있으면 삼치가 있을 확률이 많죠.
0: 삼치가 물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손에 감각에 달렸습니다.
1: 네, 입질이 와요.
2: 어떻게 하세요?
1: 잡고 있으면은 거기가 몸이 툭툭 치면서 무거워지니까 알 수 있습니다.
0: 낚시 바늘이 80개지만 여러 마리가 물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한 마리라도 입질이 오면 바로 올려야 하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도망칠 수도 있고 상처가 나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삼치요, 삼치.
0: 드디어 기다리던 만해의 진게 삼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등푸른 생선 중 하나인 삼치는 겨울을 나기 위해 가을부터 살 찌우기 시작해 맛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잡힌 삼치는 일품으로 꼽히죠.
1: 야, 삼치!
0: 특히 거문도와 나로도 앞바다에서 잡힌 삼치는 월등한 크기와 맛을 자랑합니다.
1: 등푸른 생선 중에 뭐 최고 국종이 크죠. 크기도 크고 꽁치, 고등어, 방어, 부시리, 삼치 많이 안 있습니까? 근데 보면 삼치가 제가 볼 때는 최고 맛있는 것 같아.
0: 쉴 틈도 없이 힘찬 삼치 입질이 다시 시작됩니다.
1: 삼치!
0: 바다에서는 빠른 속도로 질주해 바다의 폭주족이라 불릴 만큼 힘 좋은 삼치지만 물풀어 올라오면 성질이 급해 금방 죽어버립니다. 구레가 없는 탓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가짜 미끼 유혹에 낚여 올라오는 삼치.
1: 삼치! 삼치! 삼치!
0: 이번에 올라온 녀석은 이전 녀석에 비해 덩치가 꽤 큽니다.
1: 네, 한
2: 4kg. 아, 이거 크네요.
1: 한 4kg 정도 나와요. 중삼치. 한 4kg 정도면 중삼치 정도 돼요. 중삼치. 굵은 놈은 뭐 5kg, 6kg, 7kg, 8kg, 10kg 넘은 것도 있고. 예, 삼치 새끼 고시고요, 고시. 삼치가 못돼서 하지, 삼치 새끼 고시. 그리고, 자, 이거는 삼치 된 거예요, 삼치. 요건 자, 중삼치 정도 돼요, 중삼치.
0: 우리가 흔히 구이로 먹는 것이 삼치 새끼고, 나루도에서는 3kg이 넘어야 삼치 바늘에 오른다고 하죠.
1: 네, 삼치도 달래 삼치가 아니고 삼치가 원래 타 어종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르고 또 3배 또 많이 먹고 또 3배 빨리 자란다고 해서 333 해서 삼치라고 해요. 옛날 고서에 그래 쓰여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삼치라 그런다. 그래서 저도 알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삼치잡이 아니고.
0: 삼치잡이 업으로 살다 보니 어느새 삼치 박사가 다 되었습니다.
1: 삼치가 입감을 이렇게 따먹어, 이거. 이런 상태에 삼치가 이렇게 입감을 따먹어.
0: 성질이 포악한 삼치는 육식성으로 엄청난 먹성을 자랑합니다.
1: 멸치뿐만 아니라 깔치 새끼 풀치도 먹고, 뭐 전갱이 잔 것도 잡아 먹고, 하물며 삼치 새끼 그 곳이 달달한 거, 풋곳이 그런 것도 막 잡아 먹고 그래.
0: 그래서 바다에 먹이로 보이는 것이 눈앞에 보이면 정신없이 달려들어 덥석 물어버리는데요. 이곳 나로도 어부들은 오래전부터 삼치의 이런 습성을 파악하고 가짜 미끼를 이용해 삼치를 잡아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로도 별미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지만 과거 부대접을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 옛날에 진상을 하는데 고을에 진상을 했는데 삼치가 너무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관리 소홀로 인해서 거기가 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상품이 못 됐던 거죠. 그래서 망을 하고 있어요. 망. 그때 당시에는 얼음이 이제 없고 그런 시절이고 거기 관리 소홀을 했겠지. 선도 관리를 못 했겠지. 지금으로 말하면.
0: 지금이야 냉장 시설이 잘 돼 전국에서 고소하고 기름진 삼치를 맛볼 수 있지만 옛날엔 기름진 생선이다 보니 쉽게 상해버려 이런 오해를 산 것인데요. 얼음 위에 지금까지 잡은 삼치를 정리하지만 아직 성에 차지 않습니다.
1: 이제 큰 놈 잡아갖고 뚝삼치라고 그래야 돼. 아 이런 놈이 뚝삼치야 그러고.
2: 큰 거 뚝삼치라고 그래요?
1: 예. 말뚝만한 애는 뚝삼치라고 그래요. 말뚝이 그 이렇게 안 크요.
0: 다시 찾아온 강력한 입질.
1: 물었다 물어.
0: 이전과 다른 묵직함.
1: 방어다 방어. 방어다 우리.
0: 기다리던 뚝삼치 대신 방어가 찾아왔습니다. 참치와 비견될 정도로 기름진 방어는 최근 몇 년 새 겨울철 횟감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죠.
3: 삼치는 올라오면 그 자리에 죽고 방어는 살려서 팔아야 그래야 값이 나가요.
0: 다시 시작된 입질에 김원태 선장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1: 부실이 부실이.
0: 방어에 이어 찾아온 손님은 부실이. 입질이 계속되지만 정작 기다리는 대삼치는 보이질 않습니다.
1: 방어다 방어.
0: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방어와 부실이는 곧장 어창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잡으면 금세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배에선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3: 겨울에 물이야. 지금 값어치가 없어요.
1: 아직은 조금 방어철이 일러서 좀 그래요. 삼치가 물어야 좋은데. 주어정이 지금으로서는 삼치인데 삼치가 좀 물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방어는 조금 불청객이요. 아직은 그렇게 가격이 높진 않으니까 하루에 한 30마리는 잡아야 그래도 경비가 될 텐데.
0: 밥줄과 같은 낚싯줄을 올리는 손길에 초조함이 묻어납니다.
1: 삼치다 삼치.
0: 이번엔 먼 바다에서만 잡히는 줄 알았던 참치가 잡혔습니다. 참치와는 같은 농어목과 물고기로 사촌지간이라 할 수 있죠.
1: 참다랑은 아니고 이게 황다랑어. 이 가다랑어가 그런 종류. 참다랑은 아니고. 왜 이게 이제 참치 찌개 종류. 찌개 먹는 그런 참치. 아고 아고.
2: 어 힘이 좋네요.
1: 사랑하고 또.
0: 놀란 가슴을 가라앉힐 새도 없이 참치가 또 올라옵니다.
1: 좀 생소하죠 우리들한테는. 열대어인데 여기까지 다 들어와서 이거 잘 물어. 한 여름들에 저 수온이 많이 올라오고 그럴 때는 많이 잡히더라고. 네.
0: 하지만 참치 신세도 방어 부시리와 같습니다. 아침 8시.

0: 연이은 불청객의 방문에 김원태 선장이 조업 방식을 바꾸기로 합니다. 배 양옆에 세우던 대나무 장대를 이용했던데요. 옆으로 내려 날개처럼 쭉 펴서 낚싯대로 사용하는 전통 방식으로 이곳에서는 대바리로 불리고 있죠.
1: 삼치 낚싯대, 삼치 낚싯대. 땅바리가 낮에는 잘 안 물어, 그렇게. 얘 대바리로 해야 돼.
0: 해가 떠오르면 수면 가까운 곳으로 올라오는 삼치의 습성을 이용한 낚시법인데요.
1: 이것은 대로 낚는 이 낚시법은 이 낚시가 최고 깊이 들어가 봐야 한 25m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2: 그 앞에 하던 거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1: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한 낮이 되면 물이 너무 맑아서 물이 창문 들면 낮에는 잘 안 무니까 이 방법을 해요, 많이.
0: 대나무 낚싯대를 날개처럼 펴고 바다 위를 질주하며 삼치를 유인하는 대바리 낚시. 땅바리와 방법이 다른 만큼 미끼도 다릅니다.
1: 이거는 이제 이게 반짝이만 반짝반짝 하는데 이거 물속에서 막 돌면서 기포가 생겨. 그러니까 이게 더 잘 문다고, 낮에는. 물이 맑을 때는.
0: 땅발 낚시에 비해 낚시 바늘의 수는 적지만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삼치를 잡는 게 이 대바리 낚시입니다.
1: 땅바리 어장은 쉽게 말해서 수심이 아무리 깊어도 그 와야 술이 길기 때문에 그 수심 뭐 50m, 60m, 뭐 100m가 되더라도 땅바리 어장으로는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바리는 한계가 있어. 이 어장이 가라앉히는 게. 최고 무거운 술이 어느 말에 25m 가라앉고, 그 다음 것은 20m, 그 다음 것은 15m, 10m 이런 식으로. 거기가 밑에 가라앉은 놈도 있고, 위에 뜬 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거기 딱 물잖아. 그러면 이렇게 쫙 늘어나요.
2: 그래요?
1: 네. 거기가 물면 거기 무게에 이제 고무줄이 쫙 늘어나요. 손으로 잡아야 하는데, 손 잡는 대신에 고무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요거 지금 없는 말 하면 전통 방식이죠. 옛날 어른들이, 어른 때 맨날부터 해왔던 방식이 대바리로, 삼태로 낚는 방법이. 땅바리도 이제 오래됐지만, 대바리도 전통적으로 낚는 방법이 대로 해서 여름에 많이 낚는 방법이.
0: 배 양쪽으로 8개의 낚시줄을 달고, 나비 날개 모양으로 펼쳐서 달리는 대바리 낚시법. 이 역시, 눈앞에 나타난 빠른 먹이를 정신없이 물려고 하는 삼치의 습성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1: 잠깐만, 잠깐만. 좀 그렇다.
0: 김원태 선장의 손이 기대감에 빨라집니다.
3: 자, 삼치!
0: 낚시법을 바꾸자 금세 다시 찾아온 삼치. 으쌰!
1: 삼치다, 삼치. 부실이야, 삼치야.
0: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올라온 것은 엄청난 크기의 삼치입니다.
3: 삼치!
4: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1: 한 4kg 나가, 4kg.
4: 이 정도면 대삼치예요?
1: 야, 대삼치.
0: 나루도의 명물 거대한 대삼치가 김원태 선장의 손끝이 움직이는 대로 춤을 추듯 펄떡이며 배 위로 올라옵니다. 한 번 시동이 걸리자 배 위에 대삼치 행렬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5: 내가 보기에는 삼치잡이 하는 사람 중에서 김 선장님만 이렇게 딱 세밀하게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신기할 정도로 잘해요. 일인자예요, 일인자.
1: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까, 원체 바다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생을로 접어든 게 계속 몇만 타게 되네.
2: 거기 잡는, 타셨어요?
1: 거기 잡는 게 재밌고, 한 30, 한 5년 배를 탄 것 같아.
0: 일일이 삼치를 끌어올려야 해서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이지만, 긴 세월 힘

0: 어느덧 바다가 붉게 물들며 하루의 끝을 알립니다.
1: 보세요, 멋있. 가면 가면 새롭죠. 날마다 틀릴게. 구름 사이로 그 비치는 색양이 날마다 틀려요. 똑같을 수가 없죠.
0: 새벽 3시 출발해 하루 종일 바다 위에서 대삼치와 힘겨루기를 벌였던 하루. 길었던 조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2: 다 끝났어요. 이제 항구로 들어가야죠.
1: 11시간 만에 퇴근이다.
3: 어휴, 그렇게 오래나 걸렸네.
0: 서둘러 배를 몰아 항구로 돌아가는 길.
1: 검문도로 갑니다. 검문도.
3: 검문도로요?
1: 네.
3: 얼마나 가요?
1: 한 5분이 가요. 네, 검문도 가요. 다른도 배들로 벗어나 전진길이요. 저 바다가 또 밤되고 그러면은 아니 급방지 휴양지도 되고.
0: 목표로 한 하루 삼치 초음량을 채우지 못하면 종종 이렇게 가까운 검은도 항으로 들어옵니다.
1: 벌써 왔다 갔다 하고 저 조업하고 해버리면 기름이 한 두 드럼 무거워요, 두 드럼. 그러면은 거기 여중간에 잡고 이러면 연료값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까지 해가지고 오전 해갖고 이제 입항해야지, 나라들은.
0: 11시간 가까이 조업을 해서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만 검은도에 입항하자마자 오늘 바다에서 잡은 대삼치부터 챙깁니다. 오늘 위판을 못하기 때문에 경매가 열리는 내일까지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상태 그대로 삼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단 한 마리라도 실온에서 살이 무르지 않도록 얼음 위에 겹치는 부분이 없게 크기대로 배열합니다. 이렇게 검은도 항으로 오는 날이면 배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데요.
2: 집도 좀도 없는 배에서 숙박하고 밥 해먹고 그런데 내릴 필요 없잖아요. 배에서 자고 밥 해먹고 이게 우리들의 일상생활입니다.
0: 삼치 한 마리면 저녁이 풍성해집니다.
1: 배하고 또 이쪽은 남은 이제 머리하고 뼈하고 김치찌개 끓여서 이제 저녁 밥 먹어야죠.
0: 투박한 손으로 두툼하게 썰어낸 삼치회. 멋은 없지만 부드럽고 고소한 맛은 최고랍니다.
1: 예전 뱃사람도 원래 이렇게 푸짐하게 그냥 썰어 먹어요. 식당에서 막 이렇게 얇게 그렇게 바쁘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오고 배고프니까 얼른 해서 먹으려고 야.
0: 남은 뼈와 살은 김치와 같이 찌개로 끓여 먹으면 기가 막히죠.
1: 우리는 또 이렇게 김에 싸서 먹으면 한 맛 더 있어요. 고소하니. 아주 고추냉이 다 매콤하니. 초밥이 따로 없어요. 금상첨화.
0: 입에서 살살 녹는 삼치 맛에 피로도 녹습니다.
1: 안 질려, 삼치는. 땡겨.
0: 서한주 씨는 김원태 선장에게 한 달째 삼치잡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1: 한 2년 됐을까? 계속 가르쳐준 거. 제대로 하나 굴려보고, 옛날에. 죽두면 나 죽사살 했어. 그래도 안 죽고 사니까 어디 해도 나가네. 배운 것이 뭐 있어. 광장도 최고 또, 너미도 있고, 거기서 또, 남들보다 많이 잡는 걸 떠나서 남들이 못 잡게 잡을 수 자신 있어. 항상 바다 나오면 내일 그 기대가 되잖아. 오늘 못 잡고 또 내일도 있고 하니까. 몸만 건강하니 삼치나 좀 오래 좀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딴 건 없죠.
2: 고기 잡는 또 달인도 되고 싶고. 아예 서툴러 가지고 남한테 또 뒤처지면 또 그것도 몸 목에도 안 좋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살라고 열심히.

0: 전부 그걸 해야 돼.
1: 아, 내가 소개해줄게, 어떤 것이. 예? 소개해줘. 응? 잘 가세요.
2: 그렇게 삼치잡이의 희망을 걸며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삼치잡이 배들이 벌써 나갈 채비를 하고 김원태 선장의 배도 서둘러 출항합니다. 커피 한 잔으로 쫓아보는 피곤함.
1: 아,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오늘 기분이 상태가 좀 좋을 것 같아요.
2: 대삼치 만선의 바람을 가슴에 가득 품고 조업장소인 검은도 인근의 바다에 도착합니다. 이 시각 배가 고픈 삼치들을 유혹하려면 서둘러 땅발이라 불리는 끌낚시를 시작해야 합니다.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이 미끼를 물고 올라오는 삼치. 오늘 김원태 선장에게 검은도 바다가 인심후하게 삼치를 내어줍니다. 하지만 똑같이 노력해도 때로는 결과가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1: 이 삼치가 많이 물 때는 많이 무는데 또 안 물 때는 전혀 안 물어요. 전혀 안 물고 어쩔 때는 하루에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고 그런 일이 뭐 허다하지.
2: 그렇기에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합니다.
3: 물었어 물어 삼치. 삼치 물었어요. 삼치 물었어.
1: 선물로 잡은 삼치는 삼치보다는 낚은 삼치가 훨씬 더 신선해. 왜냐면 그물로 잡는 거기 일단 물속에서 삼치가 죽어서 많이 올라오거든. 낚시로 낚는 것은 이제 살아서 올라와가지고 바로 얼음이 내니까 더 신선하고.
2: 나로도 삼치가 값비싸게 대접받는 이유입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녀석들의 입질에 김원태 선장도 숨 고를 틈 없이 삼치를 잡아 올립니다. 모두 다 한 덩치를 자랑하는 대삼치. 계속 잡아 올리다 보니 어느새 꽤 잡혔는데요. 이만하면 오늘 아침 삼치 조황이 괜찮은 편입니다.

0: 이제 살살 입항 준비해야죠.
1: 아직 한낮인데 지금.
0: 아, 가자. 나라도 가서 입항도 해야 되고. 비리 많이 잡히지는 않고 기름값 조금 하고 일단 하고 이러면 되죠.
2: 더 욕심을 내다가는 어제 잡은 삼치의 신선도가 떨어져 버릴 수 있기에 지금까지 잡은 삼치를 끝으로 위판장이 있는 나로도로 회항을 결정합니다.

0: 이미 나로도 항구엔 먼저 들어온 삼치잡이 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삼치를 많이 잡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 가격을 받기 힘든 법. 저들로 잡아온 삼치를 위판장으로 옮깁니다. 나로도 항구 위판장은 삼치 집결지라 불릴 만큼 이 근방에서 잡힌 삼치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1: 삼치가 좀 많이 들어오면 좀 하나 뜨고 또 좀 적게 나고 하면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고 그래요. 이게 이것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0: 옛날부터 대삼치가 많이 나다 보니 이곳 나로도에서는 다양한 삼치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2: 삼치가 지금 철이 제철이기 때문에 모든 생선을 제철에 먹으면 맛이 있어요.
0: 벌이 있게 하나 없죠.
2: 이대로 이제 조림할 거예요.
0: 대삼치는 회를 뜨고도 뼈에 남은 살이 많아서 갖은 양념을 넣고 자작하게 졸여주면 조림으로 즐길 수 있고요. 두툼한 살을 튀김가루를 묻혀 튀겨내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살이 일품인 삼치 탕수육이 됩니다. 기름진 삼치 살은 지글지글 구워낸 후 양념 간장을 뿌려서 즐기는 삼치구이. 달걀물을 묻혀 부쳐내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한 삼치전. 삼치뼈를 우려낸 진국 육수로 만든 삼치 어탕국수까지. 삼치 하나로 다양한 나로도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0: 조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김원태 선장의 두 손이 무겁습니다. 잡아온 삼치로 산지인 나로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로 만들 계획이랍니다.
1: 오늘 잡은 거 희귀한 놈으로 이 통구이를 이놈 참 맛있습니다.
2: 아, 통구이로 잘 먹어요.
3: 네, 숯불에다가.
0: 삼치가 워낙 크다 보니 익히는 일도 보통이 아닙니다.
1: 통으로 굽기 때문에 약한 불에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구워야 먹을 수 있어요.

0: 참치 통구이가 다 익어가자 때마침 도착한 사람들.
1: 내 사랑하는 우리 딸 양인 딸.
2: 아니 촬영한 다는 말 없었잖아.
3: 이런 생선 많이 가지고 오세요.
2: 네 많이 가져오세요.
1: 맨날 먹고지 뭐.
3: 회 많이 드시겠네.
2: 네 많이 먹어요.
0: 나로도 대삼치를 맛을 제대로 느끼려 선어 회로 먹어야 하는데요. 기름진 삼치회 한 점은 부드러워서 넣는 순간 씹을 새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죠.
4: 뭐 일반 회 맛으로 말하기보다는 이거는 말을 할 수 없는 맛이네요. 육지에는 소고기가 있지만 바다에는 삼치가 있습니다. 소고기에 들어있지 않는 지방 이 없다는 거.
1: 뭐 바다에 나와 있어도 애들 생각, 우리 특히 또 딸 생각이 많이 나고. 딸들 결혼식이나 아빠들 말 들어보면 결혼식 때 많이 운다는데 저도 아마 울 것 같아. 응?
5: 나이가 들수록 더 쑥스러운.
2: 좀 안타깝고 그렇죠.
1: 네, 진짜 아빠로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못해준 게 너무 많고 해서 아버지 마음이 좀 안쓰러워. 이제 혼자 또 같이 집에서 살지 말이야. 그때야 살지야. 그게 좀 안쓰럽고. 딸은 당신 미안하지.
0: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나로도항에 비가 내립니다. 구전 날씨에 삼치잡이 배들이 항구에 발이 묶였습니다.
1: 배들 다 못 나가요. 삼치 낚는 배들은 거의 다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일본 밑에 태풍이 하나 지금 북상하고 있어가지고 그 여파로 계속 새바람도 불고 용왕님 못하게 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대. 또 날 좋을 때 잡아먹어야지.
0: 오후가 돼서 비가 그치자 김원태 선장이 인근 산을 찾았습니다.
1: 짱태 낚싯대 준비하려면 이리 와서 좀 떠나야 돼요. 비가 나야 자동차 지금 마르니까 말려야 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쓸까 대밭에 가서 좀 비워놓으려고.
0: 마을에서 30분 거리의 대나무 숲.

0: 이곳을 찾은 지도 어느새 35년이 됐습니다. 대나무를 이용해 참치를 잡았던 선조들처럼 김원태 선장도 이곳에서 다음 낚싯대로 사용할 대나무를 찾는 것인데요.
1: 아, 안에 들어오니 또 좋네. 대나무 숲. 아, 좋네. 되게 좋아. 제가 이렇게 간담이 좋고 제가 이렇게 퉁퉁하고 제가 반듯해 제가 1년 큰 것은 좀 제가 좀 힘이 없어요. 제가 2년 정도 자란 거라야 제가 힘이 좀 두 개 이렇게 뛰면 되겠어요.
0: 낚싯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14m 크기의 대나무가 필요합니다. 워낙 커서 자르는 것도 옮기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나로도에서 삼치잡이를 계속하기 위해선 꼭 해야 하는 일이죠.
1: 그래서 그래. 대나무도 내가 이렇게 펴놓으면 이제 수분이 싹 받고 이제 잘 마르면 내년에 이제 쓰려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대밭에서 마르면 안 벌어지고 좋아요.
0: 이 대나무는 내년에 낚싯대가 되어 수많은 대삼치를 잡아올릴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김원태 선장이 다시 거문도 바다로 대삼치잡이에 나섰습니다.
1: 산발을 나면서 삼치 이제 육질도 단단해지면서 삼치가 기름도 차고 맛있어요. 지금
0: 만선의 꿈을 안고 나간 바다에서 다시 한번 대삼치와의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0: 잡지! 잡지, 잡지.
1: 이번에 올라온 녀석은 한 손으로 들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거대한 몸집을 자랑합니다.
2: 이거 몇 킬로 정도
0: 돼요? 한 6킬로.
1: 대삼치잡이 어부에게 이보다 기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2: 삼치, 대삼치.
0: 당신 즐겁죠, 즐거워. 당신 내일이 또 기대되고. 힘들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없죠. 이 삼치가 조금 물고 그러면 힘든지도 몰라. 언제 안 물면 힘들어, 오히려.
1: 대삼치를 잡기 위해 거친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고 홀로 나아가는 김원태 선장. 그 끝에 은빛 희망이 빛나고 있습니다.

0: 보세요, 뭐.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0: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바다라는 야생에 사는 돌고래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도시에 사는 저로서는 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데요. 태풍이 오면 오는 대로, 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태양이 내리쬐는 대로, 대자연 그대로를 온전히 품고 살아가는 돌고래들, 그들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고래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찰나의 시간, 고래들이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잠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죠. 그 잠깐의 만남을 위해 우리는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기꺼이 뛰어들죠. 고래와 만나는 이 황홀한 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찰나의 시간만으로 우리가 고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나고,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 우리 바다에 살아가는 야생 고래를 찾아가는 여정, 저와 함께 바로 떠나보시죠.

0: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섬 제주도. 화산섬 제주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롭고 독특한 풍경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푸른 바다와 검은 바위, 보이는 그대로가 풍경이 되는 곳.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1: 이 바닷사리가 험난하다는 제주도에서 이 오랜 시간 또 인간과 공생의 삶을 이어온 야생 돌고래,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이게 뭐 사람 만나듯이 약속해서 우리 만납시다 해서 만나주는 것도 아닌데, 글쎄요, 한번 열심히 야생 돌고래를 찾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자, 이제는 바다의 야생 전문가를 만나러 가는데, 글쎄요, 오늘은 어떤 분과 또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탐험을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된 것 같다. 안녕하세요.
2: 아유.
0: 반갑습니다.
2: 반가워요.
0: 예. 제가 화면으로 많이는 뵙지 못했는데, 사실 한 두세 번 봤었습니다.
2: 화면으로는 내가 많이 봤지.
0: 이렇게 직접 차도 이렇게 제주에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2: 네, 서울에 사는데 이제 짐이 많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0: 아, 그래요? 뒤에 짐이 그냥 너무 많은데? 한 가득 있는데?
2: 렌즈하고 뭐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메인 카메라가 이건데.
0: 우와! TV에서 보던 그거네요. 네, 바닷속에서 정말 이렇게
2: 무겁기는 뭐 한 30kg가 넘어요.
0: 아.
2: 그래서 들기가 좀.
0: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와, 진짜 마음이 급합니다.
2: 알았어요. 네.
0: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야생 고래를 만나러 가는 길. 30년 넘게 고래를 촬영해온 감독님이 함께하니 든든하네요.
3: 여기서 이제 우리가 120마리 정도 되는데.
0: 120마리요?
3: 네. 예전에는 이제 더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이제 거의 비슷한가 봐요. 아니면 뭐 그물에 걸리거나 뭐 이래서. 그래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고 겨우 한두 마리 정도 늘어나는데.
0: 그러면 개체수가 막 확 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는 한다?
3: 네.
0: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고래를 좋아하면서도 너무 몰랐던 건 아닐까요? 일단 제주 서쪽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쪽 끝머리 쪽 해안가에 솟아있는 이곳은 수월봉입니다. 정말 운치 있죠?
2: 그런 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좀 없잖아요. 바람이 동쪽에서 불으면 있자. 서쪽에서 불으면 이제 저 동쪽에서 저 찾는 거는 등지르러미가 나와야 돼요. 그게 소규모일 때는 뭐 네다섯 마리니까.
0: 고래가 물 밖으로 나오는 아주 잠깐의 순간을 포착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2: 보여요?
0: 아니요, 없네요.
2: 그러면은 좀 더 살피다가 제가 늘 찾는 곳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딱 나타난 순간 차에 내려서 한번 좀.
0: 고래 만나기 쉽지 않네요. 그래도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니 왠지 예감이 좋습니다. 해안도로를 얼마나 달렸을까요? 우리는 갑자기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2: 네. 여기 있잖아요.
0: 여기 있다.
2: 네.
0: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주에서 살아가는 야생고래, 남방 큰 돌고래들입니다.
2: 물에 들어갔다가 좀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수면에 한 대여섯 마리면 물속까지 합치면 한 20마리 정도 있는.
0: 아, 그래요?
2: 그 정도.
0: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불쑥 나타나준 고래들.
4: 지금 한 다섯 마리가 올라왔는데
5: 새끼도 있는
4: 거 여섯 마리. 오!
5: 작은 거는 새끼.
4: 아, 자그마한 건?
0: 이렇게 육지에서 야생 돌고래를 직접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본 일입니다.
5: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야생 돌고래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4: 오, 그러니까요.
5: 네, 이게 제주도에서 가능한 거예요.
4: 야, 이거는 황홀하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이 야생 돌고래를 이 제주 앞바다 연안에서 이렇게 직접 목격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건 한 20여 마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수중에는 더 많다고 하니까 황홀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다.
0: 우리 바다에서 이 매력적인 친구들을 직접 만나다니 이런 행운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유롭고 힘차게 유영하는 야생 돌고래들. 우리 바다가 달라 보입니다.
6: 저 돌고래 나오는 거 보려고 찍고 있어요.
7: 아, 보셨어요?
6: 네, 지금 보고 나왔어요.
7: 사실은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얼굴을 뉴스에만 보첩하다가 이제 뭐 안타까운 옛날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요. 마침 이렇게 야생에서 돌고래 보니까 제주도 예전보다 다르게 또 야생 좀 더 자연 친화적이 되는 것 같아서 반갑고 또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0: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야생의 힘.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연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발 닿는 곳마다 천혜의 자연이 한눈에 펼쳐지는 화산섬 제주. 이곳은 수많은 생물체들의 터전입니다. 저기 왜가리와 가마우지가 함께 바위에서 쉬고 있네요. 저건 뭔가요? 마치 자연의 교향곡이라도 쓰는 듯 물 위로 뛰어오르는 숭어입니다. 가끔 강에서도 보이지만 어엿한 바닷물고기죠. 이름은 상어지만 상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망상어.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와, 정갱이 떼인데요. 제주말로는

각재기라고 부른다죠. 바다는 이렇듯 다양한 생물들이 나름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간이 바다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바다는 무수한 생물들이 함께 공유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0: 오늘 고래를 만난 행운을 그냥 놓칠 순 없죠. 우리는 배를 빌려 바다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1: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모슬포항입니다. 이 바람이 하도 강해서 모살포구라 불린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고 하는데, 이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거친 바다에서 살아가는 야생 돌고래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0: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귀한 카메라부터 챙기는데요.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라 배 오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고래 만나러 바다로 가볼까요?
2: 배 타고 가서 여기서 찍다가 올라가면 따라가서 또 찍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어떤 때는 여기서 한 30분 놀아줄 때도, 극히 자기네들 기분 좋을 때.
0: 해안가를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돌고 도는 남방 큰 돌고래를 만나러 가는 길. 글쎄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선장에게 수신호를 보내 고래의 위치를 찾아 나섭니다.
2: 여기가 많기는 많고. 아,
0: 이곳은 남방 큰 돌고래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지점인데요. 이야. 기다리던 그 순간.
3: 이거 뭐 사방에 돌고래 천지네. 예, 예.
2: 나는 좀 촬영 준비를 할게요.
3: 예.
0: 바다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점검 시간.
3: 네.
0: 육지와는 다른 바다 환경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려면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2: 뭐 이렇게 어디에 걸려서 이게 제껴질 수도 있잖아요.
4: 네네.
2: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껴지더라도 안 늘립니다. 아. 그래도 카메라 빼려면 항상 에어를 빼고.
4: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네요.
0: 카메라가 들어있는 수중 하우징에 공기를 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합니다. 카메라에 물이 닿으면 고장나 버릴 테니까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
3: 오! 야, 요,
0: 우리가 온종일 찾아다닌 야생 돌고래, 남방 큰 돌고래들입니다.
3: 와, 순식간에
0: 30kg이 넘는 수중 카메라를 들고 바다로 퉁덩. 돌고래들의 진행 방향을 미리 확인하면서 50여 미터 앞에서 입수하여 그들을 기다립니다. 배가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않게 하려는 감독님의 계산이었는데요. 30년 넘게 야생 고래를 촬영하면서 터득한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함께 해온 베테랑 선장이 늘 동행합니다. 보지 않고도 호흡이 척척 맞네요. 자, 두 번째 입수. 이번에는 야생 돌고래들이 우리에게 좀 더 다가와 줄까요?

와, 이번에는 돌고래들이 감독님 주위로 몰려드네요. 우리에게 호기심이 생긴 걸까요?

0: 물속의 세계는 정말 신기해요. 육지에서는 알 수 없는 자기들만의 삶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1: 야, 제가 받은 이런 감동으로 이 사람들이 야생 돌고래를 보기 위해서 이 어디든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0: 고래는 사회생활을 하죠. 제주 남방 큰 돌고래들도 적게는 몇 마리에서 많을 때는 수십 마리까지 함께 무리지어 다닙니다. 지능이 높아서인지 호기심도 많고요. 야생의 바다를 누비는 돌고래들은 실로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특히 제주에는 수중 촬영 감독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돌고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2: 이 복순이는 내가 일거수 일투족을 2005년부터 거의 다 기록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는 덤장이라고 하고 육지에서는 이제 정치망에 이제 갇혀가지고 이 복순이는 여기 제주도 쇼장에 팔렸고 이제 제돌이는 서울 쪽에 이제 팔려갖고 이게 이제 환경단체에서 돌려보내자 할 때 같이 또 제가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0: 2015년 7월 조천읍 정주항 이곳에선 불법 포획되어 쇼에 동원되었던 돌고래들의 야생 방사를 앞두고 가두리 훈련이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복순이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돌고래죠. 부리가 삐뚤어진 데다 한때 먹이를 거부하는 무기력증에 빠지기까지 해 무려 2009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긴 시간 억류되어야 했습니다. 야생 방사를 결정하고도 사람들은 복순이가 살아있는 물고기를 잘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보란 듯이 적응을 하더라는 거죠. 이것 봐, 나 잘하지? 마치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활어를 잘 먹을 수 있다는 건 바다에 나가서 사냥을 할 수 있다는 신호니까요.
2: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다로 돌려보냈는데 4년 전인가 이제 새끼를 낳아서 옆에 이제 어린 새끼를 들고 다니는 거네.
1: 같이 다니는 거예요. 네.
2: 그래서 이제 복순이가 방사해서 이제 최초로 또 처음 야생에서 새끼를 가졌다. 뭐 두 번의 사산의 아픔을 뭐 딛고서.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작년에 이제 만난 거지 저가. 만났는데
1: 복순이를. 네.
2: 나는 물속에서 얘가 복순이에요.
1: 이 옆에 새끼네요.
2: 네.
1: 이렇게
0: 한때 우울증 성향까지 보였던 복순이는 바다로 돌아가 엄마가 된 겁니다. 인간의 괜한 걱정을 뒤로 하고 말이죠. 대자연의 품에 안겨 새끼와 함께 자유롭게 유영하는 복순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육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바닷속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시작한 수중 촬영. 바다를 해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자연의 감동을 전하는 것이 감독님의 꿈일 텐데요. 인연이 있는 돌고래와의 만남을 늘 기대하면서 말이죠.
2: 보여요? 꼬리가 잘렸어요.
1: 꼬리가 없네. 네,
2: 지금도 여기 앞바다에 있어요. 잘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름을 오래라고 젖었어요. 오래 살라고.
1: 이 없음에도
0: 폐그물에 걸려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가 잘린 것으로 보이는 오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센 물살의 제주 바다에서 야생의 삶을 이어갑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강한 생존 의지 덕분일까요? 거친 바다 속에서 매일을 살아.

0: 하는 올해의 삶 자체가 기적이죠. 아마도 무리가 도움이 되었겠죠. 물속에서 만난 또 다른 친구 터기. 구강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 터기도 야생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아,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해녀 삼촌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 어머니, 혹시 물질을 하시다가 돌고래들 만난 적 있으세요?
2: 아이고, 만난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1: 그러면?
2: 제가 상군이라서 저 앞에 깊은 데 다니거든요.
1: 네.
2: 너무 커서 어떤 때 막 있다 보면은 우리 두렁박에 매달리잖아요. 물랄로 해도 킥킥킥킥 하면서 발을 툭툭 건드려요.
1: 어머니 발을?
2: 네.
1: 와, 놀자는 거네.
2: 얘네들이 막 오잖아요.
1: 네네네.
2: 물랄로 해요, 우리가.
1: 그게 뭐죠?
2: 물 밑으로 가야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 덥지.
1: 이렇게 해다가 물랄로 하면 거꾸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물랄로 하면 다 밑으로 가고.
2: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1: 와, 그렇구나.
0: 생명의 근원이자 생활의 터전인 바다. 해녀들은 이곳이 우리만의 바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해녀들은 돌고래와 경쟁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걸 채취하고, 돌고래는 돌고래대로 사냥하며 오랫동안 살아온 이 바다에서 인간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 되니까요. 해녀와 남방 큰 돌고래들은 같은 제주 바다를 나누며 살아가는 공생의 존재들입니다. 이 제주도에 사는 남방 큰 돌고래들은 하나의 무리예요. 왜 시골에 가면 마을 사람들이 이웃끼리 어울려 돕고 뭐 그러잖아요. 돌고래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일하고 뭐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제주 바다에만 고래가 살고 있을까요? 여기는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힘찬 동해바다입니다. 마침 한반도 해역에서 서식하는 고래의 행방을 육안으로 찾는 선상 목시 조사가 있어 동행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항해 일지를 쓰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육안으로 고래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장비겠지요. 실제로 지난 목시 조사에서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대형 고래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파도가 있는 편이네요. 백파, 즉 하얀 파도가 일면 고래를 식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3: 지금 두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 어근 탐지기라고 해서 수중에 살고 있는 어류나 다른 소형 생물들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 형태를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직접 소리를 녹음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 지역에서 이제 고래가 출현하는지 안 출현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고래 소리를 녹음하는 장비를 수중에 넣어서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과학 어근 탐지기를 활용해 우리 바다에 어떤 종의 고래가 서식하고 또 무엇을 먹는지 생태 전반의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4: 넣어보고 상황 한 뭐 몇십 분간이라도 지켜보다가 안 되면 그냥 다시 걷어올리는 걸로.
0: 이 장비는 수중 청음기입니다. 종과 사는 지역, 소속된 무리에 따라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고래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거죠. 수중 청음기는 목시 조사가 불가능한 캄캄한 밤이나 궂은 날씨일 때도 이 바다에 어떤 고래가 다녀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나중에 이 수중 청음기를 회수해가지고 데이터 확인한 다음에 고래가 왔다 갔는지 아니면 이 소리를 확인해가지고 고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1: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고래들은 저 바다 깊은 곳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 밝았네요.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고래 찾으러 다시 나가볼까요? 하얀 파도가 있던 어제와는 달리 바다가 꽤 잔잔합니다. 오늘은 고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2: 오케이. 안녕하세요.
1: 우리나라 전 해역에 걸쳐 서식하는 밍크
2: 오케이.
1: 고래가
2: 여보세요?
1: 수면 위로 나온 모양이네요.
2: 정면 밍크 고래 발견. 여긴가 여기인지 또 앞에서 물결 보이고. 살짝.
3: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2: 그랬어? 오야, 저쪽에서 나온다, 저쪽.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중.
1: 고래가 보이시나요? 글쎄요.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2: 올라왔다. 자연 90도 방향 밍크고래 올라왔습니다. 약 1마일 정도 떨어졌습니다.
1: 밍크고래는 부끄러움이 많아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요. 멀리서나마 봤으니 다행입니다.
4: 선생님, 다음에 떼로 볼게요.
2: 그럼 좋아. 돌고래 떼도 한번 보자.
1: 고래를 좋아하면서도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총 35종의 고래들이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2: 그 몸통도 같이 색깔들 흰색 같이 올라오면서
1: 그중에 자주 발견되는 건 5종, 드문드문 발견되는 건 4종인데요. 이건 올해 발견된 범고래입니다. 와, 이건 향유고래라고도 불리는 향고래네요.
2: 강원도 쪽에서는 이제 향고래도 보고, 그다음 또 경북 지역에서는 범고래. 이제 먼바다에서 가끔씩 뭐 향고래도 먼바다에서도 보고, 큰 머리 돌고래도 주로 근해에서 먼바다에서 봤었는데, 올해는 좀 연안 쪽에서 생각보다 많은 다양한 고래들, 그리고 보기 드물긴 큰 대형 고래들 또 보고, 소형 고래도 함께 많은 발견이 있었습니다.
1: 몸에 난 하얀 무늬로 금방 구별되는 멋진 범고래 가족입니다. 이건 흑범고래의 무리인데요. 고래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행동, 즉 브리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설 모비딕이 먼저 떠오르는 이 고래는 향고래입니다. 길이 18m, 몸무게 57톤에 이르는 이빨고래 가운데서 가장 크고 육중한 고래입니다. 우리 바다에 사는 이토록 다양한 고래들. 고래의 생태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이런 최상위 포식종을 보호해야 생태계 전체가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바다에 사는 우리 고래를 더 알아가야겠습니다. 저에게 고래는 수수께끼예요. 이 포유동물은 육지에 사는 게 편하잖아요. 뭐 숨쉬기도 쉽고, 뭐 저먹이기도 쉽고. 이 고래가 육지에 살았더라면 굳이 몇 분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뛰어올라 숨을 쉬어야 한다, 뭐 이런 벌을 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고래는 왜 바다로 갔을까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아요. 바다에 산다고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고래는 우리와 같은 포유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알면 알수록 신기한 진화의 흔적인데요.
5: 점점 이제
3: 아, 여기는 너무 좀 번잡스럽고 나는 물에 있는 먹이를 먹는 편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새끼를 낳고 살아가는데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환경에 있는 개체들이 이제 물로 갔겠죠? 그런 진화의 흔적들이 그 고래의 선조라고 알려지는 그런 조상들은 귀 안에 있는 귓뼈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장치가 있는 귓뼈 장치가 두꺼워졌어요. 두꺼워지면서 수압에 견딜 수가 있어지고, 하마처럼 콧구멍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과정들이 중간중간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쉬기 편한 위치로 올라갔고.
1: 포유류 특유의 생물학적 특징은 바다 생활에선 악재이죠. 그러다 보니 바다로 간 고래들은 수압을 견디기 위해 이소골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와 같은 포유류니까요.
3: 콧구멍이 똑같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뼈를 보시면, 두개골을 보시면, 이렇게 콧구멍이 두 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빨 고래들은 골격에는 구멍이 두 개가 올라오지만, 머리 쪽에서 외부 피부에는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하나만 보이기 때문에, 골격이 비대칭이 되면서, 그 분기공이 한, 공기를 내뿜는 곳이 하나로만 보이고, 수염고래는 두 개가 와서 그대로 밖에서도 두 개가 보이게 됩니다.
1: 고래의 분기공은 인간의 콧구멍과 비슷한데요. 방수 기능이 있어 수면 위로 올라갔을 때에만 열리죠. 이 분기공의 개수로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를 식별하기도 합니다. 바다로 돌아간 포유동물 고래. 그들은 무슨 이유로 진화의 주류에 역행하는 방향을 택한 걸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5: 보면 알게 되고 알면 또 사랑한다는 말이 있죠. 이 그동안 돌고래는 수족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바다에서 힘차게 유영하는 야생 돌고래를 만나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 제주도에 온지 이틀째 되는 날, 우리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고래를 만나는 건 쉽게 할수 있는 경험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설렘 반 두려움 반이 솔직한 심정이었는데요. 물론 그것도 잠시뿐.
6: 우와, 저기도 있다.
1: 이렇게 나타나준 남방 큰 돌고래를 보니 방금 전까지의 두려움은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6: 와, 여기 있다. 와, 이쪽에 막 지나간다.
1: 하늘거리는 물결 속 돌고래들은 마치 같이 놀자는 듯 우리 곁으로 다가와 힘차게 바다를 만끽했는데요. 저도 용기를 한번 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다시 돌고래를 직접 만나볼 수 있겠어요? 30년 넘게 야생 고래를 촬영해온 감독님만 믿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처럼 돌고래들의 진행 방향을 미리 확인하면서 50여 미터 앞으로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 순간의 떨림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드디어 때가 온 걸까요?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제주 앞바다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곧바로 돌고래를 찾아 나섰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헤엄쳐서 고래 쪽으로 나아가 봐도 어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워낙에 속도가 빠른 친구들이니까요. 자, 곧바로 두 번째 입수. 오늘 안에 만날 수 있을까요?

0: 너무 기쁜 나머지 저절로 박수가 나오더군요. 한동안 저는 힘을 빼고 그렇게 돌고래들을 기다렸습니다. 바닷속이 아무리 황홀해도 고래가 아닌 저로서는 다시 육지로 돌아가야 하는 게 숙명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그리고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을 한 거죠.
1: 야.
2: 어떠셨어요?
1: 아, 돌고래 두 마리가 그냥 딱 바닥을 보는 순간 촤악 지나왔는데, 아 진짜 이 야생동물 돌고래 아름답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2: 하필이면 이제 잠수하는 타이밍에 우리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깊이 들어가서 뭐 보기는 확실히 봤는데,
1: 아유 근데 그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게 차가 너무 많아서 그냥 차가 이렇게 줄지어서 막 못 달리고 있을 때 있죠. 그것처럼
2: 왜 이래?
0: 황홀함도 잠시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2: 장갑을 드릴까요?
3: 장갑 드려야겠다.
2: 공급품 있나?
0: 돌고래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만 손을 다치고 말았어요.
2: 너무 열정돼서 피가 나는지도 몰랐지.
1: 몰랐어요.
0: 아, 역시 야생은 쉽지 않네요. 돌고래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돌아가야 하다니. 아쉬움을 뒤로하고 육지로 갑니다. 서귀포에서 동쪽으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성산읍.
1: 이곳은 해양생물 메디컬 센터입니다. 해양생물들이 꼭 자신만의 스스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또 인간의 손길이 필요할 때도 있죠. 오늘은 제가 이 돌고래를 이 탐험하다가 손을 조금 다쳤는데, 저부터 우선 좀 이 진료를 받고 한번 궁금한 것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혹시 홍 과장님?
5: 네, 맞아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5: 아, 네.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4: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좀 오늘 돌고래를 네. 찾아서 헤매고 막 이러다가 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가 아픈지도 모르고 다 이게 튄지도 모르고 그냥 네. 계속
5: 손은 먼저 그냥 할게요. 네.
0: 우선 상처부터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5: 깊은 게 아니라 상태는 이제 네. 살점이 떨어진데 좀 네. 부위가 좀 커서 피는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4: 네네네.
5: 네 지금
0: 야생에서 다치고 보니 거친 바다에서 살아가는 해양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5: 저를 오시면 저희가 구조한 거북이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팔 잘린 거북이. 지금 보시면 팔이 없잖아요. 여기를 수술해서 지금 한쪽이. 처음에 왔을 때는 네. 이쪽에 뼈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거해 주고 지금 이렇게 봉합하는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1: 지금 이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에요? 지금은 어쨌든 수술을 하고
5: 네,
1: 난 이후에?
5: 수술을 하고 지금 건강을 해요. 아직 뭐랄까 완전히 회복하진 않았어가지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네. 밥도 굉장히 잘 먹고 있어요. 아...
0: 제주시 애월읍 한담 해변에서 구조되어 한담이라 불리는 붉은 바다거북. 폐구물에 걸려 탈진해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구조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한 상태인데요. 좀 더 회복되면 방생도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폐구물에 상처 입은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7번 수조에서 치료받고 있는 럭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붉은 바다 거북인데요. 한담이와 함께 이곳에서 수술받았죠.
5: 밥 주는 줄 알고 올라오는데 어깨가 부풀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뼈가 원래는 제처럼 뼈가 다 드러나 있었는데 그 부분도 수술해서 메꿔줬고요. 그리고 얘는 안 보여요. 목 아래가 찢어져 있었어가지고. 지금 목이 거의 다 나아서 얘는 올해 바다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거북이는 주로 뭐를 먹어요?
5: 아,

0: 거북이 종류마다 다른데 네. 지금 우리 있는 애들은 60 바다거북이거든요. 여기 애들은 그래서 고등어, 뭐 오징어, 막
1: 그래요.
0: 양미리라든가 막 이런 청어 막 이런 것들 주고 있어요.
1: 거북이는 느리잖아요.
0: 느리죠.
1: 근데 뭐 고등어, 정어리 얘는 물 속에서 얼마나 빨라요?
0: 빠르죠.
1: 근데 어떻게 잡아 먹을까?
0: 얘네들도 물 속에서 빨라요.
1: 그러니까, 아 그래요?
0: 네. 이게 다 같이 가까이 다가가니까
2: 보면 알게 되고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말. 우리 바다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한 것이 많아지네요. 그런데 바다거북 말고 남방 큰 돌고래들도 구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3: 정치망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스스로 빠져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점프도 하고 하니까 왠지 네. 점프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거의 안 해요.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다이빙 장비를 하고 애가 크게 이상이 없으면 그 그물을 이렇게 열어서 나가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마리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두 마리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 되게 재밌는 거는 같은 무리들이 같이 다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이 나올 때까지. 특히 어린 개체들은 어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든가 그 무리가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그 같이 다니는 애들이 이게 거기서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고 해요.
2: 실제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남방 큰 돌고래는 보시는 것처럼 어린 개체인데요. 무리를 이탈해 힘없이 떠다니다가 발견된 겁니다. 다행히 며칠 후 돌아갔다고 하네요. 미지의 바다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친 야생의 현장인데요. 우리가 바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3: 그거는 이렇게 스쳐보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보면요. 쓰레기가 틈틈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묻혀있던 쓰레기들이 비만 한번 오면 그냥 쓸려오거든요. 자기가 제대로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쓰레기를 그냥 좀 줄이는 거예요.
2: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년에 걸쳐 쌓인 상처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지금 우리 바다가 안녕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1: 3%의 야생동물의 세계, 말하자면 그 3%가 이 바다가 소금의 3%로 썩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이 이 3% 가진 이 마음이 확실하게 변화를 시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3: 나름의 생태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가담해서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죠. 생태계를 파괴하는 쪽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대로 살 수 있게. 그리고 물론 우리도 자연의 일원이니까.
1: 이게 처음 뵙자마자 손 치료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남방 큰 돌고래나 이런 자연 생물 이런 아이들한테 큰 조력자로서 큰 힘이 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저 영광이에요.
2: 우리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갑니다. 바다는 인간에게는 한없이 넓지만 고래에게는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요. 이 바다에서 고래는 사랑을 나누고 새끼를 낳고 먹이를 쫓아서 돌고 돕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니까요.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나누며 함께 살아온 인간과 야생의 고래들. 이 평화로운 공존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바다에는 우리 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이 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니, 저 하얀 점들이 다 새예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 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2: 아버지.
1: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2: 92점.
1: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2: 이문세의 소녀.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왔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에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2: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0: 트레인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1: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랑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0: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1: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커리어케어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만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추천해주는 인재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영의 혁신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로 인적 쇄신입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수용력이 떨어지거나 업무 성과가 부진한 직원들을 내보내고

보내고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해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조직을 재구축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인재의 중요성을 알고 어떤 사람이 인재인지 안다고 해도 실제로 어떻게 뽑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경영학 교과서에서 알려지지 않는 실전 C레벨 인재 리크루팅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부적합한 직원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핵심 이유는 바로 채용 오류 때문입니다. 경영자 가운데 상당수는 어떤 사람을 적임자라고 해서 채용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 채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와 자책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인사 담당자라고 해도 실제 채용 실패율을 30% 이하로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후 가장 혁신적 리더로 꼽히는 인물이 있죠.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이 제프 베이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보다 잘못된 사람을 채용했을 때에 부작용을 감당하기가 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원이 곧 회사라는 철학을 표방하면서 창업 초기부터 아마존이라는 배에는 조직문에 맞는 사람만 승선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지속성장을 하면서도 직원들의 역량 수준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채용 기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엄격하면서도 면밀하게 직원들을 선발하는 기준평가관 프로그램입니다. 기준평가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기준을 끌어올리는 사람입니다. 아마존은 이 기준평가관을 포함해서 4명의 면접관들이 지원자 1명 1명을 각각 1시간씩 면접합니다. 이들은 입사 대상자가 기준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채용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조차 이들이 거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지원자의 업무 능력보다는 아마존의 기업 가치와 리더십에 대해서 얼마나 적정한지를 평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제프 베이조스는 여러 명이 인정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직원 수가 50배 이상 증가해도 직원들의 역량이 떨어지기는커녕 매년 평균 이상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내외에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선발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광범위한 인재풀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무기술과 자격요건에 맞는 인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서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해당 분야를 서치해 본 뒤에 적합한지를 따져보면서 수정 보완해가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절한 수준의 후보가 나올 때까지 이런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롱리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롱리스트가 잘 만들어져야 원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헤드헌팅 회사들은 보통 20여 명, 많게는 4, 50명의 후보군을 놓고 1차 스크린을 진행합니다. 어떤 경우는 100명 이상의 후보군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후보군이 중요합니다. 후보군은 본인의 지원 의사와 무관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누가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또 후보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적합성과 가능성을 타진해서 이제 최종 맥락을 만들어가지고 면접에 들어가는 겁니다. 롱리스트 중에서 한 명 한 명 접촉해서 지원 의사를 확인합니다. 자격도 확인해보고 적정성도 확인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심층 면접을 확보하기 위한 후보들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면접의 333 법칙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333 법칙은 첫 번째는 세 사람의 이상이 면접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 번 이상 면접해보자는 거죠. 세 번째는 세 가지 방법 이상을 동원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점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면접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최고가 아닌 최적의 인재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 한 명을 뽑기 위해서 3명에서 10명 가까운 면접자가 인터뷰에 참여합니다. 지원자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하려면 최대 10차례의 인터뷰를 통과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가 항공사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한 해에 4,000명 정도를 뽑는데 8만 명 정도를 인터뷰합니다. 한 명을 뽑기 위해서 20명을 인터뷰하는 셈이죠. 이렇게 20대 1의 경쟁을 거쳐서 뽑은 직원들 가운데 20%는 또다시 연수 과정에서 탈락시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인재도 조직 적응을 못하면 결국은 떠나게 되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터뷰에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겁니다. 과거의 행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면접은 후보자가 와서 성과를 만들 수 있느냐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후보자들은 면접관들의 질문 의도를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원하는 답을 내죠. 이 때문에 말만 가지고 후보자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행적을 거짓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행적을 살피다 보니까 면접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면접을 길게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면접을 할 때는 비서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화장실 다녀오라. 그만큼 길게 면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위 임원인 경우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8시간, 10시간 면접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 내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질문 내용은 대개 과거 행동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원자에게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성과 행동은 머지않은 미래에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있죠. 그래서 미래형 인재들의 집합소라고 부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기업 경영에서 인재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가 면접에서 지원들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꼭 하나를 물어본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의 업무 진행 능력뿐만 아니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살펴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세부 사항을 모두 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가 문제 해결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일까요? 이것을 판단하려면 지원자의 과거 행동과 결과가 앞으로 수행하게 될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에 입사해서 부닥칠 만한 문제를 이미 경험한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면접에는 조직 내 최고 인재가 나서야 합니다. 면접관은 회사의 얼굴입니다. 회사의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면접은 후보자를 판단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회사를 알리는 PR의 장입니다. 핵심 인재는 쉽게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를 구할 때는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구애해야 합니다. 후보자들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록 면접에 탈락해도 내 역량이 부족해서 내가 못 들어가는 것이지 회사가 싫어서, 회사가 나빠서 그 회사에 안 가겠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적합한 인재들을 채워내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공들여 잘 뽑은 핵심 인재가 결국 기업 전체를 살린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리어케어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만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추천해주는 인재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 경영진이 인사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할 때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최근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평판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직원을 잘못 뽑으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무서운 얘기죠. 특히 최고 책임자는 회사의 절반입니다. 만약에 절반을 잘못 뽑으면 회사가 제대로 갈 리가 없죠. 그래서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정말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조직에서 모든 구성원을 적정 보수 수준에서 A급 인재로 채우는 것, 이것을 탑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이런 탑그레이딩의 중요성은 채용 실패로 인한 엄청난 비용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채용 컨설턴트인 브래드 스마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 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관리직 채용에 대한 실패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거죠. 조사 결과 연봉 10만 달러 미만의 인재를 잘못 고용하면 평균 84만 달러를 낭비한다고 합니다. 기본 보수의 25배나 되는 겁니다. 만약 연봉이 조금 더 높아져서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를 그런 인재를 잘못 고용한다면 평균적으로 47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본 보수의 40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평균적으로 연봉 11만 4천 달러의 직원을 잘못 뽑는다면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24배나 되는 270만 달러를 넘습니다. 임원 영입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고 책임자일 경우에는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해서 아주 신중하게 영입을 하게 됩니다. 신중을 기하지만 채용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화려한 학력과 경력이 이력서에 담겨 있는 걸 보면 면접관들은 편견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면접관들도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특히 후보자들은 대부분의 성과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근처에만 가 있어도 자기 성과로 얘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후보자가 만든 성과인지 확인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퇴사 사유를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있는데 퇴사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패를 줄이려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하게 뽑지 않는 겁니다. 적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단독 후보를 피우고 두 명, 세 명의 후보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평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레퍼런스 책이라고 그러는데요. 평판주의는 면접 이후 진행되는 채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제3의 보이지 않는 면접이라고 합니다. 구직자의 학력, 경력, 업무 성과, 태도, 인성, 퇴사 배경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해보고 점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평판주의를 하는 큰 이유는 대개 세 가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력서와 면접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확인해보려는 거죠. 정말 성과가 이 사람이 낸 성과인지, 이 사람이 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성과를 내는 과정들은 어땠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죠. 두 번째는 정성적 요소입니다. 이른바 소프트 스킬이라고 그러죠. 이력서는 대부분의 하드 스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의 양, 직책, 직무, 맡았던 업무 수행 과정에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데요. 리더십이나 팀플레이나 스트레스 내성이나 업무 스타일이나 조직 충성도 같은 그런 정성적인 요소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 상사나 동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전 직장의 직속 상사가 가장 중요한 평판주의 대상자가 됩니다. 세 번째 확인하고 싶은 것은 윤리성입니다. 특히 임원에게 윤리성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또 사고 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임원들의 경우 이 윤리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윤리성은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평판주의는 이 윤리성을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한번 잘못 들였다가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저희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헤드헌팅 회사에서 평판제를 많이 진행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임원, 인사 임원 자체가 학력을 유지한 경우를 봤습니다. 이 임원은 몇몇의 글로벌 기업들, 이른바 네노라는 글로벌 기업의 인사 임원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 나중에 학력 위주가 드러나서 채용이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CFO는 나중에 횡령 혐의가 드러나서 역시 조용히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면접이나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칠 때 학력 위조나 횡령이나 성희롱 같은 또는 갑질이나 성추행 같은 것들이 나중에 그게 드러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임원급이나 C레벨급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평판주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과차장급 중간 간부는 물론이고 저연차의 실무자도 평판주의를 진행합니다. 어떤 기업은 모든 계열사의 경력사원 채용할 때 평판주의를 의무화하기도 합니다. 서류나 면접만으로 후보자를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상 평판주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후보자의 여러 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임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도 도덕적인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채용은 거의 대부분 중단됩니다. 한 취업 포털이 640여 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인사 담당자의 61%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채용이 다 결정됐는데 평판주의 때문에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 후보자가 성과를 허위로 꾸며냈거나 부풀린 것이 확인된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 측면에서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경우,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평판제의 핵심은 레프리 선정입니다. 평판제에 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레프리는 기업으로부터 레퍼런스 체크 요청을 받고 후보자의 평판을 진술해주는 사람입니다. 기업의 평판조회는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지휘한 직속 상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료나 후배나 지인의 의견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경험 부족은 자칫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평판조회에 응하는 사람이 속이기도 하고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또 재직자를 잘못 접촉했다가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 회사를 옮긴다는 그런 정보를 주는 셈이니까요. 실제로 이직 준비하는 분들이 특히 많이 걱정합니다. 회사에서 비밀리에 나한테 알리지 않고 평판조회를 진행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후보자한테 알리지 않고 정보를 조회하는 것, 평판조회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는 후보자에게 평판조회 진행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평판조회가 중요한 것은 인터뷰나 이력서에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가 스스로 문서에 기재한 자기 경험이 온전히 개인적인 산물이라고 과신하는 것도 평판조회를 통해서 그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후보자를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같이 일했던 상사와 동료의 눈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경력직 채용은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장기 이식과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식할 장기가 이식자의 혈액과 각 조직에 적합한지 철저히 검사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증을 하고 이식을 해도 100%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딱 맞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죠. 채용 프로세스에서 평판조회가 한 가지 꼭 필요한 절차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보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진짜 능력과 이력서나 면접에서 미처 보여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평판조회는 함께 일했던 상사와 동료의 눈으로 평가하는 면접이다로 하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열정, 열정, 열정! 열정과 끼가 대단한 친구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정으로 꽉꽉 채운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만나볼 친구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0: 아, 송원중은 너무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진짜 너무나 신명나는 무대였어요. 네. 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저희 제작진이 왜 우리 원중군을 끼가 많고 열정이 있는 친구라고 했는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무대였습니다.
1: 네.
0: 그러면 우리 이제 자리를 바꿔서 한번 원중군 이야기를 네.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제 옆에는 우리 원중군과 원중 어머님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원중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유대학교에 다니는 송원준이라고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원준이 엄마 기주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어머님 제가 아까 우리 원중군 난타 공연 연습하는 걸 보고 왔는데
2: 네.
0: 아, 우리 원중군이 에너지와 또 끼와 열정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2: 감사합니다.
0: 진짜 평소에도 원래 좀 이런가요?
2: 네, 원준이는 제일 이제 좋아하는 게 목욕하면서 목욕탕에서 하루 종일 노래 부르는 거. 그래서 흥이 굉장히 넘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저도 지금 이 할 수 있다고 프로그램 역사상
2: 네.
0: 촬영 전에
2: 네.
0: 이 출연자와 친해진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준군이 아니라 원준이라고 하겠습니다.
2: 네.
0: 괜찮지, 원준아?
1: 네, 형.
0: 우리 원준이는 어렸을 때 어떤 친구였나요?
2: 원준이는 어렸을 때 윌리엄스 증후군을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처음에는 2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컸어요.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병원에도 몇 번 계속 다니고 심장도 이제 문제가 지금 있는데 다행히 다 이제 건강해지면서 네, 2년 이후부터는 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원준이가 정말 선물 같은 그런 존재로 너무 행복 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할 수 있다고의 네.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원준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최애 물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1: 여기요.

0: 이게 왜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야?
1: 아, 두드릴 때 약간 스트레스도 풀리면서 박자를 맞추기 때문에 약간 좋아요.
0: 원준아, 네? 이 난타 스틱으로 네. 난타 연습한 지 얼마나 됐어?
1: 난타 한 지 되게 오래됐고 10살 때부터 시작됐어.
0: 10살 때부터?
1: 네.
0: 그럼 지금 원준이가 몇 살이지?
1: 17살이요.
0: 그러면 지금 7년이나 한 거야?
1: 네.
0: 와, 아니 어머님, 네. 난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죠?
2: 원준이가 대안학교 다니면서부터 대안학교에 그 난타 수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 학생들이 하면서 아, 그 중에 이제 원준이처럼 좀 박자감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동아리를 결성하면 나중에 봉사활동도 하면서 이 친구들이 함께 즐기는 뭔가를 만들면 좋겠다. 아. 그러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벌써 7년이 됐네요. 와,
1: 되게 재밌어요.
0: 아니, 아까 보니까 네. 원준아,
1: 네?
0: 와, 공연 실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던데
2: 네.
0: 수상 이력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2: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좀 대회나 이런 진출들을 못했지만 그 전에 이제 포함해서 한 3년

0: 3년 정도에 네. 그 정도 각종 대회에 나가서 이제 수상을 했는데요. 국악대에서는 항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아, 원준아, 궁금한데 네. 그렇게 많이 최우수상도 받고 우수상도 네. 받았을 때 그 기분이 좀 어떤지 궁금한데 말해줄 수 있어?
2: 약간 죽고 하늘에 날아가는.
1: 하늘에 날아가는 기분? 네. 이제 다음 그 대회를 나간다. 네. 그럼 목표가 뭐야?
2: 목표는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만드는

0: 장애인 학생들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뭐 상위급이라 보시면 되고요. 비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경쟁을 했을 때는 한 중간 정도?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저번 천국 대회에 나갔었는데 일반 학생부 대회 나가서 3등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원준이는 신명이 많고요. 흥이 표현할 줄 알고 그리고 무대에서 빛나는 친구입니다.
1: 자, 원준아 어때? 네? 형
2: 잘하고 있어요.
1: 그치?
2: 네.
1: 어때? 나도 할 수 있겠지?
2: 네.
1: 원준이가 인정해줬습니다. 네. 우리 원준이 난타 공연 보고 왔는데 분명히 난타를 배우면서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2: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음악 나올 때 박자를 너무 빨리 하고 그 팀끼리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박자가 안 맞춰지니까 다시 해야 되고.
1: 그래도 그게 재밌었나 봐?
2: 네, 재밌었어요.
1: 그렇게 점점 맞춰졌어?
2: 네.
1: 연습을 하다 보니까?
2: 네.
1: 난타를 하고 좀 달라진 점 있을까요?
3: 네. 음악을 좋아하니까 네. 이제 음악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많이 지지해주는 그런 쪽으로 제가 좀 변화가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원준이도 자존감도 되게 높아지고 네. 조금 성격도 되게 원활해지고요. 예, 그리고 친화력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아지고 좀 평온해지고 여러모로 좋았던 것 같아요.
1: 원준아,
2: 네?
1: 난타란 무엇입니까?
2: 저에게 난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1: 와,

0: 우리 원준이의 두 번째 최애 물건은 무엇입니까?
1: 하나, 둘, 셋, 짜잔!
0: 와, 이게 뭐지?
1: 마이크요.
0: 평소에 노래를 좀 자주 부르나?
1: 네.
0: 노래를 좋아해요?
2: 노래를 엄청 좋아하고요. 네. 거의 사랑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0: 원준이 노래가 왜 좋아?
1: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 약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으면서 약간 저에게 약간 맞는 약간 꿈인 것 같아요.
0: 우리 원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1: 거위의 꿈입니다. 이거는 저희 할아버지께 붙인 노래입니다. 거위의 꿈 부르겠습니다.

0: 가족이 왜널 기쁘게 해주는 것 같아?
1: 가족이 없으면 약간 허전하고 제가 아들이 아닌 것처럼 약간 슬프고 약간 그러니까. 근데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
0: 오늘 예상치 못한 답변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눈시울이 좀 붉어지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원준이한테 이런 말을 직접 옆에서 들으시니까.
2: 너무 행복하죠. 네. 처음에는 많이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제 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성숙해지는 것 같고요. 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1: 아빠? 아, 왜 이렇게 내가 슬프냐.
0: 원준이는 정말 끼와 열정, 이 노력까지 진짜 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친구들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드려보세요. 두드리지 않으면 그 어떤 꿈도 열리지 않을 거예요. 원준이처럼 신나게 꾸준하게 두드려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저도 옆에서 응원할게요. 도전대장 박유와 함께 할 수 있다고!
2: 원준아, 원준이가 지금 벌써 17살이 됐는데 엄마는 원준이를 만나서 지금까지 점점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원준이랑 같이 함께하는 매 시간이 엄마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매일매일 행복만 꿈꾸면서 꽃길만 걸으면서 살자. 사랑해.
1: 엄마, 아빠, 저 원준이에요. 엄마, 아빠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제가 어른 되면 꼭 돈 벌어서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자,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을 감동세법으로 강의하는 강성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37회 시험 대비 공인중개사 우리 부동산 세법이요. 자, 우리 오늘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올해 37회 시험 대비 강좌는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로 바로 그냥 들어가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보자가 용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핵심들만 제가 뽑아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키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요. 조세 징수요. 우리가 세금에 관해서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할 것인지, 징수가 되는지, 징수 방법은 시험과 직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간접적으로 강론과 연결되

우리 조세에 관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벌을 받았을 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조세 불복 절차가 이게 30회, 33회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게 30, 우리가 7회 시험 대비해서는 조세 불복 절차도 또 왠지 나올 것 같은 또 중요한 또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테마들이고요. 자, 조세 총론에서 굉장히 출제가 유력시되는 또 중요한 내용들을 바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그래서요.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누가요? 납세무자가.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그 계산된 세금을 우리가 지자체 또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납세무자가 납부할 지방세, 과징과 세액을 계산된 세금을 자, 과세처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방세와 국세에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세금들이 있는데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 자, 그리고 우리 지방세에서는 지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역자원 시설세요. 특정 자원분 시설분, 또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소방분, 특정 자원분 시설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요. 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세금이죠.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 세요. 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세금인데 우리가 부가세에 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부가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 그 독립한 세금 따라서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취득세 부가세일 때 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신고 납부하면서 같이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 신고 납부입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지방 소비세라는 세금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곱살이 껴서 받는 세금인데요. 자, 그래서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더 있지만 요 정도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이요. 국세는 이 세금이 국세라고 하는데 징수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국세는 신고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고 납부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세금들만 일단 추려서 보시면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고 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해서 우리한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납세무자가 고지서를 받고서 휴지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를 선택했을 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징수 방법이라고 하는데 지방세에서는요. 학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징수 방식은 누가요? 자, 과세 주체 즉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납세 고지서 지방세에서는 납세 고지서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납부 고지서라고 하는데 뭐 혼동해서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서 자 지방세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보통 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자 그리고 나왔다 그러면 재산세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재산세 친구 그러면 누구를 항상 기억하시냐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요.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또 건축물이나 또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이러면 이게 소방분이라고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많은 재산세 법 규정 내용을 준용 따라갑니다.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건축물과 선박을 보유하는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예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둘 다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이렇게 보통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고요. 자 그래서 더 있지만 우리가 주민세 일부가 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집으로. 또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여러분 집으로.

으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보통 지금 수하지만 자 얘네들 걔네들은 빼고 얘네들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또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는 즉 보통징수 또는 부과과세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또 농어촌특별세 예 부가세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다 그러면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특별세 얘도 역시 자 부과과세 보통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징수하는 세금들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특별징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 사업주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국세에서 원천징수라고 하고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니까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자 징수에서 납부하는 방식 특별징수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가 됩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출원 같은 거 했을 때 자 우리가 특허청장 지금 요즘 같으면 지식재산처장이 등록면허세를 네,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징수 세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요 세금들 중에서 취득세는 특별징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예, 특별징수 방법으로 취득세 징수한다고 슬쩍 속일 수 있습니다. 또 등록면허세가 이렇게 이제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재산세는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주요 부동산 세계 세금 중에서는 등록면허세가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징수 방법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에 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을 신고 납부기한 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거나 또는 고지서가 납세 고지서가 발부돼서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되는데 가산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고 납부가 원칙인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신고 납부가 원칙인 세금에 있어서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이요. 신고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행위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럴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40% 가산세. 신고기한 내, 근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자 단서에 달려있겠죠 시험에 그러면 자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그럴 때는 무신고 일반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미납부 3개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1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10% 딱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경과시마다 자 이게 10만분의 20일 즉 0.02%로 납부전 가산세 적용되는데 지방세는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75%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도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자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역시 40%, 20%, 10%가 적용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40%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신고 기한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20%, 과소 신고했을 때 10% 적용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전할 때마다 1일 경과시마다 0.02%씩 적용됩니다. 차이점은 지방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75%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데 국세는 그게 없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가 원칙인 세금들은 신고일 하루 딱 지나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이렇게 0.02%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된다. 근데 지방세는 납부지연가산세 최대 한도 규정이 있어가지고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몇 프로요? 75% 한도 내에 적용된다. 이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통징수. 자,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에는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 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 자, 국세 정부 부과세하는 세금들은 이렇게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재산세 같은 세금들이요. 대표적으로 또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하루 딱 지나면 우리가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자, 요거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과 달리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에 대해서 납부 지연을 했기 때문에 납부지연가산세. 자, 납세 고지 후에 이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는요, 어떻게 적용되냐면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일단 체납세액의 3%가 적용됩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이요. 그 다음에 납기 후 계속 안 내면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지방세는 0.66%. 여기 어떻게 나온 거냐면 1일 0.02% 곱하기 30일 해서 0.66%씩 적용됩니다.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자, 국세는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0.67%씩 적용됩니다. 2020년 개정세법인데요. 자, 2025년까지는 국세는 역시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씩 적용됐었는데 이제 월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2026년 개정이 됐고요. 매 1개월 경과시마다 또 시행령에 의해서 0.67%, 지방세는 0.66%, 국세는 다릅니다. 0.67%씩 1개월 경과시마다 적용이 되고요. 끝까지 버텼을 때 지방세는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자, 5년이죠? 1년 12달로 하면. 근데 국세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5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뒤바꿔서 내서 뭐 틀리게 하고 이렇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자, 5년 60개월 맞잖아요. 자, 그래서 표현만 다릅니다. 국세는 5년까지 적용되고요. 체납한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일 때 이 월별로 적용되는 0.66%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국세는 체납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일 때, 자, 그럴 때 이 0.67%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세나 지방세나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이 고지서 발부된 후에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딱 지나면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지방세는 0.66%씩 국세는 0.67%씩 적용되고 끝까지 버텼을 때 지방세는 60개월까지 국세는 5년까지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요, 체납한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일 때는 자, 월별로 0.66% 적용되지 않고 지방세, 국세는 자, 체납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45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150만 원 이상부터 월별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세 같으면 이렇게 지자체가 또는 납세무자가 지자체라든가 지자체 조합일 때는 요 가산세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고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3% 납부지연가산세는 요거는 금액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월별로 적용 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지방세 45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지 않고 국세는 15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지 않는 거지. 요게 이제 3%는 금액 상관없이 45만 원 미만이어도 하루만 딱 지나면 3%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납세무 확정에 대해서 보는데요.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우리가 납세무 확정에 대해서 37회 시험 대비해서는 특별히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납세무 성립 과 확정에 대해서 제가 우리 EBS 강의하면서 2025년도 36개 시험 대비할 때는 납세는 성립과 확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조세 총론에서 가산세 나오고 납세는 성립 확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산세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납세는 성립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현장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수험생들이 어떤 감탄의 리액션은 없이 그냥 당연히 그렇겠지 하지만 이게 어려워. 쉬운 건
건 아닌데.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어떻든 간에 이 동네에서는 납세 확정이 또 출제 가능성이 유력시된다는 것도 잘 보시고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자, 얘네들은 납세 확정, 납세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자, 그 다음에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고, 아무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 계산된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데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신고가 없다, 신고가 없으면 이제 지자체가 또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고릅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를 물어봤는데 국세까지 같이 고르지 않도록 그런 걸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신고 납부하는 애들이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시설분, 또 지방교육세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본세로 할 때, 자, 그리고 등등 더 있지만 요 정도.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시설분.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신고는 특정되고요. 또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국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선택했을 때 얘네들은 신고하는 특정이 됩니다. 또 여러분요,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가세하는 세금들은 자 우리가 학자들이 뭐 이렇게 보통징수와 정부부가세 이렇게 국세,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달리하지만 뭐 보통징수라고 국세에서도 쓰는 학자들도 있으니까요. 뭐 그냥 이렇게 같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보통징수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납세무가 확정되느냐? 일단 과세관청에서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를 물어봅니다.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보통 징수하는 애들이요. 재산세, 나왔다 친구 나와야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자,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는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 또 보통 징수하니까 또 예외적으로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본세에 따라서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는 원칙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참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도 우리가 신고기한 내 일정기간 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도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지방세와 국세의 예를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와 국세의 그 예를 여러분들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요. 조세 불복 절차요. 이 조세 불복 절차는 시험에 자 예전에 뭐 물론 이제 그 출제된 적이 또 있었지만 30회 이전에도요. 그렇지만 30회 또 33회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37회 시험에서 조세 불복 절차 왠지 이것도 올해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세 불복 절차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세금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 올라가서 우리가 뭐 세무공무원한테 항의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일단 우리가 지방세에서요. 지방세에서 어떻게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권리 구제를 받냐. 그러면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자 지자체 장한테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세심판원에 이게 안 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의신청 제도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요. 근데 여러분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이의신청은 임의적이다. 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안 되면 이제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 우리가 감사원에 자, 이런 우리가 행정기관에 조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감사원의 그 심사 청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면 조세 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자 심사청구 요거 안 받아주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조세 불복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행정소송하면 소송할 때 몇 년씩 걸리는데요. 자 모든 사람들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 먼저 스크린을 거치고 오라. 그런 의미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세 불복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30회 시험까지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조세 불복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30회 시험 끝나고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지방세도 국세처럼 조세 불복 절차, 청구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세에서 이렇게 이제 청구 절차를 한번 보시는데 자, 보세요. 조세관에서 우리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청구는 다 며칠 내에 제기하게 되냐면 청구는 다 90일 내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는 다 90일 내에 우리가 제기하게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청구는 90일 내에 제기하게 되어 있고 지방세 같으면 결정도 이런 청구를 받고서 얘네들이 결정하는 그 기간도 이게 다 90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90일 내 결정입니다. 다 90일 내 청구 받고 나서 90일 내 결정이다. 자, 감사원 자 3개월인데 뭐 90일하고 거의 같은 의미죠. 자, 그래서 3개월 결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청구 90일, 결정도 90일 내 하게 되어 있고 또 자, 이 신청 절차는 임의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 그리고 다이렉트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에서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에는요. 자, 이렇게 이 신청을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한테. 자, 안 되면 이제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 국세청에 안 가고 바로 그냥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이 신청은 역시 임의적입니다. 자, 임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바로 이렇게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역시 똑같습니다. 지방세 나왔던 것처럼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심사 청구로 또 심판 청구로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국세에서 이게 중복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중복 청구가 안 된다. 자, 왜냐면 이 상급 기관에 자, 여기서 심사 청구에 불복해서 심판 청구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 또 시간만 늘어지기 때문에 국세에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국세에서는 이렇게 국세청장한테 하는 심사청구가 있는데, 지방세는 아까 한번 봤다시피, 지방세는요, 예전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군구장한테 이의신청하고,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같은 사람들한테 심사청구제도가 있었는데, 지방세는 심사청구가 이제 없어지고, 바로 이의신청으로 다 통일이 됐고요. 자, 근데, 그래서, 감사원의 심사청구와 구별해서, 자, 우리 조세풀복 청구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자, 그 다음에 심사청구가 있었다가, 심사청구 없어지고, 이의신청으로 통일됐습니다. 근데, 국세는 이렇게 심사청구, 국세청장한테는 심사청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자, 중복 청구, 심사 청구, 심판 청구는 중복 청구 안 됩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 거친 다음에 이제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세 불복 청구 절차와 별개로 우리가 국세기본법상의 청구 절차와 별개로 역시 또 얘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하고 여기에 또 불복하면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역시 국세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불복 청구 절차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국세 불복 청구 절차. 자, 청구는 다 며칠? 90일. 결정도 대개 90일인데 국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만 30일이 있다는 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불복 청구 절차예요. 지방세는 청구도 결정도 다 며칠? 90입니다. 청구도 90일. 자, 결정도 90일에 하게 돼 있고요. 감사원의 심사 청구 결정만 3개월이고요. 자, 우리가 조세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에서 조세 불복 청구 대상에 우리가 청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이요. 이것은 범칙금은 조세가 아닙니다. 법 위반 행위의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한 거기 때문에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조세 불복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그렇습니다. 벌금 과태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 세금을 과세하기 전에 이미 과세된 것이 아니라 되기 전에, 자,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한 청구에 대한 처분, 이런 것들은 조세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 자, 우리가 조세 불복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조세 불복 청구 절차의 중요 법령, 국세 이의신청 임의적인 제도로서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이렇게 선택적인 필수 절차인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 청구가 불가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이렉트로 이런 조세 불복 청구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 지방세도 역시 이 신청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 신청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간 끌까 봐요.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 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나부터 며칠까지?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60일까지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조세 불복 절차 역시 지방세도 불복 청구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행정법원의 행정소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걸꼭 기억합니다. 이 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요게 2025년까지는 요게 자 1천만 원이었다가 2천만 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2천만 원 미만이면 그 배우자나 사촌이나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자, 보정기간 서류 잘못 떼갖고 오셨네요. 다시 떼갖고 오세요. 이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 9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자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을 봤고요. 여러분, 행운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이길 끝까지 제가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강사 김연아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시면 빈출 유형과 필수 다이어 1강을 어휘로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검정고시 영어에서 어휘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꽤나 많죠. 그런데 이 어휘 문제뿐 아니라 독해나 생활용어 문법을 풀 때도 어휘가 좀 바탕이 깔려 있어야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만큼 우리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단어 실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전 저와 함께 어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유형을 살펴본 다음에 한 단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다이어. 그중에서 출제가 꼭될 만한 것들만 모아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출발할게요. 먼저, 자, 자주 우리 나오는 어휘 문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밑줄 친 부분의 뜻을 물어보는 건데 평소 어휘를 열심히 했다면 바로 고를 수 있겠죠. 자, confidence가 이 중에서 이거다라고 딱 고를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문제에서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풀수 있어요. 어떻게? 자, 문맥을 통해서 무조건 고를 수 있습니다. 보시면, to speak English well, 영어를 잘 말하기 위해서. 보시면, 앞에 to 부정사가 시작돼서 컴마가 있으면 이건 100%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려면 you need to, 너는 뭐뭐 할 필요가 있어. have, 아, 가질 필요가 있어.

들어가 있네. 우리 영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래 서투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를 가져야 돼요? 의구심을 가집니까? 논리력까지 아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창의력 필요합니까? 아니요. 자신 있게 틀려도 말할 줄 알아야겠죠. 자, 문맥상 지금 이렇게 2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Confidence, 자신감이었죠. 자, 두 번째, 우리 밑줄 중에서 두 단어 이상이 만나서 새로운 뜻을 만드는 숙어를 묻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숙어는 역시, 자, 외울 게 진짜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른다고 할지라도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사실 요거 보고 바로 맞추는 게 뭐라고요? 베스트라고요. 그만큼 우리 꾸준히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거 보면 the country, 나라가 had to라는 건 우리 have to, 뭐뭐 해야 한다의 과거입니다. 그죠? had to, 해야 했어. deal with its food shortage problems. 자, short는 뭔가 짧으니까, 아, 식량이 짧네? 식량이 부족해. 즉, 식량 부족 문제를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떤 나라가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식량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생산해요? 식량제를 만들어요? 절대 안 되겠죠. 자, 식량 문제를요, 확대합니까? 큰일 나겠죠? 식량 문제를 연기하는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니야. 그냥 미루는 거니까. 자, 역시 우리 문맥상으로 이게 처리하다라는 것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deal with 정말 중요한 숙어고요. deal 자체가 우리 딜러, 뭐야? 거래죠. 자, deal with가 만나면 처리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실 건데요. 자, 숙어 빈칸을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덩어리 중에서 한 덩어리가 뭔지를 묻는 건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보시면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자, 것 중에서 앞에 있는 단어니까 아, 숙어 중에서 동사 빈칸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자, 두 문장이 항상 나오고요. 한 문장은 우리가 딱 보면 아는 그런 쉬운 예문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쉬운 문장을 공략해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자, we had to. 우리는 뭐뭐 해야 돼? 하고 뭐뭐 up in order to.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뭐 해야 한다란 뜻. 그러면 get a better view. 더 좋은 뷰. 우리 바다 뷰 하죠? 경치예요. 자, 그러면 우리 좋은 경치, 좋은 뷰를 얻기 위해서는 뭐뭐 해야 했대요. 그러면 fail, 뭐 실패한다는 말도 안 되겠고요. 자, begin up도 좀 이상하죠. 시작해요, 뭔가 위로요? 아니고요. 자, stand up 자체가 일어서서 안 보일 때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마지막은 remind가 다시 상기하는 건데 이것도 better view랑 관계가 없습니다. 자, 마음속에서는 왠지 이게 정답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읽어보시면 돼요. 자, I can't 뭐뭐 people who don't follow rules in public. 공공장소에서 규칙들을 follow, 따르거나 뭔가 지키지, don't, 않는 사람들을 난 어떨까? 싫어.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겠죠. 자, 이때 바로 stand의 두 번째 뜻인 참다, 견디답니다. 다시 한번. 자, stand의 뜻은 정말 쉽게 서다란 뜻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참다, 견디다. 자, 그럼 사실 우리가 이 다이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냥 눈으로 쑥 보고 두 번째를 봐도 고를 수가 있지만, 자, 두 번째 문장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우리 1번 읽을 수 있다면 정답 고를 수 있던 문제였죠. 정답 이렇게 3번이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이번에는 역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인데 숙어 빈칸이에요. 보시면 비동사 famous하고 여기를 묻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and 뒤쪽에 ask 뒤쪽에 마찬가지로 빈칸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숙어로 이루어진 단어 중에서 동사가 아니라 뒤쪽에 전치사와 혹은 부사 부분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안 좋은 말을 하자면 좀 슬픈 말 하자면 동사 빈칸과는 다르게 요 전치사 부분은 문맥상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냥 암기가 필요해요. 자, 그럼 평소에 자주 출제가 되고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그런 숙어들의 리스트를 열심히 암기하는 것이 베스트 접근법입니다. 보시면, 자, France, 프랑스가 as famous, 유명하대요. The Eiffel Tower.

타워. 자, 에펠타워 로겠죠? 아, 그러면 프랑스가 유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니까 전치사 for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He called his friends.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help, 도움을 요청했겠죠. 자, 이때 ask 뒤쪽에 마찬가지로 전치사 for이 오면 무엇무엇을 요청하단 뜻입니다. 자, 정답 이렇게 해서 1번 고를 수가 있었던 문제네요. 자, 지금까지 형두개 봤는데, 자, 정리하자면, 자, 이런 접근법이 다 있어요지만 결국에는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두 번째는 우리 문맥으로도 풀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 보실게요. 밑줄 친두 단어의 의미 관계인데, 자, 제시된 문장에 밑줄이 두개 있어요. 그럼 그두 단어의 관계와 다른 관계 하나를 고르시는 문제예요. 자, 주로 출제는요, 동의어, 의미가 같은 것, 아니면 아예 의미가 반대인 것, 아니면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두 단어가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every flower in the garden, 그 정원에 있는 모든 꽃이요. 꽃은 beautiful, 아름다워. But, 그런데, I really love this red rose. 그 중에서 난 진짜로 이 빨간색 장미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꽃이라는 범위 안에 장미가 들어가니까, 이땐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선택지 보시면, color gray, 색과 회색 역시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전체와 부분입니다. sport, basketball. 스포츠와 그리고 바스켓볼, 농구도 이렇게 포함 관계 있습니다. 세 번째, North, South는 북쪽과 남쪽으로 이건 반이어죠. 네. 자, Language와 English, 언어와 영어. 마찬가지로 전체와 부분이니까 정답 이렇게 3번으로 고르는 접근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요, 이 선택지에서 뭐 동의어, 반의어가 아니라 아예 관계 없는 두 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우리 이제 필수 다이어를 정리할 거예요. 자, 다이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우리 시험에 꼭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것들을 천천히 정리하고, 최대한 이 시간에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할게요. 자, 1번은 character. Character. 우리 어떤 영화의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자, 이땐 그럼 그 영화의 등장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사람 캐릭터가 되게 독특하다라고 하죠. 바로 성격입니다. 사람일 땐 성격, 사물이면 그것의 특징이겠죠. 자, 우리 앞으로 이저 강의 속에서 글자, 이렇게 빨강색 글자가 보이시면 바로 얘가 목표하는 암기할 바로 어려운 단어예요. 그 뜻이에요. 자, 보시면 아마도 검정 색깔은 알수 있으나 빨강 색깔을 모르셨다면 오늘 이 강의 내에서 반드시 알아가세요. 자, character 뜻이 뭐 있다고요? 글자입니다. 바로 그거야. letter. letter에 글자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love the main character in this movie. 나는 이 영화에서 메인 주인공이죠? 주인공, 주요한 등장인물인 주인공을 좋아한대요. 두 번째, she has a gentle character. 그녀가 가지고 있다. gentle, 온화하고 좀 순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뜻. Your password, 당신의 비밀번호가 must, 얘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입니다. must have, 반드시 가져야 돼. more than, 뭐뭐 이상, 즉 six characters니까 아, 여섯 글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안내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괜찮겠죠? character 글자로 외워주세요. 두 번째, blue. blue. 일단 블루는 다 알죠? 우리 파랑색인 거 압니다. 그런데 영어에서요, 블루는 이런 뜻이 있어요. sad, 우울한 거죠. 영어에서 두 가지입니다. gray, 회색가라고요. 블루는 우울한 우중충한 의미가 가득 들어있어요. 오케이. 자, 특히 우리 생활영어 파트에서 나 우울해할 때이말잘 나옵니다. You look so blue.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The sky's clean and blue. 그 하늘이 어때요? 맑고 파랗다, 푸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 He looks blue today. 그가

오늘 어떻게 모여 파래요? 창백해요? 아니고요. 우울한 겁니다. 오케이? 자, book, book. 자, 북은 책이죠. 근데 동사로는 예약하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I like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건데, 자, 우리 책이라는 단어가 동사 read랑 짝꿍처럼 같이 쓰이는 거 중요하고요. 자, 이때 book, 얘는 예약하다예요. 자, 그때 우리 요 뜻, 예약하다의 더 중요한 뜻은 make a reservation. 자, 일단 이 단어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Make a reservation. 뭔가를 예약하는 건데, 자, 이거와 같은 의미가 book입니다. 자, 사실 우리 도서관에서 인기 있는 책들은 예약을 해야 하죠? 이렇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예약하다. I want to book a table for two people for tonight. 오늘 밤두 사람을 위한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갈게요. Interest. Interest. 자, 얘는요, 일단 관심 그리고 흥미를 갖게 하다가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반드시 알아야 할 뜻이 있죠. 비동사를 쓰고 be interested in도 무조건 이거 암기 필요해요. 어디 어디에 흥미가 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his interest in Korean classical music 하면 한국의 고전 음악에 그가 흥미가 있다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빨강색 글자 보이세요? 이과 이자. 자, 우리 글을 읽을 때그 글의 문맥이 뭔가 은행이나 저축 이런 거라면 interest가 바로 이 뜻으로 쓰일 겁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My savings account. 나의 예금 계좌가 earn, 벌어들인다. 5% interest. 5%의 이자를 벌어들이는 거죠. 문맥상 저축이니까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은행에 저축할 때 사실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자에 흥미가 있죠? 이렇게 연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관심은 이자에 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보실게요. Right. 자, 이건 뜻이 진짜 많죠. 일단 검정색 보실 건데, 오른쪽, left, 왼쪽 손, right. 오른쪽 손, 자, right, 오른쪽이죠? 그리고 올바른 것도요. You are right, 네가 오라라고 할 때, you are right. 그리고 바로, right now, 바로 지금 이럴 때쓸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말고 명사로 쓰일 때는요, 이 뜻이 있어요. 권리, 진짜 중요해요. 보시면 human right가 인간의 권리, 아, 이게 인권이구나. 그리고 right and duty가 항상 권리가 있으면 우리의 의무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입니다. Right and duty. 기억해 주세요. Right이 의무가 있다는 것을요. 자, 그 다음은요. Move. Move. 자, move라는 건요. 기본 뜻 압니다. 움직이다. 그래서 얘가 확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동하다, 그리고 이사하다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자, 그런데 빨강색 글씨 감동시가 있네요. 자, 우리말 이런 거 있죠. 내 마음이 움직였어. 이런 말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키다. I can't move my fingers. 내가 내 손가락들을 move,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겠죠. I have a plan. 나는 계획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To move. 이사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From to. 자, from과 to면 방향이에요. New York에서 시카고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게 중요하죠. The audience. 청중은요. was deeply moved. 자, 얘가 바로 감동을 한 거겠죠. 보시면, 자, 여기요. 우리가, 오디오 할 때, 오디오? 듣는 거? 이때 A, O, A, U, D가 있죠? 그럼 audience가 뭘까요? 앉아서 잘 듣는 사람들, 청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청중은요, deeply, 깊숙이 감동을 받았다란 뜻입니다.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은요, touch. touch. 기본 뜻은 touch니까 만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move처럼 이 뜻도 들어있어요. 감동시키다. 자, 마찬가지로요.
내 마음이

마음이 건드려진 거야. 누가 내 마음 살짝 어루만진 거야. 그러니까 역시 감동을 시키고 감동을 받은 거겠죠. Don't touch the dog. 그 개를 만지지 마.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the story. 그 이야기가 touched them. 그들을 감동시켜서 to tears. 눈물을 흘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감동시키다. touch. 자, 계속 갈게요. mind. mind. 일단 mind면 마음과 정신. 그러니까 이 뜻은 신체와 반대의 개념으로 말하는 마음과 정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사 형태가 또 너무 중요합니다. 동사로 뭔가를 싫어하고 막 꺼리는 거. 그죠? 자,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마음이 조금 불편해. 마음이 조금 별로야. 이렇게 외우세요. 자, 보시면 mind and body가 자, 신체와 여긴 정신, 즉 정신과 어떤 신체를 말할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I don't mind. 자, 이게 동사죠? 나는 그러면 mind 하지 않아. The noise, 그 소음을 싫어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이거 되게 중요한데, Do you mind? 너좀 싫어? 너좀 꺼려져? If I open the window, 내가 창문을 연다면 너좀 싫겠어? 라고 묻는 거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이건요, 요청하고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야. 돌려 돌려 말하는 거니까. 특히 우리 생활 영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Do you mind if 뭐뭐 하면 싫으세요? 라고 묻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은요. work. work. 이거 다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일단 일하다가 기본 뜻인데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면 작동하다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일 때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문맥상 예술이나 어떤 창작물을 말할 때 열심히 일한 결과물로서의 작품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It's hard to work in the medical field. 의학 분야에서 work,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겠죠. 일하다로 쓰였고요. The phone isn't working. 자, 이땐 주어가 phone, 전화기예요. 그럼 전화기가 isn't working, 작동하지 않고 있겠죠? 세 번째, this painting, 이 그림은요, is a famous work of art. 아, 얘가 문맥상 art죠. painting이죠? 그래서 바로 예술 작품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작품이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요, present. 자, 나왔네요. 뜻이 진짜 많죠. 그리고 선물? 참석한, 즉,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재, 과거, 미래 아니고 지금 현재의. 그리고 동사로는 주다래요. 쌤, 근데요, 이거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쵸? 제가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었거든요. 자, 이거를 기억하시면 다 외울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자, 지금, 공연이 막 끝나고 다 앉아있어, 청중들이. 제가 말하면, 제가 MC예요. 여러분, 현재,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준대요. 어때요? 다시 한번. 현재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준다라고 하네요라고 외워줘 보세요. 자, 그럼 우리 문장으로 읽어볼게요.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 Christmas present, 크리스마스. 이때 선물로 쓰였겠죠? 자, 두 번째. There were 50 people. 자, there were. 정말 중요하네요. 뭐뭐가 있었다란 뜻이고요. 50 people. 50명의 사람들이요. Present at the meeting. 아,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Present. 참석한 사람들이요. 세 번째. The worker isn't satisfied with his present job. 아, 그러면 그 직원, 노동자가 satisfied, 만족하는 거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뭐에? His present job, 즉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지 않는 뜻이야. 현재의로 쓰였네요. 자, 마지막 이거 진짜로 중요한데요. The award, 얘가 상이에요. Award, 우리 맞이 연말에 awards 많이 하죠. 그러면 award가 was presented. Presented. 이거 수동태니까 그러면 수여가 되고 전달이 된 거겠네요. 아, 그렇구나.

By the present, 어떤 장이나 대통령에 의해서 그 상이 수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선물, 현재, 그리고 참석한, 그리고 주다까지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Even, even, 이것도 심지어라고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 빨강 색깔이 전부 다돼 있죠. 보시면 이두 번째는 문법적인 건데, 일단 뜻이 훨씬, 훨씬. 그러면 이 훨씬은 뒤에 비교급과 만나서 이런 뜻이 됩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그리고 요렇게 제가 나머지 세 개를 묶어볼 거예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평한 거랑 동일한 거랑 짝수랑 우리 연산에는 이미지가 비슷해요. 평평한 짝수의 동일에 뭔가 모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두루두루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딱 떨어지는 짝수와 평평한 것과 동일한 것을 같이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She wears short skirts even in winter. 자, 이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뜻이겠죠? 그녀가 겨울에 막 추운데 겨울에도 심지어 짧은 치마를 입는데요. 심지어입니다. 두 번째, He gained even more weight after the accident. 그는 사고 이후에 자, 여기 more, 뭘이 뭐예요? 더 많은 거죠? 이게 바로 비교급이에요. 그럼 이 앞에서 뭐라고요? 훨씬이라고요. 그러면 gain weight. 자, 근데 이 표현 너무 슬픈데요. 무게, weight면 무게예요. 무게를 얻는 건 이게 살찌는 거예요. 그러면 더 살이 찐 건데 강조해서 훨씬 더 살이 쪘다란 말입니다. 오케이. 세 번째. You need an even ground to work on. 자, even ground.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일까요? 평평한 땅이요. 즉, 너는 작업을 할 평평한 땅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our scores. 우리의 점수들, 스코어들은요, are now even. 어때요? 동등해요. 동일해요. 그리고 2, 4, and 6. 2, 4, 6은요, 어떤 숫자예요? 그렇죠. 짝수라는 의미예요. Even number. 오케이, 정리해봤습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자, medium. 여러분, medium은 중간이에요. 중간이죠? 자, 그럼 중간이라는 것은요, A와 B와 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small, medium, large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중간이겠죠? 자, 나머지 매개체와 수단을 보시면 이 전부 다 중간을 거쳐간다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a medium size car. 자, 어때요? 중간, 중간 사이즈의 차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television is the modern medium of communication. 자, 보시면 텔레비전은요, 방송국과 시청자 사이에서 소통해 본다. 매개체가 된다란 말입니다. 중간을 거쳐 가겠죠? 자, 그리고 video is a good medium for learning a language. 자, 비디오, 영상은요, 마찬가지로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좋은 뭐라는 겁니까? 매개체라는 겁니다. 혹은 수단이라는 거죠. 즉, 어떤 언어를 배울 때 학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간 뭐라는 거죠? 수단이라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13번. raise. raise. 자, 이거 진짜로 너무 중요한데요. 자, 이 모든 뜻에는 이렇게 들어올린다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뜻은 들어올리는 거죠. Raise your hand. 손을 들어올리세요. If you want to ask a question. 만약에 너가 질문할 게 있다면 손을 들어올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들어올리는 게 사람 혹은 채소 혹은 과일 혹은 동물이라면 그것을 키운다는 뜻이에요. Raise tomato from seed. 자, 그럼 씨앗으로부터 토마토를 길러냈다라는 거니까 쭉 들어올린 거죠. 자, 마지막으로 돈이 있다면 돈을 쭉 해서 모았다라는 거예요. 축적했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는 돈을 모금했습니다. For charity, 자선의 어떤 자선의 목적을 위해 돈을 모금했다라는 거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order 보시면 주문하다, 명령하다, 순서와 질서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배달 앱 때문에 대부분 이거 아실 거예요. 배달 어플에서 이렇게 막
오더하죠? 어떤 오더하니까. 자, 그런데

0: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순서, 질서, 명령도 사실 너무나 여러 가지고 복잡합니다. 제가 또 스토리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맛집에 줄이 엄청 길게 있는데요. 자, 너무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합니다. 자, 말하죠. 여러분, 주문하실 때 순서를 잘 지켜서 순서대로 주문하세요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맛집에 줄이 긴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할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네 번째, she ordered. 그녀가 명령했다. 그녀의 아들이 to come home at once. 즉시 집에 오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겠죠. 자, what is the order of today's concert? 자, 이때 오늘 콘서트의 순서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네요. 다음은 the police. 경찰들은요, tried to 뭐뭐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keep이죠. 즉, 유지하려 했다라는 건데요. The traffic, 교통 상황을 in order, 즉, 질서 있는 상태로 유지하려 했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order 아주 우리 끝판왕인데 정리해봤죠. 자, 다시 한번 길게 늘어선 맛집의 줄을 기억해 보세요. 경찰이 출동해서 여러분, 주문하실 때 순서를 잘 지켜서, 즉, 질서 있게 주문하라고 명령을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어휘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자꾸만 우리 문맥을 통해서 막 꾀를 드린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휘는 그 어휘력이 바탕이기 때문에 열심히 외워서 우리 문맥 필요 없이 바로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베스트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이예나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학사 영어 두 번째 강의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문장 성분과 1에서 5형식까지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이라는 건 문장에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성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문장의 5형식은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한 문장의 형식 개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문장 성분을 먼저 이해해 볼 건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8가지 품사를 얘기하면서 명사, 특히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주어와 목적어, 보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주어는 말 그대로요. 주가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동작의 주체의 기능을 하고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뭐뭐이, 뭐뭐가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동사예요. 동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을 해석할 때는 뭐뭐이다 또는 뭐뭐하다. 그러니까 뭐 다로 끝나는 단어들. 걔네들이 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를 설명할 때는 주격 보어, 목적어를 설명할 때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할게요. 우리 보어 자리에 쓸수 있는 품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있다. 이거는 조금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 여러분 수식어구예요. 말 그대로 수식해주는 성분이고, 자, 수식어 역할 기억나시죠? 형용사 또는 부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들이 이 순서대로 배열이 됐을 때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요. 모든 문장에서는 주어를 먼저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동사예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동사를 마지막에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를 사랑한다, 뭐뭐 한다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들어가죠. 근데 영어에서는 동사를 주어 다음에 먼저 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보어, 그 다음에 수식어구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죠? 그러니까 수식어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성분들은 문장의 뼈대와 같은 역할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근데 뒤를 보시면 이제 수식어구, 얘는 이제 살과 같은 수식해주는 부연 설명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쌤,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어요. 쌤, 근데 어떤 문장은 목적어가 없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은 보어가 없던데요? 동사까지만 있던데요? 이렇게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문장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꽉꽉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장은 주어, 동사로 끝이 나고요. 어떤 문장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없이 보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문장은 목적어 두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 구조에 맞춰서 다섯 가지 구조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우리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1형식 볼게요. 가장 짧은 구조가 되겠고요. 2형식은요,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데, 이 보어는 주어를 보충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주격 보어. 자, 그다음에 3형식을 보시면, 자, 우리 3형식부터 4형식, 5형식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반드시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목적어 포함. 자, 우리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우리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가 있죠?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우리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보어가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의 보어는 앞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형식에서의 보어와는 기능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의 형식을 조금 디테일하게 파헤쳐 볼 건데. 자, 각각의 형식마다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사들이 쓰이는지 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형식부터 갈게요. 자, 1형식은 가장 짧은 형식이었습니다. 해서 주어 동사로 문장이 끝이 나죠. 해서 동사 자체로 완전하다 해서 완전 자동사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1형식의 다른 의미,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형식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하는구나. 됐죠? 해서 1형식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들 좀 정리해 보면요. 대표적으로 비동사 있고요. 그다음에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 같은 뜻입니다. take place 같은 뜻입니다. 해서 발생하다라는 동사들 시리즈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go, 가다, come, 오다, leave, 떠나다, arrive, 도착하다 해서 왕래 발착 시리즈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살다, 죽다, 달리다, 날아가다, 서두르다, 일하다, engage 하면 참여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 동사들도 1형식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1형식 문장을 보시면요, 문장이 조금 길어 보이지만 1형식 맞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시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happen 1형식이라고 했어요. 자, 뒤를 보니까 at the corner 하면은 전명구예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전명구는 부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식어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yesterday도요, 시간 부사기 때문에 이렇게 묶이면서 수식어구, 수식어구 묶이죠? 해서 제외하면은 주어, 동사, 뼈대만 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마찬가지예요. I will go 하면은 주어, 동사 나왔고요. To the beach 묶이고, with my friends 묶이고, tomorrow가 묶이면 주어, 동사

끝이 났죠. 일형식입니다. 자, 마찬가지. 자, 시간이 날아간다. 그만큼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죠. Like an arrow, 화살처럼. 그래서 전명구 부사로 묶이면 주어 동사만 남게 됩니다.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2형식 같이 한번 볼 건데요. 2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들어있는 거고요.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어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2형식 문장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어랑 보어랑 서로 동격을 이룬다.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형식은요, 여러분, 자, 완전 자동사가 1형식이었죠? 자, 2형식은 불완전 자동사인데 왜 그러냐면 보어가 없으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고요. 자, 대표적인 동사들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비동사류고요. 상태를 설명합니다. 상태. 어떤 상태인지. 자, 두 번째는 become 동사류고요. 변화를 설명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 보면 알 수 있죠? 감각을 설명하는 동사들입니다. 해서 보시면, 자, 우리 비동사류 대표적으로 비동사 있죠. 자,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 비동사는 아까 1형식 동사에도 있었고요. 2형식 동사에도 있습니다. 자, 1형식일 때는 뭐뭐 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요. 2형식일 때는 뭐뭐 이다의 의미를 가져서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be, remain, continue 다 어떤 상태이다를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become 동사를 보시면 become, come, run, fall, get, prove, turn, turn out. 자, 이 모든 동사들이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아, 쌤 질문이 있는데 제가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come 하면은 오다라고 외웠고 run 하면은 달리다라고 외웠는데 갑자기 되다라고 쓰이는 이유가 뭔가요? 자,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동사들 다 각자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맞아요. 그렇지만 이 동사들이 2형식에서 쓰일 때는요. 뭐뭐 되다. 그러니까 2형식에서 쓰일 때만 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형식에서 의미가 좀 바뀐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감각 동사고요. 자, 말 그대로 감각, 느껴지는 걸 표현하는 동사죠. 그래서 맛이 느껴지다, feel, 감각이 느껴지다, smell, 냄새가 나다, sound 하면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다음 look, appear, seem은 다 똑같은 뜻이고요. 뭐뭐 보이다, 시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해당 동사들 2형식이고 자, 예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My car is not very dependable. 해서 내 자동차는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그쵸? His overalls and jeans가 주어고 become 2형식입니다. Overnight 부사로 묶이면서 뒤에 명사 보어로 쓰였죠. 해서 그의 작업복과 청바지는 밤사이에 성공이 되었다. 자, you look unhappy.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심플하죠? 너는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형식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3형식부터 4형식, 5형식의 공통점이 있었죠? 3, 4, 5형식은 공통적으로 뭘 가져야 돼요? 우리 행동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목적어, 을, 를 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됐죠? 자, 이때 목적어라는 타 성분, 그러니까 다른 성분이 있으면 완전하다 해서 완전타 동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장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Enormous amount of polluting gases까지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enter이 타 동사고요. The atmosphere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양의 오염가스들이 대기에 들어온다가 되겠고요. I introduced 주어 동사인데 to him이 전명구로 묶입니다. 그럼 my teacher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었어. 그에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does 하면은 부사입니다. Survival depends on. 자, 여기서 depend on이 하나의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구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단어가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한다. A quick rescue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생존은 빠른 구출에 달려 있다. 자, 우리 3형식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문장의 5형식을 정리하면서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자, 우리 1형식, 2형식의 공통점, 3, 4, 5형식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3, 4, 5형식은 목적어가 있는 친구들이고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는 친구들.

그죠? 그래서 1, 2 형식을 묶어서 동사 자체로 완전하다. 자동사. 3, 4, 5 형식은 목적어라는 타성분이 있어야지 완전하다. 해서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동사로 착각하시는 타동사라는 건요, 아래 애들은 타동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바로 쓰는 애들이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reach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도착하다란 뜻이죠. 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하면 뭔가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어디 어디에가 영어로 to죠. 그쵸? 또는 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each to, reach at을 써야 될것 같지만 자, 보세요. 이 동사 자체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라는 의미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reach to라고 한다면 어디 어디에 에 도착하다. 그러니까 의미가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face 하면은 직면하던데 face at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face 다음에 목적어. 자, mention도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지만 about을 쓰지 않고요. resemble 누구누구와 닮다라는 뜻이지만 resemble with 쓰지 않습니다. attend 하면은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뜻이지만 attend to를 쓰지 않아요. discuss 마찬가지.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라는 뜻이지만 about을 쓰지 않고요. 자, 우리 marry 다들 알죠? 결혼하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지만 with를 쓰지 않고 to를 쓰지 않습니다. 자, enter. 아까 예문에서도 등장했는데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to를 쓰지 않습니다. 자, 예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문장을 봤을 때 enter는 그 자체로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치사 to를 쓰면은 잘못된 문장이고요. 그냥 enter 써준 다음에 목적어 바로 써주시면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동사 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4형식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우리 4형식 동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수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주거나 정보를 주거나 어떠한 마음을 줄때 쓰는 동사들 4형식 동사 되겠습니다. 자, 우리 4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요. 목적어가 몇 개라고 했어요? 두 개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두 개의 기능이 다르다고 했죠? 자, 뭐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있는 목적어는 누구에게, 그쵸? 누구에게 줄 건지,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는 어떤 것을 줄 건지 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간단하게 예문 좀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이 4형식 기브스였죠? 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다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bought을 썼습니다. bought 하면은 사다의 과거형이죠. 해서 사 주었다. 우리 엄마에게 꽃몇 송이를. 그쵸? He asked. ask는 질문하다, 물어보다죠? 해서 그녀에게 질문을 물어보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형식까지 정리를 했으면 이제는 3형식과 4형식의 차이점 아시겠죠? 우리 3형식은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입니다. 그쵸?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예요. 자, 근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목적어를 하나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이는가? 자, 간단하게 보시면, 자, 위에 쓰인 거, 자, 4형식 구조입니다. 아래 쓰인 거는 전치사와 명사가 묶이면서 3형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두 개의 목적어 위치를 바꿔요. 반대로 바꾼 다음에 가운데 누구를 껴준다? 전치사를 하나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단순하죠? 자, 근데 전치사라고 아무 전치사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to. 두 번째는 for. 그 다음 세 번째 of입니다. 됐죠? 그래서 각각의 전치사에 따른 동사들이 정해져 있는데, 자, 얘네는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암기가 들어가야 되고, 자, 딱 보시면, to를 쓰는 동사들이 가장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4형식 동사들은 전치사 to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for과 of는 조금 한정적이니까 우리 외우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특히나 of는 시험에 잘 나오고요.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환하는 예시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보시면
자, when will you give us the money? 자, 볼게요. 아까 봤던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돈을 주는 건데, 자, 3형식으로 바꿔볼게요. 위치만 바꾸세요. 위치만. 해서 돈이 먼저 오고 우리가 뒤로 빠지죠? 근데

가운데 전치사 2를 쓴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로 볼게요. 우리 엄마에게 꽃 몇 송이를 사줬는데 삼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꽃 몇 송이를 사다 준 거죠? 우리 엄마가 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for를 써줬습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her a question. 그녀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질문을 먼저 써주시고 그녀에게가 뒤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동사가 ask죠. 그래서 ask는 전치사 누굴 쓴다? of를 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여러분, 착각하기 쉽다는 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들. 자, 이게 왜 착각하기 쉬운가 봤더니 한국어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introduce 하면은 뭐예요? 소개해 주는 거죠. 누구한테 누구를 소개시켜 주다. 자연스러우니까 사형식으로 쓸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동사들은요, 여러분, 삼형식만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introduce 소개하다. announce면 이제 선언하다. 발표하다. explain 설명해 주다. suggest propose 제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안하다. 그래서 해당 동사들은 삼형식만 가능하다는 거.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 introduced him my teacher. 자,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겁니다. introduced him, 그에게 우리 선생님을 소개시켜주다? 맞지 않나요? 자, 근데 introduce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삼형식만 가능하다고 했죠. 맞게 고치면 두 개 순서를 바꿔서 전명구로 묶여주시고 my teacher, 우리 선생님을 소개시켜줬다. 목적어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My teacher explained me the question. 나에게 질문을 설명해 주었다. 한국어로 생각했을 땐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삼형식으로 써야 되고요. 우리 선생님은 설명해 줬습니다. 질문을, 문제를 설명해 주신 거죠. To me, 나에게. 그래서 목적어는 하나로만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사형식 정리했고요. 우리 마지막 대망의 5형식입니다. 자, 5형식 제가 별표 두 개 붙여놨고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식이에요. 자, 우리 왜 많이 나오는가 봤더니 자, 일단 구조부터가 제일 복잡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자, 보시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와 수러, 바꿔 말하면 동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관계와 같다. 해서 해석을 할 때도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이 아니고요. 목적어가, 마치 주어처럼 해석합니다. 그 다음 목적격 보어 하도록, 그쵸? 또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라고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목적격 보어가 없으면 불완전하다 해서 불완전 타동사란 이름을 가지고요. 이때 목적격 보어의 형태로는 대표적으로 명사, 형용사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자, 보시면 동사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격 보어를 쓸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동사가 결정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로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와 수러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모든 주어와 동사는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자, 능동인지 수동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능동은 동작을 하는 거고요. 하다. 수동은 받을 숫자를 써서 동작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지금부터 볼 관계들은요, 목적어가 동작을 하는 능동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대부분의 5형식 동사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 대부분의 5형식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뜻이 좀 헷갈릴 만한 단어들만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encourage 하면은 장려하다, persuade 하면은 설득하다. 자, 우리 force가 동사로 쓸 때는 강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요하다 라는 뜻이죠. 자, enable 하면은 할 수 있게 하다, 그쵸? urge 하면은 촉구하다, require 하면은 요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 동사들은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들. 자, 2번부터가 이제 대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외. 얘네들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동사원형을 쓰는 동사에는 사역동사가 있고요. 우리 사역동사

특징, 무모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무모하게 만들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딱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기억하기 쉽겠죠? Have, make, listen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암기.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to 부정사와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 자, help 딱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 help는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데요. 준사역 동사. 자, 왜 그러냐면 사역 동사와 공동으로 동사 원형을 목적 격보어로 쓰기 때문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요, 동사 get입니다. to 부정사를 쓰는 거고요. 자, 얘도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자, 쌤, 동사 원형을 쓰지 않는데 왜 준사역 동사인가요? 자, 왜냐면 get은요, 의미가 사역 동사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도록 만들다, 뭐뭐하게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형태로는 to 부정사를 사용하고요. 자, 다섯 번째,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를 둘다쓸수 있는 동사들, 우리 대표적으로 지각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듣고, notice. notice 하면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다. 보고, 듣고, 느껴서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지각 동사에 해당합니다. 됐죠? 자, 그다음 현재 분사 가겠습니다. 우리 ing를 쓰는 오형식 동사들 keep, live, start, find, catch 암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명사를 쓰는 동사들 call, appoint, elect, choose, make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명사를 쓰게 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이 자리에 명사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를 쓰는, 자, 목적어도 명사잖아요? 사형식 구조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얘는 오형식, 아래 거는 사형식. 자, 그럼 얘네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 제가 목적격 보어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목적격 보어니까 앞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역할.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동격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명사를 봤을 때두 개가 같은 의미, 동등한 의미를 가지면 오형식이고요. 자, 두 개가 서로 다른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면 사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형용사. 형용사를 쓰는 경우인데요. 자, 보시면 형용사만 단독으로 쓰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make, live, consider, find, believe, keep. 해서 얘네들 암기해 주시는데, 자,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형용사를 부사로 바꿔놓는 어법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부사는 보어로 쓸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형용사로 써줘야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나 아홉 번째는 이제 as 명사 형용사 또는 to be 명사 형용사. 자, to be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쓰는 동사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만 기억할게요. 생각하다, 간주하다, 여기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은 뭐뭐가 뭐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뭐냐면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 능동 관계일 때였고요. 자, 수동 관계는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자, 수동은요, 목적어가 동작을 당할 때고요. 경우의 수딱 하나입니다. 과거 분사 PP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오형식 문장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y allow. 자, 오형식 동사 나왔죠? 자, bears가 목적어고, 자, allow는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썼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have 사역 동사라고 했죠? 자, 사역 동사일 때 have는 가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뭐하도록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어 뒤에는 동사 원형 call 써준 거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아, help 나왔네요. 준 사역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 형태를 써줬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help는 뒤에 동사 원형도 되지만요, to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to get으로 쓰여도 맞게 쓰인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저 써, 지각 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마찬가지로 getting, ing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I only wanted to have. 사역 동사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목적어가 동작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동, PP로 써준 거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자, 마찬가지 사역 동사 have가 나왔지만요, 내 머리가 자르는 게 아니죠? 잘려지는 거, 당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는 cut.
자, 동사 원형처럼 보이지?

0: 있지만 의미상 PP로 쓰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오형식의 구조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보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경우의 수를 정리해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역동사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get이랑 help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각동사까지 조금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물어보는 세 가지니까 반드시 복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문장의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각각의 형식, 다섯 가지 형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장의 O 형식이에요. 각 형식에 해당하는 동사들 꼭 복습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어 강사 이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자,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을 감동세법으로 강의하는 강성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37회 시험 대비 공인중개사 우리 부동산 세법이요. 자, 우리 오늘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올해 37회 시험 대비 강좌는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로 바로 그냥 들어가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보자가 용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핵심들만 제가 뽑아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키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요. 조세 징수요. 우리가 세금에 관해서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할 것인지, 징수가 되는지, 징수 방법은 시험과 직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간접적으로 강론과 연결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세 징수는 항상 우리가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인데, 여기서 가산세가 36회 시험 때 출제가 됐습니다. 36회 시험 때 우리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우리 EBS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제가 37회 시험에서 가산세 나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가산세에서 출제가 됐죠, 여러분. 자, 그런데 올해도 가산세 관해서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또 종합 문제 대비해서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문은 일정 경우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납세금 확정이 우리 37회 시험 때는 이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납세금 확정이 또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납세금 확정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조세에 관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벌을 받았을 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조세 불복 절차가 이게 30회, 33회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게 우리가 7회 시험 대비해서는 조세 불복 절차도 또 왠지 나올 것 같은 또 중요한 또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테마들이고요. 자, 조세 총론에서 굉장히 출제가 유력시되는 또 중요한 내용들을 바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해서요. 신고 납부 방법

공법이라는 것은 누가요? 납세무자가.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그 계산된 세금을 우리가 지자체 또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납세무자가 납부할 지방세, 과징과 세액을 계산된 세금을 자, 과세처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방세와 국세에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세금들이 있는데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자, 그리고 우리 지방세에서는 지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역자원시설세요. 특정자원분 시설분, 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소방분, 특정자원분 시설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이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요. 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세금이죠. 자,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세금인데 우리가 부가세에 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부가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 그 독립한 세금 따라서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취득세 부가세일 때 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신고 납부하면서 같이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 신고 납부입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지방 소비세라는 세금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곱살이 껴서 받는 세금인데요. 자, 그래서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더 있지만 요 정도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이요. 국세는 이 세금이 국세라고 하는데 징수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국세는 신고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고 납부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세금들만 일단 추려서 보시면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고 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해서 우리한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납세무자가 고지서를 받고서 휴지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를 선택했을 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징수 방법이라고 하는데 지방세에서는요, 학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징수 방식은 누가요? 자, 과세 주체, 즉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납세고지서, 지방세에서는 납세고지서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납부고지서라고 하는데 뭐 혼동해서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서 자, 지방세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자, 그리고 나왔다 그러면 재산세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재산세 친구 그러면 누구를 항상 기억하시냐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요.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또 건축물이나 또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이러면 이게 소방분이라고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많은 재산세 법규정 내용을 준용 따라갑니다.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건축물과 선박을 보유하는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둘 다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보통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고요. 자, 그래서 더 있지만 우리가 주민세 일부가 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집으로. 또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보통 징수하지만 자, 걔네들은 빼고 얘네들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또 친구, 소방분, 지역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해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는, 즉, 보통징수 또는 부과과세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또, 농어촌특별세, 예, 부가세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다. 그러면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특별세, 얘도 역시

자, 부가가세, 보통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특별 징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라고 하는데요.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똑같은 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죠? 이렇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 사업주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국세에서 원천징수라고 하고,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니까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자 징수에서 납부하는 방식 특별징수.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가 됩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출원 같은 거 했을 때자 우리가 특허청장, 지금 요즘 같으면 지식재산처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징수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요 세금들 중에서 취득세는 특별징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예, 특별징수 방법으로 취득세 징수한다고 슬쩍 속일 수 있습니다. 또 등록면허세가 이렇게 이제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재산세는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주요 부동산 세계 세금 중에서는 등록면허세가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징수 방법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했느냐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에 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을 신고 납부기한 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거나 또는 고지서가, 납세 고지서가 발부돼서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되는데 가산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고 납부가 원칙인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신고 납부가 원칙인 세금에 있어서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이요. 신고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행위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럴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요. 부정한 방법으로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40% 가산세. 신고기한 내, 근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자, 단서에 달려있겠죠, 시험에? 그러면, 자,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그럴 때는 무신고, 일반,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미납부 3개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10% 정도 되는데, 요거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딱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하자는 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경과시마다, 자, 이게 10만 분의 20이에요. 즉 0.02%로 납부전가산세 적용되는데 지방세는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75%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도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자,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한 정도에 따라 역시 40%, 20%, 10%가 적용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40%.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20%, 과소신고했을 때10% 적용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경과시마다 0.02%씩 적용됩니다. 차이점은 지방세는 저 납부지연 가산세가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75%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데 국세는 그게 없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가 원칙인 세금들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이렇게 0.02%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된다. 근데 지방세는 납부지연가산세 최대 한도 규정이 있어가지고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몇 프로요? 75%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이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통징수. 자,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에는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 자, 국세 정부부가가세 하는 세금들은 이렇게

고지서에 기재된 나쁘게 한 내 미납했을 때 재산세 같은 세금들이요. 대표적으로 또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들 고지서에 기재된 나쁘게 한 하루 딱 지나면 우리가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자, 요거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납부하는 세금과 달리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에 대해서 납부 지연을 했기 때문에 납부전가산세. 자, 납세 고지 후에 이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는요 어떻게 적용되냐면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일단 체납세액의 3%가 적용됩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이요. 그 다음에 납기 이후 계속 안 내면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지방세는 0.66%. 여기 어떻게 나온 거냐면 1일 0.02% 곱하기 30일에서 0.66%씩 적용됩니다.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자, 국세는 납기 후매 1개월 경과시마다 0.67%씩 적용됩니다. 2020년 개정세법인데요. 자, 2025년까지는 국세는 역시 납부전가산 세가 1일 0.02%씩 적용됐었는데 이제 월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2020년 개정이 됐고요. 매 1개월 경과시마다 또 시행령에 의해서 0.67%, 지방세는 0.66%, 국세에는 다릅니다. 0.67%씩 1개월 경과시마다 적용이 되고요. 끝까지 버텼을 때 지방세는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자, 5년이죠? 1년 10달러 하면. 근데 국세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5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뒤바꿔서 내서 뭐 틀리게 하고 이렇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자, 5년 60개월 맞잖아요. 자, 그래서 표현만 다릅니다. 국세는 5년까지 적용되고요. 체납한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일 때이 월별로 적용되는 0.66% 납부종합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국세는 체납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일 때, 자, 그럴 때이0.67% 납부종합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세나 지방세나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이 고지서 발부된 후에 납부종합산세는 하루 딱 지나면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지방세는 0.66%씩, 국세는 0.67%씩 적용되고, 끝까지 버텼을 때 지방세는 60개월까지, 국세는 5년까지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요, 체납한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일 때는, 자, 월별로 0.66% 적용되지 않고 지방세, 국세는, 자, 체납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45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150만 원 이상부터 월별 납부전가산세가 적용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세 같으면 이렇게 지자체가 또는 납세무자가 지자체라든가 지자체 조합일 때는 요 가산세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고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3% 납부전가산세는 요거는 금액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월별로 적용되는 납부종합산세가 지방세 45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지 않고 국세는 15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지 않는 거지. 요게 이제 3%는 금액 상관없이 45만 원 미만이어도 하루만 딱 지나면 3%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납세무 확정에 대해서 보는데요.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우리가 납세무 확정에 대해서 37회 시험 대비해서는 특별히 또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납세무 성립과 확정에 대해서 제가 우리 EBS 강의하면서 2025년도 36회 시험 대비할 때는 납세는 성립과 확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조세총론에서 가산세 나오고 납세는 성립 확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산세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납세는 성립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현장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수험생들이 어떤 감탄의 리액션은 없이 그냥 당연히 그렇겠지 하지만 이게 어려워 쉬운 건 아닌데,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어떻든 간에 이 동네에서는 납세 확정이 또 출제 가능성이 유력시된다는 걸또잘 보시고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자, 얘네들은 납세 확정, 납세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는 건데,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자, 그 다음에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고, 아무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 계산된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데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신고가 없다, 신고가 없으면 이제 지자체가 또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에 순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고릅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를 물어봐.

하는데 국세까지 같이 고르지 않도록 그런 걸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신고하는 때 걱정되는 지방세, 신고 납부하는 애들이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시설분, 또 지방교육세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본세로 할 때, 자, 그리고 등등 더 있지만 요 정도.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시설분.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부과 세일 때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요. 또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국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선택했을 때 얘네들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또 여러분요,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가세하는 세금들은 자, 우리가 학자들이 뭐 이렇게 보통징수와 정부부가세 이렇게 국세,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달리하지만 뭐 보통징수라고 국세에서도 쓰는 학자들도 있으니까요. 뭐 그냥 이렇게 같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보통징수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납세무가 확정되느냐? 일단 과세관청에서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를 물어봅니다.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보통 징수하는 애들이요. 재산세, 나왔다 친구 나와야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자,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는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 또 보통 징수하니까 또 예외적으로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본세에 따라서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는 원칙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참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도 우리가 신고기한 내 일정기간 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도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지방세와 국세 예를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와 국세 그 예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요. 조세 불복 절차요. 이 조세 불복 절차는 시험에, 자, 예전에 뭐, 물론 이제 그 출제된 적이 또 있었지만, 30회 이전에도요. 그렇지만 30회 또 33회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37회 시험에서 조세 불복 절차 왠지 이것도 올해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세 불복 절차.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세금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 올라가서 우리가 뭐 세무공무원한테 항의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일단 우리가 지방세에서요. 지방세에서 어떻게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권리구제를 받냐. 그러면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자 지자체 장한테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세심판원에 이게 안 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의신청 제도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요. 근데 여러분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이 신청은 임의적이다. 자,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안 되면 이제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 우리가 감사원에 자, 이런 우리가 행정기관에 조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감사원의 그 심사청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면 조세 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자 심사청구 요거 안 받아주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조세 불복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행정소송하면 소송할 때 몇 년씩 걸리는데요. 자, 모든 사람들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

전에 먼저 스크린을 거치고 오라. 그런 의미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조세 불복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30회 시험까지는 이렇게 30회 시험에까지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조세 불복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그게 30회 시험 끝나고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지방세도 국세처럼 조세 불복 절차, 청구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세에서 이렇게 이제 청구 절차를 한번 보시는데 자, 보세요. 조세에 관해서 우리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청구는 다 며칠 내에 제기하게 되냐면 청구는 다 90일 내에 제기하게 됐습니다. 청구는 다 90일 내에 우리가 제기하게 돼 있다는 걸꼭 기억합니다. 자, 청구는 90일 내에 제기하게 돼 있고 지방세 같으면 결정도 이런 청구를 받고서 얘네들이 결정하는 그 기간도 여기에다 90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90일 내 결정입니다. 다 90일 내 청구 받고 나서 90일 내 결정이다. 자, 감사원 자 3개월인데 뭐 90일하고 거의 같은 의미죠. 자, 그래서 3개월 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청구 90일, 결정도 90일 내 하게 돼 있고, 자, 이의신청 절차는 임의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 그리고 다이렉트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걸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에서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에는요, 자, 이렇게 이의신청을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한테. 자, 안 되면 이제 국세청장한테 심사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 국세청에 안 가고 바로 그냥 조세 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이의신청은 역시 임의적입니다. 자, 임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바로 이렇게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역시 똑같습니다. 지방세 나왔던 것처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심사청구로 또 심판청구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국세에서 이게 중복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중복청구가 안 된다. 자, 왜냐하면 이 상급기관에 자, 여기서 심사청구에 불복해서 심판청구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 또 시간만 늘어지기 때문에 국세에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국세에서는 이렇게 국세청장한테 하는 심사청구가 있는데, 지방세는 아까 한번 봤다시피, 지방세는요, 예전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군구장한테 이의신청하고,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같은 사람들한테 심사청구 제도가 있었는데, 지방세는 심사청구가 이제 없어지고, 바로 이의신청으로 다 통일이 됐고요. 자, 근데, 그래서, 감사원의 심사청구와 구별해서, 자, 우리 조세 불복 청구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자, 그 다음에 심사청구가 있었다가 심사청구 없어지고 이의신청으로 통일됐습니다. 근데 국세는 이렇게 심사청구, 국세청장한테는 심사청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자, 중복청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 안 됩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 거친 다음에 이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세 불복 청구 절차와 별개로 우리가 국세기본법상의 청구 절차와 별개로 역시 또 얘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하고 여기에 또 불복하면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갈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역시 국세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불복 청구 절차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국세 불복 청구 절차. 자, 청구는 다 며칠? 90일. 결정도 되게 90일인데 국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이 있다는 걸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불복 청구 절차요. 지방세는 청구도 결정도 다 며칠? 90일입니다. 청구도 90일. 자, 결정도 90일 내 하게 돼 있고요.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만 3개월이고요. 자, 우리가 조세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에서 조세 불복 청구 대상에 우리가 청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이요. 이것은 범칙금은 조세가 아닙니다. 법 위반행위에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한 거기 때문에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조세 불복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그렇습니다. 벌금 과태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조세관에

0: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 세금을 과세하기 전에 이미 과세된 것이 아니라 되기 전에 자,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에 대한 청구에 대한 처분 이런 것들은 조세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 자, 우리가 조세 불복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조세 불복 청구 절차의 중요 법령 국세 이의신청 임의적인 제도로서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이렇게 선택적인 필수 절차인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 청구가 불가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이렉트로 이런 조세 불복 청구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세도 역시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시간 끌까 봐요.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나부터 며칠까지?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 60일까지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조세 불복 절차 역시 지방세도 불복 청구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행정법원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요게 2025년까지는 요게 자 1천만 원이었다가 2천만 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2천만 원 미만이면 그 배우자나 사촌인의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자 보정기간 서류 잘못 떼갖고 오셨네요. 다시 떼갖고 오세요. 이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 9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자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을 봤고요. 여러분 행운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평행선과 넓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뭔가 갑자기 좀 뜬금없지 않나요? 이제 우리 사각형 배우다가 왜 갑자기 평행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우리 사각형. 그 시작은 뭘로 시작했죠? 그렇죠. 평행사변형으로 시작을 했어요. 평행사변형. 무슨 사각형이다?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인데 이 모든 성질의 시작은 평행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각형과 평행, 뭔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평행선과 넓이 오늘 배우고 나면요. 우리가 이 평소에 사각형 내에서 구할 수 없었던 부분의 넓이마저도 이 평행선의 성질을 적절히 이용하면 그 다른 부분의 넓이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이제 수학을 계속 공부할 거 아니에요?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문제풀이의 도구가 되어줄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강력하길래 이렇게 강조하나 싶죠? 자, 저랑 같이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두 직선 L, M이 평행할 때 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C, 이 두 삼각형은요, 넓이가 같대요. 오잉?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C, 이 두 삼각형은요, 둘 다 밑변이 BC로 공통이에요. 밑변 BC가 공통이고, 또 평행선이기 때문에 높이가 둘 다 H로 동일합니다. 그럼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다. 오케이.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그 중에 밑변 같고 높이 같아요? 그럼 둘의 넓이는 같겠다. 이거를 뭔가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여기 이 점 A와 점 D를요. 이 밑변 BC를 고정시켜 놓은 채로 왔다 갔다 해도